내일 12일부터 16일까지 우편이나 인터넷으로 신고를 하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주민등록이 있는 구시군청 홈페이지에서 하거나 우편으로도 접수가 가능한데요. 우편 신고는 가능한 15일까지 우체국에 접수해서 16일 오후 6시까지 구시군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도착하도록 해야 합니다. 거소투표 신고서 서식은 가까운 구시군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을 수 있고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이번 선거를 앞두고 주소지를 옮긴 분들은 내일 12일까지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새로운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는데요. 다만 사전투표일인 29일과 30일에는 전입신고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소중한 한 표 놓치지 마시고 꼭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장애계 이슈 진단 건강한 생활 아이러브 스포츠 취업과 일자리 정보 시간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지난 3월에 개관한 강원도 속초시 장애인 종합복지센터 이음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갑니다. 장애인 종합복지센터 이음은 지역 최초로 도입된 상하지 로봇 등 전문기구를 갖추고 장애인 신체기능 회복을 돕는 센터인데요. 이번에 장애인 요가, 미술,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함께할 강사와 재능기부자를 모집합니다. 참여 신청은 5월 13일까지 방문 접수나 장애인 종합복지센터 이음 이메일 shwelfare7044@daum.net으로 할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재단이 2026년 장애인 게임 보조기기 지원 사업 함께하는 플레이버디의 신청자를 오는 5월 22일까지 모집합니다. 이번 사업은 온라인 게임을 즐기고 싶지만 신체적 제약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체 뇌병변 장애인을 위해서 마련됐는데요. 총 35명을 대상으로 각자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게임 보조기기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선정된 분들은 전문가 상담을 거쳐서 개인에게 맞는 보조기기를 지원받게 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장애학생의 진로와 직업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장애학생 원스톱 취업지원협의체를 운영합니다. 그동안 교육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 여러 부처로 나뉘어 있던 장애학생 취업지원 서비스를 한 곳에서 통합하고 연결하는 모델인데요. 도교육청 중등교육과를 중심으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주시사, 제주도, 장애인종합복지관 등 지역기관들이 협력해서 운영됩니다. 광주 북구가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줄이고 공동체 문화를 널리 알리는 찾아가는 장애 이해 공감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어린이들이 다양성을 이해하고 차별 없는 사회 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마련됐고요. 광주 시각장애인복지관, 무장애 북구 만들기 시민운동본부, 장애인부모연대 등 전문기관과 협력해서 11월까지 진행을 합니다. 지금까지 뉴스 사랑의 소리였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첫 곡입니다. 혜은이의 열정.

0: 장애계 이슈 진단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 윤다울 책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준비하셨나요?
1: 네, 지난 5월 8일 김혜지 의원실과 장애인단체가 함께 공동 주최한 장애인 건강정책 개선을 위한 릴레이 간담회 8번째이자 마지막 간담회가 진행됐습니다.
0: 네.
1: 이번 간담회 주제는 장애인 건강권 교육 나아가야 할 방향은 이었는데요. 장애인 건강권에서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영역임에도 이렇게 한 가지 주제로 깊이 논의된 적은 많지 않았던 만큼 의미가 큰 시간이었습니다.
0: 장애인 건강권에서 교육이 왜 중요한 건가요?
1: 네, 발제에서도 건강은 치료를 통해 완성되는 결과가 아니라 삶 속에서 형성되고 유지되는 과정이라고 설명해 주셨는데요. 정말 공감이 됐습니다. 보통 건강권이라고 하면 병원이나 치료를 먼저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건강은 병원 안에서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생활습관, 정보 접근, 예방과 관리까지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장애인 건강권법 제13조와 14조에도 장애인과 가족에 대한 건강교육, 건강권 교육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고요. 현재는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를 중심으로 관련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2023년 장애인 실태조사 건강교육을 경험했다라는 응답이 1.5%에 불과했습니다. 이 제도는 있지만 당사자가 체감하는 교육은 아직 너무 부족한 상황인 거죠. 또 여전히 병원에서 진료 거부나 뭐 소통이 어렵다라는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는데요. 결국 의료인과 병원을 대상으로 한 장애 이해 교육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0: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에는 어떤 한계가 있는 건가요?
1: 네, 현재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 중심으로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뭐 당사자 교육, 가족 교육, 예비 의료인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고요. 또 민간에서는 한국장애인 보건의료협의회도 자체적으로 건강권 교육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 의견을 들어보면 예를 들어 뭐 간호조무사나 이런 직군별로 장애 이해, 뭐 건강권 교육 뭐 수요는 높은데요. 대부분 개별적으로 강사를 섭외해서 듣는 방식이라 체계적인 매뉴얼이나 뭐 표준 교육 과정이 부족하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요. 또 교육의 수준과 질이 기간마다 차이가 크고 이 대규모 집합 강의 중심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도 한계로 지적이 됐습니다.
0: 예, 그렇다면 앞으로 교육 방식은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1: 이 참여자분들의 공통된 의견이 있었는데요. 이 단순히 짧게 강의를 듣고 끝나는 방식이 아니라 직접 장애 당사자를 만나고 또 실제 사례들을 경험하고 현장

0: 적용해보는 그러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또 서비스 현장에서 있었던 좋은 사례들을 많이 공유하고 이 장애 유형과 대상자의 이해 수준에 맞춘 이 소규모 맞춤형 교육이 더 확대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이 교육이 결국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살아있는 경험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 예, 교육의 공공성, 지속성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고요.
0: 네, 이 교육이라는 것은 사실 단기간에 성과가 바로 보이는 영역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에 가까운데요. 그래서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 있게 지속적으로 투자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고요. 또 지금의 교육들이 쌓여야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어려워하지 않는 사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특히 한 교수님은 의과대학 인증 기준에 장애와 장애인 건강권 교육을 포함하자는 제안도 주셨는데요. 이 의과대학이 3년에 한번 인증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때 장애인 건강권 교육 여부를 평가 기준에 넣자는 의미이고요. 이에 대해 이제 그 인증기관 관계자분도 이 간담회 함께 하셨거든요. 그래서 장애계와 의료계가 함께 꾸준히 요구하고 논의를 이어간다면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1: 한국장총은 어떤 의견을 제시했나요?
0: 네, 한국장애인아재총연맹은 건강권 교육이 단순 의료정보 중심을 넘어 복약이나 영양, 위생, 운동 같은 일상 건강관리 영역까지 함께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또 현재는 당사자, 가족, 예비의료인 중심 교육이 많은데요. 실제 병원을 운영하는 관리자나 이 병원 리더에 대한 교육도 중요하다는 점을 이야기했습니다. 실제로 현장 이야기를 들어보면 장애 친화병원도 결국 운영하는 그 모병원의 철학과 인식에 따라서 실제 서비스 수준이 많이 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병원의 리더들이 장애인 건강권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 예, 장애 당사자와 돌봄 제공자 교육도 빠질 수 없겠죠.
0: 네, 현재 활동지원사 양성과정 안에도 건강권 관련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긴 한데요. 교육시간이 한 1시간 정도로 매우 짧고 또 일부는 다른 자격증이 있으면 교육 자체를 면제받는 그러한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활동지원사는 장애인의 일상과 가장 가까이 있는 주 돌봄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상태를 이해하고 필요한 상황을 판단할 수 있어야 또 당사자의 삶의 질도 훨씬 높아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도 말씀드렸고 또 장애 당사자 교육, 그러니까 당사자 교육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드렸는데 이게 뭐 서비스, 시범 사업 이런 것들이 워낙 많이 생기고 바뀌고 하다 보니까 사실 공무원분들도 헷갈려 할 정도거든요.
1: 예.
0: 당사자분들은 오죽하시겠습니까?
1: 예.
0: 그래서 어느 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지 또 새로 생긴 제도는 무엇인지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알 수 있는지 이러한 문제 상황에 대한 필요한 도움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이제 정보 접근 교육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1: 당사자가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겠군요.
0: 네, 그래서 그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에서도 참석을 해주셨는데 거기에서 복지부에서 운영하는 그 129처럼 이 건강 관련 질문을 하면 답변을 받을 수 있는 그 어떤 대표 전화 채널을 만들면 어떻겠냐라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근데 다만 현재 센터는 인력과 예산이 부족해서 당장 운영은 어렵지만요.

0: 함께하면 서로가 행복해집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사는 지혜를 나누는 프로그램 KBS 3라디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입니다.
1: 우리의 생활 속 건강을 알기 쉽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코너 제목을 건강정보에서 건강한 생활로 바꿨는데요. 매주 이 시간 함께하는 분이죠. 순천향대학병원 가정의학과 유병욱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세요.
1: 자, 5월은 어린이날, 어버이날 등 가족 행사가 많은 달인데요. 비장애인들,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 중에 행사 준비와 이동 때문에 피곤함을 많이 느낀다고 하는데요. 이 피곤함이 생기는 원인은 뭔가요?
2: 사실 이 피곤함에 관련돼서 많은 청취자 여러분들 귓속에는 어떤 그 광고, 음악이 귀에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로는 우리 몸의 어떤 장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노래가 기억 속에 막 맴돌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피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뭐 컨디션 저하, 특정한 장기의 문제, 면역력 문제 이런 것이 아니라 설명드리자면 이것이 면역력, 수면장애, 기존에 있던 질환,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모두 다 같이 본인에게 나타나는데요. 어떤 분들은 체력적으로 튼튼하고 또 아무리 일이 힘들어도 정신적으로 안정적인 경우에는 피로감을 덜 느끼기 때문에 피로를 딱 한 가지 원인으로만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말씀 주신 것처럼 최근에 행사가 많고 또 이동에 제한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다른 분들보다 조금 더 이 피로를 느낄 수도 있습니다.
1: 피로감을 그냥 넘기면 우리 몸과 정신 건강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2: 사실 이 피로라고 하는 것들이 정식으로 우리가 만성 피로 증후군이다라고 하는 질병으로도 나와 있는데요. 일반적인 피로는 하루 이틀 휴식을 취하고 나서 본인 일상생활로 돌아간다고 하면은 보통 우리가 일과적 피로 현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말씀 주신 것처럼 어떤 피로감으로 인해서 일상에 문제가 생기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일상생활 내 업무에 지장이 있거나 또는 지속되는 피로감으로 수면이 과다되거나 우울증과 같은 정신건강의학적 문제가 되거나 소화불량 등 다른 질환과 연관이 된다고 하면 이것은 단순한 피로를 넘어서 우리 몸에 질환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1: 장애가 있는 자녀를 돌보는 부모나 보호자는 신체적으로도 그렇고요. 정신적으로도 부담이 더 클 수밖에 없을 텐데 몸에 나타나는 스트레스 신호가 있을까요?
2: 사실 스트레스 신호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우선은 수면장애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특히 이 감정 소진에 대한 부분인데요. 오랫동안 긴장과 책임감을 유지하시고 계시잖아요. 부모님들이나 가족분들이. 그러면서 정서적 에너지가 바닥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잘 찾던 일에도 쉽게 화가 난다. 또는 아무것도 하고 싶다. 하고 싶지 않다. 이런 감정의 어떤 기복이 커지는 경우. 또는 가족들에게 미안한 마음과 죄책감이 반복되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느낀다고 하세요. 아, 내가 쓰러지면 누가 돌보나 하는 마음 때문에 오히려 본인들, 당신들의 건강을 뒤로 미루는 경향이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장애 가족, 또는 자녀분을 모시는 부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보호자분들, 가족분들의 건강이 무너지게 되면

0: 돌봄이라고 하는 이런 전체 시스템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회복의 시간도 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예, 잠깐 말씀을 해주신 감정 소진이라는 말을 가끔 쓰게 되는데요. 특히 가족을 돌보는 부모에게 나타나는 신호는 어떤 게 있을까요?
0: 네, 부모님한테 나타나는 신호 같은 경우는 어떤 스트레스가 심해지면 수면의 변화가 보통 나타납니다. 수면 장애, 잠에 들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거나 또는 중간중간에 깨는 상태 또는 낮 시간에 우리가 낮잠을 잘 자기 때문에 수면의 일과가 깨지는 경우 또 식욕의 변화, 폭식을 하거나 또는 아예 안 먹거나 또는 면역력 저하가 나타납니다. 이런 경우가 또 나타나면서 실질적으로 전반적으로 면역이 떨어지니까 안 걸리든 감기도 더 많이 걸리고 조절이 잘 되든 당도 관리가 안 되고 혈압이 올라가거나 근육이 줄어드는 등 전반적인 건강 상태에 적신호가 커질 수 있습니다.
1: 예, 스트레스가 쌓이면 신체 건강에도 영향을 준다고 하는데요.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어떤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0: 네, 우리가 스트레스 하면은 너무나 관념적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설명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스트레스 상황에 오랜 시간 노출되면은 우리 몸은 이것을 위기라고 생각해서 콩팥이 모자처럼 생긴 부신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라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우선 우리 몸을 더 긴장시키고 위기 상황에서 극복시키기 위한 호르몬이 나오죠. 이게 일반적인 경우에는 좋은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데요. 하지만 이게 위기 상황이 아닌데도 지속적인 스트레스나 또는 긴장 상태가 유지돼서 계속 거기서 분비가 되면 혈당도 계속 올라가고 특히 우리가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이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면 혈당 관리가 안 되는 경우가 가장 많고요.
1: 예.
0: 두 번째는 혈압이 불안정해집니다. 이것들이 두 가지가 복합되면서 혈관 질환이 악화되고 일부에서는 뭐 탈모가 진행되거나 또는 과민성 대장 증후 등 내가 이 위장 관계의 증상이 반복되면서 변비와 혈당 복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1: 스트레스를 가족이 함께 좀 나누고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0: 네, 보통 우리가 이런 표현을 씁니다. 행복은 나누면 배가 되고 이렇게 보면 행복 또는 칭찬은 그 이상의 가치를 갖는 것 같은데
1: 예.
0: 슬픔은 나누면 다 절반이 되는 게 아니라 슬픔은 가족이 나누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시고 이거 제가 만든 것이 아니라 정신건강의학이나 상담하시는 또 가정의학과 상담하시는 분이 이런 표현을 쓰라고 알려주셨어요. 이런 표현 어떨까요? 힘들었지? 오늘 수고했어. 우리 다 함께 하고 있어. 이렇게 말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실제로 어떤 가족끼리 역할을 나누고 뭐 행사를 준비할 때 뭐 이건 너가 해야 되고 내가 해야 되는 그런 것보다 실제로 준비하면서 모든 것은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힘들었지 알고 있었어. 오늘 수고했어. 우리 같이 나누면 돼라고 하는 이런 이 얘기를 나눈다 보면 우리가 장애인을 같이 사시는 가족이나 보호자분들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실제 장애인분들도 서로가 이해하고 서로가 힘들고 서로가 수고했다는 마음을 나누면서 하나의 공감대를 이룰 수 있는 예, 따뜻한 말 한마디가 정말로 이 것보다도 더 나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1: 예, 마음이 지치고 힘들 때 집에서 할 수 있는 피로 회복 방법이 있을까요?
0: 네, 우선 가장 기본적인 게 수면 회복인데요. 수면 회복을 위해서는 우리가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우리가 저 여러 가지 소통 기기들 있잖아요. 그걸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놓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수면 환경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수면 환경이라 하면 조용한 것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은 너무 밝습니다. 밤에도 밝죠. 그래서
1: 예.
0: 암막 커튼을 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빛을 완전히 차단하고 침대는 침 시간에만 놓습니다. 낮 시간에도 누워있다 보면은 밤에 충분히 수면되기 어렵거든요. 따라서 그리고 물을 충분히 드시고 혹시 가능하시다고 하면은 가족분들과 함께 족욕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네, 동아리 한 중간 정도 또는 그 이하 정도의 미지근한 물 또는 따뜻한 물로 피부 화상을 더운 화상을 입지 않을 정도의 온도로 하시고 이제 발을 서로 닦아주고 발을 주물러 주면서 이 하부에 있는 우리가 림프와 정맥 순환을 도와주게 되면 흐르르 잠에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1: 예.
0: 복식 호흡이 있어요. 자, 4주 동안 네, 들이마시고 6초 동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 내쉬는 호흡을
1: 예.
0: 단독하다 보면 자율신경이 안정이 되면서 4초간 들이마시고 6초간 내쉬면서
1: 예.
0: 우리가 잠을 부르는 신비의 그리고 마법의 우리가 주문을 우리가 들을 수도 있습니다.
1: 자, 오늘 마지막으로 마음도 지치고 몸도 피곤할 때 집에서 할 수 있는 건강 관리 방법 좀 소개를 해 주시죠.
0: 누구도 완벽할 수 없습니다. 특히 보호자분들. 아, 이걸 내가 잘 해줘야지 하는 완벽함에 대한 부담을 조금 내려놓으시면 어떨까요? 두 번째, 가족분들과 장애인 모두 가족분들 특히 아침 식사를 거르지 말고 달걀 또는 우리가 적은 양이라도 고기를 충분히 드셔서 단백질을 섭취를 하신 것이 중요합니다. 아침 식사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10분, 20분이라도 특히 보호자분들, 안전한 곳에 장애인분들이 학습하시거나 시간을 보내고 하고 보호자분들이 본인만의 10분이라도 핸드폰도 내려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10분이라도 쉴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1: 예, 잘 자고 잘 드셔서 5월에 스트레스 확 한 방에 날려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가족 스트레스와 마음 건강 관리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순천향대병원 가정의학과 유병욱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건강하세요.
1: 이어서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현철의 고장난 벽시계.

0: 다양한 스포츠 소식을 들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I love 스포츠 이유미 KBS 스포츠 전문 작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자, 프로야구가 벌써 300만 관중을 달성했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네. 재밌는 경기들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겠죠?
1: 맞습니다. 지난 7일 166경기 만에 300만 관중을 돌파하면서 역대 최소 경기 300만 관중 기록을 세웠는데요. 새로운 대진이 이어질 때마다 예상과는 조금 다른 결과들이 나오고 있다는 점도 흥행 요인 중 하나일 겁니다. LG와 하나의 주말 3연전만 해도 2위를 달리는 LG가 우세할 걸로 봤지만 한화의 2승 1패 위닝 시리즈가 나왔거든요. 특히 문동주 선수의 시즌 아웃으로 선발진을 메워야 하는 상황에서 어제 하나가 등번호 68번 육성 선수 출신 오른손 사이드암 투수 박준영 선수를 선발로 내보냈고 예. 이 한화의 파격적인 선택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궁금했는데요. 이 선수가 5이닝 무실점 호투로 성공적인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LG 선발은 그동안 호투를 이어왔던 아시아 쿼터 웨이스였는데 3이닝 6실점을 하고 강판을 당했고요. 경기는 9-3 한화의 승리였습니다.
0: 예, 한화가 김경문 감독의 선수 운영이 많은 비판을 받으면서 팬들의 트럭 시위까지 있었던 걸로 아는데요. 이번 위닝 시리즈가 반전의 실마리가 될 수 있을까요?
1: 네. 김서현 선수를 좀 무리하게 기용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었고 마무리 쿠싱을 3이닝이나 던지게 한 등 좀 많은 논란 속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이번 위닝 시리즈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 같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제 부상 선수도 좀 많은 편이고 선발진이 좀 붕괴가 돼 있는 상태라 지금 선발진 같은 경우는 유현진 선수와 왕인청 선수 외에는 지금 믿을 만한 선수가 없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 LG도 부상 선수가 많습니다. 문보경 선수가 발목 인대를 다쳐서 5주 정도 결장이 예상되고 마무리 유영찬 선수가 시즌아웃을 당하면서 장현식, 김영우, 함덕주 등 기존 불펜 투수들로 뒷문을 좀 지켜야 되는 상황인데 그래서 차명석 단장이 미국으로 가서 고우석 선수를 설득을 했지만 고우석 선수는 메이저리그 도전을 더 이어가겠다고 밝히면서 복귀가 무산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탄탄한 선수층 덕분에 선두권을 지키고 있는데 이 시기를 어떻게 버텨내느냐가 중요해 보입니다.
0: 예, 다른 경기 결과들과 팀 순위판도 좀 짚어주시죠.
1: 에서는 삼성이 NC를 11-1로 이기고 7연승을 달렸습니다. 잠실에서는 두산이 SSG를 3-1로 이겼고요. 부산에서는 롯데가 기아를 7-3으로 꺾고 2연패에서 벗어났는데요. 롯데 선발 박세웅 선수가 드디어 시즌 첫 승을 거뒀습니다. 6이닝 2실점으로 호투하면서 시즌 7번째 등판 만에 첫 승을 올렸고요. 구척에서는 키움이 KT를 상대로 안치홍의 9회 말 끝내기 홈런에 힘입어서 5-1 승리를 했습니다. 이로써 선두는 KT가 굳건히 지키고 있고 LG가 2위고요. 3위는 삼성, 4위는 SSG, 공동 5위에 두산과 기아, 7위가 하나입니다. 8위는 NC, 9위는 롯데, 10위는 키움입니다.
0: 예. 자, 그리고 프로농구 챔피언 결정전이 있었는데요. 소노가 4차전에서야 반격에 성공을 했죠?
1: 네. 프로농구 챔피언 결정전에서 소노가 KCC의 역전승을 거두고 4차전에서 시리즈 첫 승을 거뒀습니다. 소노가 부산 사직체육관, 여기가 KCC의 홈이었는데요. KCC가 3연승을 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KCC 입장에서는 4연승을 내리거두고 홈에서 좀 축배를 들고 싶었을 텐데 경기 종료 직전 나온 이정현의 결승 자유투 득점에 힘입어서 소노가 81-80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근데 3차전 상황도 비슷했거든요. 종료 1초를 남기고 KCC 쇼농에게 자유투 두 개를 소노가 허용하면서 1점차 역전패를 했는데요. 어제 4차전은 상황이 바뀌긴 했지만 어쨌든 비슷한 상황에서 소노 이정현의 자유투가 들어가면서 3연패를 당한 소노가 반격에 1승을 올렸습니다. 5차전은 13일 고향에서 열립니다. 이틀을 쉬고 이제 두 팀이 만나는 그런 대결인데 여전히 유리한 건 3승을 먼저 한 KCC가 될 거고요. 소노는 뭐 한 경기만 줘도 시리즈를 내주기 때문에 무척 불리한 게 사실입니다. 역대 KBL 챔프전에서 3연패 후 4연승 즉 리버스 스윕으로 우승을 달성한 팀이 아직 없거든요.
0: 예.
1: 네, 그러니까 소노는 0% 확률에 도전을 하는 겁니다. 과연 그 역사를 소노가 이뤄낼지 궁금한 상황입니다.
0: 예. 자, 그리고 북한 여자 클럽팀이 방한한다는 소식이 있던데요.
1: 네, 북한의 여자 축구팀 내고향 여자 축구단이 수원 종합 운동장에서 열리는 2025-2026 시즌 아시아 축구연맹 여자 챔피언스리그 4강 결승전 경기 참가를 아시아 축구연맹을 통해서 확정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챔피언스 챔피언스리그라는 챔피언스리그라는 말이 들어가면 보통 각 대륙 클럽 간의 대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예. 보통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아시아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아시아의 여자 클럽 팀 간의 대결이다 보시면 되겠고 4강전 두 경기와 결승전이 우리나라에서 열립니다. 특히 4강전에서는 내 고향 여자 축구단과 수원 FC 위민이 만납니다. 이 경기를 KBS가 단독 중계할 예정인데요. 북한 여자 축구 선수들의 한국 방문은 지난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이후 12년 만이고 국가대표팀이 아닌 클럽 축구팀이 방한한 것은 또 이번이 처음이 될 텐데요. 다른 종목까지 포함하면 북한 선수가 한국에서 열린 스포츠 대회에 출전한 게 8년 전인 2018년 12월 인천에서 개최됐던 국제탁구연맹 월드투어 그랜드 파이널스가 마지막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의미 있는 대결이 될 것 같습니다.
0: 예. 자, 그리고 프로배구 여자부 외국인 선수 드래프트 결과가 나왔는데요. 북해.

0: 크리치 선수가 두 시즌 만에 여자 프로배구 V리그에 복귀를 한다고요?
1: 네, 체코 프라하에서 여자부 외국인 선수 드래프트가 있었습니다. 드래프트는 재정난을 겪는 페퍼저축은행이 불참하면서 6개 구단으로만 진행이 됐고요. 이미 한국도로공사는 모마와 그리고 IBK 기업은행은 빅토리아, GX칼텍스는 실버와 재계약을 하면서 이제 세 팀만 그 외국인 선수를 선택하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1순위 정관장이 2024-2025 시즌 챔피언 결정전 준우승의 주역인 부키리치를 지명을 했고요. 2순위 지명권을 얻은 현대건설이 미국 출신의 아웃사이드 히터 조던 윌슨을, 그리고 3순위인 흥국생명이 아포지 스파이커와 미들브로커를 겸하는 쿠바 출신 옌시 킨델란 선수를 지명했습니다.
0: 예, 발달장애 골프선수 이승민 선수가 장애인 골프 3대 메이저 대회 석권에 도전을 한다고요?
1: 이승민 선수가 현지 시간으로 오는 14일부터 3일간 웨일스 뉴포트의 켈틱 매너 리조트에서 열리는 G4D 오픈에 출전을 합니다. 이 대회는 US 어댑티브 오픈, 호주 올 어빌리티 챔피언십과 함께 세계 3대 장애인 메이저 골프 대회이기도 합니다. 전 세계에 모인 80명 정도의 장애인 골프 선수가 출전을 하는데요. 이승민 선수가 2022년에 US 어댑티브 오픈 초대 우승을 시작으로 2025년에는 호주 올 어빌리티 챔피언십에서도 정상에 올랐기 때문에 올해 G4D 오픈에서 장애인 골프 3대 메이저 대회 트로피를 차례로 모두 들어올릴 기회를 얻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 이 선수가 세계 장애인 골프 랭킹 2위거든요. 그래서 이번 대회 우승으로 세계 랭킹 1위까지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이승민 선수에게 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0: 네, 오늘도 다양한 스포츠 소식 함께 알아봤습니다. I love sports 이유미 KBS 스포츠 전문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이어서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최정한이 부릅니다. 편지.

0: 생생한 장애계 뉴스와 실생활 정보 KBS 3라디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진행의 김기만 아나운서입니다.
1: 장애인 취업과 직업 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취업과 일자리 정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동부지사 김나연 과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1: 자, 첫 번째 훈련 소식 전해주시죠.
2: 서울 디지털 훈련센터에서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 연계하여 사무직과 텍스타일 케어 직무 맞춤 훈련생을 모집합니다. 사무직무는 문서 수발신, 우편 및 물품 관리 등 전반적인 행정보조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텍스타일 케어 직무는 세탁 업무 지원을 담당하게 됩니다. 이번 과정은 약 한 달간의 맞춤 훈련을 거쳐 평가를 통해 채용이 이루어지는 전형으로 훈련은 6월부터 7월까지 서울 디지털 훈련센터에서 진행됩니다.
1: 예, 지원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2: 지원 자격은 만 19세 이상의 등록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중 상위 등급에 해당하는 분으로 훈련 참여와 근무가 가능한 분이라면 누구나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채용 시 근무지는 서울시 성북구에 위치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본원이며 근무 시간은 하루 5시간 근무로 급여는 월 약 127만 원입니다.
1: 근무 조건도 알려주시죠.
2: 근무 기간은 기본 계약 1년 후 근무 우수자에 대해 1년 연장이 가능하여 최대 2년까지 근무가 가능합니다.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5월 18일 월요일 오후 6시까지 지정된 이력서를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시면 되며 훈련 관련 문의는 서울 디지털 훈련센터 02-2262-0942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예, 서울 디지털 훈련센터에서 한국과학기술원과 과학기술연구원과 연계해서 사무직과 텍스타일 케어 직무 맞춤 훈련생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요, 5월 18일 월요일 오후 6시까지 지정된 이력서를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시고요. 훈련 관련 문의는 서울 디지털 훈련센터 02-2262-0942번으로 연락을 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훈련 소식도 전해주시죠.
2: 네, HK이노의 주식회사에서 맞춤 훈련을 통해 함께 근무할 인재를 모집합니다. 이번 과정은 경기 남부직업능력개발원과 연계하여 실무 중심의 훈련을 진행한 뒤 평가를 통해 정규직으로 채용되는 전형입니다. 모집 분야는 임상시험 관련 사무 업무를 담당하는 허가 임상시험 CTA를 비롯해 이물검사와 포장, 문서관리, 분석시험, 환경 모니터링, 자재시험 등으로 각 분야별 전문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1: 훈련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2: 훈련은 6월 16일부터 8월 21일까지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경기남부직업능력개발원에서 진행되며 이후 9월 1일 입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근무지는 직무에 따라 다르게 배치되며 경기도 성남 판교와 충북 청주 오송 그리고 충북 음성 대소 지역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근무 시간은 주 5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채용 시 정규직으로 근무하게 됩니다. 직무별 필수 조건 및 우대사항은 채용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예, 지원 방법도 알려주시죠.
2: 지원 방법은 5월 31일까지 지정된 지원서를 작성하여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시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 남부 직업능력개발원 031-8058-4300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네, 주식회사 HK이노엔에서 맞춤 훈련을 통해 함께 근무할 인재를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 남부직업능력개발원 031-8058-4300번으로 연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양한 직업훈련 먼저 소식을 전해드렸고요. 이어서 채용 소식 전해 주실 텐데요. 공공기관 취업 희망자들에게 좋은 소식이 있다고요.
2: 네, 한국마사회에서 체험형 청년인턴 15명을 모집합니다. 이번 채용은 불법 경마 사이버 단속 지원과 건전 경마 온라인 홍보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재택근무로 진행되지만 업무상 필요에 따라 경기도 과천 본사 출근이 가능해야 하며 재택근무가 가능한 인터넷 환경과 컴퓨터를 갖추셔야 합니다.
1: 예, 지원 자격도 알려주시죠.
2: 지원 자격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장애인으로 주 20시간 근무, 하루 4시간씩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근무하게 됩니다. 근무 시간은 오전 또는 오후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급여는 월 약 125만 원 수준이며 근무 기간은 6월 14일부터 약 6개월간 근무하고 평가에 따라 최대 3개월 연장될 수 있습니다. 서류 접수는 5월 15일 오후 4시까지 채용 홈페이지에서 지원하시면 되며 채용 관련 문의는 경기 서부지사 031-500-2435 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네, 한국마사회에서 체험형 청년 인턴 15명을 모집을 합니다. 불법 경마, 사이버 단속 지원과 건전경마 온라인 홍보 등 관련 업무를 수행을 하게 되고요. 채용 관련 문의는 경기서부지사 031-500번에 2435번으로 연락을 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채용 소식은 어떤 내용인가요?
2: 주식회사 대교에서 사내카페 바리스타로 근무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주요 업무는 음료 제조와 고객 응대 등 카페 운영 전반입니다. 이번 채용은 면접 이후 약 3주간의 지원 고용 훈련을 거쳐 최종 채용이 결정되는 방식입니다. 근무지는 서울 관악구이며 근무 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1시까지 하루 4시간 근무입니다.
1: 근무 조건도 알려주시죠.
2: 고용 형태는 12개월 계약직이며 급여는 월 약 107만 원 수준입니다. 특히 발달장애인과 바리스타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하여 채용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5월 18일 월요일 오후 6시까지 지정된 이력서를 작성하여 담당자 이메일 또는 팩스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채용 관련 문의는 서울 남부지사 026004-1035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예, 주식회사 대교에서 사내 카페 바리스타로 근무할 직원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채용 관련 문의는 서울 남부지사 026004-1035번으로 문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어서 금융권 채용 소식 전해주신다고요?
2: 네, 한화투자증권에서 사무지원 직무 근로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근무지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위치한 한화투자증권 본사이며 담당 업무는 우편물 관리, 사무지원, 물품 및 비품 창고 관리입니다. 근무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휴게시간 1시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급여는 기본급과 연장수당을 포함해 세전 월 약 284만 원 수준입니다.
1: 근무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2: 고용 형태는 계약직으로 시작하며 3개월과 9개월, 이후 12개월 단위 연장을 통해 최대 24개월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자유양식의 이력서를 작성해 5월 15일 금요일 오후 6시까지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채용 관련 문의는 서울 남부지사 026004-106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예. 자, 이어서 경기도 성남 판교 지역 채용 소식 전해주신다고요?
2: 네, 현대제철에서 사무보조 직무 근로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채용은 총 2명을 선발하며 2개의 팀으로 나누어 채용합니다. 자산운영팀은 판교 오피스 내 주차관리와 자산문서관리, 비용처리 업무를 담당하게 되고요. 정보보안운영팀은 보안 업무 지원과 ERP 처리, 비용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1: 예, 근무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2: 근무지는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현대제철 판교 오피스이며 근무 시간은 주 5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급여 수준은 연봉 약 3,600만 원이며 별도의 경력금과 경영성과금이 추가로 지급될 수 있어 연간 총 보수는 약 4,800만 원 수준입니다. 고용 형태는 2개월 수습 이후 평가를 거쳐 최대 2년까지 근무 가능합니다.
1: 예, 지원 자격과 접수 일정도 함께 안내를 해주시죠.
2: 네, 기본적으로 타이핑이 가능하고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한 분이면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문서 작성과 스프레드시트, 회계 프로그램, SAP, ERP 활용 능력이 있거나 기업 사무보조 경험이 있는 분은 우대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자유양식의 이력서를 작성하여 5월 13일까지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경기 동부지사 031-600-0244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예, 취업과 일자리 정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동부지사 김나연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네,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김현식의 내 사랑 내 곁에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기만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산불의 중심 불기둥 높이는 2, 30m, 중심부 온도는 1200도, 주변 연기만도 600도에 이릅니다. 산불 발견 시에는 제일 먼저 119에 신고합니다. 산불은 초기에 진압해야 합니다. 외투 등으로 두드리거나 덮어서 재빨리 끕니다. 산불은 산악형 산림에서 평지보다 8배 정도 빠르게 퍼지며 위를 향해 올라갑니다. 이때 바람을 등지고 피하면 매우 위험하므로 바람을 등지고 90도 방향, 그리고 산 아래쪽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대피할 때는 반드시 이웃집에 먼저 산불을 알려주며 집의 창문과 출입문을 완전히 닫고 집과 주위에 물을 뿌린 후 가스통 등 인화물질을 제거합니다. 위급 시에는 낙엽 등 연료물질을 제거하고 노출 부위를 차단한 후 지면에 엎드립니다. 산불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5: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0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우리나라 독서 인구 원래도 많진 않았는데 점점 더 줄고 있다고 합니다. 스마트폰이나 OTT 등 다른 볼거리가 많아진 탓이겠죠. 하지만 우리 시각장애인은 책을 읽고 싶어도 내가 원하는 책이 대체 자료로 제작돼 있지가 않아서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 박정민 씨가 대표로 있는 출판사에서 시각장애인의 기다림을 없애기 위해 소리로 된 오디오북을 먼저 내고 비장애인을 위한 묵자책을 나중에 내기도 했죠. 꼭 읽고 싶은 책인데 대체 자료로 제작돼 있지 않은 경우에 읽을 방법이 아주 없는 건 아닙니다. 이럴 땐 국립장애인 도서관에 3일 드림 데이지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좋습니다. 빠르게 자료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원본을 스캔한 다음에 최소한의 편집만 거쳐서 요청한 지 3일 안에 데이지 파일로 제작된 대체 자료를 전달하는 서비스인데요. 단, 이 서비스는 신속함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요. 어느 정도의 오탈자가 있다는 점 감안해 주셔야 합니다. 한 번에 3권, 한 달에 9권까지 국립장애인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하실 수 있고요. 자세한 사항은요, 전화 서울 02-3456-6187번으로 문의하시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5월 11일 월요일 우리 난가족 첫 곡은요, 정현준이 부릅니다. 파일럿.

우리나라 가족 월요일 순서 안내해 드릴게요. 다양한 문화예술 속의 접근성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문화센터 A입니다. 오늘은 모두 미술 공간에서 현재 열리고 있는 전시를 소개해 드립니다. 이 전시 지난 4월에 저희 프로그램 오프닝에서 소개한 적도 있는데요. 인공지능 로봇이 전시 관람을 지원해 준다고 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그렇지 않아도 어떤 식으로 안내가 되는지 궁금했는데 전시 소개와 함께 로봇 체험에 대한 내용도 준비했거든요. 잠시 뒤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월요일에는 화면 해설 드라마를 감상하는 생생TV가 준비되어 있죠. 어쩌다 천하제일의 도적이 된 여인, 그리고 그녀를 쫓던 조선의 대군, 두 남녀의 영혼이 바뀌면서 서로를 구원하고 마지막엔 백성을 지켜내는 위험하고 위대한 로맨스, KBS 주말 드라마 은혜하는 도적님화를 화면 해설과 함께 감상해 보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할게요. 전혜빈이 부릅니다. If.

0: 문화예술 속 접근성, 액세서빌리티를 살펴보는 문화센터 A 시간입니다. 센터장님, 시각장애인 장근영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장근영입니다.
0: 네, 오늘은 모두미술공간의 기획전시를 소개해 주신다고요.
1: 네, 지난번에 모두미술공간 소개해드렸었는데요. 그렇죠. 네, 이번에는 2026년 모두미술공간 기획전시인 모두공감 기획전이 열려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전시 제목은 관계의 기술, 기꺼이, 기어이, 기대어입니다.
0: 네, 이 지난 4월에 저희 프로그램 오프닝에서 네. 이 전시 소개를 해주셨는데 직접 다녀오셨군요.
1: 네, 맞습니다.
0: 네. 전시 소개 좀 해주세요.
1: 네. 이 전시는 이번 달 5월 23일까지 진행되는 전시고요. 그 서로 다른 우리가 함께하는 과정을 담은 전시로 서로 기꺼이 손을 내밀고 기어이 곁에 남아서 서로 기대어서는 그 함께하는 과정을 담은 전시입니다.
0: 아, 그런 의미였구나. 그래서 네. 기꺼이, 기어이, 기대어.
1: 네.
0: 그 안 그래도 장근영 씨가 이 전시를 왠지 다녀오시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는데 네. 직접 다녀오셨는데 어땠나요?
1: 인상적이었던 네. 작품 몇 개 소개해드리면요. 먼저 라움콘의 함께 조각이라는 작품이
0: 함께 조각.
1: 네, 인상적이었어요. 네. 이 작품은 이제 두 명에서 네 명이 함께 입는 옷이 작품인데요.
0: 네? 두 명이서
1: 네 명이 함께 입는 옷입니다.
0: 두 명이서? 아, 두 명이나 네 명이 함께 입는 옷?
1: 네, 맞습니다.
0: 네네.
1: 네, 소재는 그 빳빳한 면소재, 광목천으로 만들었다고 하고요. 전체적인 모양은 망토 모양이었어요. 그래서 한쪽에는 이제 한쪽 팔만 들어가고 네. 중간에 들어가는 사람은 앞이 보이지 않도록 막힌 후드가 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즉 이 옷은 혼자 입기 어렵고요. 반드시 함께 입어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입은 사람들은 서로의 속도를 맞추고 대화를 나누면서 걸음을 옮겨야 해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통해서 서로에게 배려하거나 어떤 의지하는 그런 마음을 생각해보게 하는 작품이었습니다.
0: 그렇군요. 자, 이번 전시회는 화면 해설이 있는 영상 작품도 있다면서요.
1: 네, 맞습니다. 예. 몇 작품이 있었는데요. 저는 그중에서 이제 김진우 작가의 진우와 함께하는 기차여행이라는 작품이 좀 인상적이었어요. 이 작품은 이제 작가의 하루 동안의 기차여행을 담은 영상 작품이고 화면 해설이 같이 있었는데요. 네. 네, 보는 내내 좀 공감이 많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장애인의 평범한 일상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보는지 좀 되돌아보게 하는 작품이었습니다.
0: 어떤 부분이 특히 공감이 되셨을까요?
1: 사실 저도 네네. 평소에 이제 흰 지팡이 들고 혼자서 지하철 많이 타거든요. 네.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저한테 대단하다 그러거나 또는 어떻게 이렇게 혼자 가냐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많아요. 근데 비장애인일 때는 사실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없었는데
0: 예,
1: 네, 근데 장애인이 되니까 사람들이 좀 낯설고 신기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냥 저의 평범한 일상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들이 때로는 좀 어색하기도 하고 때로는 언제까지 이런 특별한 시선을 받아야 하나 싶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작품을 보면서도 이제 비슷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김진우 작가의 기차여행 역시 그에게 어떻게 보면 평범하고 자연스러운 일상의 한 모습인데요. 우리는 그가 발달장애가 있다고 해서 어떤 그것을 극복이나 성취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건 아닌지 좀 생각해보게 하는 작품이었습니다.
0: 네. 자, 모두 미술 공간 접근성이 잘 준비된 공간으로 알고 있어요.
1: 네.
0: 그 지난번에 모두 미술 공간에서 답패드를 이용하지 못한 게 아쉽다고 하셨었는데 이번에 어떻게 사용해 보셨을까요?
1: 네, 드디어 제가 답패드를 네. 이용해 보았습니다.
0: 답패드.
1: 예. 네, 답패드는 이제 시각적 이미지 정보를 점자 형태로 읽어볼 수 있는 도구인데요. 이번 전시에서는 그 첼리스트이기도 한 이정현 작가의 숲속은 즐거워의 작품 속에서 그 다양한 점들로 이루어진 그

0: 바로 그 점자로 읽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네. 그것이 아니라 그 시각적 이미지를 컴퓨터 상에서 어떤 전체적인 형태를 점으로 이렇게 찍어서 변환하는 과정이 있어야 답해도 읽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니까 아 이게 쉬운 과정으로 읽는 도구는 아니구나 싶어서 기술이 좀 더 발달해서 연결하면 바로 점자를 읽을 수 있으면 좋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렇게 돼서 더 편하고 더 자주 이용하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1: 네, 자 지난 4월에 이 전시를 소개해 주실 때 인공지능 로봇이 네. 전시 관람 지원을 해준다는 네. 내용이 있었는데 어떻게 체험해 보셨을까요? 어땠을까요?
0: 네, 그것도 체험해 봤어요.
1: 궁금해요.
0: 네. 미술관에 이제 광주과학기술원에서 개발한 전시 관람 로봇이 있었는데요. 다만 참고로 이 전시 관람 로봇은 4월까지만 운영되고 지금은 만나보실 수가 없어요.
1: 왜 이렇게 짧게 했대요?
0: 아, 그러니까 말이에요. 근데 저는 운 좋게 좀 네. 체험할 수 있었는데요. 네. 아, 그래도 언젠가 다시 더 멋진 모습으로 만날 수 있으니까요. 제가 체험한 것 좀 소개해 드려보 보면요. 우선 이 로봇을 이용하려면 골전도 이어폰을 착용하고요. 로봇에 손잡이가 있어요. 손잡이를 잡으면 거의 버튼이 있는데 버튼을 좀 길게 누르면 로봇이 움직이고 같이 이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 관람 동선을 함께 쭉 이동하다가 작품 앞에 도착하면 로봇이 멈추고 이어폰으로 이제 작품 해설이 흘러나오는 거죠. 아 근데 이 로봇이 평평한 바닥에서만 갈 수 있고 약간 올라가는 동선은 못 가더라고요. 네, 그럴 때는 조금 또 사람의 도움이 필요했고요. 또 멈췄을 때 제 주변에 어느 방향에 작품이 있는지 또는 어느 쪽으로 가면 뭐 헤드셋이라든가 만질 수 있는 작품이 있는지 안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건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라고 여쭤봤더니 그 로봇의 그 좀 더 구체적으로 텍스트를 입력하면 가능하다고는 하시더라고요.
1: 가능하대요.
0: 네, 가능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아, 그 로봇을 체험하고 나니까 요즘 뭐 AI 네. 많이 발전하고 있잖아요.
1: 로봇도 발전하고 있고.
0: 네. 그래서 언젠가 이 어두운 미술관에서 시각장애인이 혼자서도 자유롭게 즐겁게 로봇과 함께 관람할 수 있는 날이 오겠구나 싶었습니다.
1: 저는 왠지 글라스도 네. 요즘 막 안경 형태로 나온다고 하는데 네. 그 안경을 쓰면은 네. 그 얼굴 방향이 향하는 네. 그 방향에 있는 모든 정보가 그 귀로 들어온다는 기술을 들었거든요. 그런 것도 이제 곧 개발이 되면 실용화가 되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0: 멋진데요.
1: 그렇죠.
0: 네.
1: 저는 아까 닷패드 얘기하실 때 사실 네. 그 생각이 났어요.
0: 아,
1: 그런 것들이 좀 더 빨리 개발되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0: 그러니까요. 제가 안 보이지만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도 있겠네요.
1: 그럼요.
0: 네.
1: 그럼요. 어쨌든 이래나 저래나 미래는 기대가 되고 있다.
0: 네. 네.
1: 그 외에도 다른 접근성이 있었나요?
0: 네, 많습니다. 쉬운 글로 된 큰 글자 리플릿, 점자 리플릿. 색약 보정 안경도 있고요. 그리고 이동 지원 서비스 가능해요. 지난번에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모두 미술 공간 가는 길에 회전문이랑 주차장이 있어서 시각장애 관람객에게는 좀 난코스거든요. 네, 그래서 좀 이동 지원 서비스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전에 전화나 문자로 신청해서 이용 가능하시고요.
1: 네.
0: 제가 그래서 연락처를 확인해 왔습니다. 네, 전화번호는요. 02-760-9797 이고요.
1: 네.
0: 문자는 010-5178-0018번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문의하셔서 이용하시면 좋겠고요. 서로 다른 우리가 함께하는 과정을 느낄 수 있는 전시, 관계의 기술 기꺼이 기어이 기대어 많은 관심 바랍니다.
1: 네. 그 와중에 우리 장근영 씨는 전화번호를 어떻게 이렇게 잘 외워요?
0: 아, 그러니까요.
1: 자, 2026 모두공감 기획전 접근성을 세심하게 준비한 전시라는 느낌이 들고요. 오늘도 좋은 이야기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네,
1: 지금까지 시각장애인 장근영 씨와 함께했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갈게요. 권정열 소유가 부릅니다. 어깨.

0: 서울 중구에 사는 저는 시각장애인 조주영입니다. 헬스키퍼라고 아실 텐데 기업체에서 이렇게 저희가 고용이 돼서 직원들 이게 복지로 안마 받으러 오면 안마 해드리는 서울에 올라가서 2018년 9월에 이제 취직이 됐으니까 8년째 또 여기 회사에서 또 저하고 잘 맞는 것 같아요. 직원분들하고 다 이렇게 저가 안마하면 다들 뿌듯해 해주시고 환경도 좋고 예, 여기 직장이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좀 힘들 때도 있는데 이제 좀 몸이 좀 피곤할 때 잠을 많이 못 잤다든가 그럴 때도 출근해서 이제 안마를 하면 지칠 때도 있고 하지만 그래도 직원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했을 때 감사하다고 너무 시원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고 좋아해 주실 때 직장인분들이 또 이렇게 와서 해주시고 저희와 이렇게 또 공감해 주시니까 그게 너무 또 뿌듯하고 자부심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게 복지관이나 이런 데서 프로그램이나 뭐 여러 심리 프로그램 뭐 등등 뭐 많은 프로그램을 이제 공부를 쭉 하면서 이제 그런 데서 또 직원을 대하는 그 태도라든지 안마 받으러 왔을 때말 한마디라도 그 배운 게 적용을 하니까 다 좋아하시더라고요. 그게 매력인 것 같아요.
1: 서울 중구에 사는 시각장애인 조주영 씨의 이야기였습니다. 기업에서 헬스키퍼로 일하고 있는데 힘든 날도 있지만 직원들에게 안마해줬을 때 감사하다, 시원하다는 말을 들으면 뿌듯하고 또 자부심이 느껴진다고 하셨어요. 일반적으로 돈을 내는 사람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하는 거 듣기가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죠? 보통은 돈을 받는 사람이 감사하다고 하죠. 그런데 우리 조지용 씨는 감사하다는 말을 들으면서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너무 좋습니다. 예. 특히 조지용 씨는 복지관에서 고객을 대하는 태도, 일명 CS 교육을 받으신 것 같은데요. 배운 걸또 현장에서 잘 활용하시는 모양입니다. 네. 앞으로도 늘 행복한 마음으로 일하시길, 건강하게 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노래 한곡 듣고 갈게요. 페퍼톤스가 부릅니다. 행운을 빌어요.

0: 화제의 TV 드라마를 화면 해설로 감상하는 생생TV 시간입니다. 화면 해설 에세이 눈에 선하게 저자 권성아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자, 요즘 근데 작가님 어떤 작품의 화면 해설 하세요?
1: 뭐 드라마도 하고 다큐멘터리도 하고 또 애니메이션도 하고 하는데 영화도.
0: 힙합은 안 하시고.
1: 힙합은 끝났습니다. 너무 힘들었지만. 네. 네. 그 이제 제가 기억에 남는 작품이 있는데 그 한 분량은 20분이 채 안 되는 되게 짧은 다큐멘터리였는데요. 거기 내레이션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예 영상, 음악, 자막 이렇게만 이루어진 다큐인데.
0: 잠깐만요. 그러기도 쉽지 않은데.
1: 네. 네. 그런데 되게 퀄리티가 높았고 화면 이제 잘 찍었고요. 그리고 자막의 내용도 굉장히 충실했고 했는데 이제 뭐 다도라던가 이렇게 좀 전통 분야를 다루는 이제 그런 작품이었거든요. 근데 그 전통 공예품을 만드는 것도 가끔 나왔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전통 지게.
0: 지게요? 지게,
1: 짐 지는 거 있잖아요. 그걸 만드시는 장인이 계시더라고요.
0: 그래서 이런 말씀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아직도?
1: 네, 연세는 이제 꽤 드셨는데 예. 그걸 이제 진짜 전통적인 방식으로 다 나무를 깎아서 그리고 이렇게 끼워서 이렇게 만드시는데 그 과정을 소개한 작품을 이제 제가 하게 됐어요. 근데 이게 제가 전통 지게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알아야 제가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 이걸 쉽게 설명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상에서 다 보여주는 건 아니니까 저 과정이 도대체 뭐라는 건지 이제 좀 제가 알아야 설명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제가 이게 한 10분 조금 넘었던 것 같은데 그거를 하려고 하여튼 며칠을 공부를 했는데 그래서 이 제가 이제 직접 만약에 저보고 깎아서 만들려면 못했겠지만 네. 이 머릿속으로는 거의 그 전통 지게를 만들 수 있을 정도까지
0: 그 정도.
1: 네, 계속 공부를 하고 그 과정을 다 이해한 다음에 이제 그 화면 해설을 썼던 것 같습니다.
0: 와, 또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군요. 그에 비해 정말 이제 마음만 열면 이해할 수 있는
1: 그렇습니다.
0: 우리 은혜하는 두정님아 네. 감상할 시간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데뷔가 네. 아들 도월대군 열과 함께 있던 나인 홍시를 네. 데려오라는 명을 내린 그 장면까지 만나봤어요.
1: 네, 그 홍시가 이제 은조였잖아요. 예. 그래서 이 다급해진 열이 은조를 찾아가서 이제 그 친정까지 가서 데리고 이제 걸로 돌아왔는데요. 지금

0: 현재 열과 은조는 영혼이 아직도 박혀 네네. 있는 상태고요. 은조가 이제 즉시 대비전으로 향하는데 대비가 그 홍씨를 찾은 이유가 뭐였냐면 다름 아닌 그 대군 도월대군 열을 좀 감시를 하라 이런 거였습니다.
1: 너무 감사하다. 네.
0: 그러네요.
1: 네네네.
0: 그래서 그러면서 특별히 그 열의 여인에 대해서 더 은밀히 알아보고 왜냐하면 열이 그렇게 밖으로 다니면서 가문도 근본도 없는 천 것들을 만나는 건 아닌지 그게 이제 은조가 되는데 네. 어쨌든 예, 이게 불안해서 이제 그렇다고 네, 얘기를 해요. 네. 그리고 일전에 열이 뜰에서 손을 잡고 다닌 그 여인이 누군지도 알아서 가지고 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 와, 정답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 자꾸 엄한 걸 찾아오라고 하시네요. 네. 자, 그때는 어쨌든 영혼이 바뀐 은조가 네. 벌에서 나가려고 네. 해림에게 도움을 청한 거잖아요.
0: 네. 그때 이제 해림이 궐에 들어와 있어가지고 네. 해림의 손을 잡고 막 나간 건데요. 그리고 이렇게 그 대비가 명을 내린 그날에도 이제 마침 해림이 그 중전이 일가였거든요. 그래서 중전은 아련하고 뭐라고 이제 얘기를 했냐면 중전에게 그 제이가 계속 지속적으로 욕을 했는데 혼인을 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해서 이제 그걸 들어주기 위해서 그 중전한테 도움을 청해요.
1: 네.
0: 이제 혼인하고 싶지 않다고. 그러니까 중전은 조금 올바른 사람인데 안 그래도 그 도승지 임사영이 좀 찜찜했고 그러니까 그 가문과 연을 맺는 것이 내가 좀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 그러면 조만간 너희 오라비인 그 신진원에게 내가 얘기를 해서 파혼을 할 수 있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도 그게 이제 조선시대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파혼하면 아무래도 여자 쪽이 더 안 좋잖아요.
1: 그러니까 뭐 얘기 저번 시간에 그랬잖아요. 그 혼담만 네. 오가도 거의 결혼한 시기인데.
0: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그 해림에게 그 따라붙게 될 그런 풍문들이 염려가 되겠다고 하니까 그 해림이 감내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1: 네, 네, 네.
0: 한편 열의 처소로 돌아온 은조는 이제 피곤해서 이제 아, 나 너무 피곤하다고 이러면서 그 금침에 누워서 잠을 자고요.
1: 네.
0: 그리고 열은 이제 그 은조가 이제 깃들어 있으니까 거기 옆에 못 가고 서탁에 이렇게 엎드려서 쪼그려 잠이 들어요. 달이 이렇게 밝게 뜬 밤에 은조가 먼저 깨어나서 잠든 열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1: 네. KBS 드라마 은혜하는 도정님아 감상해 보겠습니다. 화면 해설의 김정후 성우입니다.
2: 기척을 느낀 열이 천천히 눈을 뜨는데 은조의 맑은 눈과 시선이 마주친다. 놀란 그가 일어나려 하자 은조가 붙잡는다.
3: 있어봐. 내 얼굴이 이렇게 잘생겼었나. 감상 중이니까.
2: 가만히 서로를 마주보는 순간 둘의 모습이 원래대로 돌아간 것처럼 비춰진다.
4: 적어도 이 순간은 혼바뀐 거 그리 나쁜 것 같진 않네.
2: 열이 천천히 고개를 든다.
4: 엊그제 밤은 진심 아니었어. 내 손으로 잡겠다던 말.
2: 은조도 몸을 일으킨다.
3: 아니요. 진심이어야 해요. 그 일을 한 건요. 그냥 마음이 쓰여서였어요. 굶고 굶어 약발조차 듣지 않는 병자들을 가만 볼 수가 없어서 시작했어요. 내 처지에 이런 일 이해 안 되겠죠. 나도 내가 그런 대어볼. 대체 난 왜 이렇게 생겨먹은 걸까. 머리를 쥐어짜봐도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하늘이 준 오지랖이다. 그리 정해버렸어요. 이유를 안 찾아도 되니까 그나마 편해졌고요. 누굴 위해서가 아니라 내 속 편하자고 그랬어요. 이기적이죠. 어쩌면 허영일지도요.
4: 그건 마음이야. 진심이고.
2: 은조가 진지한 표정으로 열을 본다.
3: 일전에 내게 한 약조요.
4: 앞으로도 내 범위에만 있어라. 내가 품을 수 있는 딱 그만큼만.
3: 허나 이를 넘어서 조선의 근간을 어지럽힌다면 널 잡을 것이다.
4: 없어야 할 거야. 그런 날은.
3: 설마요. 서리질이나 하는 좀도적이 이 나라의 근간을 어지럽힐 주제가 되겠어요?
2: 열이 가볍게 웃는다.
3: 나도 약조할게요. 만에 하나 내가 잡혀야 한다면 그건 꼭 대군 손일 거예요.
2: 열의 눈빛이 아리게 흔들린다. 두 사람 모습이 다시 혼이 바뀐 모습대로 비춰진다.
5: 대군마마, 서판관 들어있사옵니다.
3: 들라해.
4: 자리.
2: 열과 은조가 얼른 자리를 바꾸고 허둥대며 자세를 고쳐앉는다. 의아해하는 대추.
6: 제가 분위기 파악 못하고 일찍 들어온 것입니까?
3: 앞으로 문 앞에서 10시까지 세고 들어와.
2: 처소 마당.
3: 아까 도순지 얘기는 뭐야? 전화에 침전에 들었어?
4: 참, 엊그제 만났을 때 그 일 말한다는 게 깜빡했어요.
2: 은조가 의아하게 올려다본다. 임부자가 권례 집무실에 앉아있다.
7: 태군이 아버님을 떠보려고 했다 여기십니까? 저는 그리 보이지 않던데요.
8: 나도 그래 보였다.
7: 헌데 무얼 계속 담고 계십니까?
8: 도월대군. 그 이름이 걸리는구나.
3: 약재를 물려?
2: 처소마당.
3: 해서 지난번에 도승지와 장수경 입에서 내 군호가 나왔던 거군.
4: 전하께서도 달리 화내지 않으셔서 잘 넘겼다고 생각했어요.
3: 그 입이 본래 그래. 별뜻 없이 말해도 주위에서 별뜻을 만들어와.
4: 대군으로 사는 것도 쉬운 일만은 아니네요. 이부자리만 개도 처소가 난리 나고 약재 이름만 물어도 어이들을 문추시키겠다고 찾아오니 와이도 행동도 함부로 못하기는 피차 다를 바 없어요.
1: 자 근데 은조가 약재 네. 이름을 알아낸 거죠.
0: 네, 은조의 네. 영혼이 깃든 열이 이제 임사영에게 직접 물어봤어요. 그 약재가 뭐냐고 그랬더니 그 향을 피우는 약재요. 곡두라는 이제 약재라는 이름은 알려줬습니다. 네. 네. 한편 이규는 그 열이 향을 꺼버린 뒤에 이제 향을 피우진 않았는데요. 이후에 중독 증세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막 손을 막 와들와들 떨고 몸도 너무 무겁고 힘들다 이렇게 네. 하면서 다시 향을 피우라고 명을 내려. 그래서 향을 피우게 되죠. 임사영은 열이 이규의 침전에 들었던 일로 인해서 아무래도 안 되겠다. 도열대군을 제거해야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명분을 찾으려 해요. 그런데 이게 대군이다 보니까 뒷조사를 하다가 잘못되면
1: 큰일 나죠.
0: 난리 나는 일이잖아.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큰아들인 승재에게는 너무 위험한 일이니까 빠지라고. 너는 빠지라. 이러면서 내가 대신 명령을 내릴 자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 누군가요? 그 기생 아들인 제이 말하는 거예요.
0: 그렇죠. 둘째 아들인 제이를 이제 그런 용도로 네. 쓰려고 키웠던 겁니다. 제이는 얼마 전에 과거에 장원급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헌부를 그 지원을 했는데 이제 사헌부가 그 신하들을 감시하는 곳이다 보니까 네. 이제 그런 일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임사영이 안 된다고 의금부로 발령을 냅니다. 그래서 제이가 그 의금부로 발령이 되자마자 곧 그 도월대군이 드나들던 열이 드나들던 그 포청 집무실에 들이닥쳐서 거기 있는 수사 보고서들을 모두 싹 압수해가요. 왜냐하면 이제 거기서 뭔가 증거를 좀 찾아내려고 했던 건데. 거기에 이제 그 길동에 관한 자료가 있어서 좀 열이 좀 위험해지게 되거든요. 예, 그 후 걸에 들어온 제인은 이렇게 막 대거를 걷다가 저 멀리 가는 나인을 보게 되는데 그게 은조였어요. 그래서 막 쫓아가 보니 은조가 맞았던 거죠. 네. 네. 그리고 한편 해림은 그 궁궐 누각에서 이제 다른 규수들과 차담을 이렇게 나누고 있다가 근데 이제 그 말이 많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파혼한 걸 이제 뭐 안 됐다 하면서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1: 그건 그래서 거의 KBS 9시 뉴스에서 얘기한 건데.
0: 네. 그래서 해림이 이제 굉장히 곤란한 처지가 됐거든요. 이때 도월대군 열이 등장을 합니다. 해림은 여기서 처음 그 열이 도월대군인 걸 알게 되거든요. 그전까지는 종사관인 줄 알았던 거죠.
1: 네. 네. KBS 드라마 은혜하는 도정님아 다음 내용입니다.
4: 정원은 뜻 그대로 약속일 뿐이요. 깨지 못할 금기가 아니라. 허니, 고작 약속이 깨졌다여 일방의 죄는 없겠죠. 규수들의 담소 시간을 방해해 미안하오. 내 지나던 길에 몹시 기가 거슬려서.
2: 분위기를 주도한 규수.
9: 오랜만에 뵙습니다, 대군마마.
4: 나를 아시오?
9: 일전에 대비전에서 뵌 적이 있나이다.
4: 이런, 내 기억엔 없는데. 결례했어.
9: 아닙니다.
4: 거기 신가 해림 낭자.
3: 예?
4: 괜찮다면 잠시 귀한 시간 내주시겠소?
3: 저 말씀입니까?
2: 열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인다. 해림이 열을 따라 대나무 정원으로 들어서자 열이 잔뜩 상기된 얼굴로 돌아선다.
10: 지금 딱 그거 같지 않았습니까? 여주인공의 절체절명의 순간에 나타난 왕자님.
3: 에?
10: 진짜 이런 기분이구나. 저 체질인 것 같아요. 종종 구하러 다녀야 되나? 아, 설아는 안 보시는군요.
3: 아니요, 좋아합니다. 서동전, 평강공주전, 장기전, 숙향전, 이춘풍전, 김상서전.
10: 김상서전? 그거 진짜 구하기 힘든 책인데? 설빙이 백년가약한 정운자랑 헤어졌을 때 폭포수 눈물 흘렸습니다.
3: 전 죽은 설빙이 환생해 다시 정운자 집에 들어갔을 때 환호성 질렀습니다.
10: 하지만 이 책의 진짜 묘미는
11: 남장한 설빙의 전쟁 대 승리.
10: 해독자네
3: 탐독하셨군요. 아, 정말 백운마 맛입니까?
2: 열이 얼굴을 바짝 들이대자 놀란 해림의 심장이 쿵쾅된다.
4: 이 얼굴이 그렇답니다. 놀랍죠?
2: 열의 얼굴에 부드러운 미소가 피어오른다.
3: 그간 소녀가 대군마 맛을 몰라뵙고 송구합니다.
4: 아닙니다. 저도 우연히 지나는 길이었습니다. 공경에 처한 것 같아서 도와주려 그런 것인데 혹시 섣불렀습니까?
3: 아니요. 합당한 때에 합당한 발걸음을 오셨습니다.
4: 사실 낭자께 사자할 것도 있거든요. 뜻하지 않게 낭자께 오명을 씌운 전력이 생겼어요.
2: 해림이 가볍게 고개를 끄덕인다.
4: 무슨 일인지 묻진 않으십니까?
3: 합당한 때 합당한 말씀 주시겠죠?
4: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훗날 모두 얘기해드리겠습니다.
2: 해림이 맑게 웃는다.
12: 이거 안 웃나? 나 먹으라고!
2: 제이가 은조의 손목을 잡고 끌고 온다.
12: 응?
13: 이게 누구야?
12: 진짜. 여기서 또 뵙습니다. 대군마마께서도 제이 도령을 아십니까?
13: 아, 그게 대군?
2: 제이가 경멸하듯 은조를 본다.
13: 그 차림으로 여기 있는 배경을 이제 알만하네.
4: 아, 그건 오해요.
14: 종사품 을금부경력이 무품계인 대군을 아련하고도 가만히 서인 불충은 뭐지?
13: 넌 탁 쳐.
14: 내가 이 얼굴이라서 네 목숨 부지하고 있는 줄 알아.
2: 은조가 손을 잡아뺀다.
12: 이게 무슨...
2: 제이가 보란 듯이 열에게 다가간다.
13: 의금부 경력 임가 제이 대군마마를 배웁니다.
2: 열이 묵리하는 제이를 가만히 지켜본다.
13: 곧 반드시 다시 뵙겠습니다.
2: 제이가 도발하듯 열을 똑바로 본다.
13: 저는 이만 집안 단속을 해야 해서 물러나겠습니다. 넌 따라와.
2: 제이가 능랭하게 앞서가자 열이 걱정스레 은조 앞을 막아선다.
14: 그대로 있어. 일 커져.
2: 은조가 뒷짐을 진 채 당당하게 걸음을 옮긴다.
1: 야, 이거 걱정되는데. 네. 제이가 은조 가만 둘까요?
0: 예, 그 열도 이제 걱정이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막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대추가 거듭니다. 여기서 이 대추의 입을 통해서 그 밝혀진 사실이 있는데요. 은조가 혼례를 치르던 날 그날 비가 왔거든요.
1: 네.
0: 그래서 열이 은조의 꽃가마가 혹시 넘어질까 가는 길마다 이렇게 마른 모래며 집단이며 자갈을 다 펼쳐서 깔아줬어요. 예. 왜냐면 이제 가다가 그 은조가 아끼는 꽃신이 젖을까,
1: 아이고.
0: 또 꽃가마가 흔들릴까 이런 걱정이 됐던 거죠.
1: 네. 참. 지금 열의 몸속에 들어있는 건 은조의 영혼이죠.
0: 그러니까 이제 은조가 그 사실을 다 알게 된 거죠. 네네. 또 얼마나 마음을 써줬는지.
1: 네.
0: 그래서 은조가 내가 이러면 어떡하냐고, 내가 못 살겠다고 막 이러면서 울먹여요. 이제 현재 그 은조에게는 열의 그 영혼이 들어 있잖아요. 그래서 더 못 참고 이제 말을 달려서 은조를 구하러 이제 출발을 하게 돼요.
1: 예, 열의 영혼이 있기 때문에 은조는 어떻게 됐나요?
0: 이제 당할 열이 아니잖아요.
1: 그렇죠.
0: 예, 그래서 제이에게 우리 손주님은 왜 이렇게 화가 나 있냐고 물어봅니다. 누가 보면.

0: 하면 내 서방인 줄 알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그래서 제이가 막
1: 약 올리는 것 자체 기가 막히네요.
0: 제이가 당황하니까 은조가 이렇게 바짝 다가와서 얼굴을 가까이 대고 똑바로 쳐다봐요. 그러면서 뭐라 얘기하냐면 날 보는 눈빛이 심히 흔들린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 제이가 더 당황을 합니다. 그래서
1: 네, 왜냐면 남자 마음 남자 잘 알거든요.
0: 뭐 하자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니까 은조가 뭘 하자고 하지 말라는 거지 경고야 이렇게 경고를 날려요.
1: 예, 예, 예.
0: 그러니까 이후 이제 은조가 별채로 돌아오면서 저 자식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은조의 모습이잖아요. 날 아주 애가 닳게 보는데 어? 여태 그 마음을 품고서 우리 은조를 대한 거냐고 이렇게 막 분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이도 몰랐던 제이의 마음을 열이 먼저 알아보게 된 거죠.
1: 네. 제이가 은조를 좋아하고 있었네요. 네,
0: 그래서 계속 이렇게 까칠하고 거칠게 네, 대했던 거죠. 네, 네. 한편 이제 말을 내달려 은조에게 오던 열은 제이가 이끌고 온 군사들과 맞닥뜨리게 돼요. 그 시각 은조는 그 오빠가 찾아왔다는 얘기를 듣고 친정으로 또 향하게 되는데 제이는 길동을 풀어준 혐의로 열을 추포하겠다고 하고요. 은조에게는 미불이라는 정체불명의 사내가 나타나서 목에 칼까지 겨누면서
1: 네.
0: 당신이 길동이냐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1: 네.
0: 그 사람 미불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한자 이름 명자가 새겨진 검은 반지를 끼고 있는 그런 사내였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에게 절체절명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 이
1: 네.
0: 둘이 그 팔찌를 끼고 있었잖아요.
1: 네네.
0: 청홍 팔찌를. 그래서 그게 갑자기 막 신비로운 빛을 뿜어내기 시작해요.
1: 합체되는 거 죄송해요.
0: 그 직후에
1: 네.
0: 이 둘이가 이제 너무 고통을 느끼다가 눈을 감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눈을 딱 뜨게 되거든요. 그 이후의 상황 만나보겠습니다.
2: 네. KBS 드라마 은혜하는 도정님아 다음 내용입니다.
3: 어두운 밤 열과 은조의 바뀌었던 영혼이 원래대로 돌아온다. 궐문 앞에 열
4: 돌아왔어.
3: 저잣거리에 은조
5: 드디어 돌아왔어.
3: 기쁨도 잠시 은조가 자신의 목에 겨눠진 칼날을 보고 얼어붙는다.
5: 누구?
3: 검은 반지를 낀 사내.
4: 그대가 길동이요.
3: 궐문 앞
4: 분명 목에 칼날이. 그럼 지금 대추야 검
3: 하이! 열이 대추가 던진 검을 움켜쥐고 저잣거리를 향해 말을 달린다. 반지 낀 사내 미불이 은조를 노려본다.
5: 칼을 겨누는 것으로는 원하는 답을 얻지 못할 겁니다.
4: 내 생각은 다르고 칼은 인간의 진심을 가장 신속하게 도려내거든.
5: 저를 길동으로 의심하셨다면 보청에 신고하십시오. 드릴 답은 그뿐입니다.
3: 은조의 단호한 눈빛에 미불이 칼을 거둔다.
4: 만일 그대가 이 칼 한 자루에 정체를 질투하는 사람이었다면 진정 목을 베었을지도.
5: 저를 시험하신 까닭이 무엇입니까?
4: 보청에 신고할 일은 없어. 함께 갑시다. 우린 길동이란 이름이 필요하니.
5: 이름이요?
3: 저자에 도착한 열이 말에서 뛰어내리며 칼을 뽑는다.
6: 홍은조! 어딨어? 홍은조!
5: 맞죠?
3: 은조가 뒷골목에서 나온다. 안도한 열이 성큼성큼 걸어가서 와락 끌어안자 그녀의 눈이 휘둥그레진다. 열은 울컥한 얼굴로 은조의 어깨를 감싼 손에 힘을 꽉 주고 있다.
6: 오는 내내 영영 내 몸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좋으니 다시 네 몸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 빌었어.
3: 은조는 어색하게 손을 벌린 채 열을 안을까 말까 고민한다.
5: 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괜히 움직였다가 지난번처럼 길만 엇갈릴 것 같아서.
3: 열이 몸을 떼고 은조를 살핀다.
6: 다친 데는?
5: 없어요. 정말 괜찮아요.
3: 열이 안도한 듯 다시 껴안는다.
6: 잠깐만. 사심은 전혀 없어. 꿈이 아닌지 확인하는 중.
3: 은조도 가만히 손을 펼쳐서 그의 등을 조심히 감싼다.
7: 그만 악몽에서 깨요. 이제야 말하지만요, 이대로 안 돌아오면 어쩌나. 매일 밤이 무서웠어요.
3: 열이 안쓰러운 표정으로 은조를 마주본다.
5: 벼랑간 정상 과부 되신 분만큼은 아니겠지만요.
3: 열의 표정이 뭉클해진다.
6: 반가워 홍은조. 끝끝내 이 말을 못할까 매 순간이 두려웠어.
3: 두 사람이 안도의 미소를 짓는다.
6: 그럼 검을 겨눈 자는 누구야?
1: 자, 진짜 네. 은조에게 검을 겨눈 자는 누구예요?
0: 네, 이 미불이라는 아까 네. 사람이라고 했는데 행색은 이제 양반 차림을 하고 있었어요. 이제 그 사람이 어디인가로 찾아가서 그 흰 고깔 쓴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얼굴은 드러나지 않는데요. 네. 그러면서 뭐라고 고하냐면 그 길동이 단칼에 거절을 했고 대사관을 죽인 것도 아니었다고 그렇게 보고를 해요. 그러자 그 여인이 말은 하지 않고요. 그 미불에게 쪽지를 한 장 건네는데 거기에 이제 내가 만나볼 것이다 이렇게만 적혀 있었습니다. 네. 이들의 정체는 차차 밝혀질 것 같고요. 은조는 열이 걱정할까 염려되어 이제 미불이 그냥 강도였다고만 그렇게 둘러댑니다. 조금 뒤 열은 대출을 시켜서 은조를 이제 집까지 호위해 주라고 하고 직접 제이 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1: 열이 피하지 않는군요.
0: 네, 그렇습니다. 예, 예. 열은 당당히 말에 올라서 의금부로 인도하라 이렇게 명을 내리고 예. 이제 의금부로 가서 이제 갇히게 돼요.
1: 예?
0: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조사를 받아야 되니까 갇히는데 열이 뭐라고 하냐면 상대가 승부수를 띄웠으니 걸맞게 응수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대추에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대군이니까 풀려났는데 금방 임사영이 이제 입거를 해요. 입거를 해서 대전에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열이 홀로 뒷짐을 지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열이 나 같은 대군을 상대로 이런 일을 벌일 인물은 조선에 둘밖에 없다고. 자네 아니면 저나 이렇게 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임사영이 속을 의아해합니다. 왜 주상이 아니라 나를 먼저 의심하는 거지? 이렇게요. 그 상황이 나오는데요.
1: 네.
0: 마지막 내용 감상해 보겠습니다.
2: 네, KBS 드라마 은혜하는 도정님아 오늘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6: 전하께서 나를 견제하실 분 공격 따윈 하진 않으시네. 경운년 피해 그 해 우리 형제가 맹약이란 걸 맺었거든. 고인 물보다 진한 피로 말일세.
8: 오해십니다. 제가 대군 마마께 감히 그럴 이유가
6: 난 알 것 같은데 이유 협박, 갈치, 복종 등등 어떤 필요로 자네가 대사관에게 그 비록을 건넸고 그 시점에 하필 대군이 그 문건을 주워들어 전하께 향했고 대략 이런 맥락으로 내게 물먹은 듯 보여.
3: 임사영이 금시초문이란 표정을 짓는다.
6: 기록에 방대한 정보와 기록의 주인이 누굴까 했는데 이리 보는구려.
3: 열이 임사영을 똑바로 본다.
8: 소신 무슨 말씀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6: 물론 지금까진 추측이었네. 이제부터 명령이고 이 시각 이후 길동과 관련된 사건에서 손떼게.
8: 그리하면 대군 마마께선 이 시각 이후 비록에 관한 추측은 삼가시는 겁니까?
6: 거래.
3: 임사영이 옅은 미소를 짓고 있다.
6: 성사.
8: 받잡겠사옵니다.
3: 열이 냉소하며 그를 지나쳤다가 다시 돌아선다.
6: 아, 전에 두 아들 예의범절은 다시 가르치고 부전자전인가?
3: 뻣뻣이 고개를 든 임사영이 열이 나간 문 쪽을 노려본다.
9: 도승지가 열이를?
3: 침전.
9: 내 재가도 없이 주포하였단 말이냐?
10: 새벽에 긴급히 그랬다 하오. 한시라도 빨리 전하의 근심 덜어드리려는 충심이 아니겠수? 눈엣가시를 뽑아낼 기회외다?
11: 전하, 도승기 들어 싸웁니다.
10: 벌써 낭부를 들고 왔나 보.

0: 흉보일태다. 내 아우에게 혼쭐이 난 얼굴 아니더냐.
1: 임사영이 굳은 표정을 풀며 고개를 숙인다.
2: 송구하옵니다. 도월 대군의 일은 의금부에서 착오가 있었던 듯합니다.
0: 도승지, 그대의 충심이 과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1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1: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단종과 함께한 사람들. 강은규 지음, 성우 김정훈 읽음. 광풍원 이주와 물리적 부음학의 상실. 그의 여름, 홍수가 영월을 덮쳤다. 강물이 범람하자 청룡포의 물리적 봉쇄가 불가능해졌다. 관하는 즉시 단종을 객사인 광풍원으로 옮겼다.

자연지형이 제공하던 천연의 보호막이 사라지자 그 빈자리를 사람의 촘촘한 감시가 채우기 시작했다. 강물은 가두는 벽인 동시에 외부의 접근을 차단하는 성벽이었다. 그러나 고의 중심부인 광풍원은 달랐다. 담장 너머의 소음이 가까워진 만큼 내부의 기밀도 쉽게 노출되었다. 강물이 막아주던 것들을 이제는 사람의 눈과 귀가 대신했다. 손님을 맞는 청풍원 객사는 죄인의 숙소가 되는 순간 감옥으로 바뀌었다. 누군가 서 있기만 해도 감시가 성립되었고 누군가 지나가는 행위 자체가 보고의 대상이 되었다. 소년에 대한 관아의 통제 강도가 높아질수록 마을의 침묵은 깊어졌다. 엄응도는 관아를 오가며 멀리 서 있는 소년을 바라보았다. 익성관 대신 소박한 건을 쓰고 골룡포 대신 흰 옷을 입은 모습이었다. 처음 강을 건너 만났을 때보다 얼굴이 더 여유여 있었다. 영월의 남성들이 노동으로 검게 마르는 동안 궁궐에서 자란 소년의 얼굴은 이질적일 만큼 희고 말이 없었다. 광풍원으로 옮긴 뒤 그 주변에는 늘 누군가의 눈이 있었다. 엄응도는 예전처럼 왕의 곁에 다가갈 수 없었다. 10월 24일 도착한 왕명과 연좌의 공포. 그해 9월 단종 복위 시도가 발각되자 관청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 아전들의 움직임을

0: 분주해졌고 수령의 명령은 단호해졌으며 기록의 손길은 더 신중해졌다. 골 전체가 팽팽한 긴장 상태에 들어갔다. 10월 24일 금부도사가 영월관아에 도착했다. 사약이라는 단어는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소문이 되어 퍼졌다. 실록과 민간에 전해오는 이야기는 죽음의 방식에서 차이를 보이지만 그날 고을을 지배한 공포는 하나의 질서로 작동했다. 사건이 벌어지던 그때 영월 사람들은 모이지 않고 흩어졌다. 울음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적이 고을을 덮었다. 단종의 시신을 강에 던진 것은 처분의 편의를 넘어 흔적을 지우기 위한 행정적 선택이었다. 그날의 침묵은 잔인함의 산물이 아니라 생존 본능이었다. 그날 저녁, 엄응도는 밥상을 마주하고도 숟가락을 들지 못했다. 호장인 엄응도에게 하달된 명령은 명확했다. 시신을 거두는 자는 삼족을 멸한다는 내용이었다. 삼족은 단순한 형벌의 명칭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식의 생존과 아내의 안위, 집안의 절멸을 뜻했다. 조사와 연좌, 재산 몰수로 이어지는 그 절차를 엄응도는 누구보다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는 평생 그 서류를 작성해온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한참 만에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장롱 앞으로 걸어갔다.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보따리를 꺼내 상위에 올려놓았다. 어머니를 위해 미리 마련해둔 수의와 관이었다. 조선의 자식된 도리로 부모의 임종을 준비하는 것은 효의 첫 번째였다. 그는 그것을 품에 안았다. 어머니께는 새로 마련하면 된다. 지금 이 밤 이것이 필요한 사람은 따로 있었다. 그 움직임을 지켜보던 집안 사람들이 울며 그를 만류했다. 하지만 엄응도는 떨리는 손으로 갓을 고쳤으며 나직하게 답했다. 옳은 일을 하다가 화를 입는 것이라면 그것이 정녕 내가 원하는 바다. 그것으로 끝이었다. 더 이상의 말은 없었다. 그는 그날 밤 잠들지 않았다.
1: 어? KBS 오디오북.
2: 뭐?
1: KBS 오디오북!
0: 금기를 깨고 왕의 시신을 수습하다. 새벽이 되자 엄응도는 아들들을 깨워 강가로 향했다. 문턱을 넘는 남편과 아들들의 발소리를 들으며 엄응도의 아내 또한 깨어 있었을 것이다. 강물은 차가웠다. 한겨울 동강의 물살은 무릎을 넘어 허리까지 밀어붙였다. 엄응도는 이를 악물고 강을 건넜다. 발이 감각을 잃어도 멈추지 않았다. 그는 강물 속에서 시신을 건져 올렸다. 17의 소년이었다. 곡소리를 듣고 강을 건너던 날 마주했던 그 희고 조용한 얼굴이 지금 자신의 팔 위에 있었다. 그때 어둠 속에서 늙은 그림자 하나가 엄응도 앞을 막아섰다. 평생 왕의 지척을 지켰던 환관, 안신이었다. 관리들이 모두 달아난 그 밤, 홀로 남은 안신은 엄응도를 보고서야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품 안에서 왕의 작은 유품들을 꺼내놓았다. 저승에서도 자취를 잃지 않게 이것들을 함께 묻어주시오. 어몽도는 말없이 받아들였다. 두 사람이 나눈 것은 짧은 눈맞춤이었으나 그것은 비극의 한복판에서 인간의 도리를 지키기로 한 자들끼리의 무언의 연대였다. 관을 메고 겨울에 산비탈을 오르는 일은 처음부터 끝까지 고역이자 공포였다. 눈보라가 몰아쳤고 길은 없었다. 관의 무게가 어깨를 짓눌렀고 발은 눈 속에 빠졌다 나왔다를 반복했다. 게다가 발각되면 그 자리에서 끝이었기에 아무 소리도 낼 수 없었다. 숨소리조차 조심했다. 그렇게 어몽도와 아들들은 말 한마디 없이 그 비탈을 올랐다. 묻을 자리를 찾지 못해 헤매던 그때 노루 한 마리가 일행 앞에서 달아났다. 노루가 앉았던 자리에는 눈이 녹아 맨땅이 드러나 있었다. 어몽도는 그 자리에 삽을 댔다. 민간에 전해오는 이야기인데 사실 여부를 떠나 그날 밤 그 산비탈에서 일어난 모든 일이 그만큼 절박했다는 것만은 분명하다. 어몽도가 왕의 시신을 모신 곳은 관아의 눈길이 닿지 않는 험준한 동을지산의 기슭이었다. 봉군도 없이 낙엽으로 덮어 위장해야 했던 그 산비탈이 어몽도가 왕에게 바칠 수 있었던 마지막 자리였다. 강물에서 손을 씻고 증거를 인멸하는 일까지가 그날 장례의 완결이었다. 어몽도가 단종을 모신 자리에 대해 기록들은 조금씩 다르게 전한다. 실록은 동을지산 기슭이라고 했고 영월 일대의 구전은 강물이 내려다 보이는 가파른 비탈이었다고 전한다. 그것은 그 장례가 얼마나 은밀하고 급박하게 치러졌는지를 역설적으로 증명한다. 훗날 숙종이 단종을 복위시키고 장릉을 조성할 때 그 자리를 찾아낼 수 있었던 것은 공식 기록 덕분이 아니었다. 240여 년 동안 입에서 입으로 전해온 영월 사람들의 기억 덕분이었다. 가문의 절멸을 피해 영월을 떠나다. 시신 수습과 장례가 끝났다고 해서 상황이 종료된 것은 아니었다. 그 시점부터 어몽도는 호장이라는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신분이 노출되는 즉시 가문 전체가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이었다. 후환이 두려워 도망친 것이 아니었다. 금기를 실행한 자가 가족을 살리기 위해 치러야 할 몫이었다. 강물에서 건져 올린 것은 왕의 주검이었으나 그 대가로 지불한 것은 안정된 기반과 이름이었다. 장례를 마친 어몽도는 단종이 입고 있던 옷을 품에 안고 계룡산 동학사로 향했다. 그곳에는 사육신의 시신을 수습하고 은거 중이던 김시습이 있었다. 두 사람은 단을 쌓고 제를 올렸다. 말이 필요 없었다. 같은 밤을 견뎠던 사람끼리의 침묵이었다. 그것이 어몽도가 세상에 남긴 마지막 공식적인 행적이었다. 지금도 동학사 숙모전에는 단종과 사육신, 생육신과 함께 어몽도의 위패가 모셔져 있다. 세월이 흐르며 기록의 방향이 바뀌었다. 1698년 숙종 24년, 단종이 복위되면서 어몽도가 파낸 언 땅이 장릉이라는 이름을 얻으며 왕릉이 되었다. 당대의 대역주로 분류되던 행위가 240년 만에 국가가 공인하는 충절의 기록으로 바뀐 것이다. 실록의 기록에는 단 한 줄이 남았다. 후안이 두려워 시신을 거두는 사람이 없었는데 호장 어몽도가 장사를 지냈다.

0: 엄응도가 영월에 떠난 뒤 그의 가족이 어디로 흩어졌는지는 기록에 남아있지 않다. 다만 후손들이 신분을 숨긴 채 여러 그을에 나뉘어 살았다는 전승이 영월 일대에 전해온다. 야반도주한 가문의 후손이라는 사실은 평생 입 밖에 낼 수 없는 비밀이었다. 그 침묵이 몇 대에 걸쳐 이어졌다. 그 밤에 엄응도가 겨울에 차디찬 강물에서 건져올린 것은 왕의 주검이었으나 강물 속으로 가라앉은 것은 한 가문의 이름이었다. 엄응도는 그것을 알고서 강물로 기꺼이 들어갔다. 그래서 그의 선택은 순고하다기보다 처연하다.
1: 오디오 포... 어.
2: 최고의 클립.
0: 2장 매화. 왕의 부탁을 품고 왕비의 64년을 지키다. 매화 생년 미상. 정순왕후를 모신 궁녀이자 민간 전승 속 인물. 1457년 6월 단종 유백길의 동행에 청령포에서 왕의 마지막 부탁을 받음. 1457년 10월 단종 승하 후 자결 대신 정업원으로 복귀해 왕비를 보필함. 1521년 이후 추정. 정순왕후의 임종을 지킨 후 82세 전후에 생을 마감함.

뿐 실존의 매화는 그 비장한 마침표를 거부한 인물이다. 영화적 상상력은 매화의 죽음을 의리의 끝으로 정의하나 실제 민간 전승 속 매화에게 의리는 죽은이 사라진 뒤 시작되는 지독한 일상 그 자체였다. 역사는 그녀의 이름을 공식 기록인 실록에서 지워버렸다. 승자의 기록에 패배한 왕의 곁을 지킨 이름 없는 궁녀의 자리는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록이 지운 이름을 사람들의 기억은 지우지 않았다. 남양주와 영월, 그리고 동대문 밖 숭인동 일대에는 매화 혹은 시녀 권씨라 불리는 여인의 이야기가 600년 넘게 흐르고 있었다. 그녀는 정순왕후가 시장에 나갈 때마다 앞을 가로막는 무례배들을 호통쳐 물리쳤고 모든 고된 일을 도맡았다. 매화의 그 헌신은 왕후를 의존적인 존재로 만든 것이 아니었다. 고립된 정업원 안에서 왕비가 인간의 품위를 지킬 수 있도록 외부의 위협을 몸으로 막아낸 것이었다. 매화라는 이름이 실명인지는 알 수 없다. 매화는 절개와 인내를 상징하는 꽃 이름으로 후대 사람들이 그녀의 삶을 기리며 붙인 이름일 가능성이 높다. 영화는 그 이름에 극적인 죽음을 입혔지만 실제 전해오는 이야기 속 매화는 죽음 대신 삶을 택한 여인이다. 화면 속 비장한 마침표가 아니라 이름조차 불분명한 채로 64년을 버텨낸 것이 그녀의 진짜 서사였다. 매화를 다시 불러내는 이유는 하나다. 죽음이라는 선언보다 끈질긴 삶의 의리가 무엇인지 그녀가 증명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매일 새벽 정업원 마당의 서리를 제일 먼저 밟으며 하루를 열었고 시장 바닥에서 장꾼들과 실랑이를 벌이며 왕비의 끼니를 확보했다. 찰나의 결기가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고단한 노동. 그것이 매화의 의리였다.

여러분은 지금 강영규 작가의 단종과 함께한 사람들을 들으셨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단종과 함께한 사람들은 우리 역사의 비극인 단종회사에서 가장 정직한 신의를 보여준 11명을 엄선에 담았습니다. 한국사에서 가장 빛나는 순수한 신의의 기록, 단종과 함께한 사람들. 지금까지 성우 김정은이었습니다.

0: 첫날 밤이요?
1: 아휴, 왜 그렇게 놀래? 사람 무안하게. 첫날 밤 맞잖아.
0: 아, 그렇죠. 첫날 밤은 첫날 밤이죠. 설마 잠자리를 요구하진 않겠지? 스노글러로 같이 껴안고 잔 적도 있으니까 그래, 그런 뜻일 거야.
1: 저, 나 먼저 씻을 테니까 그동안 폴로 양치 좀 시켜줄래?
0: 예, 마거릿.
2: 마거릿이 침실과 주방 사이에 있는 욕실로 들어갔다. 장은 폴로를 안고 손님용 화장실로 들어갔다.
3: 확실히 뉴욕 개팔자는 불법 체류자보다 낫다니까. 아유, 가만히 있어. 아유.
2: 장은 폴로를 품에 안은 채 한 손으로 턱 밑 털을 잡아 고개를 못 돌리게 하고 다른 한 손으로는 입속에 칫솔을 밀어넣어 위아래로 닦았다. 욕실에서 물이 떨어지는 소리가 커질수록 초조해졌다. 10분 만에 가운을 걸치고 욕실에서 나온 마거릿이 말했다.
1: 데이빗, 욕조에 물 받아놨어.
0: 아유, 감사합니다, 마거릿.
1: 목욕 얼른 하고 나와. 첫날밤에 신부를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는 건 아니잖아.
0: 예. 아, 어쩐다. 아, 일단 목욕은 해야 하니까. 첫날 밤이라 이게. 아, 어떻게 피하지?
2: 장은 욕조에 머리를 쳐박았다. 마거릿과의 첫날 밤이 이런 식으로 전개될 줄은 생각지 못했다.
0: 아, 이 더 이상 시간을 끄는 건 안 돼. 이제 나가자. 그 사이에 마거릿이 피곤해서 잠을 잘 수도 있고. 아휴, 제발. 자, 이 가운을 천천히 천천히 입고. 아, 이제 나가는 거야. 첫날 밤이 무산되도록 화이팅!
4: 마거릿?
5: 뭐야 당신? 왜 까?

0: 소파에 덩치 큰 젊은 백인 남자가 앉아 있었다. 장은 그 자리에 멈춰 섰다. 눈이 닮아 대번에 마거릿의 아들인 줄 알았다. 온몸에 털이 바짝 서는 기분이었다.
1: 아, 저 인사해. 내 아들 브라이언. 이쪽은 데이비드.
2: 아유, 만나서 반갑네. 데이비드 장이야. 사람 손을 치고.
3: 결론만 말하면 난 이 결혼 반대야. 아, 이봐. 입장 바꿔 생각해서 당신 어머니가 새파란 남자랑 결혼한다면 찬성할 거야?
4: 기분은 상하지만 마거릿 아들한테는 무조건 잘 보여야 돼.
2: 잘 부탁해.
5: 도대체 나이가 몇 살이나 차이 나는 거야?
2: 아니, 내 생각엔 그 나이가 중요한 것 같진 않아.
5: 여긴 뉴욕이니까 나이도 필요 없고 국적도 필요 없고 인종도 필요 없는 곳이 뉴욕이잖아.
3: 뉴욕커가 더 인종 따지는 걸 모르나 보네.
0: 브라이언은 자리에서 일어나 장을 깔보듯 내려다보았다. 키가 190cm쯤 되는 금발의 브라이언은 뱃살이 없고 체격이 좋아 실제

0: 제 나이보다 젊어 보였다. 핸섬한 백인 남자 앞에서 장은 주눅이 들었다. 브라이언은 뉴저지에서 자동차 딜러로 일했는데 일이 끝나고 왔는지 옆에는 명품 가방이 놓여 있었다.
1: 너 영주권 따려고 이러는 거지?
2: 어떻게 알았지? 설마 브라이언이 내 가방 뒤져서 여권 만료된 걸 봤나? 아닌데? 내 잠옷 가방은 잠긴 그대로인데? 그렇다면 짐작한 걸 말한 건데 정신 바짝 차리자. 여긴 호랑이 굴이고 난 이미 호랑이 굴로 들어온 거야.
3: 브라이언, 넌 들어가 쉬어.
1: 어머니, 아직 얘기 안 끝났어요.
3: 차차 하면 되지. 이제 가족인데.
1: 아니, 누가 가족이에요? 저놈 저거 오늘 처음 본 동양인 남자예요. 야, 어머니도 참. 아니, 게리가 죽는 것까지 지켜봐놓고 동양인 지겹지도 않아요? 저놈이 좋으면 그냥 동거를 하세요.
2: 재산 싸움이 붙었을 때 동거는 법적 효력이 없는 걸 알고 하는 말이겠지?
1: 저기 화병에 있는 적고 이놈이 선물한 거예요?
3: 아니야, 올리버가 선물한 거야.
2: 내가 선물한 꽃인데 왜?
1: 참, 올리버도 진짜. 아, 어머니가 장미 싫어하는 거 알면서도 선물했어요.
3: 기억력 좋은 올리버도 나이는 어쩔 수 없나 봐.
1: 차라리 올리버랑 결혼하세요.
3: 아유, 그만하렴. 크리스마스 이브잖니. 나중에 얘기하자.
1: 하여튼 전 이 결혼 절대 반대예요.
3: 저 데이비드가 꽃을 줬다고 하면 귀찮게 굴 것 같아서.
2: 장미 싫어하는 줄 몰랐어요.
3: 아니야, 나 이제 장미 좋아해. 졸려. 저 데이비드도 빨리 들어와.
2: 예예, 짐 정리 좀 하고요.
0: 마거릿이 침실로 들어가자마자 장은 부랴부랴 잠옷 가방의 지퍼를 열어 여권을 찾았다. 편지 봉투 속에 여권과 소셜 넘버는 그대로 있었다. 장은 여권과 함께 잠옷과 베개를 가방에 넣고 침실로 들어가 침대 밑에 숨겼다.
2: 제 짐은 이거 침대 밑에 둘게요.
3: 그래. 우리 그만 잘까?
2: 벌써요?
3: 밤이 깊었잖아. 나 원래 10시 전에 자.
2: 예, 알겠습니다. 이건 제 베개. 저 잠옷 좀 갈아입고 올게요.
3: 어디 가는 거야?
2: 잠옷 갈아입어야죠.
3: 이제 안에서 입어. 우리 결혼할 사이잖아.
2: 아휴, 예. 그래도 저기 등은 돌리고. 예.
3: 잠옷 다 갈아입었으면 어서 와.
2: 예예. 예. 그럼 저.
3: 이제 미안해. 브라이언 때문에 기분 나빴지?
2: 마거릿 아들이 저를 깔보는 것 같아요.
3: 아니야, 브라이언은 그런 사람 아니야.
2: 그런 사람이 이놈 저놈이라고 불러요?
3: 아니야, 절대 브라이언은 그런 사람 아니라니까.
2: 참, 아들이라고 또 편들잖아. 짜증나는구만.
3: 내가 결혼한다고 했더니 바로 쫓아온 거야. 뭐야?
2: 스너글러 오래요?
3: 이제 스너글러 그거 하지 마.
2: 저야 그러고 싶죠. 사실 전 이 일 좋아하지도 않아요. 근데 저 같은 불법 체류자가 뉴욕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3: 이젠 달라졌잖아. 나와 결혼할 건데.
2: 예, 맞아요. 이젠 마거릿만 보고 살게요. 저 지금 스너글러 앱 삭제하겠습니다.
0: 장은 마거릿이 보는 데서 스너글러 앱을 삭제했다. 순간 그간의 일들이 하나둘 떠올랐다. 밤에 여자들을 안아주고 있으면 그녀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하곤 했다.
4: 그 남자는 왜 날 떠났을까?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날 이렇게 안아주기만 하면 뭐든지 다 주려고 했는데.
5: 우리 부모님은 너무 잘난 분들이라 나한테 기대가 컸어요. 내가 원한 건 아낌없는 후원이 아니라 이렇게 꼭 안아주는 거였는데.
0: 여자들은 장이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위로를 받았다.
6: 여자들을 안아주면서 느꼈어요. 참 외로운 사람들이 많구나. 안아주는 것만으로도 치유가 되는 사람들도 있구나.
3: 사실 나도 처음엔 스너글러와 잔다는 게 깨름직했어. 생판 모르는 남자 품에 안겨 잘 수 있을까 생각했지. 그런데 앱에서 데이비드를 본 거야. 얼마나 기쁘던지. 생판 모르는 남자는 아니니까. 난 데이비드 살냄새가 좋아.
2: 이러다가 더 들어오면 안 되니까 대화를 하도록 유도하자.
6: 마거릿은 백인도 많은데 왜 동양인인 저를 택한 거예요?
3: 데이비드가 게리를 닮았거든. 체격은 훨씬 작아도 검은 눈동자랑 쌍꺼풀 없는 눈과 코가 똑같아.
6: 아, 그래서 저를...
3: 솔직히 게리를 만나기 전에 동양인은 내 취향이 아니었어. 근데 게리를 보고 반한 거야. 무엇보다 난 데이비드가 안아줬을 때 게리가 안아주는 느낌을 받았거든. 저기... 데이비드?
2: 왜 이렇게 끈적하게 쳐다보는 거야? 사람 무섭게.
3: 나와 하고 싶지 않아?
2: 아무래도 그건...
3: 그렇다고 너무 매몰차게 밀어낸다.
2: 죄송합니다.
3: 몸은 늙는데 욕망은 왜 늙지 않는 걸까? 옆에 내 남자가 누워있으니까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거 있지?
2: 어서 빨리 이 밤이 지나가기를. 몇 시간 안 됐는데도 피곤해. 기 다 빨렸어. 일단 게리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 순간을 모면해야겠어. 게리 얘기 좀 더 해주세요.
3: 게리 얘기를 또 하라고?
2: 예.
6: 그 좋은 점은 저도 따라하려고.
3: 게리는 아주 좋은 사람이지.
0: 마거릿은 잠깐 게리 이야기를 하다 졸음을 참지 못하고 잠들었다. 코를 고는 소리에 장은 안도의 숨을 쉬고 마거릿의 몸을 안았던 팔을 빼냈다. 이대로 잠이 올 것 같지 않아 이불을 들추고 거실로 나갔다.
6: 라자냐 연어구이를 챙겨서 돼지한테 가야지.
7: 아, 메리!
6: 응?
7: 나 너랑 살기 싫다고. 이혼 하자니까.
6: 아, 저 아들놈 저. 아, 이혼하고 여기 들어와 살면 안 되는데. 에이. 자, 가자.
0: 장은 냉장고 문을 열었다. 라자냐 연어구이를 꺼내 랩으로 씌운 뒤 롱패딩을 걸치고 현관을

0: 단어가 입에서 살살 녹아. 아, 이건 맛이 다른데? 어디서 사왔어? 뉴욕 레스토랑 것보다 더 고급스러워.
1: 아이, 저기 마거리 집에서 가져왔어?
0: 기어코 그 집에 들어간 거야?
2: 야! 아, 돼지! 아, 그거 버리면 어떡해! 마거리 몰래 가져온 건데!
3: 그딴 걸 나보고 먹으라고?
2: 야, 뉴욕 레스토랑보다 3배는 비싼 거야!
3: 그래서? 그 여자랑 잠자다 뛰어온 거야? 내가 싫어할 줄 알면서!
2: 돼지! 아, 돼지, 문 좀 열어봐! 힘들면, 마거리 집에 그냥 스노글러 일하러 갔다고 생각해! 스노글러 할 때 가만히 있더니, 이 자식 왜 그래? 까놓고 말해서, 마거릿을 이용하는 게 뭐 어때서? 마거릿 또 좋은 일하고 죽으면 뭐 좋은 거 아니야? 내가 영주권 따고 재산도 받아서, 그 다리 치료 다 해줄게. 어? 문 좀 열어봐, 돼지! 야, 나 네 다리만 보면 미치겠단 말이야! 미치겠다고! 나도 힘든데! 너까지 왜 그래, 진짜!
4: 장은 세차게 문을 닫고 나왔다. 32번 가로 걸어가는데 뭔가 이상했다.
1: 누가 날 따라오는 것 같은데?

0: 이놈의 32번 가로 걸어갈 때면 늘 아버지가 떠오르는구만.
1: 아, 32번 가는 이상하게 한국 냄새가 나. 한국에서 힘들기만 했는데 왜 그리울까?

소설 극장 신현선 장편 소설 구름이 겹치면 24번째

그렇지만 서인에게는 미래가 있어요. 그 미래보다 중요한 게 뭘까요?

0: 지금은 사방이 막힌 것처럼 보여도 서희는 계속 걸어나갈 거고 곧 넘어가 보일 거예요. 원하는 곳에 생각보다 금방 도착할 거예요. 기억해요. 서희는 길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옳다고 믿는 대로 하면 돼요.
1: 딸의 죽음 이후 담임은 학생들을 주의 깊게 보는 버릇이 생겼다고 했다. 딸 같은 아이들을 무심하게 바라볼 수가 없었다고 말이다. 담임이 세상을 감옥처럼 느끼는 학생들을 알아보고 그들이 가고자 하는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각별히 애써왔다는 사실은 후에 바인을 통해 알게 되었다. 말을 마친 담임은 엄마는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고 말했다. 자퇴에 대한 내 굳은 결심을 재확인한 뒤에 필요한 절차가 있지만 자신이 최대한 해결해보겠다고 걱정하지 말고 지내고 있으라고도 했다. 그리고 무슨 일 있으면 꼭 연락하라고도. 나는 그 말에도 네

0: 지윤
1: 언니, 이번 주말에는 파티다.
0: 바인에게서 온 메시지를 다시 읽었다. 서인의 자퇴 소식을 들은 바인은 자신이 파티를 준비하겠다고 했다.
1: 언니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 그냥 비밀로만 해주면 돼.
0: 라면서 두근두근이라는 글자가 작아졌다 커졌다 하는 이모티콘을 보내왔다. 그걸 읽을 때마다 나도 모르게 입꼬리가 올라갔다. 다시 읽고 조금 웃고. 바인이 말한 이번 주말이 벌써 오늘이라는 걸 확인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바인은 말했지만 나는 뭐라도 하고 싶었다. 바인을 데리러 서인이 집을 나간 사이 냉장고를 열어 자투리 채소들을 죄에 꺼내보았다. 양파, 대파, 당근이 전부였다. 나는 오므라이스를 만들기로 했다. 양파와 당근을 잘게 썰고 밥과 함께 잘 볶은 뒤 달걀 오믈렛을 만들어 올렸다. 그 위에 케첩으로 축 자퇴라는 글씨도 빗돌게 새겼다. 다시 바인의 두근두근 이모티콘이 떠올라 조금 웃었다. 이제 곧 두 사람이 올 것이었다.
2: 이게 무슨 냄새야?
0: 요란하게 킁킁대며 냄새 맡는 신용을 하는 바인이 들어섰고 그 뒤로 눈이 동그래진 서인이 보였다.
2: 언니, 설마 요리를 했어요?
0: 서인은 평소보다 두 단계는 올라간 톤으로 내게 물었다.
2: 언니가 음식 만드는 거 나 처음 봐!
0: 하면서 바인의 어깨를 여러 번 두드렸다. 바인은 비밀로 하기로 했던 파티 준비를 서인에게 다 들켜버렸다면서
3: 에이, 서프라이즈는 됐고 그냥 놀자!
0: 하며 양손에 한가득 들고 있던 짐을 풀기 시작했다. 그 순간 나와 눈이 마주친 서인은 바인을 못 말리겠다는 듯 장난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절레절레했다. 알록달록 별이 잔뜩 박힌 고깔 모자가 3개, 50개입이라고 적힌 풍선 봉지가 하나, 직접 만든 게 분명한 축하해 사랑해 서인장이 한 글자씩 적힌 갈런드 뭉치와 치즈케이크가 식탁 위에 어지럽게 놓였다. 바인이 갈런드를 벽에 붙이는 동안 서인과 나는

0: 풍선을 분다.
1: 아이고 설마 이거 다 불어야 하는 건 아니지?
2: 언니 왜 이렇게 풍선을 못 불어요? 아우, 어우 이봐 봐.
0: 수다를 떨면서 웃는다. 묵다가 놓치는 바람에 방귀 소리를 내며 어지럽게 날아가는 풍선을 보면서도 우리는 크게 웃는다. 풍선 불기에 영 실력이 없는 나는 그만 포기하고 방 한가운데에 상을 차리기로 한다. 치즈케이크와 까놀레와 오므라이스와 배추김치와 아이스티라는 이상한 조합에 우리는 다시 웃는다. 고깔 모자의 턱끈에 얼굴에 잔뜩 조인 채 케이크에 초를 붙인 우리는 노래를 시작한다.
3: 자퇴 축하합니다. 자퇴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서인을 자퇴 축하합니다.
2: 아, 세상에 자퇴를 축하하는 사람이 어딨어.
0: 서인이 깔깔 웃으며 초를 후 불자 연기와 함께 매키한 탄 냄새가 방을 채운다. 서인과 바인은 다 식어버린 오므라이스를 한 입씩 먹으며 너무 맛있다는 말을 연발한다. 좀 짠 것 같은데 내가 말하자 바인이 짜긴 짜다 하며 아이스티를 한 모금 마신다. 우리는 또 웃는다. 어설프고 이상하고 어딘가 어색하면서도 묘하게 어울리는 이 방의 모든 것이 웃겨서 우리가 웃는다. 그때 바인이 호들갑을 떨며 서인을 향해 담임에게 연락했느냐고 물었다. 서인이 아직이라고 말하자 바인은 지금 같이 하자 하고는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서인은 모두가 있는 데서 인사를 할 것이 민망한지 나중에 하겠다고 말했다. 나는 서인의 손목을 살며시 쥐고 말했다.
1: 우리 고마운 마음은 바로 전하자.
0: 나는 나에게 말하듯 서인에게 말하고 서인은 그런 나를 알아차렸다. 그러고는 바인을 향해 어리광을 부렸다.
2: 근데 뭐라고 하지?
4: 덕분에 자퇴할 수 있었습니다. 왜?
0: 바인의 말에 우리는 다시 크게 소리내 웃었다. 한참을 우리는 메시지 작성에 몰두했다. 서인은 함께 완성한 문구에 자기만 아는 말, 미래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를 덧붙여 담임이라는 사람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답장이 놀랍도록 빠르게 도착했다. 곁에서 함께 걷고 있다는 걸 기억해줘요. 라는 문장을 보자 따뜻한 차를 마신 것처럼 몸이 따뜻해졌다. 함께 걷고 있다. 걷는다. 함께.
1: 이런 날만 있으면 좋겠다.
4: 그러게.
0: 이어 우리는 말이 없었다. 말이 없는데도 괜찮았다. 나는 엉덩이를 조금 밀어서 TV 앞으로 갔다. 서랍장을 열어 흰색 직사각형의 길쭉한 상자를 꺼냈다. 브랜드 로고가 깔끔하게 음각된 상자 안에는 고급스러운 천에 감긴 펜이 들어있었다. 대학교에 합격했을 때 아빠가 선물로 준 것이었다.
5: 많이 쓰고 많이 배워.
0: 보기보다 묵직한 펜을 만지작거리자 아빠가 말했었다.
1: 이걸 주고 싶었어.
0: 이 펜이 이제야 제대로 된 주인을 찾아가는 것 같다. 서인은 공중에 떠다니는 나비의 날개처럼 손바닥을 파닥거리면서 극구 사양했다. 이런 건 갖고 다니기도 무섭다면서 한사코 마다했다. 펜이 담긴 상자가 서인에게 갔다가 다시 나에게 왔다가 했다. 상자가 그렇게 몇 차례 이동하다 결국 서인의 손에

0: 들렸다. 많이 쓰고 많이 배워. 나는 아빠에게 들은 말을 함께 건넸다. 서희는 나를 똑바로 보며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1: 고마워요
0: 했다. 펜을 받았을 때보다 건네는 지금이 더 기쁘다고 나는 말하고 싶어졌다. 함께 해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른다고. 대신 이렇게 말했다.
1: 잃어버리면 안 돼. 꼭 붙잡아.
0: 펜이 아니라 바인을. 네가 가질 수 있는 것들을 놓지 말라는 이야기를 서희는 알아들었을 것이었다. 서희는 곁에 내려놓은 가방에 상자를 넣고 거기서 무언가를 꺼냈다. 서인 대신 바인이 말했다. 이 다정한 아이가 반달론을 하고서 말했다.
2: 우리가 지는 거야. 언니 덕분에 여기까지 왔잖아.
0: 나는 사양하지 않고 받았다. 상자를 단정하게 감싸고 있는 리본을 조심히 풀고 포장지가 찢기지 않도록 천천히 테이프를 뜯었다. 포장을 모두 벗기자 상자 속에 자그마한 단지가 들어있는데 이것이 무엇인지는 열어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좋은 향이 나고 있었다. 봄의 향기. 크림 제형의 고체 향수가 담겨있는 단지의 몸에는 이런 이름이 적혀있었다.
1: 이리스 매그놀리아. 그러니까 이것은 봄꽃이 담긴 단지.
0: 나는 향기를 늘 지니고 다닐 수 있는 게 좋다고 잘 쓰겠다고 말하면서 손안에 들린 봄을 꽉 쥐어보았다.

0: 서인. 기말고사를 마친 바인이 오랜만에 서울에 오기로 한 주말이었다. 서둘렀는데 지각이었다. 역으로 바인을 마중하러 나가는 길에 몇 번이나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했기 때문이다. 가장 먼저 지갑을 두고 나왔고, 나가다 보니 하늘이 흐려 우산을 챙겨 나왔다. 우산을 챙기다가 신발장 옆에 휴대폰을 두고 와 다시 집에 갔을 때는 집에 지윤 언니가 없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겨우 도착한 역에는 사람이 많았다. 바인을 빨리 만나고 싶은 마음과 아무것도 닥치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 자꾸 뒤섞였다. 대합실 벤치에 앉아있다가 나를 발견하고는 긴 팔다리를 휘저으며 걸어오는 바인을 보자 마음이 여기 있는 사람들만큼이나 와글거렸다. 내 쪽을 향해 기운차게 인사하는 바인도 보아하니 비슷한 마음인 것 같았다. 바인을 둘러싼 구름이 어지간히 무거워 보였으니까. 이 모든 게 우리가 오늘 기사에서 알게 된 사람에게 연락하기로 했기 때문이었다. 바인과 나는 내심 일이 잘 안 풀릴 경우를 걱정했다. 그 마음을 몰아내기라도 하려는 듯 잘 될 거라는 말을 반복해서 서로에게 건넸다. 덥고 습한 날씨를 피해 사람들은 실내에서 실내로 다니고 있었고, 덕분에 우리는 주변을 의식하지 않고 한산한 공원 벤치에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1: 아무 반응이 없으면 어쩌지?
2: 이런 연락 많이 받지 않을까?
1: 연락한 다음에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0: 주변에 아무도 없었지만 우리는 속삭였다.

0: 하얀 나비 두 마리가 원을 그리며 우리 곁을 지나갔고 잠시 우리는 말없이 그 춤을 지켜보았다. 언제 비를 쏟아낼지 모르는 먹구름 아래에서 이마에 송골송골 솟은 땀을 달고 바인이 말했다.
1: 일단 해보자. 해봐야 뭐라도 알게 되지.
0: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기사에 안내된 이메일 주소를 복사했다. 그걸 받는 사람 칸에 붙여놓고 이메일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제목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 사건 제보합니다 라고 적고 본문에 안녕하세요 까지 쓰고는 바인을 쳐다보았다. 바인은 눈짓으로 계속하라고 말했다. 그때부터 지금껏 망설인 것이 무색하게 이야기가 실타래처럼 풀려나왔다. 비동의 불법 촬영, 유사 사건, 가해자 색출, 피해 회복 같은 단어를 넣어 내용을 채우고 마지막에 연락 기다리겠다는 인사를 적을 때까지 딱 한숨이 걸린 기분이었다. 내용을 최종 확인하기 위해 내가 들고 있던 휴대폰을 바인이 건네받았다. 바인이 그걸 읽는 동안 고개를 젖히고 굳은 어깨를 풀었다. 눈앞에 하늘을 조각낸 나뭇가지들이 보였다. 거기에 매달린 짙푸른 잎사귀들도 보였다. 정지된 화면을 재생하듯 이름 모를 작은 새들이 여기에서 저기로 날아다녔고 그때마다 나뭇가지가 짧은 춤을 췄다. 모든 것이 생생하게 살아있었다. 공기마저도 그랬다.
2: 이 세계가 지훈 언니에게도 재생되었으면 좋겠다.
0: 나는 그런 생각을 하고 다시 바인을 보았다. 바인은 문장을 조금 만졌다며 휴대폰을 내게 돌려주었고 조금 더 단단해진 메일을 읽은 뒤 나는 망설이지 않고 전송 버튼을 눌렀다. 몸이 한결 가벼워지는 동시에 견딜 수 없이 허기가 졌다.
3: 소설 극장 신현선 장편 소설 구름이 겹치면 핀드 음악 엄은영 효과 노동걸 기술 김남희 김종찬 연출 전순아 해설 오은수 주예진 24번째 시간이었습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1: KBS 제3라디오 정오 뉴스입니다. 오는 18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이 시작되는 가운데 가구별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지급됩니다. 소득 하위 70% 국민에 해당하더라도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넘거나 2024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넘는 가구원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계획을 공개하고 오는 18일부터 2차 지급을 시작합니다. 수도권 10만 원, 비수도권 15만 원, 인구 감소 지역 중 우대 지원 지역 20만 원, 특별 지원 지역 25만 원이 지급됩니다. 이란이 미국의 종전 제안에 대한 답변에서 향후 20년간 우라늄 농축을 중단하고 핵시설을 해체하라는 요구사항을 거부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이란은 현지 시간 10일 중재국 파키스탄을 통해 미국에 보낸 수페이지 분량 공식 답변서에서 미국의 핵시설 해체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대신 이란이 보유한 고농축 우라늄

일부는 희석하고 나머지는 제3국으로 이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한 이란 대사관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HMM 남우호 화재 원인이 미상 비행체에 의한 외부 공격으로 밝혀진 데 대해 공식 입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주한 이란 대사관은 오늘 한국 정부의 남우호 조사 결과 발표에 대한 입장을 묻는 KBS의 서면 질의에 현재로선 해당 사안에 대한 주한 이란 대사관의 공식 입장은 없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주한 이란 대사관은 지난 6일 군을 포함한 이란 당국의 연루 가능성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4일 오전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한다고 미국과 중국이 공식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 저녁 베이징에 도착해 14일 환영행사에 이어 양자회담을 할 계획입니다. 정상회담 주요 의제와 관련해 백악관은 미중무역위원회와 투자위원회 논의 그리고 항공우주 에너지 분야에서 추가 협정이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또 미중 정상회담에 앞서 12일과 13일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도쿄와 서울을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코스피가 사상 최초로 7,800선을 돌파했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전 거래일보다 3.7% 오른 7,775.31로 출발해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장 초반 4% 넘게 급등하며 7,800선을 넘으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코스피가 급등하면서 오전 9시 29분 프로그램 매수 호가의 효력을 일시 정지시키는 사이드카가 3거래일 만에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 한시적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것이 사실상 갭 투자를 허용하는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정부가 토지거래 허가 제도의 틀은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보도 해명 자료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실거주 유예를 적용받더라도 입주 2년간 실거주를 해야 한다며 토호구역 지정전의 경우처럼 갭 투자를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영유아가 자석이나 동전 같은 이물질을 삼키거나 고령자가 음식 섭취 중 질식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며 소비자원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영유아와 고령자의 삼킴, 질식사고 예방을 위한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최근 5년간 소비자 위해감시 시스템에 접수된 이물질 삼킴 사고는 모두 4천여 건으로 이 가운데 67%가 7세 이하 영유아에게 발생했습니다. 돌봄 노동자들이 기본급 인상과 명절 상여금, 식대, 교통비 지급 등을 정부에 요구할 방침입니다. 민주노총 산하 돌봄 노조들은 오늘 오후 열리는 노정협의체 간담회에서 논의할 요구안 초안을 정부에 전달했습니다. 돌봄 분야 노정협의체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노동계, 정부 간 이뤄진 첫 번째 공식 협의체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강원도에 최대 20mm, 영남지방과 제주도 최대 40, 충청권 최대 50, 호남 최대 60mm 정도입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21도 등 전국이 20도에서 26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5도 등 전국이 12도에서 16도로 오늘보다 2도에서 6도 정도 높겠습니다. KBS 제3라디오 정오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오원종이었습니다. KBS

강원래의 노래 선물. 안녕하세요. 클론의 원래 강원래입니다. 오늘 날씨가 좀 흐립니다. 오후부터는 비 소식도 있는데요. 여러분 계신 곳은 날씨가 어떤가요? 이 날씨 때문에 평소보다 조금은 차분해진 느낌인데 이럴 때 괜히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더 생각나기도 합니다.

비오는 날 딱 어울리는 노래 한 곡도 있고요. 또 평소에는 아이스 커피를 즐기지만 오늘 같이 이렇게 흐린 날씨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커피 한 잔이 더 끌리기도 합니다. 또 비오는 날에 만났던 옛사랑도 떠오르고 점심 메뉴로는 땀이 쭉 나는 칼국수에 매콤한 낙지볶음도 괜찮을 것 같네요. 뭐 인생이 거창할 것만 같아도 결국 나의 하루를 기분 좋게 만드는 건 이런 소소한 나만의 취향과 즐거움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지금 딱 어울리는 그 노래 선물 첫 곡입니다. 제이 레빗이에요. Happy Things.

인생을 돌아보면요, 그날의 결과나 성과보다는 내 기분이 화창했던 날들이 더 오래 더 따뜻하게 더 좋은 기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사실 행복은 대단한 게 아닐 때도 있죠. 지친 날을 다시 웃게 만들어주고 또 평범한 하루를 조금 더 특별하게 바꿔주는 거, 그게 바로 나의 기분 관리 비법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도 여러분만의 작은 즐거움 하나씩 떠올려 보면서 마음만은 가볍게 월요일 출발해 보시죠. 자, 강원의 노래 선물 매주 월요일에는 신나는 수다방 마련되어 있습니다. 월요병은 수다방 함께 떨쳐버리시고요. 또 나누고 싶은 사연과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언제든지 강원의 노래 선물 인터넷 홈페이지에 글 올려주시면 사연도 소개해드리고 신청곡도 함께 전해드릴 테니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김현철이 피처링한 스토리에 그랬던 거죠. 이 노래 듣고 수다방 시작하겠습니다.

0: 한 남자와 두 여자의 수다 방. 활기찬 월요일에 함께하는 수다 만찬. 한국의 휘트니 휴스턴 발라드계 아이유 원미연 씨 나와주셨습니다.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원미연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리포트계 깜찍이 전수연 씨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그래, 오늘 오후부터 비 소식이 있는데 오시는 길 어땠습니까? 약간 좀 흐리지 않았나요?
1: 이제 오기 시작해요.
0: 아, 이제 오기 시작한다.
1: 네, 오기 시작합니다.
2: 오,
1: 네.
2: 지금 비 오긴 와요?
1: 네, 비 와요.
2: 아, 네, 저 올 때는 네. 저 일찍 와서 비는 안 오고 약간 바람만 살짝 불었었거든요. 근데 비가 오면 아니 요즘 날씨가 너무 이상해요. 아, 날씨가
1: 아니 저는 모처럼 이렇게 이제 계절이 좀 맞다 싶거든요.
2: 어, 진짜 딱 맞는 것 같아요.
1: 왜냐면
2: 갑자기 너무, 너무 덥고
1: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여름이 너무
2: 빨리
1: 오물. 예. 네. 근데 지금 이렇게 5월까지

0: 그래서 여쭤봤어요.
1: 그래요. 자, 수다방에 들어가기 전에 몸풀기 풀기 재미를 심리 테스트 하나 준비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함께 보세요. 두 분 준비되셨죠?
2: 네.
1: 자, 카페에 가면 메뉴를 고르는 데만 한참 걸리는 분들도 계시지만 메뉴판도 안 보고 결정하는 나만의 메뉴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라도 커피 전문점의 그 많은 음료 중에 어떤 메뉴를 가장 좋아하시는지 나만의 메뉴를 하나 골라주시면 됩니다. 보기 중에. 자, 보기 주세요.
2: 1번 진하고 깔끔한 아메리카노. 2번 부드럽고 달콤한 카페라떼. 3번 휘핑 듬뿍 카라멜 마키아토.
1: 아메리카노, 카페라떼, 마키아토 중에 골라주시면 됩니다.
2: 저는 부드럽고 달콤한 카페라떼예요.
1: 카페라떼, 원희 씨.
2: 저는 아이스라떼인데. 네.
0: 아이스라떼. 네. 아, 전 두 말할 것 없이 따뜻한 아메리카노.
1: 아메리카노.
2: 진하고 깔끔한 아메리카노. 네.
0: 근데 저는 또 시원한 거는 다 안 좋아하고 따뜻한 걸 좋아해요.
1: 그럼 제가 카페라떼.
0: 딱 맞지 않아요? 굉장히 단 거 좋아하시니까.
1: 네. 카라멜 마키아토.
0: 네. 네.
1: 전 사실 이 커피가 별로 그다지.
0: 하지만 단 거는 좀 드시니까 가끔.
1: 단 거는 뭐 근데 굳이 돈 주고 먹어야 되나 할 정도로. 뭐 그런 분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술 드세요. 그러니까 술 못 먹습니다. 술 못 먹는 분들은 술을 가지고 뭐 2만 원짜리 술 뭐 100만 원짜리 술 이해를 못 해요. 아니 그 술을 왜 돈 주고 사서 먹어?
0: 그러니까 저는 이해 못하겠어요.
1: 술 싫어하는 분들은
2: 100만 원 주고 먹는 술.
0: 그러니까.
1: 그러니까 저도
0: 어차피 치우는 건 똑같은데.
1: 아니 커피 믹스 하나에 뭐 한 15,000원이면 한 60봉지 정도 사는데 한 자리에 무슨 5,000원씩. 저는 그런 생각이 있지만 일단은 카라멜 마키아토 골라봤습니다. 자, 이 심리 테스트는 뭘 알아보는 겁니까?
0: 커피 한 잔으로 은근하게 숨겨져 있는 나의 승부욕을 알아보는 심리 테스트 준비했습니다.
1: 커피 한 잔하고 또 승부욕하고 뭔 상관이 있는지 한번 해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수현 씨가 골랐죠? 아, 나는 그냥 나만의 메뉴 고르지도 않고 그냥 딱 얘기하는 그 메뉴 바로 아메리카노를 선택한 당신은
2: 승부욕을 겉으로 드러내진 않지만 속으로는 하면 제대로 해야지 하는 타입입니다. 한번 시작한 일은 끝을 봐야 직성이 풀리고 은근히 결과에도 민감한 편인데요. 조용히 1등하고 또 혼자 흐뭇해하는 스타일이랍니다. 또 경쟁이 시작되면 집중력이 확 살아나는 편이라 평소보다 훨씬 꼼꼼하고 냉철해지기도 하는데요. 다만 스스로에게 기준이 높은 만큼 작은 실수에도 혼자 속상해할 때가 많겠네요.
1: 혼자서 그런 거네요?
0: 그렇죠.
2: 혼자 좋아하고?
0: 혼자 장구치고 북치고 뭐 다 하는 아니, 건데.
1: 이렇게 길 가다가 누가 나를 앞서갔어.
0: 뭐 괜히 나 혼자.
1: 나를 앞서갔단 말이야? 그럼 나 혼자서 따라가는 거야. 그럼 결국에는 추월을 해. 그다음에 나 스스로가
0: 좋아해.
1: 이겼어. 그 사람은 신경 다 안 쓰는 거야.
2: 근데 갑자기
0: 북치고 장구치는. 아, 너무 나랑 똑같아요. 너무 신기한 게. 아니 제 속에 들어갔다 나온 것 같은. 아니 어떻게 이래요 정말. 저 약간 조용하게 모든 걸.
1: 그 친구를 결국엔
0: 드러내놓진 않은데.
1: 추월 못하면 혼자 속상해한다는 거 아니에요.
2: 조용하게 모든 걸 혼자 하는 스타일은 아닌
0: 아니에요.
2: 것 같은데.
0: 조용하게 이렇게 하는 네. 스타일. 아, 그러니까 수다는 막 열심히 떠는데 그렇게 뭔가 승부욕이 발동할 때는 그쵸.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그러니까 속으로.
1: 그거는 그런 건 있어요. 뭐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혹시라도 경쟁이 시작되면 집중력이 확 사는
0: 맞아요. 스타일이에요. 확실하게.
1: 뭐 끝까지. 내가 좋아하는 분야고 내가 이것만큼은 자신 있는 분야인데 누군가가 날 앞서가 버리면 어라?
0: 괜히 화나.
1: 어, 왜 저러지? 저 친구 어? 그러면서 내가 더 열심히 살게 되는.
2: 아, 나는 그게 없어.
0: 오.
2: 쟤는 나보다 잘하는구나.
0: 아, 그 바로 인정하고. 네, 인정, 야, 진짜 인정이에요. 멋있는데. 네. 네. 그게 진짜 멋있는 거예요. 저 혼자 장구치고 묵치고 이러다가
2: 1등은
0: 제가
2: 못해요,
0: 진짜.
2: 저는. 1등은 못해요.
1: 아니, 저도 얼마 전에 미술 전시회를 갔는데
0: 네.
1: 나름대로 그림을 좀 그린다라고 나 스스로가
0: 네.
1: 칭찬하고 있었는데 가서 완전 꼬리를 내리고
0: 아.
1: 야, 그림 잘 그린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 와,
0: 너무 많죠. 요즘에.
1: 그리고 거기에 집중 이게 딱 보면 어느 정도 집중을 해야지 그 정도의
2: 맞아요.
1: 작품이 나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음악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딱 들으면 야 이거 예사 음악이 아닌데 여기까지 얼마나 공을 들였을까.
0: 그러니까.
1: 전수현 씨는 은근히
0: 혼자서
1: 나보다 더 잘한다.
0: 남들 신경도 안 쓰는데.
1: 자, 2번 풀이 들어가겠습니다. 나만의 메뉴 부드럽고 달콤한 카페라테를 선택한 우리 원미아 씨는
0: 경쟁보다 사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타입입니다. 이기는 것보다 함께 즐기는 걸 좋아해서요. 모임 분위기를 편안하게 만드는 능력이 뛰어난대요. 배려심이 크고 공감 능력이 좋아서 주변 사람들에게 아주 오래 사랑받는

0: 스타일입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의외의 끈기와 책임감을 보여주기도 하는데요. 혼자보다 함께할 때 더 큰 힘을 발휘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 아, 와, 함께.
0: 완전 똑같은 것 같아요.
2: 진짜 너무 똑같아요.
0: 진짜 똑같다. 어떻게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죠?
2: 아니, 저
0: 지금까지
2: 전에,
0: 얘기한 모든 게 다 맞아서
2: 제 생일이었거든요.
0: 네. 네.
2: 근데 이제 그 강원도에서 출발하신 분이 계셨어요. 생일날 저녁을 같이 먹기로 했는데. 근데 어버이 이제 주간이다 보니까 어버이날 주간 너무 오래하고 5시간이 걸린 거예요.
0: 세상에, 강원도에서 오는데.
2: 가서 2시 반부터 기다렸는데 7시 와. 반에 도착했어요. 아, 그 지금까지 기다렸잖아요.
0: 진짜 대단한 끈기시다.
2: 먹으려고.
3: 경쟁보다는 사람을 중요시 여긴다라고.
2: 아, 진시원 씨하고 나경우 씨 이제 개그맨 그 두 분이서 네. 강원도 생사를 끝나고 야. 저랑 밥 한 끼 먹으려고 오시는 그분들입니다. 그분들도 화장실을 한 번을 가보지 못하고 5시간을 달려서
0: 그러니까 그 마음을 너무 아시니까
2: 너무 좋은 거예요.
0: 야, 진짜 서울에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3: 서울에서 강릉까지 차 안 막힐 시간에 갔다 오는 시간이에요.
2: 아, 그러니까요. 다시, 맞아요. 그랬어요. 그냥.
0: 야, 진짜 네. 감동이셨겠어요.
2: 감동이죠. 네. 서로 감동이었어요.
0: 그러니까요.
3: 끈기와 책임감을 보여줬다라는.
0: 그러니까 거. 거기다 이제 사람을 중시하기 때문에.
3: 그래요.
0: 자, 멋져요.
3: 3번 풀이 들어가겠습니다. 원래 강원래가 찍었죠. 가람의 마키아토를 선택한 당신은
2: 평소엔 여유롭고 밝아 보이지만 은근한 승부욕을 숨기고 있는 타입입니다. 특히 관심 있는 분야가 생기면 누구보다 몰입하고 끝까지 파고드는 열정파인데요. 또 재미있게 이기자 이런 마음이 강해서 게임이나 내기에서도 의외로 집념을 보일 때가 많죠. 다만 기분에 따라 집중력 차이가 큰 편이라 텐션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3: 재미있게 이기자라는 말 중에 재미라는 단어는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지 재미가 있어야지 계속할 수 있는데 재미가 없으면 별로 그다지.
0: 맞아, 뭐든지 그런 것 같아요.
3: 거기서 좀 재미를 찾아가지고 이왕 할 거 재미를 붙이자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아무튼 재미를 해보는 시즌이 됐으니까 재밌는 것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월요일에 함께하는 수다방 노래 한 곡 듣고 본격적으로 주제를 가지고 수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0cm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아메리카노.

0: 오늘도 재치 있는 듀여자 가수 원미연 씨 그리고 리포터 전수연 씨 그리고 원래 강원래과 함께하는 한 남자와 듀여자의 수다방. 자, 오늘 수다 주제 과연 무엇인지 시민들의 이야기로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1: 가장 최고는 친구들과 어울리는 그 인간관계 1년에 몇 번씩들 모이거든요. 그랬을 때 눈치 보지 않고 서로 이야기하며 이렇게 속마음을 나누고 하는 게 엄청 최고의 행복이고 즐거움인 것 같아요.
2: 최고는 건강이에요. 왜냐하면 지금도 뭐 이렇게 딱히 먹는 약도 없고 어디 건강검진 가면 먹는 약 없습니다에 다 체크할 수 있고 그것은 곧 앞으로도 건강하게 쭉 잘 살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원하는 게 뭐 오래 사는 게 아니라 죽는 날까지 건강하게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몸을 물려주신 부모님한테도 고맙고요. 제가 나름 열심히 건강관리를 해왔다는 거에 대한 자부심도 있고요. 건강이 제일 자랑스러운 것인 것 같아요.
3: 개인적으로 축구공, 축구를 내가 어렸을 때 좋아해가지고 지금 한 15년 됐지. 아직도 갖고 있어, 사무실에. 그러니까 전국 대회 나가서 우승했다는 공, 그거를 또 다시 기념으로 받은 거기 때문에 아끼는 거 하나 있지. 내 것 중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 중에 최고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1: 저에게 최고는 늦게나마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된 것이에요. 살아있는 것 자체가 감사하고 뭐 여러모로 저한테는 가장 최고가 크리스찬이 된 것입니다.
4: 내 최고 노래도 있지만 사실은 봉사하는 삶이 저는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노래는 봉사를 하면서 얻어진 가수이지만은 저는 봉사자로서의 삶을 좀 가고 싶어요. 노래를 하면서 봉사하고 나면은 그 장소에서는 눈물도 짓고 몸도 피곤하고 땀도 나고 온몸이 사실은 항상 젖어가지고 와요. 집에 오면은 그 미소라는 거는 어디서 그런 미소를 볼 수도 없고 일부러 지으려도 지어지지도 않고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도 밖에서 하는 거에 집에 오면 반만큼만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그날은 더 해줄 수 있어요. 평상시보다. 나도 모르게 돼요. 나도 모르게. 다 봉사를 하면서 노래를 하면서 그 삶이 완숙하는 정말 70이 되고 80이 되더라도 아 정말 노래를 그때 참 잘했구나. 그래서 봉사의 삶을 저는 아마 평생 갈 것 같아요.
5: 제가 지금 믿고 있는 야상인데요. 야상을 제가 구제시장 가서 15,000원에 샀거든요.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디자인도 괜찮고. 이게 제가 성남 사는데 성남의 야탑에 가면은 구제 옷 파는 가게가 있어요. 거기에 가서 둘러보다가 우연히 눈에 들어와서 샀어요. 달라는 사람도 되게 많았어요. 15,000원이니까 야, 나 주면 안 되냐고. 안 된다고 그러죠, 저는.
0: 그렇습니다. 오늘 수다 주제 나에게 최고입니다. 건강을 말하시는 분도 있고 가족을 말하시는 분도 있고 또 종교 봉사. 아 야상 이거 15,000원짜리 이거 최고다. 나에게 있어서 이 옷도 한 벌 정말 최고다. 라는 분도 계신데 나에게 최고 진짜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어떠세요? 종류에 상관없이 나에게 있어서 최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한 서너 가지로 꼽아본다면 오면 씨는 나에게 최고.
6: 네, 가족 건강 1이죠, 뭐.
7: 가족 건강 1. 아.
0: 네. 그래요. 아주 쉽게 뭐 전체를 다 얘기해 주시죠.
7: 그러셨대요. 네, 네, 네. 예. 저도 종류에 상관없이 해보면 전 그거 같아요. 가족 액세서리 되게 좋아하거든요. 액세서리 그리고 또 하나는 돈.
0: 돈.
7: 아. 요즘 돈이 좋아지고 있어요.
0: 돈.
6: 일을 해야 돈이 생기니까.
7: 그렇죠.
6: 예, 일이 우선이죠. 예.
0: 돈으로 뭘 할 수 있을까?
7: 돈으로 할 수 있는 거 너무 많죠. 일단 뭐 예전에는 돈으로 막 이것저것 많이 사고 그랬는데 네. 저 요즘에 기부하는 맛이 생겨가지고 여기저기 뭐 아프리카나 그때 우리 교회나 이런 선교나 이런 거에 되게 관심 많아서 요즘에 살짝씩 그 돈으로 기부하는 맛 그 기분 좋아서 저 하고 있어요. 즐겁게.
0: 기부를 하기 위해서 돈을 벌 거예요.
7: 아니 그건 아닌데
6: 그렇게 돈을 좀 벌어서 기부를 하는 게
7: 그렇게
6: 좋다.
7: 그렇게 좀 달라졌다. 예전에는 막 나를 위해서 많이 썼는데 그렇게 달라졌다 얘기를 하는 거죠.
0: 그러니까 일단은 나에게 있어서 내가 제일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뭘까를 생각해 보면 그게 또 나에게 있어서 최고다라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직업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나에 대한 직업. 직업에 대한 글쎄요. 원미연 씨는 이렇게 세상 살아면서 야, 나 진짜 가수가 되길 잘했구나 라는 네. 그런 생각도 가끔은 드실 것 같아요.
6: 네. 가끔이 아니라 뭐 매일이요. 네. 가수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가수를 하기를 원하고 하고 있잖아요. 지금. 네. 네. 조금만 하면 아까 그

0: 봉사하시는 분처럼 네.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저도 이제 봉사를 다녀보니까 그 노래로 할 수 있는 영역이 굉장히 넓어요. 그리고 노래 하나만 잘해서 그냥 아무 이유 없는데 그 노래를 저를 좋아해 주시는 거거든요.
1: 맞아요.
0: 근데 또 이 노래를 또 후배들이 또 리메이크 돼서 그 노래가 다시 살아나고 그런 걸 제가 이제 한 30년 이상을 해보니까 연기도 참 중요한 면장면이 있지만 이 명곡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있어도 그러니까 내가 내 이미지나 이런 것들이 그 노래화되는 것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것도 많아요. 노래 때문에 또 관리를 해야 되죠. 그래서 저는 제가 노래하는 이 직업을 정말 너무 선택을 잘했다. 예.
2: 노래하기 잘했다.
0: 네.
1: 언니가 우리 그 선배님한테는 그 가수 노래하는 게 가장 최고. 정말 최고.
0: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강원래도 와 있었어요.
1: 맞아요.
2: 네. 아, 저는 춤추길 잘했구나라는 생각을
1: 안 해보셨어요?
2: 하죠.
1: 오, 그러니까요.
2: 이게 연기하는 분들 보면 야, 저 대사를 어떻게 외웠을까?
0: 맞아.
2: 와, 노래하는 사람 부르면 저 또 어떻게 노래를 저렇게 잘할까? 아이고 춤추기 잘했네.
1: 그러면 근데 반대 아니에요?
0: 아니, 아니 반대로 어? 그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요. 아유 저 강원래 씨는 이렇게 노래도 잘하면서 춤도 잘 추고 이렇게 생각한다.
1: 그러니까요.
0: 우리 또 발라드 하시는 가수 분들은 입장에서 그 굉장히 부러워했어요.
1: 완전 네. 다르니까 분야가 제가 잘하는 것들이 다 다르니까요. 이제 그런 거 보면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최고인 걸 알고 그 최고 거를 누리면서 그것들을 베풀고 산다라는 거는 진짜 멋진 인생인 것 같아요. 정말로.
2: 근데 또 그것도 있어요. 나는 정말 내가 정말 세상을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운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 유명 연예인이 됐다라는 자체가 그 유명 연예인이라는 것 때문에 더 유명한 사람들 많이 만나게 됐거든요.
0: 그것도 있죠.
2: 그것도 참. 전 대통령도 많이 봤어요. 김건모 씨 잘못된 만남 방송하러 간다고 저 예전에 김영삼 대통령부터 다 만났어 거의.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 시절 때는 열린음악회를 그 청와대에서 했거든요. 어린이날 때.
0: 네.
2: 그런데도 가보고.
0: 그때 클럽 노래였죠.
2: 클럽 노래로.
0: 흑다리 잡아라. 흑다리 잡아라. 와.
1: 그게 대단한 노래였죠. 진짜.
2: 이게 어떻게 보면 내 일에 대해서 아까 원면 씨도 얘기했지만 내 일에 대해서 최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나는 정말 행복한 삶을 살고 있구나 하는데
1: 맞아요.
2: 맞아요. 아유, 내가 무슨 이딴 일을 하고 있어. 막 그러면 불평만 있으면 그 인생 자체가 불행해지지 않나.
0: 맞아요.
2: 더 불편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내 얼굴 중에서 그래도 이거 다 최고다. 내 매력 중에 나
1: 이거 진짜 너무 어렵다.
2: 그래요? 그래서 아니 나를 좋아해야지 누가 나도 나를 안 좋아하는데 누가 날 좋아해?
1: 얼굴에서만 해야 돼. 꼭 얼굴.
2: 아, 이거, 아니야 나의 매력은 이거다.
1: 저의 매력은 키다. 사실은 좀 많은 분들이 야, 키가 작으면 불편한 것도 많고 제약이 많지. 사실 많긴 많은데요. 저는 오히려 키가 작아서 많은 사람들한테 더 사랑받고 그리고 당당하게 안녕하세요 키가 작아서 아름다운 여자 전세현입니다 이러고 다니면 그러니까 키가 큰 사람이 얘기를 하면 되게 좀 부담스러워하는데 제가 얘기하면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키 때문에 더 많은 것들을 얻었다. 그래서 저는 키가 좀 되게 자랑스럽고 최고지 않나.
2: 그렇죠.
1: 다시 태어나면 키 크고 싶지 않아요.
2: 키 크고 막 그런 분들 보면 약간 위화감이 있을 수도 있는데 키 작은 분들이 더 밝게 웃으면서 다가서면
1: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편해하고 네. 그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2: 단점일 수도 있지만 그걸 장점으로 만든다는
1: 장점이 되는 거죠. 네.
2: 그래요. 원면 씨는 어떠세요? 나의 매력 요거만큼은 그래도 최고다.
0: 저는 그냥 성형 가지 않고 자연스럽게 나이 들어가는 이거 가는 거.
1: 아, 진짜 제일 멋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
0: 이 얼굴이 저는 엄마를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엄마가 어느 날 갑자기 사진을 찍기 싫어하더라고요. 내 얼굴이 이렇게 뭐 생겼냐?
1: 요즘 다.
0: 내 얼굴이 이렇게 생겼냐?
1: 저희 엄마도 그래요.
0: 이렇게 물어봐요 우리한테. 진짜 이렇게 생겼어. 본인이 거울을 보면서도 사진에 나오는 얼굴은 더 싫은 거예요.
1: 너무 다 매일 그러니까 그거를 받아들이기가 달라,
2: 그런 사진은 자식들도 보기가 힘들어.
0: 맞아요.
2: 부담돼.
0: 그래서 내가
2: 엄마 예전 안 이랬었는데 막 이런 느낌도 있고.
0: 뭐 성형을 하면 잠깐은 또 예뻐질 수 있겠죠. 있지만. 근데 이제 그냥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미연은 그냥 20대 때부터 그 얼굴을 가지고 그냥 그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저는 그냥 이 제 얼굴이 그냥 좋아요. 네.
2: 그래요.
0: 그냥 편해요. 그냥.
1: 그 만나도 되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많이 갑자기 변해 있는 분들 만나면
2: 부담돼.
1: 당황스럽고 어떻게 정말 눈을 어떻게 더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겠어요.
2: 눈을 어디다 둬야 될지도 안 되면서요. 상대방이.
1: 그래요?
2: 얘가 날 보면서 좀 약간 불편해하는구나.
1: 저도 눈을 어디 둬야 될지 모르겠던데.
2: 그래요. 자, 한 남자와 두 여자의 수다방 노래 한 곡 듣고 계속해서 나에게 최고라는 주제로 수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진영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엄지척.

0: 한 남자와 두 여자의 수다방. 오늘도 제시는 두 여자 가수 원미연 씨 그룹부터 전소연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수다 주제 나에게 최고입니다. 나에게 최고. 방금 홍진영의 엄지척이라는 노래 들었는데 내가 제일 최고로 꼽는 노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 아, 이 노래만큼은
1: 너무 많아서요.
0: 너무 많아서.
1: 저도 뮤지컬 임상아 씨의 뮤지컬 노래.
0: 아, 뮤지컬 노래
1: 너무
0: 좋아하시고.
1: 좋더라고요. 어. 되게 신나고 이제 노래방 가서 이 노래 부르면 인기 짱. 그리고 그리고 노래가 이렇게 어려운 듯한데도 조금만 살짝 잘만 불러주면 약간 춤도 곁들이면 어디가 이렇게 분위기를 확 띄워줄 수 있고 유쾌해서 저 이 노래 되게 좋아해요.
0: 원미연 씨는 본인의 노래보다 또 다른 가수의 노래 중에
2: 저는 성시경 씨의 두 사람. 아, 어떤 분이 같이 놀러 갔는데 네. 그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네. 저는 거기서 처음 들었어요. 성시경 씨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1: 아.
2: 근데 그 사람 노래를 들으면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가사가 너무 좋아가지고. 뭐 우리 두 사람 저 험한 뭐 길을 헤쳐나간다 그런 건데. 그냥 아 이렇게만 사람이 살 수 있다면 이 두 사람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큰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 성시경 씨의 노래를 이제 막 찾아갖고 듣게 된 대부분
0: 우리 두 사람
2: 네네네
0: 저 제 아내가 부르면 때 이거 찬송가인 줄 알았는데
1: 저도요
0: 약간 무릎팍을 이렇게 툭툭 치면서 부르게

0: 무릎을 뚝뚝
1: 찬송가인가.
0: 저도 약간 느낌이 이거 약간 가스펠송 같은데 이랬었는데.
2: 예, 뭐 때로는 이 길이 멀게만 보이고. 예, 맞아요. 뭐 이런 맞아요. 여러 근데 거기 그 가사가 진짜 그냥 하나의 어떤 인생을 이렇게 얘기하는 그 스토리텔링이 있어요. 그래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게. 그 내가 한 어디쯤 와 있을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래서
0: 그 마음 때문에
1: 스타도 있을 것 같아요. 스타. 나에게 스타. 최고.
0: 마이클 잭슨.
1: 오, 마이클 잭슨.
0: 이제 그 개봉하더라고요.
1: 아, 정말.
0: 저 마음이 막 떨리고 그 다큐멘터리까지 다 봤거든요.
1: 어떤 면이 그렇게 마음에 들던 거야, 마이클 잭슨에?
0: 그냥 저는 그 춤추는 순간 반했어요, 사실은. 야,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출 수도 있고 노래는 뭐 기본이고 춤추는 게 정말 무슨 신의 영역 같은 느낌 받아서 그분의 영향을 진짜 많이 받았죠. 그래서 막 학교 다닐 때 막 뒤로 가는 춤도 추고 정지된 춤도 춰보고 막 이랬는데 어제 그 뭐 인생은 조금 아쉽긴 한데 좀 안타깝기도 한데 그냥 그분의 노래와 춤은 와 정말 길이길이 남을
1: 맞아요.
0: 저에게 참 많은 영향을 주셨던
1: 그런 최고를 얘기할 때 되게 공감이 되면 또 같이 뭔가 벽이 허무는 듯한
0: 맞아요.
1: 너도 마이클 잭슨 좋아해 나도 마이클 잭슨 좋아해 막 이렇게 또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2: 저는 BTS요.
1: BTS?
2: 네. 왜냐?
0: 웃음이요.
2: 뭐 우리가 마이클 잭슨 뭐 많아요. 셀린 디온부터 시작하고 네네. 전 세계를 울렸던 많은 가수들 이제 그 전 월드스타들 있지만 그 월드스타의 어떤 계보를 잇는 데 있어서 어떤 기록을 깨면서 가는 전 이 BTS를 보면은 막 너무 진짜 칭찬해주고 싶고 너무 막 기특하다고 하면 정말 그 많은 팬들이 그냥 한 곳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한 곳을 BTS를 보는 분들은요 다른 생각 그 일곱 사람이 움직이는 그 모든 움직임을 다 간파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사람이다 보니까 놓치는 부분도 전 세계에 있는 분들은 그분들의 의상부터 목소리 춤 이런 연습하는 과정 저는 요즘에 그걸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 하나만 해도 대단하다고 할 텐데 그죠?
0: 어떤 느낌인지 알 것 네, 같아요.
2: 그래서 마이클 잭슨이 어떻게 보면 그 전 세계를 한번 네. 정말 움직일 수 있는 어떤 힘 이들이 뭐를 전 세계를 위해서 뭘 하면 해낼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0: 어떤 요즘에. 말인지
2: 그 힘이 공감이, 생겼잖아요. 네, 힘이.
0: 공감이 너무 많이 돼요. 정말로.
1: 나에게 능력이라든가 가족이 근데 또 물질적인 것 중에서도 이것만큼은 나한테 최고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0: 물질적인 거요?
1: 물질적인 거 뭐 집도 있고
0: 아.
1: 뭐 이렇게 뭐 휴대폰도 있을 수 있고
0: 아니면 또 어머님이 야, 물려주신 뭐 가보니 뭐 이런 것들
1: 내가 시계를 하나 샀는데 이게 이러면서 뭔가 의미가 있는 것도 있잖아요.
0: 아 의미가 그치? 있는 것도 저 다른 건 없는데 저 이렇게 돈하고 연결된 게 많은데 저희 아빠가 고등학교 때 저 500원짜리 지폐를 저 처음 봤는데
1: 네.
0: 500원짜리 지폐를 10장을 주시면서
2: 500원짜리 지폐를?
0: 네. 저 지금도 있어요. 저 다음 주에 한번 와서 갖고 와볼게요. 500원짜리 지폐를 10장을 주시면서 이거 갖고 있으면 가치가 올라가기도 하고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거야 이러면서 그냥 주셨는데 그게 왜냐하면 그때는 500원짜리 동전이 나왔을 때니까 저희 아빠가 갖고 있는 거를 그냥 기념삼아 주셨는데 저 지금도 그걸 갖고 있으면서 볼 때마다 저희 아빠 생각하거든요.
2: 그럼요.
0: 너무 귀한 저에게 최고의 물건. 뭐 돈?
2: 거기 500원짜리 지폐 누가 그려져 있죠?
0: 이순신
2: 장군. 네, 장군이 그려져 있는 그려져 거죠?
0: 있어요.
2: 그 지폐.
0: 네, 맞아요.
2: 맞아요, 맞아요.
0: 어서 와, 지폐가 500원짜리가 있다니. 동전만 보다 그걸
2: 있었죠.
0: 보니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2: 500원짜리 생기기 전에 있었죠.
0: 와.
1: 저는 그 500원짜리 얘기하니까 강릉하고의 인연도 저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선택이 아니었나. 아니, 우리나라 지폐 두 명이나 갖고 계세요.
2: 맞아요.
1: 강릉 분들이
0: 맞죠, 맞네요.
1: 저기 누군데요? 신사임당.
2: 신사임당. 네. 퇴계
0: 한 분은 네. 퇴계 이황 선생님 맞죠?
2: 그렇게 두 분이 계시잖아요.
1: 이일곡.
2: 아 이일곡이었나? 아 네네.
0: 나
2: 지폐 나오신 분들 생각해보면
0: 이황 선생님하고 이호 선생님 헷갈려.
2: 맞아 신사임당은 저도 찾아가 봤죠. 거기 오죽하니 가면 있잖아요.
1: 물질적인 것도 있지만 또 아지트 거긴 정말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거기 가면 제일 재밌어. 막 이런 것도 있고. 최애 공간.
0: 아 좋아하는 공간. 좋아하는 공간.
1: 편안한 공간.
0: 좋아하는.
1: 아 이 질문은 되게 어렵다. 내가 가진 애장품 중에 가장 소중한 거 무인도에 세 가지만 가지고 갈 수 있을 때 그걸 딱 고를 수 있는 거.
0: 무인도 너무 무인도, 어려운데 무인도
2: 너무 어려워.
1: 무인도? 저는 이건 꼭
0: 사람 데리고 가면 안 돼. 사람.
1: 뭐 사람도 괜찮고 나는 사람 말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배.
2: 아!
1: 무인도 갈 거면 네. 뭘 또 세 가지나 갖고 와요. 한 가지 더 갖고 와요.
0: 돌아올 수 있는. 진짜 그 생각 진짜 못했어요.
2: 근데 그 배가 저기가 됐어. 부서졌어.

0: 그 아마 강원래 씨는 그 무인도에서 그거 다시 뚝딱뚝딱 어떻게든지 묶어갖고 올 거야.
1: 저는 저희 작가 언니 혜자 언니 데려가려고.
0: 데려갈 거예요? 네.
1: 안심심하거든요. 의외로.
0: 어디 갔어요?
1: 의외로 재밌어요. 은근히 사람을 웃기는 저 재주가 있어서 네, 저희 그 혜정 작가님을 꼭 같이.
0: 지루하지 않고 네. 두려움도 없을 수 있고.
1: 그리고 되게 엄청 챙겨줘요. 잘 챙겨주고 그래서.
2: 아, 진짜 그거 중에 진짜 하나를 고르는 거 내가 가진 것 중에 최고 중에 근데 이게 최고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그 조지 크룬이라는 배우가 나온 영화 첫 장면이 그런 게 있어요. 가방을 하나 들고 들어와요. 그 배우가
0: 조지 크룬이가
2: 네, 가방을 딱 놓고 여러분 혹시 오늘까지 살고 내일 세상을 떠날 건데 세상 떠날 때 이 가방 안에 뭘 갖고 가고 싶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1: 오늘 때 이렇게 철학적이고 어려운 질문을 그러니까 하시죠.
2: 그게 뭘 넣어갈까라는 생각 어차피 갖고 갈 게 아무것도,
1: 아무것도
2: 없네.
1: 없던데 정말.
2: 그러니까 결국에는 가장 소중한 것이 가장 소중한 거. 뭘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1: 그러네요.
0: 저는 가족 사진이요.
1: 가족 사진.
0: 그것만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1: 가족 사진.
0: 가져갈 수 있게. 가족 사진. 우리 어렸을 때 엄마 아빠랑 찍은 가족 사진하고 내가 지금 가정을 이루고 있는 그 가족 사진만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2: 몸 아니야. 전수현 씨는 또 거기에다 또 한 100원짜리 몇 개가
0: 100원짜리?
1: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지폐 막 이럴 생각이야.
0: 지폐?
2: 한번 좀 오늘 지금 출근하신 분들은 퇴근한 후에 집에 가든가 아니면 지금 뭐 집에서 설거지를 하는 분도 계시고 청소하는 분도 계신데 주위 이렇게 한번 싹 돌아보면서 진짜 나에게 있어서 소중한 게 뭔가라는 것도 한번 좀 뭐 최고라고 얘기하면 마이클 잭슨 얘기도 나오고 뭐 돈도 나오고 휴대폰도 나오고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지만 진짜 마지막에 나에게 끝까지 남을 수 있는 게 뭘까라는 것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것도 오늘 이렇게 좀 약간 흐린 날씨에 기분을 좀 약간 뭔가 다시 이렇게 태엽을 감는다고 할까? 뭔가 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작이 아닐까 싶은데.
1: 근데 전 생각해보면 가족이 아닐까
2: 싶어요. 물통
1: 싶어.
2: 하나 갖고 와야 되나?
1: 아, 물통? 저도 가족이 아닐까 싶어요. 마지막에 맞아요. 가장 맞아요. 최고는.
0: 아니 왜냐면 저는 이제 두 분을 다 보내면서 임종할 때 결국에는 네. 가족이 그 임종을 지키고 귀에다가 계속해서 이제 아빠, 엄마, 네. 이제 집에 가자 그러거든요. 네. 저는 집에 가자고 했어요. 항상.
1: 아, 그러셨구나.
0: 네네. 같이 가자. 집으로 가자. 이제 낯선 곳에서 돌아가시게 되니까 이제 내가 엄마 집에 가자. 같이 내가 우리 집으로 엄마 모시고 갈게. 이렇게 하면 조금 더 볼 순 없지만 좀 마지막까지 들리신다고 하니까 맞아요. 그래 내가 이제 집으로 갈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종교의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저는 항상 그 생각을 했어요. 가족밖에 없다.
2: 나에게 최고는 가족도 있지만 나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1: 나한테
2: 칭찬해주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 많이 찾아가지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자 한남자와 두 여자의 수다방 오늘은 나에게 최고라는 수다 나눠봤습니다. 전수현 씨 원민 씨 수고 많으셨고요.
0: 네 감사합니다.
2: 다음 주에 더욱더 재밌는 수다 준비해 주세요.
1: 고맙습니다.
2: 자, 두 분 보내주드리면서 이현의 노래 전해드립니다. 내 거 중에 최고.

원미안의 혼자는 외로워 듣고 왔습니다. 자, 오늘 끝곡으로 성시경의 두 사람 전해드리면서 클론의 원래 원래 강원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여러분 꽁트리 잡아라. 힘나는 하루 보내세요.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내 이름 푸른 하늘 아나운서 장웅입니다. 정부가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의 국가보상 범위를 산모중증장애까지로 확대합니다. 현재는 신생아가 뇌성마비에 걸렸거나 산모, 태아, 신생아가 사망했을 때만 국가보상 대상이 됐는데요. 의료사고 피해 구제 및 의료 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해서 분만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의 국가 책임을 산모중증장애까지로 확대하게 된 겁니다. 여기서 산모의 중증장애란 태아가 산모의 태내에 있는 시간이 20주 이상을 경과한 산모의 중증장애를 말하는데요. 그동안 사망 등과 관련한 국가보상은 최대 3억 원이었고요. 산모 중증장애 관련한 보상 한도는 1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입법 예고 기간은 6월 8일까지고요. 현재 임신 중이거나 임신 계획을 갖고 있는 분들, 특히 그 장애인 가정에서는 관련 내용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푸른 하늘 첫 곡 서태지의 노래로 준비했습니다. Take 5.

서태지의 테이크 5, 내일은 푸른 하늘 첫 곡이었습니다. 월요일 방송 순서 소개해드리죠. 한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경수 명예교수와 시사복지 함께하고요. 이창훈의 행복뉴스에서는 지방선거날에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지원한다는 소식과 화성시 동탄 아르딘 복지관이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카페를 열었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법이 밥이다에서는 앞으로 3주 남은 지방선거에서 투표하러 가기 전에 꼭 알아둬야 할 선거법 상식 정리해드리죠.

0: 내일은 푸른 하늘.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우다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상지절단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한양대학교 사범대학 일반대학원에서 응용미술학과에 재학 중이고요. 이제 소셜디자인 그리고 장애인의 삶, 그것을 디자인적으로 어떻게 풀어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장애 당사자이기도 하고 또 관련해서 경험했던 그런 장애 경험들을 바탕으로 한 연구를 해서 좀 사회에 기여해보고 싶다는 꿈을 좀 키우고 있는 상황이라서 사실은 가장 처음에 느꼈던 것은 분명 나는 이렇게 특정한 경험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사실 예를 들어서 장애라는 것은 사실은 아직은 그렇게 쉽게 공감되기 어려운 분야인 것 같아요. 개인이 아직 경험하고 있는 이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저는 사실 그런 부분이 충분히 설명되어지고 또 공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그걸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할지 항상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서 그런 것들을 좀 연구하고 활동하고 싶어 하는 네, 사람입니다. 사실은 저는 연구를 계속하고 싶어서 공부를 하는 거라서 직업적으로는 정말 불안한 상황이긴 합니다. 제가 과연 몇 년 뒤에 뭘 하고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계속 목소리를 내고 연구 결과가 실제 이 정책이나 이 장애인들의 삶에 적용될 수 있게끔 어디선가 역할을 하는 걸 꿈꾸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당장 이제 사람들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직업 자체는 어떤 연구소의 연구원이라던가 뭐 그런 데서 조금 더 커리어나 제 연구에 깊이를 좀 쌓고 어느 순간 이제 제가 좀 진두지휘를 하는 역할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고 싶은 노래는 우효의 민들레입니다.

0: 복지 시사 이슈를 쉽게 해설하는 시사 복지 시간입니다. 한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경수 명예교수와 함께하죠.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5월 11일 오늘은 입양의 날입니다. 먼저 이날의 의미부터 짚어볼까요?
1: 네, 그렇습니다. 5월 11일은 우리 사회가요, 그 입양의 의미를 함께 생각해보는 그런 날입니다. 예, 다들 아시는 것처럼 5월은 가정의 달이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11이라는 숫자는 한 가정이 한 아이를 품는다. 그런 상징을 담고 있습니다. 네. 네. 여기 이제 2006년에 입양 가족을 격려하고요. 또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자는 취지로 제정됐죠. 그런데 이제 2026년 올해 입양의 날은 이전과는 좀 다르게 다가오는데요.
0: 네.
1: 왜냐하면 작년 7월부터 입양 관련 법률이 새롭게 시행되어서요. 국가 책임으로 전환된 그런 분기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입양의 날은 단순히 입양은 아름다운 일이다. 그런 말에서 한 발 더 나가서
0: 네.
1: 예, 이제는 이제 입양이 정말 아이의 권리를 중심에 두고 이루어지고 있는가. 또 아이가 가족과 분리되기 전에 국가는 무엇을 했는가 이런 질문을 하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0: 그래요.
1: 네.
0: 최근 우리나라의 입양 현실을 숫자로 보면 어떤 상황입니까?
1: 네. 보건복지부 자료를 보면요. 2024년 기준으로 전체 입양 아동은 212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이 가운데 국내 입양이 154명, 또 해외 입양이 58명으로 국내 입양 비중이 약 73%인데요. 이게 이제 과거하고 비교해 보면 해외 입양은 크게 줄고 국내 입양 비중은 높아진 그런 셈이죠.
0: 예.
1: 예, 하지만 이 변화만으로 우리 입양 현실이 충분히 좋아졌다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출생아 수가 좀 줄어들었고 또 보호 대상 아동 자체가 감소한 영향도 있기 때문이죠.
0: 네.
1: 예, 한국은 이제 전쟁 이후에 지금까지 약 한 17만 명이라는 아주 많은 아이를 해외로 입양 보낸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1980년대에는 한 해에 뭐 8천 명, 9천 명 이렇게 이르는 아동들이 해외로 입양되기도 했죠.
0: 예.
1: 근데 아무튼 뭐 중요한 것은 이런 숫자보다는 지금 이 순간에도 가족과 떨어져 있는 아이 한 명 한 명이 또 어떤 보호를 받고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0: 그래요. 네. 우리나라가 과거 진짜 해외 입양에 크게 의존했던 배경이 있겠죠.
1: 네네. 한국의 그 해외 입양은요. 이제 6.25 전쟁 이후에 그때 이제 전쟁고와 또 혼혈 아동이 많이 발생을 했는데 이 아이들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시작됐습니다.
0: 네.
1: 전쟁이 남긴 그런 상처가 워낙 깊었고요. 또 국내에서 이 아이들을 특히 이제 이렇게 돌볼 여건이 전혀 갖춰져 있지 않았던 시절이었죠. 그 당시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이후인데 산업화가 진행되는 그 동안에도요. 미혼모라든지 빈곤가정 또 장애아동을 국내에서 돌볼 제도를 충분히 만들지 못했습니다.
0: 예.
1: 그거 더불어서요. 또 그 혈연을 중시하는 그런 문화 그런 것 때문에 또 국내 입양도 쉽게 자리를 잡지 못했고요.
0: 그렇죠.
1: 네, 그러다 보니까 해외 입양이 수십 년 동안 하나의 어떤 손쉬운 해결책처럼 굳어버려졌죠. 예, 정부도 또 사회도 왜 아이가 가족과 헤어져야 했는지를 먼저 묻기보다는 이 아이들을 어디로 보낼지 이걸 먼저 생각했던 것입니다.
0: 네.
1: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과거의 그런 해외 입양을 다시 들여다보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0: 그 해외 입양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분들의 이야기

0: 엄마가 너를 낳자마자 돌아가셨다. 그런 말을 들으면서 평생을 이제 살았는데 네. 나중에 기록을 확인해 보니까 전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1: 아이고, 예.
0: 네. 그래서 이제 본인이 이제 미숙아로 태어나서 그 광주에서 치료받던 중에 뭐 하루 만에 서울 입양기관으로 이송됐고 또 서류상으로는 이미 모든 절차가 끝나 있었습니다. 아하. 살아있는 엄마가 사망한 것으로 기록된 것이죠. 또 친생 부모가 전혀 모르는 사이에 할머니가 아이를 입양기관에 넘긴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아이를 되찾으려고 여러 번 찾아갔지만 끝내 만나지 못했고요.
1: 네.
0: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제 겨우 찾았을 때는 엄마는 이미 이제 치매가 깊어져서 대화가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이런 그 조사들을 이제 한 그런 조사관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1: 네.
0: 예, 20세기 한국의 해외 입양은 단순한 그런 복지 정책이나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국가 제도와 사회 구조가 결합된 그런 구조적 인권 침해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 네,
0: 우리에서 한번 새겨 들어야 될 얘기인 것 같습니다.
1: 아유, 그렇네요. 네.
0: 네.
1: 2025년부터 입양제도에 이제 큰 변화가 있었다고 앞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네. 부분이 달라졌습니까?
0: 가장 큰 변화는요, 입양을 더 이상 이제 민간기관의 그 선의에만 맡기지 않겠다는 것이고, 국가가 직접 책임지는 구조로 바꿨다, 이런 점인데요. 여기 작년 7월부터 이제 국내 입양에 관한 특별법, 그리고 이제 국제 입양에 관한 법률, 이게 시행되면서, 입양 절차의 공적 책임이 상당히 강화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제 입양 대상 그 아동을 결정하는 것은 지자체가 맡고, 또 예비 양부모 신청과 교육은 아동권리보장원이 담당합니다. 또 결연을 심의하는 것은 보건복지부가, 그리고 또 최종적으로는 법원에서 이것을 이제 허가하게 되죠.
1: 네.
0: 다시 말해서 이제 국가가 아이의 권리를 중심에 두고 입양 절차를 관리하는 방식으로 전환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이제 작년 10월에 한국은 헤이그 국제 아동 입양 협약 당사국이 됐습니다.
1: 예.
0: 그래서 이 협약은 뭐냐면 원 가정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요. 또 국제 입양은 다른 보호 방법이 없을 때 선택하는 최후의 수단이라는 협약인데 거기에 이제 당사국이 된 것이죠. 서명을 해서요. 또 작년 연말에 그 제3차 아동 정책 기본 계획을 발표했는데 여기서 해외 입양을 단계적으로 중단하겠다는 그런 방향까지 제시하면서 입양은 이제 국내 입양 중심 또 그리고 민간기관에서 국가 책임 중심으로 그렇게 전환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네. 자, 이 법은 바뀌었는데 사람들의 생각은 또 얼마나 바뀌었을지도 궁금하거든요.
0: 네.
1: 우리 사회 입양에 대한 인식은 어떻습니까?
0: 네, 맞습니다. 그 법이 바뀌었다고 문화가 이제 바로 또 바뀌는 것은 아니죠. 작년에 한국 리서치 조사 결과를 보니까 나 스스로는 입양에 긍정적이다라는 응답이 37% 정도 이렇게 됐는데요.
1: 네.
0: 우리 사회가 입양을 긍정적으로 본다 그런 입양은 응답은 22%에 그쳤습니다.
1: 그러니까
0: 상대적으로 개인보다는 사회적 시선이 여전히 더 차갑다라는 것이죠. 네, 또 응답자들의 64%가 입양 자녀에 대한 부정적 시선과 편견이 여전히 한국에 있다라는 응답을 했고요. 또 52%는 우리나라가 입양 자녀가 살기가 좀 힘든 사회다 이렇게 답변을 했죠. 그래서 이제 국내 입양이 가장 또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로는 혈연 중심의 가족 문화가 꼽혔습니다. 네. 또 입양 의향도 2023년에 24%였던 것이 작년 25년에는 18%로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생각도 이제 볼 수 있었고요. 근데 그나마 좀 다행스러운 점도 있는데 입양 부모의 90% 이상이 공개 입양에 좀 찬성을 하고 있고
1: 네.
0: 또 자기 입양 경험을 바탕으로 예비 입양 부모 교육에 나서는 분들도 이렇게 늘고는 있습니다.
1: 네.
0: 네.
1: 그 입양이 이루어진 다음에는 어떤 지원이 필요할까요?
0: 네. 그 입양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법적으로 성립되는 순간 이렇게 끝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1: 예, 예.
0: 오히려 그때부터 이제 아이와 가족의 긴 여정이 시작되는 것이죠. 아이는 성장하면서요. 이런 질문을 계속 하게 되는데 뭐 나는 누구인가? 왜 입양됐는가? 나의 친생 가족은 또 누군가? 뭐 이런 계속 질문을 갖게 되죠. 부모 역시 아이의 나이와 그런 상황에 맞게 입양 사실을 어떻게 이야기할지

0: 학교나 주변의 반응이 어떻게 대응할지 계속 고민을 하게 됩니다.
1: 네네.
0: 그래서 이제 입양 후 사후 서비스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상담이나 부모 교육 또는 뭐 자조 모임, 심리 지원 또는 또 입양 기록에 대한 접근 지원 이런 것들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히 해외 입양인들은 기록이 부정확하거나 기관마다 또 공개 기준이 좀 달라서 과거에는 그랬죠.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죠. 그래서 이제 자신의 뿌리를 찾는 것이 선택이 아니라 이제 권리이기 때문에
1: 네.
0: 입양 이후에 지원 역시 좀 더 국가가 책임져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보입니다.
1: 그래요. 끝으로 21번째 입양의 날에 우리 사회에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실까요?
0: 네네. 뭐 간단하게 한 세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1: 네.
0: 첫째는 이제 과거와의 진정한 그런 화해가 필요하죠. 과거 이제 해외 입양 과정에서 국가와 제도의 책임을 묻는 그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요. 진실 규명과 또 공식적인 책임 인정, 피해 회복 조치 이런 것들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무엇보다 피해 입양인들의 이야기가 제대로 좀 기록이 되고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이 잇따라야 하겠죠.
1: 네.
0: 네, 두 번째는요. 출발선이 좀 바뀌어야 합니다. 좀 근본적인 얘기인데 아이가 그 가족과 분리된 뒤에 입양을 고민하기보다는 왜 가족과 분리될 수밖에 없었는지 이것을 먼저 물어야 합니다.
1: 네.
0: 그래서 미혼모나 또는 위기 가정이나 빈곤 가정이 아이를 직접 키울 수 있도록 뭐 주거나 소득, 돌봄, 뭐 상담 이런 지원이 입양보다 사실 좀 더 앞서야 되겠죠. 또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문화가 바뀌어야 하는데요. 혈연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아이가 좀 존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사회,
1: 네.
0: 또 입양 가족이 다양한 그런 가족의 하나의 형태로 존중받는 사회 이게 이제 돼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입양의 날에 이런 점들을 꼭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시사복지 한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경수 명예교수였습니다. 장혜리가 부릅니다. 내게 남은 사랑을 드릴게요.

0: 이창훈의 행복 뉴스.
1: 안녕하세요, 이창훈입니다. 경기도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분야의 우수교육 콘텐츠를 발굴하고 이를 통해 운영기관에 확산하기 위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우수 콘텐츠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공모 대상은 경기도 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운영기관이며 공모 분야는 기초문해교육, 학력보완교육, 직업능력교육, 문화예술과 인문교양, 시민참여교육입니다. 일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고향특례시관내 선거인의 편리한 투표를 지원하기 위해 투표편의이동지원서비스 신청자를 본투표일까지 상시 모집합니다. 장애인과 교통약자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전국 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일과 본투표일을 운영하며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차량을 운영해 활동지원사가 승하차 보조와 주출입구 이동을 지원합니다. 경상남도가 와상장애인의 의료기관 이동을 지원하는 든든카 안심케어 시범사업 대상지로 양산시와 거창군을 선정했습니다. 휠체어 이용이 불가능한 와상장애인의 병원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사설구급차 이용요금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은 보행상 앉은 자세를 유지하기 어려워 누워서 이동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하트하트 아트앤컬처가 발달장애인 미술작가의 작품을 담은 그림책 3종을 출간했습니다. 김민정 작가의 올탱이와 친구들, 정혜인 작가의 꽃인 줄 알았어, 이주민 작가의 엄마는 바쁘다 바빠며 그림책은 온라인 서점을 통해 구매할 수 있고 수익은 발달장애 작가의 창작 활동 지원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화성시 동탄 아르딘복지관이 화성시립 병점도서관 내에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허그컵앤 뜨랑슈아 카페를 열었습니다. 30명의 개인 후원자와 11곳의 지역단체가 총 2,800만 원을 후원했으며 화성시는 무상 사용을 허가하며 힘을 보탰습니다. 카페는 정식 훈련을 받은 장애인 바리스타들이 운영하며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계단 뿌셔 클럽이 5월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오전에 서울 시내 주요역 일대에서 이동약자 계단 정보 수집 자원봉사 활동인 정복 활동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서울 곳곳의 골목을 산책하며 휠체어 사용자, 유아차 사용자, 고령자 등 이동약자에게 필요한 계단 위치와 접근성 정보를 직접 수집하는 활동으로 수집된 정보는 이동약자가 활용할 수 있게 제공합니다.
2: 기분 좋은 장애계 뉴스를 전하는 이창훈의 행복 뉴스. 이창훈 씨의 진행으로 주요 소식 먼저 들으셨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 네, 안녕하세요.
2: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우수 콘텐츠 공모전 소식으로 시작해보죠.
3: 네, 경기도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인 누림센터가 아주 반가운 공모를 시작했습니다. 바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우수 콘텐츠 공모전인데요. 발달장애인을 위한 질 높은 교육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경기도 전역에 널리 퍼뜨리고자 마련된 행사입니다.
2: 네, 이게 어떻게 마련된 공모전인가요?
3: 사실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딱 맞는 평생교육 콘텐츠를 찾기가 쉽지 않거든요.
2: 그렇죠.
3: 그래서 현장에서 실제로 운영되는 우수한 교육 사례를 찾아내고 이 정보들을 돈의 다른 운영기관도 공유해서 발달장애인 교육의 질을 한 단계 높여보자는 취지에서 기획이기도 했습니다.
2: 네. 공모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3: 경기도 내에 있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운영기관이면 어디든 참여할 수 있습니다.
2: 공모 분야와 신청 방법 정리해 주시죠.
3: 분야가 아주 다양합니다. 기초 문해 교육부터 학력 보완, 직업 능력 교육은 물론이고요. 문화예술이나 인문교육, 그리고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당당히 목소리를 내는 시민 참여 교육까지 총 5개 분야로 진행이 되고요. 신청은 누림센터 누리집을 통해서 할 수 있으니까요.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기관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2: 네. 자, 다음은 지방선거에 이동 편의를 지원한다는 소식이네요.
3: 네, 다가오는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일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팔을 걷어 붙였습니다. 장애인과 교통약자가 투표권을 행사하는데 조금의 불편함도 없도록 투표의 이동 지원 서비스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2: 네. 언제 이용할 수 있는 거죠?
3: 이번 지방선거 사전투표일부터 물론이고요. 또 본투표일 6월 3일 당일에도 운영이 됩니다. 투표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이동수단 때문에 망설였던 분들에게 아주 든든한 소식입니다.
2: 예. 그리고 어떤 편의가 제공되는지도 궁금하네요.
3: 단순히 차량만 보내는 건 아닙니다.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전용 차량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2: 네.
3: 활동지원사가 함께 동행해서 승하차를 돕고 투표소 주출 입구까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지원까지 합니다.
2: 네. 신청 방법도 알려주셔야죠.
3: 일단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를 통해서 본투표 6월 3일까지 신청할 수 있고요. 고향 특례시 관내 선거인이면 누구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꼭 신청하셔서 소중한 한 표 행사하길 바랍니다.
2: 네. 자, 계속해서 경상남도가 와상장애인의 이동을 지원한다는 소식 전해주시겠습니까?
3: 경상남도가 누워서 이동해야만 하는 와상장애인의 발이 되어드리고 이동했습니다. 든든카 안심케어 시범사업인데요. 올해 시범사업 대상지로 양산시와 거창군이 최종 선정이 됐습니다.
2: 네, 사업 이름이 든든카 안심케어. 든든하군요.
3: 네. 이름처럼 참 든든하죠.
2: 예.
3: 휠체어를 이용하기조차 어려운 그 와상장애인은 장애인 콜택시를 타기가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사설 구급차를 이용을 해야 했는데 이게 비용 부담이 꽤 큽니다.
2: 그렇죠, 그렇죠. 예.
3: 그래서 이 든든카 안심케어는 바로 그 사설 구급차 이용 요금의 일부를 경상남도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 그럼 어떤 분들이 대상이 될까요?
3: 대상은 보행상 장애가 심해서 앉은 자세를 유지하기 어렵거나 또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반드시 누워서 이동해야 하는 분이 대상이 됩니다.
2: 예. 근데 사업에 신청할 경우 유의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3: 이 사업은 의료기관 방문이나 검진 등을 목적으로 한 때 그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2: 네네.
3: 또 시업사업인 만큼 현재 선정된 양산시와 거창군 거주자를 우선으로 좀 하게 될 수밖에 없고요.
2: 예, 예.
3: 또 정해진 예산 범위 자체가 좀 지원되다 보니 거기서 지원되기 때문에 관할 지자체에 미리 좀 여러 가지 확인해보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2: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발달장애인 작가들의 그림책 소식이네요.
3: 마음이 따뜻해지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하트하트 아트앤컬처가 발달장애 미술작가 세 분의 개성 넘치는 작품을 담은 그림책 3종을 출간을 했습니다.
2: 그러면 그 하트하트 아트앤컬처에 소속된 작가들의 책인 거죠?
3: 그렇습니다. 이곳에서 꾸준히 창작활동을 이어온 작가들이 직접 글을 쓰고 그림을 그려서 세상에 내놓은 아주 소중한 결과물이죠.
2: 예, 그 세 권의 책 제목도 알려주시죠.
3: 알려드리자면 김민정 작가의 올탱이와 친구들, 정혜인 작가의 꽃인 줄 알았어, 그리고 이주민 작가의 엄마는 바빠 바빠 이렇게 세권인데
2: 예.
3: 제목만 들어도 참 작가들의 톡톡 트이는 시선과 나긋한 감성이 느껴지시죠?
2: 그렇네요. 앞으로도 발달장애 작가들이 그 다양한 이야기로 이렇게 만들어지면 좋겠어요.
3: 네, 그렇습니다. 이 그림책들은 지금 온라인 서점을 통해서 바로 구매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판매 수익금 전액도 발달장애 작가들이 앞으로도 멋진 예술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창작 지원금으로도 사용될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둘러봤으면 좋겠습니다.
2: 네. 자, 다음은 카페 개소 소식인데 오, 카페 이름이 조금 어렵습니다. 허그컵 앤 드랑슈아 카페. 네.
3: 네, 이름이 좀 생소하고 좀 어렵죠.
2: 예.
3: 의미는 아주 그 깊습니다. 화성시 동탄 아르딘 복지관이 화성시립 병점도서관 내에 새롭게 문을 연 카페인데요. 지역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야심차게 준비한 공간입니다.
2: 네. 그 카페가 문을 열기까지 많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했다면서요.
3: 정말 십시일반이란 말이 딱 어울립니다. 개인 후원자 30명과 지역단체 11곳이 정성을 모아서 총 2,800만 원을 후원을 하셨고요.
2: 와.
3: 화성시에서는 도서관 내 카페 공간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하면서 힘을 보탠 겁니다.
2: 네.
3: 또 지역사회 전체가 만든 카페다 이렇게 말해도 될 것 같습니다.
2: 그 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 공간이니까 다양한 장애 유형을 만날 수도 있겠군요.
3: 네,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이곳에서 일하는 분들은 전문적인 바리스타 교육을 수료한 분들이죠. 정식 훈련을 받은 장애인 바리스타들이 능숙하게 커피를 내리고 손님을 또 맞이하면서 당당한 사회 구성원으로 일하고 있다는 부분도 큰 특징입니다.
2: 예. 그럼 카페는 앞으로 어떻게 운영될까요?
3: 도서관을 찾는 시민에게 맛있는 커피와 쉼터를 제공함과 동시에 장애인 바리스타에게는 소중한 일터면서 실습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2: 네.
3: 전문적인 서비스는 물론이고요. 장애인 일자리의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하는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 네. 자, 마지막은 계단 뿌셔 클럽의 예, 참여자 모집 소식입니다.
3: 이름이 참 재밌죠. 아주 좀 파이팅 넘치는 이름입니다.
2: 그러게요.
3: 계단 뿌셔 클럽에서 5월 한 달간 매주 주말마다 서울 시내 주요 역 인근에서 정복 활동을 펼칠 자원사를 모집합니다.
2: 정복 활동이요? 그 이름도 참 재밌는데 어떤 정보를 수집하는 겁니까?
3: 서울 곳곳의 골목을 산책하면서 건물 입구에 계단이 있는지 또 경사로는 설치됐는지 같은 접근성 정보를 직접 수집하는 활동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휠체어 사용자뿐만 아니라 유아차를 끄는 부모님들 또 걸음이 서툰 어르신 같은 모든 이동약자에게 꼭 필요한 계단 위치 정보를 데이터로 만드는 것이죠.
2: 네. 수집된 정보는 어떻게 활용되나요?
3: 전용 앱이나 지도를 통해서 이동약자에게 실시간으로 제공이 되도록 했고요. 식당은 계단이 없어서 휠체어로 좀 갈 수 있어요라는 그런 정보를 미리 알고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건데 이동약자들의 이동권을 좀 넓혀주는 아주 소중한 데이터가 될 걸로 보입니다.
2: 네, 그러면 참가자에게는 참가비도 제공되나 봐요?
3: 아, 참가비를 받는 것은 아니고요. 자원봉사 활동의 일환입니다. 동계 대신에 참여하는 분에게는 봉사활동 시간 인증은 물론이고 이동약자의 어려움을 직접 체험해보면서 우리 동네를 더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볼 특별한 경험을 얻어갈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의미 있는 산책 한번 같이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2: 알겠습니다. 자,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3: 네, 고맙습니다.
2: 지금까지 시각장애 앵커 이창훈의 행복 뉴스였습니다. 러블리즈의 노래 이어드리죠. 지금 우리.

0: KBS 3라디오 내일은 푸른 하늘 월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일상생활의 법률을 쉽게 해설하는 법이 밥이다 시간입니다. 성남시 장애인 권리증진센터 고문 변호사이자 법무법인 강헌의 정연우 변호사와 함께하죠.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6.3 지방선거가 이제 3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변호사님과 투표하러 가기 전에 꼭 알아둬야 할 선거법 상식 정리해보죠. 자, 먼저 선거 개요부터 알아볼까요?
1: 네, 오늘을 기준으로 6.3 지방선거가 23일 남았습니다. 이번 선거의 공식 명칭은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인데요. 이름부터 좀 길죠.
0: 네네. 네.
1: 간략하게 선거 개요 알려드리겠습니다. 투표일은 6월 3일 수요일 하루고요. 선거일 당일은 법정 공휴일입니다. 그리고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고요. 본투표는 지정된 투표소에서 할 수 있고요. 사전투표도 있는데 5월 29일 금요일부터 5월 30일 토요일까지 이틀 동안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사전투표는 선거인이 별도의 신고 없이 사전투표 기간에 읍면 동마다 설치되는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가까운 투표소 지나가다 들러서 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거소투표라는 것도 있는데요. 몸이 불편해서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이 자신이 머물고 있는 병원, 요양소,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거소투표는 사전투표와는 좀 다르게요. 미리 신고를 해야만 하실 수 있음을 주의하시면 좋겠고요. 이 거소투표 신고 기간은 내일인 5월 12일부터 5월 16일까지입니다. 가까운 주민센터 등에 직접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정부24와 같은 인터넷 홈페이지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거권자, 중요한데요.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의 국민입니다. 가장 막내 선거권자로 2008년 6월 4일에 태어난 사람까지 포함이 되고요. 6월 5일생부터는 다음 선거부터 참여가 가능합니다.
0: 네. 간략하게 선거 개요를 살펴봤는데요. 이번 선거는 한 번에 뽑아야 할 사람이 정말 많은 것 같더라고요. 어떻습니까?
1: 맞습니다. 이번 지방선거 특징을 좀 살펴보면 한 번에 뽑는 사람이 정말 많다는 건데요.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지방교육자치 교육감까지 선출합니다. 네. 게다가 지방의회 의원의 경우에는 시도의회 의원인 광역의원 그리고 구시군 의원인 기초의원을 뽑아야 되고요. 지역구 비례대표 같이 뽑아야 되기 때문에 엄청 복잡합니다.
0: 네.
1: 또 일부 지역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까지 한꺼번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투표할 때 헷갈리지 않도록 마음의 준비를 좀 하고 가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미리 누구를 뽑을 것인지 공부도 좀 해야 할 것 같고요. 이렇게 뽑아야 하는 선거가 워낙 많다 보니까 투표소 들어가시면 투표용지를 한 묶음 건네받게 될 텐데요. 당황하지 마시고 잘 정리해서 하나씩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0: 네.
1: 이게 또 투표용지마다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미리 알고 가시면 훨씬 수월할 것 같고요.

0: 그래요. 예, 뭉텅이 투표 용지를 잘 구분해서 투표를 해야겠군요.
1: 네.
0: 아무래도 지방선거는 대통령 선거에 비해서 관심이 좀 덜한 것도 사실이잖아요. 근데 알고 보면 생활에는 훨씬 밀접한 선거 또 아니겠습니까?
1: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지방선거의 중요성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는데요. 대통령을 뽑는 것이나 국회의원을 뽑는 것이 물론 중요하지만 지방선거는 내 생활과 가장 밀접한 담당자를 뽑는 투표라는 점을 잊으면 안 됩니다.
0: 네.
1: 우리 동네 도로, 상하수도, 보육 이런 생활 밀착형 문제를 결국 직접 결정하고 해결할 사람을 뽑는 것이기
0: 그렇지.
1: 때문에 어떻게 보면 대통령 선거보다도 우리 생활에 더 밀접한 선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이런 복잡한 지방선거에 앞서서 우리 시민들이 꼭 알아야 될 그런 선거법 포인트들을 몇 가지 좀 짚어드릴 테니까 기억해
0: 네.
1: 두시면 좋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선거 시즌에 돌입하다 보니까 뭐 선거 현수막이 늘어나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1: 네.
0: 선거운동도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1: 네,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이번 지방선거의 경우에는 5월 21일 목요일부터 6월 2일 화요일까지 딱 13일간입니다. 만약 이 기간 전에 특정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게 되면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해서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선거법 위반이 처벌이 또 무거운데요. 공직선거법 254조에 따라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0: 네.
1: 그런데 사실 벌써 6개월 전부터 보이지 않는 제한은 이미 걸려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선거일 180일 전인 지난해 12월 5일부터 지자체장은 홍보물을 발행하거나 배포할 수가 없고요. 사적인 행사에 참석하는 것도 제한이 됩니다.
0: 네.
1: 네, 공직선거법 86조에는 공무원 등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를 위반하면 부정선거운동에 해당해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선거법이 굉장히 엄격하게 이런 부분들을 제어하고 있는 셈인데 이게 예를 들어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현직 시장이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서 이런 사업을 했습니다라고 세금으로 홍보물을 만들어서 그 홍보 책자를 선거 직전에 집집마다 돌렸다고 생각하면 어떻겠습니까? 이거는 뭐 사실상 재출마하는 저를 뽑아주세요 하는 선거운동이나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0: 그렇죠. 예.
1: 네, 이 현직 단체장이 지자체의 예산과 조직을 이용해서 사전선거운동을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엄격하게 법으로 막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0: 그렇군요. 선거 6개월 전부터 이미 보이지 않는 규제가 있었던 거군요.
1: 네.
0: 일반 시민들은 어떻습니까? SNS 등에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올리는 경우도 많던데 이건 괜찮나요?
1: 네, 그거는 괜찮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선거법이 참 어렵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뭐가 되고 뭐가 안 되고 구분하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거죠.
0: 네, 맞아요.
1: 네, 오프라인이 아닌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은 상시 허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신의 SNS나 블로그에 나는 이 후보를 지지한다라고 쓰는 것은 완전히 자유인 거죠. 하지만 원칙이 그렇다 해서 또 예외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예외적인 규제 영역이 있기 때문에 선을 넘게 되면 처벌받을 수가 있습니다.
0: 네. 네,
1: 인터넷으로 허위 사실을 퍼뜨리는 방식으로 다른 후보를 비방하거나 아니면 돈을 받고 지지글을 올리는 행위는 누가 들어봐도 이거 당연히 안 될 것 같지 않습니까?
0: 네네네.
1: 네, 이런 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의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 SNS 단체 채팅방에서 이 후보를 찍어달라라면서 메시지를 돌리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잖아요.
0: 네,
1: 이런 것처럼 선거운동 목적의 문자나 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에게 반복적으로 보내는 행동은 상황에 따라 제한될 수가 있습니다.
0: 예.
1: 네. 그리고 또 하나,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요즘 뭐 중고등학생들도 SNS 굉장히 활발하게 하기도
0: 그렇죠.
1: 하고
0: 예.
1: 그리고 정치나 사회에 관심이 많은 10대들도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네, 하지만 어른이 시켰건 본인이 자발적으로 하건 미성년자의 선거운동은 금지되어 있다는 점을 꼭 알아두면 좋겠고요.
0: 예.
1: 마지막으로 투표 당일에 투표 인증샷 찍어서 남기는 거는 괜찮은데요. 근데 나 몇 번 찍었다 이렇게 공개하시면 안 됩니다.
0: 안 되죠, 안 되죠.
1: 이거는 비밀투표 원칙에 반하는 것이기
0: 그렇죠,
1: 때문에
0: 예.
1: 이게 매번 선거 때마다 이걸로 논란이 좀 생길 정도로 의외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부분이어서
0: 네.
1: 이해가 좀 필요하겠습니다.
0: 손가락으로 뭐 1번, 2번 하는 것도 예 조금 걸리더라고요. 그런 것도.
1: 맞아요.
0: 예, 예. SNS 활용은 가능하지만 주의사항을 또 잘 지킬 필요가 있다는 점 기억해야 할 것 같고요. 근데 또 요즘은 또 AI가 워낙 발전하다 보니까 가짜 영상을 만드는 경우도 생기잖아요. 실제로
1: 네.
0: 선거에서도 이 부분은 규제 대상인 거죠?
1: 네. 이게 이른바 딥페이크라고 하죠.
0: 네.
1: AI를 활용해서 만든 가짜 영상인데요. 이번 6.3 지방선거가 이런 딥페이크 규제가 처음 적용되는 선거입니다. 선거일 90일 전인 올해 3월 5일부터 AI로 만든 가짜 음성이나 이미지 영상을 선거

0: 운동에 활용하는 것 자체가 전면 금지되어 있습니다.
1: 예.
0: 그러니까 지금도 금지 상태인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AI로 만들었다라고 표시를 했다고 해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1: 오.
0: 선거일 90일 전까지는 AI 생성물이다라고 밝히면 괜찮았지만 90일 전부터는 이런 표시 여부와 관계없이 아예 못 쓰도록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1: 예.
0: 근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 논쟁도 조금 있어요. 악의적으로 후보 얼굴을 합성해서 가짜 영상 만드는 것 하고 단순히 선거 홍보 포스터를 AI로 디자인하는 거는 그 자체로 성격이 좀 다르지 않냐 이런 지적인데
1: 그렇죠. 예.
0: 근데 이제 현재 공직선거법이 이 둘의 본질적인 차이를 구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1: 예.
0: 현장에서 사실 다소 혼란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1: 조심해야 되겠네요, 진짜.
0: 네, 그래서 이번 6.3 지방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아마 이 부분이 실무적으로 좀 뜨거운 쟁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경찰도 딥페이크 선거 범죄를 강력하게 수사하겠다. 라고 입장을 밝혔잖아요.
0: 맞습니다. 경찰도 선거사범 단속 체제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런 AI를 활용한 딥페이크 문제 역시 흑색 선전 그리고 허위사실 유포의 새로운 수법으로 보고 강력하게 찾아서 엄단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사이버 수사대가 이 문제를 전담해서 이제 최초 제작자는 물론이고요. 유포한 사람까지 강하게 추적할 예정인데 경찰도 뭐 이 문제를 그만큼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정부도 생성형 AI를 악용한 가짜뉴스 그리고 딥페이크를 민주주의 위협으로 이제 규정을 하고 무관용 원칙을 또 선언을 했는데요. 금품수수, 선거폭력, 공무원 선거기 이런 것 이랑 이제 딥페이크를 포함해서 이른바 선거 5대 범죄에 대해서는 최대한 엄격하고 단호하게 처리하겠다 이런 방침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1: 네.
0: 특히 이 딥페이크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AI의 발전이 워낙 빠르고 정교하다 보니까
1: 예.
0: 사실 이제는 이게 만들어진 가짜 영상인지 아니면 실제 영상인지 구분이 정말 어려운 지경이 들었거든요.
1: 예.
0: 네. 이처럼 이제 존재하지 않는 장면 그리고 발언이 선거에 임박해서 마치 사실처럼 유포되기 시작하면 이게 선거 공정성이 심각하게 위협을 받게
1: 그렇죠.
0: 됩니다.
1: 예.
0: 사람들이 가짜 뉴스에 속더라도 이를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 없고요.
1: 아하.
0: 게다가 나중에 이게 가짜로 판명이 나더라도 이미 선거는 끝나 있다. 결국 유권자가 가짜 정부에 속아서 투표를 잘못하게 되면 이게 공정 선거의 의미가 없어질 정도로 중대한 문제가 되는 것이라서
1: 그렇죠.
0: 이게 악의적인 딥페이크 조작은 엄단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1: 예, 어쨌든 뭐 이 딥페이크 규제에도 좀 눈여겨봐야 하겠군요. 그리고 이제 전통적인 선거 범죄로 금품 수수가 있잖아요. 뭐 요즘에 뭐 봉투 돌리는 일은 없습니다만 이거 당연히 안 되는 거죠?
0: 네, 당연히 안 됩니다. 이 선거 5대 범죄하면 빠지지 않는 게 이런 금품 수수인데요.
1: 예.
0: 이게 가장 빈번한 선거 범죄 유형이기도 합니다. 이걸 이제 매수 및 이해 유도죄라고 하는데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1: 예.
0: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의 시민들이 이제 선거 범죄 이렇게 얘기하면 영화나 뉴스에서 보는 것처럼 막 밀실에서 돈 봉투 건네면서 네, 노골적으로 막 표를 사는 그런 매수만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1: 네네네.
0: 근데 하지만 실제 선거관리위원회나 수사기관에 가장 많이 적발되는 사례는 그런 게 아닙니다.
1: 아, 그래요?
0: 그냥 가볍게 밥을 사거나 동네 행사에 찬조금을 내거나 커피를 돌리는 것과 같이 아주 자연스러운 그런 일상적인 기부 행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1: 아,
0: 네, 때로는 경조사비를 평소보다 더 많이 내는 것, 그리고 체육대회 상품을 후원하는 것조차도
1: 아이고.
0: 선거 시기에는 기부 행위로 평가될 수가 있습니다.
1: 예.
0: 그래서 이들 모두가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시민들 입장에서는 아니 나는 표를 사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좋은 마음으로 찬조한 것뿐인데 이게 왜 불법이냐라고 억울해할 수 있지만 이 공직선거법은 금품수수나 기부행위 모두 본질을 사실상 같은 뿌리인 금권선거 이걸로 보고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됩니다.
1: 예.
0: 기부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가 있고요. 이게 또 주는 쪽만 처벌되는 게 아니라 받는 쪽도 처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금품 수수나 기부 행위 이게 후보자 본인이나 가까운 지지자들의 한정에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선거 캠프에 속하지 않은 일반 시민들 누구에게라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1: 네.
0: 이 점을 꼭 주의해야
1: 그러게요.
0: 하겠습니다.
1: 예.
0: 커피 한 잔도 기부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선거 기간에는 반드시 주의하셔야겠고요.
1: 네.
0: 마지막으로 선거는 이제 참여가 가장 중요한 것이잖아요.
1: 그렇죠.
0: 그렇기 때문에 투표를 꼭 하셨으면 좋겠고 선거 관련해서 만약 위법 행위를 목격하신다면은 선거법 위반 행위 신고 번호인 1390번이 있습니다.
1: 네.
0: 여기를 통해서 언제든 신고가 가능하니까 이 번호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기억했다가 선거 기간은 물론 선거 날에도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법이 밥이다. 법무법인 강헌의 정현우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선희가 부르는 알고 싶어요. 끝곡으로 보내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죠.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장웅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2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1: KBS 3라디오 2시 뉴스입니다. 미국의 종전 제안에 대한 이란의 응답이 수용 불가능한 내용이라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늘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소셜스에 올린 게시물을 통해서 방금 이란 대표들로부터 온 답변을 읽었다며 나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 완전히 용납할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만 이란과의 휴전을 유지할지, 이란과의 협상을 지속할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우리 국적 HMM 남우호 화재 원인이 미상 비행체에 의한 외부 공격으로 밝혀진 데 대해 주한 이란 대사관은 공식 입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주한 이란 대사관은 오늘 한국 정부의 남우호 조사 결과 발표에 대한 입장을 묻는 KBS 서면 질의에 현재로선 해당 사안에 대한 주한 이란 대사관의 공식 입장은 없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주한 이란 대사관은 지난 6일 군을 포함한 이란 당국의 연루 가능성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가족과 함께 경북 청송 주황산 국립공원을 찾은 초등학생이 실종돼 이틀째 수색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북소방본부와 경찰은 어제 오후 가족과 함께 주황산 국립공원 내 사찰을 찾은 11살 초등학생이 홀로 주봉으로 등산에 나섰다가 실종됐다며 인력과 헬기 등을 투입해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실종된 학생은 휴대전화를 소지하지 않았고 키 145cm가량의 마른 편으로 실종 당시 삼성 라이온즈 유니폼을 입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영유아와 고령자가 음식 섭취 중 질식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며 소비자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5년간 소비자 위해 감시 시스템에 접수된 이물질 삼킴 사고는 모두 4천여 건으로 이 가운데 67%가 7세 이하 영유아에게 발생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오늘부터 온열질환자 발생 예측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정보는 온열질환자, 기상변수 등을 고려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전국 범위 또는 17개 광역시도의 나흘간의 온열질환 발생 위험을 4단계로 구분해 제공됩니다. 온열질환 예측 정보는 건강위해 통합정보시스템에 접속해 기후보건정보 항목에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사후 조정 절차를 통해 집중 교섭을 시작했습니다. 삼성전자 노사 양측 교섭위원은 오늘 오전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사후 조정에 참여했습니다. 현재 노사는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 몫으로 할당할지, 이런 할당을 장기간 매년 시행할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돌봄 노동자들이 기본급 인상과 명절 상여금, 식대, 교통비 지급 등을 정부에 요구할 방침입니다. 민주노총 산하 돌봄 노조들은 오늘 오후 열리는 노정협의체 간담회에서 논의할 요구안 초안을 정부에 전달했습니다. 돌봄 분야 노정협의체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노동계, 정부 간 이뤄진 첫 번째 공식 협의체입니다. 최근 청약 가점 당첨자가 속출하는 가운데 정부가 부양가족의 실거주 여부 등 부정 청약 당첨자를 집중 조사합니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오늘 지난해 7월 이후 분양한 서울 등 규제 지역의 모든 분양단지와 기타 지역의 인기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부정 청약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청약 가점제 만점 통장 당첨자를 중심으로 부모 자녀의 실제 거주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입니다. 카카오티 택시 기사용 앱을 불법 변조해 승객 호출을 가로채는 악성 프로그램 개발자와 판매자 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북부경찰청은 20대 악성 프로그램 개발자와 40대 판매자 그리고 이를 구매해 사용한 택시기사 31명 등 모두 33명을 검거했습니다. 개발자와 판매자는 카카오티 택시 기사용 앱을 불법 변조한 악성 프로그램을 개발 판매해 부당이득 1,300만 원가량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강원도에 최대 20mm, 영남지방과 제주도는 최대 40, 충청권은 최대 50, 호남지방은 최대 60mm 정도입니다. KBS 3라디오 2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김성훈이었습니다. KBS

안녕하세요. 이지연입니다. 요즘은 여행 가면은 나중에 이걸 다 볼까 싶을 만큼 휴대폰으로 사진을 많이 찍고 그중에서 제일 잘 나온 사진을 보정까지 해서 SNS에 올리죠. 그런데 예전에는 정말 먹고 살기 바빠서 사진 하나 제대로 남기지 못한 집들 많았습니다. 그리고 사진기가 있는 집도 드물 정도였죠. 사진기가 있어도 필름 값이나 사진 인화하는 값이 만만치 않아서 사진에 아빠 얼굴이 없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아빠는 비싼 사진 늘 식구들만 찍어주셨으니까요. 최근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사라진 추억을 되살리는 한 남성의 따뜻한 재능 기부가 전국을 감동시키고 있는데요. 6.25 참전용사 할아버지의 사진 복원을 비롯해 오래된 흑백 사진부터 영정 사진 복원까지 무료 사진 복원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준 주인공은 올해 39세 김병선님인데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무상으로 복원한 사진만 최소 500장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김병선님의 조건 없는 행동은 다른 사람들의 재능 기부로도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 사

후에 이런 선한 영향력이 가득하면 좋겠습니다.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오늘은 멋진 인생을 위해 스스로 격려하는 시간, 박창수의 뉴 브라보 마이 라이프, 소리로 느껴보는 한문 고전, 박종우 교수의 라디오 서당, 그리고 우리 가요 속에서 찾아보는 역사 이야기, 박혜상의 역사인 가요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5월 11일 월요일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먼저 시니어 뉴스입니다. 은퇴 후에도 전문성을 살려 파견 근로로 활동하는 시니어들이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체 파견 근로자 21만여 명 가운데 43%가 고령층으로 2017년 이후에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일부 고위 임원 출신은 외국계 기업 고문으로 월 1천만 원에 달하는 높은 급여를 받지만 이는 극소수 사례이고 65세 이상 파견 근로자 대부분은 청소, 경비, 조리 등 단순 노무직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고령자에게 파견법을 완화해 경력을 살릴 수 있는 일자리를 확대하되 급여와 기간을 보장하는 보호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6070 베이비부머 세대의 매도 비중이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올 1분기 60세 이상 매도 비중은 38%였고 4월에는 42%까지 치솟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50대와 40대는 큰 변화 없이 20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은퇴 세대가 세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 부동산을 현금화하거나 자녀에게 증여하는 움직임이 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주택시장 중심 세력이 30대로 옮겨가는 세대 교체와 금융 자산으로의 머니 무브가 맞물린 현상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5060 세대 퇴직 자금을 노린 디지털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접수된 피해 사례의 70% 이상이 중장년층에서 발생했고 1인당 평균 피해액은 약 1억 8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불법 핀플루언서는 금융을 뜻하는 파이낸스와 인플루언서의 합성어로 유명인을 사칭하거나 금융사를 가장해 투자금을 편취하는 신종 사기 수법을 말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제도권 금융사는 타인 명의 기회자 입금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오늘의 시니어 뉴스였습니다. 오늘 첫 노래 정미조예요. 개여울.

0: 여러분은 지금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1: 박창수의 뉴 브라보 마이 라이프입니다. 중장년 이상 노년층에게 희망의 메시지 드리는 시간. 오늘도 작가 박창수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1: 오늘 어떤 희망의 메시지 전해주실 건가요?
2: 네,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타인도 사랑할 수 있다고 하죠.
1: 네.
2: 최근에 한 젊은 종교인이 사람을 살게 하는 건 누군가의 사랑이 아니라 스스로를 아끼는 마음이라며 나를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사람이 남을 돌볼 수는 없다는 이런 내용을 담은 책을 펴냈는데요.
1: 아, 네네.
2: 실제로 나를 사랑하며 아끼고 내 건강과 경제력도 잘 지켜야만 네. 무탈하게 행복한 노년기를 보낼 수 있습니다.
1: 네네.
2: 나는 과연 내가 계획하고 꿈꾸던 노년기를 보내고 있는가?
1: 네.
2: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요. 네. 그 답을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1: 네.
2: 그래서 오늘은 중장년층 노년층에게 나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나요라는 주제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나 자신을 아끼고 잘 관리하면서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1: 네. 나를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사람이 남을 돌볼 수 없다는 책이 나왔다는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 해주시니까 제 신부님이 그러셨어요. 내 부모님 잘 모시지 못하는 사람이 나와서 봉사활동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
2: 그렇죠.
1: 그 말씀이 생각나는데 인생의 어느 시기건 나를 사랑하고 주인공이 돼야 하지만 노년기에 특히 더 의미가 있는 건 그동안 열심히 살아온 청년기와 중년기의 삶에 대해 내가 나에게 줄 수 있는 선물과도 같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2: 그렇습니다.
1: 네네.
2: 그래서 더더욱 노년기에는 가족들을 위해 나를 희생하는 게 네. 결코 삶의 미학도 아니고 가족을 위한 진정한 사랑도 아니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어요.
1: 네네.
2: 지금은 핵가족 시대이고 100세 시대입니다.
1: 네네.
2: 과거처럼 우리가 태어나서 이 세상 떠날 때까지 부모 자식이 늘 함께 한 집에서 살면서 이 부모는 자식에게 헌신하고 희생하고 나이 들고 또 자식은 그런 부모를 모시고 보살피는 그런 시대는 아니거든요.
1: 네.
2: 그런데도 60대, 70대 베이비붐 세대들을 보면 과거에 또 최근까지 자신들이 그런 가족 문화 속에서 살아와서 그런지 여전히 그 끈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1: 맞습니다.
2: 그래서 이름하여 마처 세대라는 용어까지 등장했거든요.
1: 네.
2: 부모를 모시는 마지막 세대이자 자녀들에게 부양받지 못하는 세대라는 말인데요.
1: 네.
2: 그렇다면 현실에 기반해서 나의 노년기 생활 방식도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네.
2: 최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발표한 가족 내 손자녀 돌봄 현황과 정책 방안 연구 보고서에 담긴 노인의 손자녀 돌봄 실태 조사 결과를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 네.
2: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부모는 평일 기준 일주일간 4.6일 하루 6시간 정도를 손자녀를 돌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 네.
2: 또 조부모 2명 중 1명 이상은 자녀 사정 때문에 돌봄을 이어가는 이른바 비자발적 돌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1: 네.
2: 특히 여성 조부모들에게 돌봄 부담이 집중되는 경향이 두드러졌습니다.
1: 네.
2: 비자발적 돌봄이란 이 말은 곧 내가 계획한 삶이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1: 네.
2: 상황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돌봄을 하고 있다는 말인데요.
1: 네.
2: 각자 사정이 있겠죠.

0: 주 5일을 보낸 분들이 있어요.
1: 네.
0: 이분들의 손주들 보면 60대 중후반부터 시작돼서 벌써 6년째인데요.
1: 네.
0: 남편분이 정년퇴직한 후에 불과 한 2년 정도 자기 일을 하다가 그만둔 후에는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1: 네, 네.
0: 처음에는 딸이 첫 아이를 낳았습니다.
1: 네.
0: 그래서 양가 부모들이 2.5일씩 돌봄을 해줬습니다.
1: 아.
0: 그런데 3년 전에 며느리가 출산한 거예요.
1: 네.
0: 그러다 보니 나머지 2.5일은 이제 아들 집으로 이동해서 돌봄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1: 네, 네.
0: 그러면 첫 손주가 이제 6살 됐으니까 네. 돌봄 시간이 줄어야 하는데 딸이 또 둘째를 낳았어요.
1: 네.
0: 늘 그대로 5일을 두 집을 이동해가면서 돌봄을 하는 시기거든요.
1: 네.
0: 제가 그래서 남편분에게 물어봤습니다.
1: 네네.
0: 본인도 하고 싶은 취미생활이나 다른 뭔가가 있지 않냐고요.
1: 네네.
0: 그랬더니 본인은 그런 생각 때문에 처음부터 하고 싶지 않았지만
1: 네.
0: 아내의 뜻이 워낙 강해서 하는 수 없이 함께 따라하고 있다는 겁니다.
1: 네.
0: 이분 나이가 지금 72세이거든요.
1: 네네.
0: 적어도 앞으로 3년 정도는 더 해야 할 것 같은데요.
1: 네네.
0: 그러다 보면 75세부터 손주 돌봄에서 해방되는 꼴인데 이미 8년이라는 시간이 이 비자발적 돌봄 활동으로 흘러간 셈이에요.
1: 부모 입장에서는 딸이나 며느리가 직장 생활을 하니까 육아를 대신해 주는 건데요. 그 기간이 무려 8년이나 된다면은 한편으로는 내 노년 인생은 어디로 갔을까 하는 허탈함 같은 것도 있을 것 같아요.
0: 그렇습니다.
1: 네네.
0: 그런데 처음부터 선을 긋는 부모들도 있어요.
1: 네네.
0: 75세의 남성은 60대 초반에 아예 정확하게 선을 그었다고 해요.
1: 아.
0: 당시 양가에 80대에 홀로 된 아버님들이 있었어요.
1: 네.
0: 이분의 아내도 집에서는 맞이었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이 부부의 고민이 컸던 거죠.
1: 네네.
0: 마음은 있어도 어느 한쪽 아버지만 모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1: 그렇죠.
0: 그 즈음에 또 남매가 결혼했어요.
1: 네네.
0: 딸은 남매를, 아들은 아이 셋을 낳았어요.
1: 어이구, 네네.
0: 이 또한 어느 한쪽만 돌봄을 한다는 것도 힘든데다가 내 아버지도 못 모시는데 왜 내가 손주들을 돌봐야 하느냐 이런 결정을 내린 겁니다.
1: 아, 네네.
0: 물론 아들이나 딸에게 이 건강 문제나 어려운 상황이 오면 그때는 일시적으로 이 손주 돌봄을 해주긴 하지만
1: 네네.
0: 지속적으로 손주들을 뭐 데려오거나 찾아가서 돌봄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1: 네.
0: 자식들 입장에서는 다소 서운하게 느껴질 수도 있었겠지만
1: 네네.
0: 노년기에 자기주도적인 삶을 살려면 조금은 이렇게 냉정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1: 네네.
0: 그래서 이들 부부는요. 남편은 친구들과 여행도 다니고 좋아하는 서예도 배우러 다니고 그러거든요.
1: 네.
0: 또 아내는 텃밭을 가꾸면서 이 양가 아버님들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종종 찾아가서 반찬도 해드리고 그랬어요.
1: 네. 홀로 되신 내 아버지도 못 모시는데 내가 왜 손주들을 돌봐야 하느냐 하는 그 말에서 한편으로는 마음이 좀 찡하면서도 베이비붐 세대의 현실과 고민이 느껴지는데요. 가족과의 관계를 내 삶과 연관지으면 참 쉬운 게 없긴 해요.
0: 그렇습니다.
1: 네네.
0: 다만 다시 오지 않을 자유로워야 할 내 노년 인생을 생각한다면
1: 네네.
0: 먼저 나를 사랑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1: 네네.
0: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현실적인 해법 세 가지를 제가 요약을 해보았는데요.
1: 네.
0: 첫째, 내가 주도하는 삶을 살자입니다.
1: 내가 주도하는 삶을 살자. 네.
0: 자식들이 학교를 졸업하기 전까지는 내가 살고 싶은 인생 계획이 있어도 그렇게 할 수 없었죠.
1: 그렇죠.
0: 부모라서 성인이 될 때까지는 또 학교 공부 마칠 때까지는 내 책임을 다해야 했기 때문인데요.
1: 네, 네.
0: 60세가 넘어 자식들이 다 성장한 후에는 우리 각자가 자신의 인생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1: 네, 네.
0: 내가 꿈꾸던 일이나 공부 또는 취미 생활을 후회 없이 즐겨야 하죠.
1: 네, 네.
0: 내가 계획하고 정보를 찾아 나서고 또 내 의지대로 실행으로 옮기면 됩니다.
1: 네, 네.
0: 자식들이 뭐 연세 드셔서 왜 그런 걸 아세요? 또 배우자가 당신은 청춘도 아닌데 뭘 또 배운다고 그래.
1: 네, 네.
0: 또 이러거나 또 친구나 지인이 요즘 이런 게 유행이래. 나도 시작했으니까 한번 해봐. 뭐 이런 말에 흔들리면서 바람 부는 대로 따라가는 것은 결코 옳지 않습니다.
1: 네네.
0: 그러면 내 인생이 아닌 남의 인생을 사는 거거든요.
1: 그렇죠.
0: 자식, 배우자, 친구에게 이끌리지 않고 내가 주체가 되어서 계획하고 실행으로 옮겨야 후회도 없고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마음도 줄어들고 이 분위기에 휩쓸리지도 않습니다.
1: 네. 노년기를 내 계획과 의지대로 나답게 사는 게 정말 멋진 인생이죠.
0: 그렇습니다.
1: 네.
0: 둘째, 내 건강은 내가 지킨다입니다.
1: 네네.
0: 건강은 효자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1: 네네.
0: 오로지 내가 나를 사랑해야만

0: 내 건강을 챙길 수가 있거든요.
1: 네.
0: 노년기에는 적당히 운동하고 적절하게 휴식을 찾아야 합니다.
1: 네, 네.
0: 그런데 허리 다리 아픈데도 내 몸 안보 살펴가면서 손주들 돌봐주는 것 이건 아닙니다.
1: 네, 네.
0: 내가 건강하고 내가 원하는 취미생활이나 관심사도 즐기면서 또 한시적으로 또는 이 주 1회 아니면 하루 두세 시간 정도 손주들 돌봐준다면 뭐 그건 큰 문제 될 게 없을 것 같아요.
1: 네, 네.
0: 하지만 주 4, 5일을 또 하루 6시간씩 손주들 몸에 매달린다면 취미나 여행은 남의 일이죠.
1: 네, 네.
0: 내 건강 유지하는 게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1: 네.
0: 먼저 내 건강 잘 유지하는 상황에서 시간과 체력적으로 활용 가능한 선에서 자식 손주도 챙기는 게 맞습니다.
1: 네, 네.
0: 실제로 주변에서 손주들 봄하고 있는 분들 하는 말이요. 신생아일 때는 덜 했는데 이 돌 지나가고 걷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체력의 한계를 느낀다고 호소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1: 맞아요. 네.
0: 그렇게 3년, 5년 보낸 후에 나 아파서 몸 못 움직일 때 네. 자식들이 24시간 붙어서 간병할 수 있겠어요?
1: 네, 네.
0: 내 몸이 우선입니다.
1: 맞는 말씀인데 참 어렵죠. 일단 내 건강이 최우선인 것은 맞습니다. 노년기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0: 그렇습니다.
1: 네네.
0: 셋째는 경제의 중심도 내가 최우선이다입니다.
1: 아, 네네.
0: 노년기 처세법을 전하는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자식들 빚 갚아주기 또 지속적으로 생활비 지원하기는 그야말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합니다.
1: 네네.
0: 노후 준비해놓고 나 중심으로 돈을 관리해야 하는 게 맞죠.
1: 네네.
0: 그런데로 의외로 많은 분들이 그래도 자식인데 도와줘야지 이러거든요.
1: 네.
0: 예를 들어 돈을 주는 것은 한 번에 끝나지 않거든요.
1: 네네.
0: 그야말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이 됩니다.
1: 네.
0: 나의 안정적인 경제 생활이 최우선이거든요. 손자녀들 교육비나 용돈 정도는 여유가 된다면 어쩌다 한 번씩 보내줘도 좋죠.
1: 네네.
0: 하지만 특히 빚 갚아주는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1: 네.
0: 자칫 함께 무너져요.
1: 맞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현실적인 해법 지금 세 가지로 제안을 해 주셨는데 첫째는 내가 주도하는 삶을 살자. 그리고 둘째는 내 건강은 내가 지킨다. 이거 정말 중요하거든요. 나 대신 누가 내 건강 지켜주지 않거든요.
0: 그렇죠.
1: 네. 셋째, 경제 중심도 내가 최우선이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다 하실 수 있을까요?
0: 노력해야죠.
1: 마음이 약해서 못하시는 분 많이 계실 텐데 노력하셔야 됩니다. 노년기 인생 2막을 멋지게 펼치고 잘 마무리하려면 내가 중심이 된 노년 인생의 기준과 계획을 제대로 잘 세워서 꼭 실천을 해나가셔야 됩니다. 박장수의 뉴 브라보 마이 라이프 오늘은 나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나요? 라는 희망의 메시지 전해드렸습니다. 작가 박창수 씨였어요.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김현자예요. 아모르 파티.

나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나요. 오늘 New Brave My Life의 주제였는데 나이 들면 지켜야 될 또 10계명이 있다고 합니다. 일일이 챙기지 마라. 이것저것 참여 마라. 삼삼오오 짝지어 놀아라. 사생결단 하지 마라. OK와 Yes를 많이 해라. 육체적인 접촉을 많이 해라. 그리고 70%는 거기에서만 만족하라. 팔팔하게 살려고 노력해라. 그리고 구질구질한 단순하게 정리를 하면서 깔끔하게 살아라. 마지막에 10분의 1은 봉사해라입니다. 어려울까요? 어렵지 않겠죠? 10계명 잘 지켜보세요. FM 104.9MHz,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듣고 계신데요. 목요일에는 즐거운 세상 박성훈의 노래마당이 마련됩니다.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지금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장원에 뽑히시면 참자연 영농조합법인에서 천연 벌꿀로 만든 자연송이 꿀차 보내드립니다. 신청 전화는 서울 368-1040, 368-1040이고요. 인터넷으로 신청하실 때는 주소창에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이렇게 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스마트폰 많이 쓰시죠? 스마트폰으로 라디오 듣는 방법, KBS 라디오 모든 채널을 스마트폰으로 들을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KBS 라디오 콩을 내려받아서 스마트폰으로 라디오 들으시면 되는데요. 안드로이드 사용자들은 플레이스토어에서, 아이폰 사용자들은 앱스토어에서 KBS 콩 이렇게 검색해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0: 당신의 인생을 응원합니다. 브라보 유어 라이프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박종우 교수의 라디오 서당 이어집니다. 옛소리로 느껴보는 한문 고전 명심보감편. 오늘도 고려대학교 민속문화연구원의 박종우 교수와 함께 삶의 좋은 교훈서 명심보감을 배워보겠습니다. 교수님과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네. 라디오 서당 이번 주 읽어볼 명심보감 명군 어떤 건가요?
1: 네, 이번 시간에는 명심보감 성신편 하권 제35장을 읽어보겠습니다.
0: 네.
1: 이 장은 성신편 하권의 마지막 장인데요.
0: 네.
1: 인간이 살아가면서 빠지기 쉬운 네 가지 유혹과 탐욕에 대한 가르침을 전하는 말씀입니다.
0: 네, 네.
1: 지금 읽어봐도 다시 생각해 볼 만한 교훈이 담겨 있는데요.
0: 네.
1: 그럼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0: 네, 네.
1: 명심보감 성신편 하권 제35장 주색 제

0: 여기 사도장에 다소 현우 제 내상이라 술과 여색과 재물과 기운의 네 가지 담장에 수많은 어진이와 어리석은이가 곁에 갇혀 있다. 야규세이니 도득출이면 변시신선 불사방이니라. 만약 세상 사람 중에 뛰쳐나올 수 있다면 곧 신선에 죽지 않는 방법이니라.
1: 네, 그럼 뜻을 풀이해 보겠습니다. 술과 여색과 재물과 기운의 네 가지 담장에 수많은 어진이와 어리석은이가 곁에 갇혀 있다. 이건 무슨 말인가요?
0: 네, 우선 이 본문의 출전을 보면요.
1: 네.
0: 여러 문헌에서 부분적으로 비슷한 내용이 보이기는 하는데 자세하진 않습니다.
1: 네.
0: 하지만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기는 그리 어렵지 않은데요. 본문의 말씀은 술, 여색, 재물, 혈기의 네 가지 욕망에 어진이와 어리석은이를 막론하고 많이 갇혀 있다는 뜻인데요.
1: 네.
0: 사람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마주하게 되는 본능적인 욕망이 얼마나 강한 것인지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1: 네.
0: 조금 풀어서 말씀드리면요. 똑똑한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이나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네 가지 욕망의 담장 안에 갇혀서 허우적대며 산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1: 네.
0: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서 혹은 지위가 높다고 해서 이런 욕망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1: 네, 본래 인간은 도덕과 지혜의 큰 집에 살아야 하지만 술, 여색, 재물, 권력과 명예로 대표되는 인간의 본능적 욕망과 사회적 유혹의 담장에 둘러싸여 곁에 갇혀 있는데 지혜로운 사람조차도 이 네 가지 유혹에서 완전히 자유롭기는 어렵다. 이런 뜻으로 보면 되겠군요.
0: 네, 그렇습니다.
1: 네, 다음 구절입니다. 만약 세상 사람 중에 뛰쳐나올 수 있다면 곧 신선에 죽지 않는 방법이니라. 이 말은 무슨 뜻인가요?
0: 네, 여기서 신선이 된다는 말은요. 구름을 타고 날아다니는 어떤 신비로운 능력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다스려서 이런 네 가지 욕망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1: 네.
0: 다시 말해서 자기 수양을 강조한 말씀인데요.
1: 네네.
0: 비결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커다란 욕심들을 잘 다스리고 그것을 뛰어넘는 결단력에 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1: 네.
0: 앞에 문장과 합해서 총정리를 해보면요. 오늘의 말씀은 일시적인 욕망이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를 다스리는 삶이 가장 가치 있고 자유로운 삶이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1: 네.
0: 오늘날 물질적인 풍요나 감정적인 충동에 쉽게 휘둘리는 현대인들에게 큰 울림을 주는 그런 경구가 되겠습니다.
1: 네, 네. 인간은 누구나 욕망의 장벽에 갇히기 쉬운데 자기 수양을 통해 그 담장을 넘어야 삶을 허비하지 않고 진정한 자유와 참된 도덕적 삶을 살 수 있다는 뜻이군요.
0: 네, 그렇습니다.
1: 그럼 이번 주에 배워볼 고사성은 어떤 건가요?
0: 네, 이번 주에는 은감불원인데요.
1: 네.
0: 한자씩 보면은 은나라 은 거울 감 안일 불 멀 원입니다.
1: 네, 네.
0: 글자 그대로 풀면 은나라의 거울은 먼데 있지 않다는 뜻인데요.
1: 네.
0: 남의 실패를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1: 아, 네, 네.
0: 이 성어의 출처는요. 사서 3경 중 하나인 시경 대야 탕편인데요.
1: 네.
0: 이 은감불원 고사와 관련된 내용은 이렇습니다.
1: 네.
0: 이 말의 처음은 망국의 설례는 바로 전대에 있다는 뜻이었는데요.
1: 네.
0: 시경에 보면은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습니다.
1: 네.
0: 은나라의 거울은 먼데 있지 않다. 전대인 하나라에 있다네. 이런 노래가 있는데요.
1: 네.
0: 중국의 고대 왕조인 하나라의 거랑과 은나라의 주왕이라고 하는 폭군의 행위와 결부되는데요.
1: 아.
0: 이 두 왕은 혁명으로 망한 왕이라는 공통점과 함께 걸주로 불리는 중국 역사상 최대의 폭군의 대명사로

0: 알려져 있습니다.
1: 네네네.
0: 특히 거랑은요, 총애하던 말희라는 왕비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온갖 사치와 환락으로 국정을 팽개쳤고 마침내 은나라 탕왕에게 멸망하게 되는데요.
1: 네.
0: 이런 은나라 왕조도 600년쯤 뒤에 주왕에 이르러서는 이전의 하나라 왕조와 같은 운명의 길을 걷게 됩니다. 이 주왕 역시 달기라는 여인이 있었는데요. 잘 알려진 주지육님이라는 그런 것을 만들어서 놀았고 여기에 대해서 간언하는 신화는 포락의 형벌이라고 하는 아주 강한 형벌을 저지르는 그런 악행을 일삼았는데요. 이와 같은 폭정을 만류했던 삼공 중에서 구후와 악후는 처형이 되고 훗날 주나라의 문왕이 되는 서백은 외딴 곳으로 유폐가 됩니다.
1: 네.
0: 그때 서백이 주왕에게 간언한 말이 있는데요.
1: 네, 네.
0: 앞에서 인용했던 그 시경의 시입니다.
1: 네.
0: 즉 하나라 거랑의 전처를 밟지 말라는 충언이었는데요.
1: 네.
0: 따라서 이 말은 반면 교사와 같은 의미에서 귀감이 되는 일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네.
0: 지금의 정치인들도 잘못된 역사를 반복하면 나라가 망할 수도 있다는 교훈으로 깊이 새겨둘 만한 이야기인데요.
1: 네네.
0: 오늘날에도 이 은감불원은 거울로 삼아서 경계할 만한 선례는 바로 가까운 곳에 있다는 말을 할 때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1: 네, 오늘 배운 고사성어는 은나라의 거울이 멀리 있지 않다. 그러니까 하나라 때를 거울 삼아야 한다 하는 뜻으로 다른 사람의 실패를 자신의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고사성어 은감불원이었습니다. 그럼 끝으로 오늘 배워본 명심보감 명구를 함께 성독해 보겠습니다. 우리 청자께서도 박정훈 교수님 따라서 큰 소리로 성독을 해보시지요.
0: 네, 그럼 읽어보겠습니다. 명심보감 성심편 하권 제35장 추색제기 사도장에 타소현우 제내상이라 술과 여색과 재물과 기운의 네 가지 담장에 수많은 어진이와 어리석은이가 곁에 갇혀있다. 야규세인이 도득 줄이면 현시신선 불사방인이라. 만약 세상 사람 중에 뛰쳐나올 수 있다면 곧 신선에 죽지 않는 방법이니라.
1: 네, 명심보감 성심편 하권 35장입니다. 술과 여색과 재물과 기운의 네 가지 담장에 수많은 어진이와 어리석은이가 곁에 갇혀있다. 만약 세상 사람 중에 뛰쳐나올 수 있다면 곧 신선에 죽지 않는 방법이니라. 금주의 명구였습니다. 라디오 서당 옛소리로 느껴보는 한문 고전 명심보감편. 오늘도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의 박종호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이어지는 노래 배인숙이에요. 누구라도 그러하듯이.

0: 박혜상의 역사인 가요 이어집니다. 우리 대중가요에 들어있는 그 시대 사회상 그리고 역사 얘기를 함께하는 시간. 오늘도 한국가요해설자협회 박혜상 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혜상입니다.
0: 오늘 준비한 역사인 가요 어떤 노래인가요?
1: 네. 대중가요 100년사를 대표할 만큼 시대를 초월한 불멸의 3호곡입니다. 김영일 작사, 이재호 작곡, 진박남 선생의 노래죠. 1938년 작인데요. 불효자는 읍니다를 준비했습니다.
0: 네, KBS 가요 무대와 여러 관련 단체의 통계를 보면은 국민 애창 가요라는 수식어가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 그럼 자칭 불효자 그분을 좀 만나보죠.
1: 네, 1975년 9월 24일로 가야 됩니다. 서울 인현동 골목에 작은 술집인데 취객들 떠드는 소리보다 TV 중계 소리가 더 요란하게 들려요. 그날은 조총련 제1동포 모국 방문단 환영대회를 방송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그걸 보면서 연신 잠만 기울이는 낯익은 두 분이 계시는데요. 한 분은 작곡가 박시춘 선생, 그리고 또 한 분은 작사가 반야월 선생입니다. 자, 기념식이 1부가 끝나고 2부의 이제 시간, 회합의 시간입니다. 배우 김희갑 선생이 나와가지고 환영의 노래를 부릅니다. 불러봐도 울어봐도 못 오실 어머니여. 어우, 갑자기 화면에 그냥 통곡하는 우리 동포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말없이 TV를 바라보던 박시춘 선생이 덩달아 훌쩍훌쩍거리더니 잔을 들다가 깜짝 놀랍니다. 어? 이 친구 어디 갔어? 마주 앉아있던 반야월 선생이 사라진 겁니다.
0: 네, 그때 1975년 이후로 조총련 동포 성미대원 규모가 점점 커졌는데 네. 그때 전세계 관심도 모아졌고요. 그런데 반야월 선생은 어딜 가셔서 선배를 놀라게 하셨을까요?
1: 아, 착잡했죠. 박시춘 선생이 그나마도 이 노래에 얽혀있는 이야기를 속속들이 알고 계셨기 때문에 친동생 같았던 그 반야월 선생을 걱정을 하셨던 겁니다. 그래, 그 자네도 내일 모레면 60줄인데 뭐 지나온 세월이 녹록지 않지. 인자는 뭐 잊을만도 한데 그게 그리 쉬운 게 아닌가 보다. 또 어디 가서 또 울고 있겠구만. 이러면서 잔을 비우고는 반야월 선생을 찾아 나서는 겁니다.
0: 뭔가 곡절이 있는 것 같은데. 네네네. 박시춘 선생은 알고 계시는군요. 단지 그 노래가 슬퍼서 그런 것만 아닌 것 같고. 무슨 사정이 있나요?
1: 그렇습니다. 그 사정은 1936년 일제강점기 때 경남 마산의 박창호 군의 모자로부터 시작되는데, 박창호 이 함자는 반야월 선생의 본명입니다. 소설가 지망생이었어요. 그리고 이댁의 장남이었습니다. 이 박창호 군이 20살 되던 해에 소설가의 꿈을 접고

0: 어머니, 저 가수가 되겠습니다. 올라가서 가수를 하겠습니다. 허락해 주세요. 엄마가 그 자리에서 기절을 하시죠. 아니, 내가 죽어서 조상님들을 어떻게 뵙냐고. 그러면서 식음을 전폐해버립니다. 근데 며칠 지난 후에 정말 돌이 없음을 깨닫죠. 그래서 손수 보따리를 싸가지고 마산역까지 배웅을 합니다. 그런 어머님 앞에 눈물을 감추느라고 엄마 얼굴을 바로 한번 쳐다보지도 못하고 피하듯이 기차에 몸을 실었던 겁니다. 그래서 생계용으로 양복 기술을 익히고 있다가 전국 콩쿨 대회 나가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면서 노래 취입 기회가 옵니다. 바로 그 노래의 제목이 불효자는 웁니다였어요.
1: 장남의 노래 실력이 이제 공식적으로 검증이 됐는데 네. 전국 콩쿨 대회에서 1등을 했을 정도라면 이야기가 달라지는데 가수의 이제 길이 보이는 거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당시 우리나라에 녹음 시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으로 가서 녹음을 했어야 했는데 이 곡을 이제 묵혔다가 한 다발이라고 그랬어요. 최소한 6곡 정도가 모이면 현해탄을 건너가는 겁니다. 딸랑 한 곡 때문에 일본까지 갈 수는 없잖아요. 요즘 제작자들도 6곡을 한 다발 이렇게 인정을 하던데 그때도 비슷했을 거예요. 그래서 대중가요는 작품이 탄생했던 연도와 레코드화에서 나온 발표 연도의 차이가 한두 세 정도 나는 경우가 종종 있었던 겁니다. 자, 어쨌거나 여기서 이제 모든 준비는 다 끝났습니다. 일본에 있는 그 스튜디오에 입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비보를 받은 겁니다. 얼마나 놀라고 얼마나 울었던지 하루를 묵혔다가 간신히 마음을 추스르고 울먹울먹하면서 녹음을 마무리합니다. 이건 뭐 차라리 통곡이라고 봐야 되겠죠.
1: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취입하는 노래마저 하필이면 불효자는 웁니다였어요.
0: 그렇습니다.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멀고 차라리 운명에 가깝다고 봐야죠. 그리고 이제 가수 이름을 향기와 품격을 가진 남자, 그래서 진방남 이렇게 짓고 경성방송국에 첫 출연을 했어요. 근데 방송이 끝나자마자 음반 판매 요청이 여기저기서 들어오더라고요. 문제는 아직 음반을 찍지도 않은 상황이에요. 정말로 큰 성공을 거두었죠. 그런데 남들이 다 듣고 즐겨하는 자신의 노래를 정작 본인은 어머님께 들려드리지 못했다는 그 자책감에 평생을 힘들어했어요. 그나마도 박시춘 선생처럼 이렇게 흉금 없이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분이 계셔서 나이 60이 될 때까지 이렇게 견딜 수가 있었던 겁니다. 추석 성묘단 환영식, 그러니까 조총련 제1동포 모국 방문단 환영식이죠. 이걸 하는 그날, 1975년 그날도 바로 그런 마음이었고 그랬던 겁니다.
1: 그렇게 큰 아픔을 안고 평생을 살아오신 분, 다행히 박신 선생이 아우님의 그런 사정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많이 의지가 됐을 것 같아요.
0: 그럼요. 더구나 이 노래의 원곡 가수 진방남이 누굽니까? 바로 자신이었거든요. 엄마하고의 교감이 담겨있는 노래거든요. 그런데 내가 여기 이렇게 했는데 왜 다른 분이 TV에 나와서 그 노래를 하고 있느냐. 물론 뭐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을 겁니다. 박시춘 선생은 그런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 얘가 또 어디서 또 울고 있을 기다. 내가 네 속을 얼만큼 안다. 이러면서 찾으러 나가셨던 겁니다. 과연 그러셨어요. 화장실에서 통곡을 하면서 불효자는 웁니다를 부르고 있었답니다.
1: 네네. 근데 가수 진방남 선생의 예명이 참 많은데 그중에 작사가 반야월이라는 성함이 예사롭지가 않은데 어떤 의미가 있나요?
0: 이 이름에는 정말 인생관이 담겨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약 1000년 전으로 가야 되는데요. 왕건하고 견훤이 공산전투를 치러요. 왕건이 집니다. 그래서 도망을 치는데 깜깜해요. 뭐 도주로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때 반달이 떠가지고 도주로를 비춰주거든요. 환하게 그 길을 찾아서 무사히 그 전장을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살아나고 훗날 고려를 창업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군주가 되고 난 이후에 아, 과거를 돌아보면서 달빛이 나를 살려주었어. 그 달빛이 자신을 살려준 그곳을 반야월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지금 대구시 동구 팔공산 일대에 있는 지명인데요. 그 달빛이 너무너무 고마웠던 거죠. 반야월 선생도 마찬가지였어요. 그와 같은 마음으로 그래 나의 어두운 길에 어머니가 달빛이 되어주실 거야 이런 믿음. 그리고 또 하나는 이미 꽉 찬 보름달보다는 내가 직접 채워야 될 그 공간을 주는 반달. 어머님, 제 의지로 나머지 반달을 채우겠습니다. 굽어 살 빛이 없어서 뭐 이런 마음, 이런 마음으로 반야월이란 예명을 썼던 겁니다.
1: 소설가를 지망하던 문학 청년이었다는 걸 잠시 잊고 있었는데, 그런데 눈여겨봐야 할 노랫말이 또 한 대목 있다고.

0: 왜요?
1: 제가 그 중앙아시아 고려인과 중국 동포 대상의 KBS 한민족 큰잔치 MC로 공개방송을 한 10여 년을 다녔거든요. 몇 해 전에 카자흐스탄에 갔을 때 고려인 상인들을 만나러 제가 시장을 가봤습니다. 전통 재래시장을. 근데 매대가 텅텅 비었어요. 어딜 가냐고 물었더니 그 현지에 있는 카자흐스탄 상인들이 그쪽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북망산, 북망산 이래요. 저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았거든요. 왜냐하면 그 다음 날이 추석날이었어요. 제 머릿속에 생각이 휘리릭 돌아가는데 어? 이분들이 강제 이주 당한 지가 벌써 90여 년 3대, 4대가 내려오는데 아직까지 성묘 풍습을 간직하고 계시는구나. 북망산 산소였죠. 이 노래 3절에 보면 북망산 가시는 길 그리도 급하셔서 이 부분이 나오거든요. 이제 효도할 준비가 다 됐는데 왜 기다리지 않고 이렇게 돌아가셨냐고 그러면서 채근하는 대목인데 야 이건 정말 문학이죠. 이거 예술이죠.
0: 네. 네. 세월은 부모님을 기다려주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래서 살아계실 때 효도를 해야 하는데 대개 정말 돌아가신 다음에 후회를 많이 하게 되죠. 작사가 반야올 선생, 그러니까 당시 진박남 선생도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을까요?
1: 그렇죠. 온 세상이 다 부르는 노래를 만들어놓고 정작 어머님께는 들려드리질 못했잖아요. 그래서 북망산 가시는 길이 뭐가 그리 급하셨습니까? 라면서 통곡하는 불효자의 이야기입니다. 대중가요 백년사를 통틀어서 가장 불효자일 것 같은, 가장 불효 막심할 것 같은 효자가 부르는 노래. 그 으뜸이 바로 이 노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0: 당시 그 노래를 부르신 김희갑 선생도 가슴에 한이, 부모에 대한 한이 많았기 때문에 노래 부르신 내내 눈물을 펑펑 흘리셔서 그 화면을 보던 전 국민도 함께 울었던 그 기억이 납니다.
1: 맞아요.
0: 오늘은 일본에 있던 진박남이 어머니의 별세 부고장을 받아들고 녹음한 눈물겨운 노래 불효자는 옵니다에 관한 얘기를 들어봤는데 진박남 선생이 1917년생 경남 마산 출생인데 2012년에 향년 94세로 떠나셨습니다. 90이 넘어서까지 어머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 얼마나 달래기 힘드셨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대한민국 정부 수립 초창기에 작사가, 작곡가, 가수로 활동하면서 그 당시 대부분의 대중 가요들은 이분의 손을 거쳐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대중 가요의 역사적인, 그야말로 전설적인 가수로 꼽힙니다. 1939년에 진박남이 이름으로 데뷔를 하셨으니까 네. 오랫동안 가요에 생활하시면서도 그 이름도 또 여러 가지더라고요. 본명이 박창호라고 하셨는데
1: 네네.
0: 고향초, 금동선, 남궁해, 박남포, 백구몽, 옥단춘, 허구 이렇게 네. 그 가운데 또 반야올 이름이 가장 많이 또 우리들 기억에 남아있죠. 많은 분들이 그야말로 이 선생님 이름이 두 개인 줄 모르고 한 분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네, 오늘 진박남의 불효자는 옵니다. 끝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가요해설자협회 박혜상 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0: 네, 저는 내일 오겠습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3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석현입니다. 요즘 길을 걷다 보면은 민들레 씨앗이 날리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어떤 분이 이 민들레 씨앗에 대해서 얘기한 게 떠올랐습니다. 민들레 씨앗이 바람 부는 대로 날아가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은 저마다 자기가 날아갈 방향을 미리 정해두고 있다는 겁니다. 동쪽으로 가기로 한 씨앗은 서풍이 불 때만 몸을 실어 움직이고 다른 바람이 불면은 꿋꿋이 버틴다는 얘기였지요. 물론 과학적인 근거는 전혀 없는 얘기지만 민들레 씨앗조차 자기 가야 할 곳을 알고 묵묵히 기다릴 줄 안다는 그 비유가 참 재밌었습니다. 누구나 가야 할 인생의 큰 방향이 있겠지만 해마다 달마다 그리고 매일매일 그 방향이 조금씩 바뀔 수 있을 겁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이 가고 싶은 쪽으로 기분 좋은 순풍이 불어주길 바라면서 노래 띄워드리지요. 박미경의 노래입니다. 민들레 홀씨 되어.

네, 오늘은 1970년에 노벨문학상을 받은 러시아 작가 알렉산드라 솔지니친의 글 자연이 나에게 가르쳐준 것 중에서 한 대목을 골라봤습니다. 간밤에는 비가 왔었다. 아직도 하늘을 지나는 구름이 때때로 빗방울을 뿌린다. 막 꽃이 피기 시작한 사과나무뿐만 아니라 둘레의 잔디도 빗물을 담뿍 빨아들인다. 대기에 가득 피어오르는 그 훈기는 무어라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감미롭다. 나는 허파가 터지도록 훈기를 들이마신다. 그리고 가슴으로 온통 느끼며 숨을 쉰다. 이것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또 무엇이 있을까? 이것은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박탈당한 자유만큼이나 값진 것이다. 이렇게 여기서 숨을 쉰다는 일, 이 세상 어느 음식도 이보다 더 맛있을 수는 없으리라. 비록 5층 건물의 우라 안에 갇혀있는 조그마한 마당이지만 꽃과 물기와 싱그러움에 젖은 이 공기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오토바이의 소음도, 축음기의 시끄러운 소리도, 확성기의 쉴 새 없는 잡음도 내 귀에는 들리지 않는다. 비가 오고 난 뒤 사과나무 밑에서 숨을 쉴 수 있는 동안은 아직은 살 수 있는 것이다. 하남석의 노래입니다. 바람에 실려.

네, 멋진 풍경이나 기념하고 싶은 순간에 우리는 사진을 찍어 그 모습을 간직하고 싶어 합니다. 사진을 찍어 순간을 남겨왔고 이제는 바로바로 타인과 공유하는 시대가 됐는데요. 사진의 역사는 어떻게 변해왔을까요? 세월 따라 노래 따라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오늘은 카메라와 사진에 얽힌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서양식 사진술이 본격적으로 들어온 것은 1880년대 초중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운영, 황철, 김용원 등 개화파 인사들이 청나라와 일본을 통해 사진술을 배워왔다고 전해지는데요. 특히 지운영 선생은 고종 임금의 사진을 최초로 찍은 사진가로 알려져 있지요. 이 무렵부터 사진이 전통적인 초상화를 대체하기 시작합니다. 촬영국이라는 사진 전담 기관이 생기기도 했지만 이 시절만 해도 사진은 특정 계층만 접할 수 있는 특별한 신문물이었습니다. 붓으로만 그리던 사람의 얼굴을 기계를 통해 똑같이 구현해냈으니 당시 사람들은 이게 얼마나 신기했을까요? 그래서 별의별 이상한 소문이 나돌기도 했고 그 중에는 사진을 찍히면 혼을 빼앗긴다고 해서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907년 서울 소공동에 천연당 사진관이 문을 열었는데 우리나라 사람이 세운 최초의 전문 사진관이었지요. 이전까지는 지체 높은 남성들만 찍을 수 있었지만 이 사진관은 여성 사진사를 두고 여성들의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1910년대에서 20년대로 넘어오면서 사진관이 전국적으로 등장했고 가족사진이나 결혼사진, 졸업사진 같은 기념사진을 남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광복 이후 1950년대와 60년대로 들어서면서 사진은 일상의 기록수단으로 확실하게 자리를 잡게 됐지요. 자, 그럼 여기서 노래 몇 곡 듣고 오겠습니다. 김혜송과 남일현의 노래 활동사진 강자 준비했고요. 이어서 조미미의 사진첩, 김정구의 뒤져본 사진첩.

0: 이제 검증된 스타틴 중심의 치료를 하는 걸 우선적으로 하게 되되 보조제의 경우에는 이제 주치 선생님하고 상의를 한 다음에 곁들이는 정도로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오메가3 같은 경우에는 그 성분 중에 특정한 뭐 EPA라고 하는 성분이 있게 되는데요. 이러한 성분을 비교적 고용량으로 스타틴과 함께 쓰는 경우에는 심혈관 질환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제 주치 선생님하고 의논을 한 다음에 사용을 이제 고려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자, 고지혈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고지혈증의 예방을 위해서 또 관리를 위해서 꼭 강조하고 싶은 말씀 주세요.
0: 네, 고지혈증의 관리는 지금 당장의 문제, 즉 뭐 통증을 없애는 게 치료의 목적이 아니라 지금보다는 20년 그리고 뭐 30년 뒤에 건강한 삶을 좀 약하는 그러한 방법을 이제 취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건데요. 증상이 없다고 방심하지 마시고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서 본인의 혈관 상태를 잘 확인을 하고 필요하다고 한다면은 생활습관뿐만이 아니라 적극적인 약물치료를 통해서 혈관이라고 하는 건강한 그러한 우리 몸의 기관을 잘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건강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말씀을 좀 끝으로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고지혈증의 위험에 대해 짚어봤는데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용인세브란스병원 내분비내과 김철식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동방신기의 허그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0: 건강한 하루의 시작. KBS 라디오 건강 365.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청취자 산으로 알아보는 건강정보, 순천향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조현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오늘은 40대 여성이 주신 사연부터 들어볼까요? 듣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2: 제가 이제 허리가 그때 약간 이제 삐어가지고 정형외과를 갔다 오긴 했는데 그래도 잘 안 낫더라고요. 정형외과를 갔다 오고 등에 주사를 맞았어요. 등 주사를 맞았는데도 지금도 살짝 뭔가 오래 있곤 하면 오른쪽 다리가 약간 저리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떤 운동이 약간 도움이 될까 그게 궁금합니다. 제가 침대 시트를 갈고 일어나다가 삐걱한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뭐 일을 하다 그런 게 아니라 일어났는데 그게 다리가 연결이 돼서 그렇다고는 하는데 그럴 때는 이제 저 나름대로 앉았다 일어났다 운동도 하지만 다리가 왜 저린 건지 어떤 운동이 필요한 건지 그다음 어떤 뭐 영양적으로 먹어야 될 건지 예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허리가 아프니까 이제 누웠을 때 바로 눕지 못하고 항상 옆으로 누워서 이제 거의 진짜 뭐 하반신이 못 쓰는 것처럼 이렇게 약간 엎드렸다 일어나는 것도 그렇고 반듯하게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는 것 자체도 불편하더라고요. 다리가 저린 거는 꽤 돼서 지금도 사실은 조심하고 있어요.
0: 네. 허리 통증에 대한 고민을 주셨는데요. 허리를 삐끗하면서 요통과 다리 저림 증상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다리가 이렇게 저린 증상도 계속될 수 있는 건가요?
1: 그렇죠. 이제 허리 삐끗한 다음에 다리 저림이 이제 지속되는 건 충분히 있을 수가 있거든요.
0: 네.
1: 왜냐하면 이제 그 단순하게 허리가 아프신 거는 이제 근육 문제인데 다리로 내려가는 저림이 동반되는 경우에는 뭐 신경이 자극되거나 압박이 네. 되는 상태를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이제 통증이 엉덩이나 허벅지, 종아리 쪽으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이제 신경이 좀 관련돼 있다고 해석을 하게 되고요.
0: 네.
1: 이런 경우는 이제 염증이라든지 근육 긴장이 생기면서 신경이 좀 예민해지게 되면은 지속되면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0: 네. 사연 주신 분은요. 침대 시트를 교체하고 일어나다가 허리를 좀 삐끗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아주 사소한 일로도 허리에 손상이 갈 수 있는지 궁금해하셨어요. 그럴 수 있는 건가요?
1: 그러니까 허리는 비교적 작은 동작에서도 손상이 좀 발생을 할 수 있는 구조거든요.
0: 네.
1: 그래서 몸을 숙이신 상태에서 비틀다든지 일어나는 과정에서 힘이 좀 집중이 되게 되면은 디스크나 근육에 좀 부담이 가해질 수가 있습니다.
0: 네.
1: 그리고 이제 침대 시트를 갈다가 일어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허리에 좀 굽힘하고 회전이 동시에 좀 가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0: 네.
1: 순간적으로도 이제 디스크에 좀 압력이 좀 증가가 되게 되거든요.
0: 네.
1: 그래서 이제 무거운 거를 이제 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게 특정 자세에서 허리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0: 근데 이럴 때 근육통일 수도 있지 않나요? 일시적으로 며칠이 지나면 괜찮아지기도 하잖아요.
1: 일단 초기에는 단순 근육통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고요.
0: 네.
1: 근데 이제 근육이나 인대가 좀 늘어나면서 통증이 생기고 이런 경우에는 보통 1주 이내에서 호전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니까 통증이 좀 오래 지속되거나 이게 다리 저림 같은 이제 신경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에는
0: 네.
1: 이게 단순한 근육통을 넘어서는 상태의 가능성이 좀 많거든요.
0: 네.
1: 그래서 이럴 때는 좀 경과를 조금 지켜보시는 게 좋습니다.
0: 네. 사연 주신 분도요. 꽤 오래 고생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병원에서 주사도 맞았다고 합니다. 등에 주사를 맞았다네요. 이게 무슨 주사였을까요?
1: 보통은 이제 수염진통제 주사나 이제 신경주사의 가능성이 좀 많거든요.
0: 네.
1: 왜냐하면 이제 급하게 이제 허리 통증이 생긴 경우에는 염증을 좀 줄여주고 통증을 좀 잡아야 되기 때문에
0: 네.
1: 이런 주사를 좀 사용을 하게 됩니다.
0: 네.
1: 그리고 이제 신경 자극이 조금 의심되는 경우에는 이 신경 주변에 있는 염증을 좀 줄여주기 위해서
0: 네.
1: 이런 주사 치료를 좀 시행을 하거든요.
0: 네.
1: 그래서 주사 치료 같은 경우에는 급성으로 생긴 통증을 좀 조절을 하고 회복을 돕기 위해서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0: 네. 사연 주신 분은 허리를 좀 삐끗하면서 통증이 생기고 병원을 가는 것 같은데요. 네, 나이가 40대이십니다. 협착증이라든지 척추질환이 조금씩 진행되고 있었을 수도 있을까요?
1: 40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척추 변화가 일부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거든요.
0: 그렇군요.
1: 왜냐하면 이제 디스크의 그 퇴행성 변화는 보통 30대에서 40대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고요.
0: 네.
1: 평소에는 증상이 없다가 이게 어떤 특정 계기로 인해서 통증이 생기는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그리고 협착증은 이제 일반적으로는 50대 이후에서 흔한 편이긴 하지만 40대에서도 변화는 어느 정도 좀 진행될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단순하게 갑자기 발생했다기보다는 기존에 있던 어떤 변화가 자극을 받아서 나타난 상황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0: 네. 이분은 오래 서 있거나 하면 특히 오른쪽 다리가 저린 증상이 있고요. 잘 때도 옆으로 누워야 하고 일어날 때는 엎드렸다가 일어난다고 하셨어요. 이거는 상태가 조금 심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1: 그러니까 이제 다리 저림이 지속되고 특정 상황에서 통증이 좀 심해지고 자세를 바꿀 때 좀 편해지는 거는 그러니까 신경이 좀 예민해진 상태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특히나 이제 누울 때 바로 눕기가 어렵고 엎드렸다가 일어나야 된다 이런 거는 이제 통증을 좀 피하기 위한 자세로 좀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경과 관찰하는 것보다는 상태를 좀 한 단계 더 평가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0: 그래서 또 앉았다 일어서는 운동도 하고 나름 노력 중이라고 하는데요. 운동법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어떨까요?
1: 그러니까 운동이 도움이 되는 건 맞는데 초기에 이제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통증이 있을 때는 이제 무리하게 뭐 앉았다 일어나는 운동을 반복하는 거는 오히려 더 부담이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초기에는 허리를 좀 중립 위치에 유지를 하면서 그러니까 가볍게 그냥 스트레칭이라든지 통증이 생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동하는 게 이제 우선이고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무릎을 좀 세운 상태에서 허리를 좀 안정시켜주는 운동이라든지 아니면 복부라든지 이제 코어 근육을 좀 자극하는 이런 스트레칭이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0: 네. 운동법 알려주셨고요. 또 음식에 대한 질문도 주셨는데 특별히 드셔야 하는 음식이나 피해야 하는 음식은 없는 거죠? 있을까요?
1: 그렇죠. 이제 허리 통증 자체를 뭐 개선시켜주는 음식은 이제 제한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반적인 염증의 상태라든지 근육을 좀 강화시키는 걸 고려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단백질이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타민 D라든지 칼슘 같은 경우는 이제 뼈를 좀 튼튼하게 해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챙겨 드시는 것보다 뭐 술을 좀 많이 드시거나 살이 좀 찌거나 이런 경우에는 허리가 더 안 좋아지기 때문에 이런 체중 관리라든지 근육 유지에 조금 이제 도움이 되는 그런 생활 습관을 유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0: 좀 신경이 자극되거나 압박되면 저림 증상이 올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사연에서 이분도 허리 통증과 함께 계속 다리가 저린 증상으로 힘들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저림증의 증상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1: 이게 이제 저리다는 거는 이제 신경하고 이제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신경을 더 자극하는 자세를 좀 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허리를 이제 너무 과하게 숙이거나 비트는 동작은 그러니까 증상을 좀 악화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통증이 있을 때는 이제 무리한 운동보다는 조금 이제 가벼운 스트레칭 위주로 좀 해주시는 게 조금 우선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누우실 때 무릎 아래에 좀 베개를 받쳐주거나 아니면 옆으로 누웠을 때 무릎 사이에 좀 베개를 끼워두는 자세가 좀 신경 압박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했음에도 이제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약물이라든지 이제 물리치료가 또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같이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뭐 사연 주신 분처럼 침대 시트를 교체하는 동작이라든지 화분을 옮기는 중에도 그렇고요. 일상의 작은 일들이 척추 손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을까요? 예방을 위한 방법 알려주세요.
1: 그러니까 일상에서 그냥 별거 아닌 그런 작은 동작에도 이제 척추 손상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허리를 숙인 상태에서 물건을 들거나 아니면 이제 비틀면서 일어나는 동작은 그러니까 디스크에 좀 큰 부담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방을 하려면 허리를 굽히시는 대신에 무릎을 굽혀서 그러니까 몸을 전체적으로 낮춘 상태에서 물건을 드시거나 허리를 좀 사용하시는 게 좋으시고요. 그다음에 물건을 들 때는 몸 가까이 붙여서 또 들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장기간 같은 자세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좀 부담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중간중간 자세를 바꿔주고 스트레칭을 중간에 해주시고 이러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방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허리에 부담이 적은 그런 움직임이라든지 자세를 취하는 거를 습관하시는 게 될 것 같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다음 사연도 들어보시죠. 60대 남성이 주셨습니다.
3: 아, 요즘 이명 엄청 고민하고 있어요. 한 20년이 넘었는데 그때는 약하게 들려가지고 별 신경 안 썼는데 요즘 아주 심해져가지고 한 2주 전 매미 울음소리하고 벨소리 비슷한 것도 병원 가봤어요. 치료 방법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딱히 고치지 말고 백색 소음 같은 거 들으면서 이거 자체를 잊어버리라고 그러더라고요. 항상 소리가 들리니까 자기도 모르게 은근히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고 나도 모르게 말투가 이제 툭툭 나가듯이 이제 변하고 많이 그래가지고 조심하고 있어요. 다른 데 신경을 이제 많이 쓰게끔 해가지고 책을 많이 본다든가 뭐 장기를 둔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소하고 있어요. 이 소리 들리는 거를 잊어버릴 수만 있으면 그게 최고라고 그러더라고요. 가장 근접한 치료 방법이 나온지 이거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0: 네. 이명 때문에 고민이신 것 같으신데요. 이명이 흔하죠?
1: 그러니까 이명은 실제로 상당히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그러니까 네. 나이가 드실수록 발생 빈도도 높아지게 되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경험을 하시게 되는데 네. 대부분은 이제 일시적으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경우가 많은데 일부는 이게 소리가 계속 들리는 경우에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이명은 이제 드문 질환이라기보다는 많은 분들이 겪고 있는 증상이라고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0: 네. 이명이 어떤 상태인 걸까요?
1: 그러니까 이명은 외부에서 소리가 나지는 않는데 그러니까 귀 안에서 아니면 머릿속에서 이제 소리가 들리는 상태를 의미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소리는 이제 개인마다 다르게 느껴질 수가 있어서 뭐 매미소리라든지 삐소리, 뭐 바람소리 이렇게 네. 다양한 형태로 표현이 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실제로 들리는 소리가 아니라 네. 그러니까 청각신경이라든지 뇌에서 소리를 인식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어떤 신호의 이상이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그러니까 다양한 소리가 귀 안에서 머릿속에서 들리는 건데요. 원인이 뭘까요?
1: 그러니까 이게 하나로 단정하기는 좀 어렵고요. 네. 그러니까 여러 요인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흔한 원인은 노화에 따른 이제 청력 저하가 되겠고요. 네. 노화가 되시게 되면 아무래도 그 청력이 떨어지면서 이 뇌가 부족한 소리를 좀 보완하려는 과정에서 이명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네. 이 외에도 뭐 소음 노출이라든지 스트레스, 그다음에 수면 부족, 약물, 그다음에 혈관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명은 그러니까 청각 기능 변화하고 신경 반응이 함께 작용하는 결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0: 치료가 어렵다는 것도 맞는 얘기일까요?
1: 그러니까 이명은 경우에 따라서는 치료가 어려운 게 지금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특히나 이제 원인이 좀 명확하지 않거나. 네. 그러니까 청각신경에 이제 청력이 떨어지는 변화라든지 이런 것하고 관련되는 경우에는 완전히 좀 없애는 치료가 좀 제한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치료 목표도 이제 소리 자체를 없애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소리에 대한 어떤 인식이라든지 좀 반응을 줄이는 방향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0: 이명으로 인한 증상이 여러 가지인가 봐요. 뭐 다양한 소리가 들린다고 하셨는데 들리는 소리가 사람마다 이렇게 다를 수 있는 건가요?
1: 네, 그렇죠. 이제 이명은 이제 사람마다 들리는 소리의 형태라든지 강도가 굉장히 좀 다양하게 나타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삐 하는 소리가 가장 많이 들리고요. 그다음에 매미 소리라든지 뭐 바람 소리 아니면 기계가 돌아가는 소리, 이제 벨 소리 이런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 귀에서만 들리는 경우도 있고요. 양쪽에서 들리거나 아니면 이제 머리 전체에서 울리는 느낌으로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그러니까 개인마다 그 청력 상태가 좀 다르고요. 그다음에 뇌가 또 소리를 인식하는 방식이 또 다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차이가 나타나는 편입니다.
0: 네. 좀 생활 환경을 너무 조용하게 이어가는 게 오히려 도움이 안 될 수 있을까요?
1: 그러니까 지나치게 너무 조용한 환경은 오히려 이명을 더 강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밖에 소리가 외부 소리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는 상대적으로 이명 소리가 더 또렷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밤처럼 조용한 환경에서는 이명이 더 크게 느껴져가지고 밤에도 불편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조용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보다는 적절하게 좀 소음이라든지 환경음이 있는 게 증상 하나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0: 네. 뭐 적절한 소음이나 환경음 이런 게 도움이 된다고 하셨는데요. 라디오를 좀 틀어놓는 것도 괜찮을까요?
1: 네, 라디오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라디오라든지 백색 소음과 같은 어떤 배경 소음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도움이 굉장히 좀 많이 되고요. 이러한 소리는 이제 이명을 좀 완전히 없애는 게 아니라 이명 소리가 좀 덜 들리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일정한 소리가 계속 들리게 되면은 뇌가 이명에 집중하는 정도가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무실 때라든지 조용한 환경에서는 이 가벼운 라디오 소리 같은 걸 유지하는 게 증상 하나의 유용한 방법입니다.
0: 이렇게 이명이 생기면 완치는 좀 어렵다고 해도요. 증상을 완화할 수 있는 치료법은 있지 않을까요?
1: 이게 완전히 제거하는 건 좀 어렵지만 네. 증상을 좀 안화하는 방법들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소리 치료, 그러니까 네. 백색 소음이라든지 보청기를 이용한 방법이 있고요. 네. 이런 거는 이제 이명에 대한 인식을 조금 줄여주는 훈련이 좀 포함이 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스트레스 관리하고 그러니까 수면을 개선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리고 일부 경우에서는 약물 치료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병행되기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명 치료는 소리를 완전히 없애는 건 아니고요. 이명에 대한 그 개인적인 반응이라든지 불편감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이 치료가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0: 네, 그러니까 소리에 대한 인식이나 반응을 줄여주는 게 이제 치료법인 만큼 이명을 한번 신경 쓰기 시작하면 스트레스가 상당할 것 같은데요. 이명으로 인한 또 다른 불편이나 위험도 있을까요?
1: 그러니까 이명은 이제 소리가 계속 들리기 때문에 예. 정신적으로 좀 기능적으로 좀 불편감을 좀 느끼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이제 소리가 들리다 보니까 집중력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주무시는 것도 좀 불편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명에 대해서 계속 신경을 쓰시다 보면은 이게 스트레스하고 좀 불안이 또 증가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또 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이런 악순환이 또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일부에서는 뭐 짜증을 좀 많이 낸다거나 예민해진다거나 이제 피로감을 느끼거나 이런 증상들이 동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명은 단순히 그 소리만 들리는 문제가 아니고 인지 기능이라든지 어떤 감정 반응이 함께 영향을 받는 증상으로 보셔야 됩니다.
0: 그럼 이명 증상도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조용한 밤에만 느껴질 수도 있겠고 또 다른 사람과 대화 중에도 이명으로 불편이 있다거나 이럴 수도 있을까요?
1: 그러니까 이명은 개인차가 굉장히 큰 증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조용할 때만 이제 들리는 경우가 있고 일상생활에서는 크게 영향을 좀 받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또 어떤 일부에서는 대화하는 도중에도 귀에서 계속 윙윙 소리가 나서 너무 거슬려서 일상 기능에 영향을 받으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같은 크기의 소리라고 하더라도 어떤 분들은 굉장히 좀 예민하게 좀 반응을 하셔가지고 불편감을 크게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명은 단순히 소리가 크냐 적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소리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체감이 좀 달라진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0: 네. 뭐 소리 치료도 말씀하셨지만 이명으로 고생하는 분들에게 증상 완화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방법들을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1: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인데 이명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경을 안 쓰시려면 너무 조용한 환경보다는 라디오라든지 이제 백색 소음과 같이 일정한 좀 배경음을 유지하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면을 잘 하셔야지 이명 소리가 잘 안 들리기 때문에 규칙적으로 좀 잠도 잘 주무셔야 되고 그다음에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도 중요한 관리 요소입니다. 그리고 이제 카페인이라든지 너무 무리하시는 경우에는 증상이 악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금 신경 써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로 안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소리 치료라든지 병원 진료를 받으시게 되면은 조금 더 좋아지실 수가 있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우리 집 주치 건강에 대한 궁금증 풀어봤는데요. 순천향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조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브로콜리 너마저의 앵콜 요청 금지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바닷가에서 하루에 두 번씩 밀물과 썰물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때를 물때라고 하는데요. 물이 나갔을 때 뭍에서 멀리 떨어진 곳까지 가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조개를 줍다가 물이 들어와 당황한 적이 있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밀물 때는 물에 잠기고 썰물 때는 물 밖으로 드러나는 모래점토질의 평탄한 땅을 가리켜 갯벌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한자어로 나타내면 간석지와 간척지 중에 어느 것이 맞을까요? 이 경우엔 간석지가 맞습니다. 간석지는 밀물 때에는 바닷물에 잠기고 썰물 때에는 물 위로 드러나는 갯벌을 말하는데 개발되기 이전의 자연 그대로의 상태를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석지를 개간한다라고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간석지를 새로 만든다라는 표현은 맞지 않습니다. 반면에 간척지는 바다나 호수 따위를 둘러막고 물을 빼내어 만든 땅이고 인위적으로 개발된 안정적인 상태를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서해안은 갯벌, 즉 간석지가 발달해 있는데 현재 해안선에 형성된 논과 염전은 대부분 과거에 간석지를 개간한 간척지에 형성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0: KBS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1: 마음소리 예술단 예술총감독 이재성입니다. 저희 예술단은 발달장애인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성악,

0: 기악, 사물난타 등의 공연을 전문적으로 하는 예술단입니다. 2024년에는 국내 최초로 발달장애 예술가가 참여하는 점막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공연을 올렸고 꾸준히 무대에 올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발달장애인은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희는 발달장애인이 주인공이 되는 오페라를 통해서 발달장애인도 주도적으로 예술활동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도 삶과 무대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 장애인식개선 캠페인 KBS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0: 믿음과 신뢰, 웃음과 감동을 선사하는 국내 유일의 지상파 사회복지 채널
1: KBS 3라디오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0: 매일 아침 장애계 이슈를 분석하는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1: 건강한 삶의 지혜 건강 365
0: 국내 유일의 시각장애 전문 방송 우리는 한 가족
1: 한낮의 웃음 폭탄 강월래의 노래 선물
0: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 개선 내일은 푸른 하늘
1: 노년의 삶을 응원하는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0: 시각장애인이 직접 진행하는 정보 프로그램 심준구의 세상 보기
1: 장애인과 노인, 소외계층을 응원하는 국내 유일의 지상파 사회복지 채널 KBS 3라디오
0: 든든한 목소리가 되어 여러분 곁에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5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문화공감 윤지영입니다. 문단 데뷔 10년 이하의 젊은 작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젊은 작가상은 우리 문학의 미래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올해 17회째를 맞는 젊은 작가상은 32편의 작품이 본심에 올라 7편이 선정됐습니다. 심사 기준으로는 동시대의 문제의식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담아냈는가가 관건이었다고 하는데요. 문학이야기 오늘은 제17회 젊은 작가상 수상작품 중에 실린 수상작으로 함께하겠습니다. 문학평론가 허희 씨가 준비하고 있고요. 이어지는 재즈 이야기 재즈평론가 황덕호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첫 곡 먼저 보내드릴게요. 로이킴의 할아버지와 카메라.

0: 라디오를 만나는 문화일기 KBS 라디오 문화공감 윤지영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1: 오늘 감상할 작품 제17회 젊은 작가상 수상 작품집에 실린 수상작 두 편 만나보겠습니다. 강남대학교 글로벌 문학부 교수 허희 씨와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젊은 작가상이 벌써 17회째를 맞았군요. 네. 어떤 작가들이 수상 후보에 이름을 올렸나요?
2: 네, 저도 젊은 작가상 매번 소개할 때마다 아, 벌써 이렇게 시간이 흘렀구나 깜짝깜짝 놀라게 되는데요.
1: 네. 네,
2: 젊은 작가상 이번에 또 수상한 작가들의 면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김채원, 길란, 남의연, 서장원, 위수정, 이미상, 함윤희 작가예요.
1: 네.
2: 좀 익숙하게 들어본 이름도 있고 아, 처음 들어봤다 싶은 작가들도 있으실 텐데요.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또 젊은 작가 말 그대로 이 등단 10년 이하의 젊은 작가들이기 때문에 이제 미래가 더 기대되는 작가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올해 대상은 김채원 작가의 별 세 개가 떨어지다를 수상작으로 선정을 했고요.
1: 네.
2: 그리고 오늘 함께 다룰 작품이 서장원 작가의 히데오라고 하는 단편 소설입니다. 두 작품이 계속 끝까지 경합을 벌이다가 결국 김채원 작가의 작품으로 선정이 됐는데
1: 네.
2: 그만큼 서장원 작가의 히데오 역시 대상작이 준하는 또 좋은 작품이기 때문에 오늘 또 깊이 있게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1: 네. 해마다 젊은 작가상 작품집이 독자들의 관심을 받으면서 베스트셀러 순위에 오르고 있는데요. 젊은 작가상의 특별한 이유를 꼽는다면 어떤 걸 들을 수 있을까요?
2: 아무래도 동시대 한국 문학의 가장 첨단의 감각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 독자들에게 어필하는 것 같습니다. 젊은 작가상이라고 했을 때 그 젊은이라고 하는 형용사가 특히 좀 눈에 들어오잖아요.
1: 맞아요.
2: 우리나라의 뭐 유명한 작가들이 있지만 그중에 가장 우리 문학의 선두에 서서 이제 앞으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갈 작가들의 작품을 한눈에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 책의 가장 큰 매력이기도 하고요. 또 작가들의 작가 노트도 이 작품집 안에 실려 있습니다. 보통
1: 네.
2: 소설집이나 장편 소설을 읽을 때 작가의 말이 없는 경우가 덜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작품을 어떻게 이해해야지?
1: 그렇죠.
2: 라고 하는 힌트를 좀 주는데도 이 작품집이 도움이 되고요. 또 작품에 대한 해설도 실려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독자들에게 이 책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주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1: 네. 자, 오늘 감상할 작품 올해 젊은 작가상 대상을 수상한 김채원 작가의 별 세 개가 떨어진다. 우선 김채원 작가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볼까요?
2: 네, 이 작가가 1992년생이고요. 2022년에 신춘문예 단편 소설 현관은 수국 뒤에 있다가 당선되며 작품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소설집 서울 오아시스라고 하는 작품을 펴냈는데요. 이번에 별 세 개가 떨어지다로 이제 처음으로 이 문단의 중요한 상을 받으면서 또 이름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1: 네. 어떤 내용인지 줄거리부터 살펴볼까요?
2: 겉으로 보면 두 젊은 여성이 연락이 끊긴 할아버지를 찾아서 시골 종묘원으로 내려가는 이야기입니다. 화자인 나 그리고 외사촌인 해임이 석 달째 가족에게 연락하지 않는 할아버지가 이제 걱정이 되어서 그 집을 찾아가는 이야기예요.
1: 네. 근데
2: 막상 도착해 보니까 할아버지가 편찮으신 게 아니라 혼자 식물들을 기르면서 조용히 지내고 계신 거죠.
1: 네.
2: 할아버지 같은 경우는 또 기묘한 말씀도 하시는데 난 오래전에 죽었고 혼자 재미있는 걸 그냥 하고 있어 라고 하는 이상한 말씀을 또 하셔서
1: 네.
2: 아, 이게 뭐지? 예, 고개를 갸웃하게 좀 만들게 하기도 합니다.
1: 네.
2: 그리고 할아버지가 가꾸는 종묘원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데요. 이곳이 울창한 식물들이 자라난 뭐 그런 숲처럼 보이는 공간인데 나와 해임이 이곳을 둘러보다가 흙 밖으로 빠져나온 사람의 발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되게 놀랍잖아요.
1: 맞아요.
2: 여기 지금 사람이 묻혀 있는 건가? 이게 호러 소설로 변할
1: 네.
2: 수 있는 장면인데
1: 그러게요.
2: 이 작품은 그렇게 분위기를 이끌어가지 않고요. 할아버지가 아주 담담하게 아니 거기에 누가 이렇게 세상을 떠난 채 있었는데 내가 그 사람 발견해서 묻어준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지 왜 여기에 와서 죽음을 맞았는지 이런 것들은 끝까지 분명히 밝혀지지 않은 채 이 소설이 흘러가게 됩니다.
1: 네. 할아버지하고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이제 외손녀인 나와 친손녀인 혜임이 할아버지를 찾아가는 걸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보통 할아버지하고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했을 때 그 이유에 대해서 해석하는 가족들의 생각이 좀 평범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2: 네. 보통 아 그래도 한 3일? 일주일 정도 지나면 아 왜 연락이 안 되시지? 라고 하면, 특히나 혼자 지내고 계시다면
1: 네.
2: 내려가 볼 법하잖아요.
1: 그렇죠.
2: 네, 무려 석 달이나 지난 다음에 그것도 너 요즘 시간 많지? 라고 하면서 나하고 그 외사촌에게 그걸 좀 다녀와 봐라 라고 하는 것도 좀 평범한 가족 서사하고는 좀 분명히 다르다라고 하는 느낌이 듭니다.
1: 네.
2: 이 김채원 작가의 작품에 대해서 절창을 쓴 구병모 작가가 뒤에 이런 코멘트를 했는데요. 현실 세계에서는 있을 법하지 않은 인물들의 사고와 반응과 정서들이 낯선 감각을 일깨우며 순수하게 읽는 즐거움을 주는 동시에 분명하고도 강렬한 서사 대신 이신점심에 가까운 감정의 공명을 일으킨다. 네, 이렇게 평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현실 세계에서는 있을 법하지 않은 인물들이라는 점입니다. 이게 저는 좀 독특하게 여겨졌는데
1: 네.
2: 소설의 미덕이라 함은 현실에 그런 인물들이 분명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을 법하게 꾸며내는 핍진성이 있거든요. 그게 소설의 미덕이라고 보통 일컬어지는데
1: 네.
2: 김채원 작가의 작품은 오히려 이런 인물들이 현실에 있을까? 라고 고개를 갸웃거리게 만드는
1: 맞아요.
2: 아주 낯설게 인물들을 그려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읽는 즐거움, 어떤 감정의 진폭을 좀 다루는데 능한 작가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 네. 그 할아버지를 따라 종묘원 둘러보다가 이제 발을 보게 되는데 그 손녀들은 죄책감을 느끼면서도 할아버지 입장에서 좀 생각하게 되죠.
2: 그렇습니다. 이게 너무 이상한 장면이기도 하네요.
1: 그러니까요.
2: 할아버지가 계신 곳에 왔는데 거기 웬 시체가 네, 묻어져 있다.
1: 보통은 신고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
2: 맞습니다. 당연히 경찰서에
1: 네. 네. 네,
2: 신고를 해야

0: 되는데 할아버지가 이 변사체를 이제 묻어준 거죠. 그래서 할아버지가 태어난 얼굴로 아니 내가 묻었어. 근데 죽어도 너무 죽었다는 느낌이 들더라고. 라고 말을 해요.
1: 그렇죠.
0: 아니 도대체 죽어도 너무 죽었다는 느낌은 도대체 뭔가. 이거는 독자 여러분들께서 해석해야 되는 대목이기도 한데요.
1: 그렇죠.
0: 그러면서 이제 아우 그럼 발을 마저 묻어줄까요? 라고 하면서 이 화자가 묻기도 하고
1: 네.
0: 할아버지가 그래야지 하시면서 안 그러면 후회할 거야 라고 이제 그 시체를 완전히 묻어주는 그런 장면이 또 이어지게 됩니다.
1: 네.
0: 그러니까 할아버지 같은 경우는 이게 보통이라면 좀 숨기거나 좀 당황하거나 아니면 변명을 해야 할 상황인데 그냥 그저께 거기에 사람을 묻었다라고 식물을 이제 막 심은 것 같은 그런 범상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 아 할아버지가 이 사람을 뭔가 해친 게 아니라 정말로 이 사람이 종묘원에 와서 스스로 뭐 목숨을 끊었구나라고 하는 걸 짐작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두 손녀의 반응도 좀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라면 신고를 할 것 같아요.
1: 네, 그러게요.
0: 할아버지를 의심하면서도 할아버지가 혹시나 진짜 잡혀가면 어떡하지? 라고 걱정하면서
1: 네. 예,
0: 나 같은 경우는 그날 밤 잠을 못 이루고요. 마음속으로 할아버지를 변호하는 말들을 계속 만들어냅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소설을 읽는 재미를 또 만들어내죠.
1: 네. 정말 특이한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뭐 이렇게 독특한 일을 겪었는데도 이렇게 질문 없이 혼자 생각하면서 넘어갈 수 있을까?
0: 네.
1: 하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0: 그게 이 작품이 젊은 작가상 대상으로 수상을 이제 하게 된 이유이기도 한데요. 이 작품의 해설을 안세진 평론가가 썼습니다.
1: 네.
0: 별과 모가의 윤리라고 하는 제목을 달아두었는데요. 보면 여기에 그 아무것도 묻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 작품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언급을 합니다. 이 죽은 사람을 세상 앞에 다시 노출시키지 않겠다라고 하는 일종의 결단에 가까운 태도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정상적인 뭐 법치 그리고 뭐 도덕적인 관점으로 보면 좀 위험하고 불편한 태도죠. 하지만 이 작품은 그런 불편함을 정면으로 통과해 나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때 그의 죽음을 끝까지 파헤쳐서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것이 진짜 애도이냐 아니면 묻지 않고 조용히 덮어주는 것이 애도이냐 이런 것들을 묻는 것인데요.
1: 네.
0: 그래서 이 특이한 윤리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 작품에서 아 그래 때로 어떤 것들은 이렇게 우리가 담담하게 묻어주는 것이 어쩌면 진짜 그 사람을 위한 길일지도 몰라라고 하는 어떤 깨달음을 주기 때문에 이 작품의 그런 태도가 저는 젊은 작가상 대상으로 꼽히는데 중요한 요인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1: 네. 마지막 부분에 시체를 묻은 자리 너머로 별 3개가 떨어진다라는 문장으로 끝이 나는데 제목인 별 3개가 떨어지다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0: 네. 할아버지와 또 화자인다. 이 해임이 그 종묘원을 떠나려는 순간에 시체를 묻은 자리 너머로 별 3개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 사람이 그 장면을 함께 보게 되는 건데 화자는 그걸 너무 환하고 또 너무 무거운 것으로 느낍니다. 그러니까 제목은 기본적으로 죽은 이를 묻어준 자리 위로 떨어지는 별똥별의 이미지를 가리키는 거죠. 그런데 이 별은 그냥 자연현상인 게 아니라 실은 매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작품을 읽다가 저는 또 특이하게 여겨졌던 것 중에 하나가 웬 사진이 하나 실려 있어요.
1: 네. 네
0: 그게 모가가 이렇게 바닥에 떨어진 거였는데
1: 그러게요.
0: 그게 하필이면 내 머리 위로
1: 네.
0: 둥근 모과나무 열매가 떨어졌고 그게 이제 길에 이렇게 놓여 있는 장면을 사진으로 찍어서 실어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쿵 말줄임표가 네. 되어 있거든요.
1: 제가 예전에 어릴 네. 때 차 뒤에 누워서 자다가
0: 네.
1: 향기 좋으라고 모가 올려놓잖아요.
0: 아, 네.
1: 그게 떨어져서 머리 맞은 적이 있거든요.
0: 근데 아, 실제 경험이
1: 정말
0: 있으시군요.
1: 아프거든요.
0: 아.
1: 저는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모가 사진을 보면서
0: 네.
1: 이거를 봐야 사람들이 이걸 실감할 것 같아서 올려놨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니, 제가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0: 확실히 그렇군요. 아, 저는 그런 적이 없어서 몰랐는데
1: 네.
0: 아, 정말 네, 아팠겠구나 싶고
1: 맞아요.
0: 그러니까 이게 소설에서는 일반적으로 잘 쓰이지 않는

0: 방식입니다.
1: 그러게. 예.
0: 그림, 사진은 잘 안 넣는데 이 김채원 작가가 이걸 넣어서 뭔가 시각적인 좀 네. 전환을 꾀하고요. 그리고 내 머리 위로 모과가 하나 떨어진 장면이 초반에 나오고 그다음에 맨 마지막 장면에 별이 떨어지는 장면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일상의 어떤 충격이라고 하는 것이 초반에 이렇게 모과라는 형태로 주어지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 시체를 묻어준 일을 겪고 난 뒤에 별이 떨어지면서 마치 그 죽은 사람을 애도하는 듯한 네, 이런 장면으로 이제 전환이 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별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건 누군가의 죽음을 가리키면서도 그 죽음이 완전히 어둠 속에 버려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표시처럼 저는 읽혔습니다. 또 세 개라고 하는 숫자도 의미심장한데요. 이 장면을 함께 보는 사람이 할아버지, 나, 그리고 해임 이렇게 세 사람인 거잖아요. 이 별 세 개가 이 세 인물, 그러니까 죽은 사람을 보내는 세 명의 어떤 이미지를 이렇게 별로 표현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1: 네. 김채원 작가는 작품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까요?
0: 어떤 죽음 앞에서는 집요하게 캐묻는 것이 아니라 더 다치지 않게 묻어주는 일이 애도일 수 있다. 네,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작가 노트가 실려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작가가 이 소설을 내 시체를 두고 세 사람이 웅성거리는 이야기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이렇게 쓰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네. 이 작품의 메시지가 낯선 시신을 묻은 기이한 사건 자체에 있다기보다는 내가 죽은 뒤에 누군가 나를 끝까지 추궁하지 않고 말없이 숨겨주고 묻어준다면 어떨까? 이런 상상에 대한 하나의 결과물이라고 봅니다. 이 작품 읽어

0: 라고 하는 인물을 어떻게 봐야 하나라고 고민하는 나의 이야기가 이 작품에 담겨 있습니다.
1: 주인공이 내가 따기 게임의 주인공이 이제 히데오가 되는데 히데오가 이 연극을 선택한 이유와 그 어린 시절의 아픈 기억과 연관이 돼 있죠.
0: 네. 서장원 작가가 서울예대에서 공부를 하고 한국예술종합학교 서사창작 전공을 했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이 연극원이라고 하는 곳이 저도 읽으면서 아 이곳이 한예종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좀 짐작하게 됐는데 이 한국예술종합학교가 보면 인원이 많지 않아요. 되게 소규모로 이렇게 운영되는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자기들이 이제 희곡을 쓰고 그것을 연기할 배우들을 연기 전공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함께 협업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거든요. 그런 가운데 이 히데오가 이 따귀 게임이라고 하는 내가 쓴 낭독극에 출연하고 싶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 따귀 게임이라고 하는 작품이 소설 안에 설명된 것으로 보면 학교 폭력 위원회 현장을 배경으로 한 작품입니다. 여기에 모범 소년 또 불량 소년 이렇게 두 사람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 모범소년과 불량소년은 그러니까 제가 붙인 명칭이 아니라 실제 희곡 작품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모범소년이 불량소년에게 매일 따귀를 맞았다고 신고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불량소년의 말을 들어보니까 그 폭력이 내가 저지르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모범소년의 요청에 따른 거래였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1: 네.
0: 모범소년이 고통스러운 경험을 한 사람만이 좋은 글을 쓸 수 있다라고 믿었고 불량 소년은 자신이 아버지에게 학대받은 이야기를 들려준 뒤에 그 고통을 따귀의 횟수로 환산해서 때렸다. 그러니까 나는 학교폭력을 한 게 아니라 이 친구와 거래를 한 것뿐이다 라고 주장을 했던 겁니다. 이런 또 흥미로운 연극인데 이 히데오가 불량 소년 역으로 오디션을 보고 낭독극에 함께하게 됐던 거죠.
1: 네.
0: 그런데 히데오가 이 역할을 선택한 이유가 배역이 좋아서만은 아니고요. 나중에 화자인 나에게 고백하기를 어린 시절 일본에서 살 때 이제 또래 아이들에게 맞아서 코뼈가 부러진 적이 있다는 겁니다.
1: 네.
0: 그래서 이 배역을 꼭 맡아서 나도 사람들을 좀 때려주고 싶었다라고 말을 해요. 이 말이 히데오 안에 오래 눌려있던 억울함, 분노를 드러내는 대목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이 따귀 게임이라고 하는 작품의 불량 소년은 히데오에게는 연기 대상이면서도 자기 상처를 옮겨서 담을 수 있는 역할이기도 한 거죠.
1: 네.
0: 일본에서는 맞았고 한국에서는 자신의 정체성을 숨겨야 했던 히데오가 무대 위에서는 처음으로 이제 맞은 사람이 아니라 때리는 사람의 자리에 서게 된다라고 하는 거. 이걸 듣게 되면서 화자인 내가 당황하게 되는 거예요.
1: 네.
0: 나는 히데오가 되게 조용하고 무해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런 속마음을 가진 사람이었구나 라고 하는 걸 또 쉽게 받아들이지는 못하죠.
1: 네. 그런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면서 자라왔다면 또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고요.
0: 네. 맞습니다.
1: 작가가 작품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을까요?
0: 한 사람을 안다고 믿는 순간 오히려 그 사람을 잃어버릴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1: 네.
0: 이 화자인 나는 히데오의 비밀을 알게 되면서 그를 이해한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히데오가 화자가 생각한 그 틀 안에서만 머무는 인물이 아니라고 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1: 네.
0: 그리고 후반부에 히데오가 유명한 배우가 되고 또 자기가 숨겨왔던 일본에서의 그런 어두운 과거를 인터뷰에서는 되풀이해서 말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비밀이 아니라 배우 히데오를 설명하는 서사가 되는 건데 화자가 그런 히데오를 보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제 더는 히데오가 아닌 히데오라고 합니다.
1: 네. 네.
0: 그러니까 이 결말이 저는 의미심장했는데 우리가 한 사람을 너무 쉽게 내가 다 이해했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는 어떤 균열을 내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얼마나 많은 입체적인 면모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하는 작품이 저는 히데오라고 봅니다.
1: 네. 자, 오늘은 제17회 젊은 작가상 수상 작품집에 실린 두 편의 이야기 문학평론가 허희 씨와 함께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문화를 즐기는 여유를 만납니다. KBS 라디오 문화공감 윤지영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0: 재즈의 음악적 깊이를 만나보는 시간 재즈 이야기. 오늘은 클래식의 거장들에게 영향을 준 재즈 연주자들의 음악 만나보겠습니다. 재즈 평론가 황덕호 씨와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1: 예, 안녕하세요.
0: 네, 클래식 연주자에게 영향을 준 재즈 연주자들의 음악 준비하셨다고요?
1: 예, 그렇습니다. 그 사실 좀 생각해 보면요. 클래식 음악이라고 하는 음악은 말 그대로 고전이고 정말 오래된 음악 아닙니까?
0: 네.
1: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에 뭐 어떤 한 뮤지션이 어떤 음악을 하고 있든 간에 애초에 음악 시작할 때부터 이 탄탄한 소위 어떻게 보면 교육 방식의 노하우를 이미 터득해 놓고 있는 클래식을 통해서 음악을 악기를 배우고 음악을 배운 뮤지션들이 아마 대부분일 겁니다.
0: 네.
1: 지금 뭐 대중음악을 하든 재즈를 하든 어렸을 때 다 클래식 피아노로 이제 음악을 시작했던 분들이 참 많은데요.
0: 맞아요.
1: 그게 사실 일반적인 어떻게 보면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오히려 뒤늦게 이거 만들어진 재즈라는 음악이 반대로 그 이전에 클래식 작곡가나 연주자들에게 그 영향을 끼친 경우도 사실 종종 있거든요.
0: 네.
1: 오늘은 좀 그런 음악들을 좀 찾아볼까 합니다. 한 가지 좀 그 예를 말씀드리면요. 예, 작년에 이제 보도가 되었던 한 신문 기사였는데요. 이민찬 우리 지금 현재 정말 세계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우리의 피아니스트죠.
0: 네.
1: 이민찬 피아니스트와 산타 체칠리아 오케스트라가 라벨 피아노 협주곡 G장조를 연주한 적이 있습니다. 작년 이제 12월 달 공연이었는데
0: 네.
1: 이때 이제 제목들을 보면 이민찬 손끝에서 퍼진 재즈 선율 뭐 이런 제목들의 기사가 여러 편의 기사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이제 그날 연주했던 이 레퍼토리, 바로 라벨의 1931년 작품 피아노 협주곡 G장조인데요. 이 라벨은 뭐 당연히 이 프랑스의 작곡가이고 또 재즈가 탄생하기 이전부터 활동했던 작곡자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재즈랑 관련이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일찍이 이 작곡가 라벨은 1910년대 후반에 이 바로 1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쯤에 미국에서 건너온 군악대들의 음악을 듣고서 이때 흑인 군악대가 있었습니다. 제임스 리즈 유럽이라고 하는 흑인 군악대장이 연주하는 특유의 어떤 보게 보면 흑인들 아프리카계 사람들의 리듬이 섞인 행진 음악을 듣고서 재즈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요. 특히 이제 1928년도에 미국 여행을 갔는데 이때 이제 바로 미국을 대표하는 작곡가죠. 조지 거신을 만나게 되고 이때 랩소디 인 블루를 듣게 됩니다. 랩소디 인 블루는 이미 1924년도에 작곡이 되었죠. 근데 사실 랩소디 블루는 뭐 엄밀한 재즈 작품이라기보다는 재즈 스타일을 좀 빌려온 피아노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이제 일종의 그 광시곡인데
0: 네.
1: 이 라벨을 듣고서 아주 크게 감동을 받습니다. 근데 이때 조지 거신이 라벨에게 얘기를 하죠. 이런 아이디어는 내가 만든 게 실은 아니고 그 뉴욕 할렘에 흑인 피아니스트들이 연주하는 걸 보고서 자기가 얻었던 영감을 이렇게 교향악 스타일로 만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0: 그렇군요.
1: 근데 이때 조지 거신에게 바로 영감을 직접적인 영감을 주었던 인물이 바로 그 할렘 스트라이드 피아노의 명인 제임스 피 존슨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거시인과 이 제임스 피 존슨은 아주 가깝게 지냅니다. 그래서 친구로 서로 지내고 있었고요.
0: 네.
1: 이 제임스 피 존슨은 또 거시인의 랩소디 인 블루를 듣고서 아 나도 저런 작품 썼으면 좋겠는데 생각해서 훗날 이 조지 거신과 같은 오케스트라와 함께 연주하는 클래식 무대에 올릴 수 있는 작품들도 다수 작곡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1927년도에 흑인 광시곡 옘 크로우라는 곡도 썼고요. 또 32년도에 할렘 교향곡, 또 34년도에는 미국의 교향적 모음곡이라는 곡도 썼고 교향시 드럼 뭐 이런 작품들을 써서 재즈 피아니스트였습니다만 또 그것을 활용한 클래식 작품에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졌던 피아니스트 겸 작곡가였습니다. 오늘 그래서 제임스 피 존슨의 음악을 들려드릴 텐데요.
0: 네.
1: 이 조지 거신이 1929년도에 쓴 리자라고 하는 그런 뮤지컬 넘버를 제임스 피 존슨이 이제

0: 네. 아, 정말 손이 안 보이겠네요.
1: 예. 스트라이드 피아노라고 해서 네. 왼손이 마치 베이시스트의 그 베이스 현이 움직이듯이 특히 한 옥타브 이상을 계속 좌우로 움직이면서 이렇게 정확한 템포로 연주해야 되는 그런 기교가 필요한 연주인데요. 이 네. 제임스 피존스는 이 스트라이드 피아노의 대가로 20, 30년대에 불렸던 그런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0: 그렇군요. 예. 다음은 어떤 연주자의 곡인가요?
1: 다음 만나실 연주자는요. 바로 피아니스트 아트 테이텀입니다. 이분은 1909년도에 태어나서 1956년도에 돌아가셨는데 아까 제임스 피존슨이 1894년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아트 테이텀이 바로 이 제임스 피존슨으로 보자면 좀 후배격인 연주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1930년대 이 아트 테이텀이 등장하면서 이 앞섰던 그 할렘 스트라이드 피아노의 그 선배들이 모두 다 이 아트 테이텀에게 무릎을 꿇었던 그 정도로 아주 화려한 테크닉을 갖고 있는 연주자였습니다. 네. 1930년대 재즈 피아노의 어떻게 보면 최종 승자라고 말할 수도 있겠는데요. 이때 이제 이 20, 30년대에 바로 그 유럽의 대작곡가죠. 러시아 출신의 라흐마니노프 그리고 호로비츠가 이제 미국에서 생활을 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0: 네.
1: 모두 다 이 아트 테이텀의 연주를 보고서 정말 감탄을 했다라는 기록이 아주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특히 이 아트 테이텀은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앞을 볼 수가 없었고 그렇군요. 어린 시절에도 시각장애인 학교에서 이제 음악을 배웠는데 그래서 아주 예민한 귀를 갖고 있어서 악보는 볼 수 없었습니다만 정확하게 피아노를 통해서 음들을 다 이렇게 체보

0: 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소유자였고요. 특히나 이제 그 재즈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즉흥 연주의 정말 달인으로서 한 시대를 풍미했던 인물이고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오스카 피터슨은 평생에 걸쳐서 이 아트 테이텀을 자신의 정신적 스승으로 모시고 있었던 인물이 오스카 피터슨이었습니다. 이 호로비츠가 아트 테이텀의 밤늦게 이제 연주하는 클럽을 매일매일 방문해서 이 아트 테이텀의 그 손 움직임을 계속해서 유의 있게 예, 지켜봤다는.
1: 한편으로 부러웠던 점도 그렇죠. 있었나 봐요.
0: 어떻게 악보 없이 저렇게 연주를 할 수 있을까. 이 점이 굉장히 그 신기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만약 아트 테이텀이 클래식 피아노를 쳤다면 나는 그 다음날 당장 은퇴했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할 정도로 네. 호로비츠도 아주 아트 테이텀을 극찬해 마지 않았던 정말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오늘 그 아트 테이텀의 연주를 들어보시겠는데요. 바로 프랑스의 작곡가 마스니의 작품 그 엘레지를 연주해 할 텐데요.
1: 네.
0: 여기에 당연히 아주 그의 현란한 즉흥 연주가 가미가 되어 있는 그런 연주입니다. 아트 테이텀의 연주 한번 들어보시죠.
1: 네.

0: 네. 호로비츠가 그 시각장애인이 아니라고 생각했어도 되게 놀랐을 것 같은데 예. 좀 절망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어떤 부분에서는.
1: 그렇습니다. 사실 그 지금 들으신 것처럼 양손의 테크닉이 너무 화려해가지고
0: 그러니까요. 이렇게 정확하게
1: 정말 예. 뭐 정말 불세출의 인물이었는데 그래서 사실 이런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바로 이제

0: 그 아테이툼을 또 존경했던 사람이 또 같은 시각장애인이었던 레이 찰스였는데요. 아. 그 어느 날 이제 그 매니저가 레이 찰스를 데리고서 아테이툼이 연주하는 장소에 이제 데려갔다고 합니다. 오늘 아테이툼 공연했으니까 한번 같이 듣자고 하면서 이제 데려갔는데
1: 네.
0: 아테이툼이 연주하는 걸 들어보시면 마치 두 사람이 건반에 앉아서 이렇게 연탄으로 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네. 정도거든요. 그래서 에이 내가 앞을 못 본다고 날 지금 속이는 거지. 그러니까 두 사람이 연주하면서 아테이텀이라고 하는 거지 라고 말했을 정도로 와. 아테이텀의 양손의 움직임이 정말 뭐 현란했습니다. 뭐
1: 네.
0: 비슷한 느낌. 이 피아니스트 헹크 존스도 아테이텀 음반 들으면서 이거 오버더빙한 녹음인가? 뭐 이렇게 예, 말할 정도로 맨 처음에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고 하는데요.
1: 그렇군요.
0: 그 정도로 정말 대단한 테크닉을 갖고 있던 아트테이텀이었습니다.
1: 네. 이번에는 어떤 뮤지션인가요?
0: 바로 클라리넷의 1인자였고 또 스윙의 왕이라고 불렸던 베니 굿맨입니다.
1: 네.
0: 베니 굿맨은 이제 그 1930년대 스윙 시대 때 빅밴드를 이끌면서 재즈의 주위를 정말 격상시켰던 주역이었죠.
1: 맞아요.
0: 카네기홀에서 처음으로 재즈 콘서트를 열었던 게 베니 굿맨이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재즈라는 음악은 늘 좀 술집에서 연주하는 좀 뒷골목의 음악 같다는 그런 이미지를 불식시키고 이 음악의 중심 무대에 재즈를 끌고 왔던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또 자신이 원래 이제 어렸을 때부터 클라리넷을 클래식을 통해서 이제 익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재즈 연주자들을 무시하면 안 된다. 우리는 즉흥 연주만 하는 게 아니라 악보도 제대로 볼 줄 알아라는 거를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유명한 재즈 뮤지션이 된 이후에도 모차르트 클라리넷 협주고 또 모차르트 클라리넷 그 오중주 이것들을 또 음반으로 녹음해서 아주 호평을 받았던 그런 연주자이기도 합니다.
1: 네.
0: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뭐 벨라 바르톡, 파울 힌데미트, 에런 코플랜드, 모턴 굴드, 레너드 번스타임, 멜컴 아날드 등 20세기 아주 중요한 작곡가들이 자신의 작품을 클라리넷 작품을 써서 베니 굿맨에게 헌정하고 꼭 초연해달라고 부탁할 정도였으니까요. 베니 굿맨은 정말 어떻게 보면 재즈 뮤지션의 어떻게 그 이미지를 완전히 바꾸는데 큰 공헌을 세웠던 그런 연주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레너드 번스타인 하면 뉴욕 필하모닉의 상임 지휘자로 오랫동안 활동했고
1: 네.
0: 지휘자뿐만 아니라 또 작곡가로도 굉장히 유명한
1: 그렇죠.
0: 인물이죠. 그리고 역시 이제 베니 굿맨에게 헌정한 곡이 있는데요. 사막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연주 시간은 한 7분 정도밖에 안 되는 짧은 곡입니다. 전주곡 푸가와 리프라는 곡인데 물론 이 곡은 재즈적인 느낌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그 거시인의 랩소디인 부른처럼 모든 음들이 다 악보의 기재가 되어 있는 어떻게 보면 재즈풍의 클래식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재즈 빅밴드하고 또 이 베니 굿맨이 클라리넷 독주자로 나서는 그런 녹음이고요. 레너드 번스타인이 직접 이 빅밴드를 지휘한 전주곡 푸가와 리프 오늘 끝곡으로 좀 전해드릴까 합니다.
1: 네, 오늘은 클래식 거장들에게 영향을 준 재즈 연주자들의 곡들을 만나봤습니다. 황덕호 씨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나를 찾아가는 길. 이상집. 나를 찾아가는 길. 잠자는 것 빼고 모두가 수행이다. 모든 게 수행이라는 말에 깊이 공감이 되네요. 이상집 시인의 나를 찾아가는 길 보내드렸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문화공감 윤지영이었습니다.

0: 정여울의 도서관.
1: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아름답고 풍요로운 책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작가 정여울입니다. 이번 주에 함께할 작품은 칼릴 지브란의 예언자입니다. 칼릴 지브란은 1883년 레바논의 작은 산골 마을 브샤리에서 태어났습니다. 가난했고 어린 시절 가족과 함께 미국 보스턴으로 이민을 떠났으며 어머니와 누이, 형제를 잇따라 잃는 깊은 슬픔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 슬픔은 그를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슬픔이 그를 빚었습니다. 마치 도공이 흙을 빚듯 고통이 그의 영혼을 빚어 시인으로, 화가로, 철학자로 만들었습니다. 1923년에 발표된 이 책은 출간된 지 100년이 넘은 지금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읽히는 시집 중 하나입니다. 알 무스타파라는 예언자가 오르팔레스라는 도시에서 12해를 살다가 마침내 고향으로 돌아가는 배를 타게 됩니다. 그가 떠나려 하자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들은 그에게 묻습니다. 사랑에 대해 말해주세요. 결혼에 대해 말해주세요. 자녀에 대해, 일에 대해, 기쁨과 슬픔에 대해, 죽음에 대해 말해주세요. 그리고 알무스타파는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그들에게 나누어줍니다. 그것이 바로 이 책 예언자입니다. 먼저 사랑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랑 때문에 웃고, 사랑 때문에 울고, 사랑 때문에 잠 못 이루고, 사랑 때문에 다시 일어섭니다. 지브란은 사랑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이 그들을 부를 때 그를 따르라. 비록 그 길이 험하고 가파를지라도 사랑의 날개가 그대를 감쌀 때 그에게 몸을 맡겨라. 비록 그 날개 속에 숨겨진 칼이 그대를 상처 입힐지라도 사랑이 그대에게 말할 때 그를 믿어라. 비록 그 목소리가 그대의 꿈을 산산히 부수어 북풍이 정원을 황폐하게 만들지라도. 얼마나 솔직한 말인가요? 사랑은 아름답기만 한 것이 아니라고. 사랑에는 상처가 있고 사랑에는 두려움이 있고 사랑에는 때로 우리가 소중히 여기던 것들을 부수는 힘이 있다고 그는 말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르라고, 몸을 맡기라고, 믿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지브란에게 사랑이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우리를 더 높은 곳으로 데려가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정여울의 도서관이었습니다.

0: 지난 날 그때 그 거리를 거닐어 보고도 싶다면 모든 날 모든 순간을 음악으로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대한민국 인기가요 FM 104.9MHz 매일 오전 6시와 자정에 함께합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에서 모두 드릴게요 나 그대에게
1: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6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우리나라 독서 인구 원래도 많진 않았는데 점점 더 줄고 있다고 합니다. 스마트폰이나 OTT 등 다른 볼거리가 많아진 탓이겠죠. 하지만 우리 시각장애인은 책을 읽고 싶어도 내가 원하는 책이 대체 자료로 제작돼 있지가 않아서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 박정민 씨가 대표로 있는 출판사에서 시각장애인의 기다림을 없애기 위해 소리로 된 오디오북을 먼저 내고 비장애인을 위한 묵자책을 나중에 내기도 했죠. 꼭 읽고 싶은 책인데 대체 자료로 제작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읽을 방법이 아주 없는 건 아닙니다. 이럴 땐 국립장애인 도서관에 3일 드림 데이지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좋습니다. 빠르게 자료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원본을 스캔한 다음에 최소한의 편집만 거쳐서 요청한 지 3일 안에 데이지 파일로 제작된 대체 자료를 전달하는 서비스인데요. 단, 이 서비스는 신속함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요. 어느 정도의 오탈자가 있다는 점 감안해 주셔야 합니다. 한 번에 3권, 한 달에 9권까지 국립장애인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하실 수 있고요. 자세한 사항은요, 전화 서울 02-3456-6187번으로 문의하시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5월 11일 월요일 우리 난가족 첫 곡은요, 정현준이 부릅니다. 파일럿.

우리나라 가족 월요일 순서 안내해드릴게요. 다양한 문화예술 속의 접근성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문화센터 A입니다. 오늘은 모두 미술 공간에서 현재 열리고 있는 전시를 소개해드립니다. 이 전시 지난 4월에 저희 프로그램 오프닝에서 소개한 적도 있는데요. 인공지능 로봇이 전시 관람을 지원해준다고 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그렇지 않아도 어떤 식으로 안내가 되는지 궁금했는데 전시 소개와 함께 로봇 체험에 대한 내용도 준비했거든요. 잠시 뒤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월요일에는 화면 해설 드라마를 감상하는 생생TV가 준비되어 있죠. 어쩌다 천하제일의 도적이 된 여인, 그리고 그녀를 쫓던 조선의 대군, 두 남녀의 영혼이 바뀌면서 서로를 구원하고 마지막엔 백성을 지켜내는 위험하고 위대한 로맨스, KBS 주말 드라마 은혜하는 도적님화를 화면 해설과 함께 감상해 보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할게요. 전혜빈이 부릅니다. If.

0: 문화예술 속 접근성, 액세서빌리티를 살펴보는 문화센터 A 시간입니다. 센터장님, 시각장애인 장근영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장근영입니다.
0: 네, 오늘은 모두미술공간의 기획전시를 소개해 주신다고요.
1: 네, 지난번에 모두미술공간 소개해드렸었는데요. 네, 이번에는 2026년 모두미술공간 기획전시인 모두공감 기획전이 열려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전시 제목은 관계의 기술, 기꺼이, 기어이, 기대어입니다.
0: 네, 이 지난 4월에 저희 프로그램 오프닝에서 네. 이 전시 소개를 해주셨는데 직접 다녀오셨군요.
1: 네, 맞습니다.
0: 네. 전시 소개 좀 해주세요.
1: 네. 이 전시는 이번 달 5월 23일까지 진행되는 전시고요. 그 서로 다른 우리가 함께하는 과정을 담은 전시로 서로 기꺼이 손을 내밀고 기어이 곁에 남아서 서로 기대어서는 그 함께하는 과정을 담은 전시입니다.
0: 아, 그런 의미였구나. 그래서 네. 기꺼이, 기어이, 기대어.
1: 네.
0: 그 안 그래도 장근영 씨가 이 전시를 왠지 다녀오시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는데 네. 직접 다녀오셨는데 어땠나요?
1: 인상적이었던 네. 작품 몇 개 소개해드리면요. 먼저 라움콘의 함께 조각이라는 작품이 좀
0: 함께 조각.
1: 네, 인상적이었어요. 네. 이 작품은 이제 두 명에서 네 명이 함께 입는 옷이 작품인데요.
0: 네, 두 명이서
1: 네 명이 함께 입는 옷입니다.
0: 두 명이서? 아, 두 명이나 네 명이 함께 입는 옷.
1: 네, 맞습니다.
0: 네네.
1: 네, 소재는 그 빳빳한 면 소재, 광목천으로 만들었다고 하고요. 전체적인 모양은 망토 모양이었어요. 그래서 한쪽에는 이제 한쪽 팔만 들어가고 네. 중간에 들어가는 사람은 앞이 보이지 않도록 막힌 후드가 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즉 이 옷은 혼자 입기 어렵고요. 반드시 함께 입어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입은 사람들은 서로의 속도를 맞추고 대화를 나누면서 걸음을 옮겨야 해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통해서 서로에게 배려하거나 어떤 의지하는 그런 마음을 생각해보게 하는 작품이었습니다.
0: 그렇군요. 자, 이번 전시에는 화면 해설이 있는 영상 작품도 있다면서요.
1: 네, 맞습니다. 예. 몇 작품이 있었는데요. 저는 그중에서 이제 김진우 작가의 진우와 함께하는 기차여행이라는 작품이 좀 인상적이었어요. 이 작품은 이제 작가의 하루 동안의 기차여행을 담은 영상 작품이고 화면 해설이 같이 있었는데요. 네. 네, 보는 내내 좀 공감이 많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장애인의 평범한 일상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보는지 좀 되돌아보게 하는 작품이었습니다.
0: 어떤 부분이 특히 공감이 되셨을까요?
1: 사실 저도 네네. 평소에 이제 흰 지팡이 들고 혼자서 지하철 많이 타거든요. 네.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저한테 대단하다 그러거나 또는 어떻게 이렇게 혼자 가냐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많아요. 근데 비장애인일 때는 사실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없었는데
0: 예,
1: 네, 근데 장애인이 되니까 사람들이 좀 낯설고 신기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냥 저의 평범한 일상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들이 때로는 좀 어색하기도 하고 때로는 언제까지 이런 특별한 시선을 받아야 하나 싶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작품을 보면서도 이제 비슷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김진우 작가의 기차여행 역시 그 얘기 어떻게 보면 평범하고 자연스러운 일상의 한 모습인데요. 우리는 그가 발달장애가 있다고 해서 어떤 그것을 극복이나 성취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건 아닌지 좀 생각해보게 하는 작품이었습니다.
0: 네. 자, 모두 미술 공간 접근성이 잘 준비된 공간으로 알고 있어요.
1: 네.
0: 그 지난번에 모두 미술 공간에서 답패드를 이용하지 못한 게 아쉽다고 하셨었는데 이번에 어떻게 사용해 보셨을까요?
1: 네, 드디어 제가 답패드를 네. 이용해 보았습니다.
0: 답패드.
1: 예. 네, 답패드는 이제 시각적 이미지 정보를 점자 형태로 읽어볼 수 있는 도구인데요. 이번 전시에서는 그 첼리스트이기도 한 이정현 작가의 숲속은 즐거워의 작품 속에서 그 다양한 점들로 이루어진 그림 악보를 답패드로 만져볼 수 있었어요. 만져보니까 우리 시각장애인들이 사용하는 그 점자 출력 단말기랑 촉감이 비슷했고요.
0: 네,
1: 그림의 형태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손끝으로 느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아, 근데 이제 사용법이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담당자분께 여쭤보니까 간단하지는 않았어요. 이 시각적 이미지 정보를 그냥 연결하면 바로 그 점자로 읽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0: 네.
1: 그것이 아니라 그 시각적 이미지를 컴퓨터 상에서 어떤 전체적인 형태를 점으로 이렇게 찍어서 변환하는 과정이 있어야 답해들을 읽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니까 아 이게 쉬운 과정으로 읽는 도구는 아니구나 싶어서 기술이 좀 더 발달해서 연결하면 바로 점자를 읽을 수 있으면 좋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렇게 돼서 더 편하고 더 자주 이용하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0: 네네. 자, 지난 4월에 이 전시를 소개해 주실 때 인공지능 로봇이 네. 전시 관람 지원을 해준다는 네. 내용이 있었는데 어떻게 체험해 보셨을까요? 어땠을까요?
1: 네, 그것도 체험해 봤어요.
0: 궁금해요.
1: 네. 미술관에 이제 광주과학기술원에서 개발한 전시 관람 로봇이 있었는데요. 다만 참고로 이 전시 관람 로봇은 4월까지만 운영되고 지금은 만나보실 수가 없어요.
0: 왜 이렇게 짧게 했대요?
1: 아, 그러니까 말이에요. 근데 저는 운 좋게 좀 네. 체험할 수 있었는데요. 네. 아, 그래도 언젠가 다시 더 멋진 모습으로 만날 수 있으니까요. 제가 체험한 것 좀 소개해 드려보면 네네. 우선 이 로봇을 이용하려면 골전도 이어폰을 착용하고요. 로봇에 손잡이가 있어요. 손잡이를 잡으면 거의 버튼이 있는데 버튼을 좀 길게 누르면 로봇이 움직이고 같이 이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 관람 동선을 함께 쭉 이동하다가 작품 앞에 도착하면 로봇이 멈추고 이어폰으로 이제 작품 해설이 흘러나오는 거죠.
0: 네네.
1: 아 근데 이 로봇이 평평한 바닥에서만 갈 수 있고 약간 올라가는 동선은 못 가더라고요.
0: 아.
1: 네, 그럴 때는 조금 또 사람의 도움이 필요했고요. 또 멈췄을 때 제 주변에 어느 방향에 작품이 있는지 또는 어느 쪽으로 가면 뭐 헤드셋이라든가 만질 수 있는 작품이 있는지 안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건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라고 여쭤봤더니 그 로봇의 그 좀 더 구체적으로 텍스트를 입력하면 가능하다고는 하시더라고요.
0: 가능하대요.
1: 네, 가능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아, 그 로봇을 체험하고 나니까 요즘 뭐 AI 네. 많이 발전하고 있잖아요.
0: 로봇도 발전하고 있고.
1: 네. 그래서 언젠가 이 어두운 미술관에서 시각장애인이 혼자서도 자유롭게 즐겁게 로봇과 함께 관람할 수 있는 날이 오겠구나 싶었습니다.
0: 저는 왠지 글라스도 네. 요즘 막 안경 형태로 나온다고 하는데
1: 네.
0: 그 안경을 쓰면은 네. 그 얼굴 방향이 향하는 네. 그 방향에 있는 모든 정보가 그 귀로 들어온다는 기술을 들었거든요.
1: 아,
0: 그런 것도 이제 곧 개발이 되면 실용화가 되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1: 멋진데요.
0: 그렇죠.
1: 네.
0: 저는 아까 닷패드 얘기하실 때 사실 네. 그 생각이 났어요.
1: 아,
0: 그런 것들이 좀 더 빨리 개발되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1: 그러니까요. 제가 안 보이지만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도 있겠네요.
0: 그럼요.
1: 네.
0: 그럼요. 어쨌든 이래나 저래나 미래는 기대가 되고 있다.
1: 네. 네.
0: 그 외에도 다른 접근성이 있었나요?
1: 네, 네. 많습니다. 쉬운 글로 된 큰 글자 리플리, 점자 리플리, 색약 보정 안경도 있고요. 그리고 이동 지원 서비스 가능해요. 지난번에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모두 미술 공간 가는 길에 회전문이랑 주차장이 있어서 시각장애 관람객에게는 좀 난코스거든요. 네, 그래서 좀 이동 지원 서비스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전에 전화나 문자로 신청해서 이용 가능하시고요.
0: 네.
1: 제가 그래서 연락처를 확인해 왔습니다. 네, 전화번호는요. 02-760-9797 이고요.
0: 네.
1: 문자는 010-5178-0018번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문의하셔서 이용하시면 좋겠고요. 서로 다른 우리가 함께하는 과정을 느낄 수 있는 전시, 관계의 기술 기꺼이 기어이 기대어 많은 관심 바랍니다.
0: 네. 그 와중에 우리 장근영 씨는 전화번호를 어떻게 이렇게 잘 외워요?
1: 아, 그러니까요.
0: 자, 2026 모두공감 기획전 접근성을 세심하게 준비한 전시라는 느낌이 들고요. 오늘도 좋은 이야기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네,
0: 지금까지 시각장애인 장근영 씨와 함께했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갈게요. 권정열 소유가 부릅니다. 어깨.

0: 서울 중구에 사는 저는 시각장애인 조주영입니다. 헬스키퍼라고 아실 텐데 기업체에서 이렇게 저희가 고용이 돼서 직원들 이게 복지로 안마 받으러 오면 안마해 드리는 서울에 올라가서 2018년 9월에 이제 취직이 됐으니까 8년째 또 여기 회사에서 또 저하고 잘 맞는 것 같아요. 직원분들하고 다 이렇게 저가 안마하면 다들 뿌듯해 해주시고 환경도 좋고 예, 여기 직장이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좀 힘들 때도 있는데 이제 좀 몸이 좀 피곤할 때 잠을 많이 못 잤다든가 그럴 때도 출근해서 이제 안마를 하면 지칠 때도 있고 하지만 그래도 직원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했을 때 감사하다고 너무 시원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고 좋아해 주실 때 직장인분들이 또 이렇게 와서 해주시고 저희와 이렇게 또 공감해 주시니까 그게 너무 또 뿌듯하고 자부심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게 복지관이나 이런 데서 프로그램이나 뭐 여러 심리 프로그램 뭐 등등 뭐 많은 프로그램을 이제 공부를 쭉 하면서 이제 그런 데서 또 직원을 대하는 그 태도라든지 안마 받으러 왔을 때말 한마디라도 그 배운 게 적용을 하니까 다 좋아하시더라고요. 그게 매력인 것 같아요.
1: 서울 중구에 사는 시각장애인 조주영 씨의 이야기였습니다. 기업에서 헬스키퍼로 일하고 있는데 힘든 날도 있지만 직원들에게 안마해줬을 때 감사하다, 시원하다는 말을 들으면 뿌듯하고 또 자부심이 느껴진다고 하셨어요. 일반적으로 돈을 내는 사람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하는 거 듣기가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죠? 보통은 돈을 받는 사람이 감사하다고 하죠.

그런데 우리 조지영 씨는 감사하다는 말을 들으면서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너무 좋습니다. 예. 특히 조지영 씨는 복지관에서 고객을 대하는 태도, 일명 CS 교육을 받으신 것 같은데요. 배운 걸 또 현장에서 잘 활용하시는 모양입니다. 네. 앞으로도 늘 행복한 마음으로 일하시길, 건강하게 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갈게요. 페퍼톤스가 부릅니다. 행운을 빌어요.

0: 화제의 TV 드라마를 화면 해설로 감상하는 생생 TV 시간입니다. 화면 해설 에세이 눈에 선하게 저자 권성아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자, 요즘 근데 작가님 어떤 작품의 화면 해설을 하세요?
1: 뭐 드라마도 하고 다큐멘터리도 하고 또 애니메이션도 하고 하는데 영화도.
0: 힙합은 안 하시고.
1: 힙합은 끝났습니다. 너무 힘들었지만. 네. 그 이제 제가 기억에 남는 작품이 있는데 그 한 분량은 20분이 채 안 되는 되게 짧은 다큐멘터리였는데요. 거기 내레이션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예 영상, 음악, 자막 이렇게만 이루어진 다큐인데.
0: 잠깐만요. 그러기도 쉽지 않은데.
1: 네. 네. 그런데 되게 퀄리티가 높았고 화면 이제 잘 찍었고요. 그리고 자막의 내용도 굉장히 충실했고 했는데 이제 뭐 다도라던가 이게 좀 전통 분야 다루는 이제 그런 작품이었거든요. 근데 그 전통 공예품을 만드는 것도 가끔 나왔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전통 지게.
0: 지게요?
1: 지게 짐 지는 거 있잖아요. 그걸 만드시는 장인이 계시더라고요.
0: 그래서 이런 말씀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아직도.
1: 네, 연세는 이제 꽤 드셨는데 예. 그걸 이제 진짜 전통적인 방식으로 다 나무를 깎아서 그리고 이렇게 끼워서 이렇게 만드시는데 그 과정을 소개한 작품을 이제 제가 하게 됐어요. 근데 이게 제가 전통 지게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알아야 제가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 이걸 쉽게 설명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상에서 다 보여주는 건 아니니까 저 과정이 도대체 뭘 하는 건지 이제 좀 제가 알아야 설명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제가 이게 한 10분 조금 넘었던 것 같은데 그거를 하려고 하여튼 며칠을 공부를 했는데 그래서 이 제가 이제 직접 만약에 저보고 깎아서 만들려면은 못했겠지만 네. 이 머릿속으로는 거의 그 전통 지게를 만들 수 있을 정도까지
0: 그 정도.
1: 예, 계속 공부를 해 하고 그 과정을 다 이해한 다음에 이제 그 화면 해설을 썼던 것 같습니다.
0: 와, 또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군요. 그에 비해 정말 이제 마음만 열면 이해할 수 있는
1: 그렇습니다.
0: 우리 은혜하는 두정님아 네. 감상할 시간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데뷔가 네. 아들 도월대군 열과 함께 있던 나인 홍씨를 네. 데려오라는 명을 내린 그 장면까지 만나봤어요.
1: 네, 그 홍씨가 이제 은조였잖아요. 예. 그래서 이 다급해진 열이 은조를 찾아가서 이제 그 친정까지 가서 데리고 이제 걸로 돌아왔는데요. 지금 현재 열과 은조는 영혼이 아직도 바뀌어 네네. 있는 상태고요. 은조가 이제 즉시 데뷔전으로 향하는데 데뷔가 그 홍씨를 찾은 이유가 뭐였냐면 다름 아닌 그 대군 도월대군 열을 좀 감시를 하라 이런 거였습니다.
0: 너무 감사하다. 네.
1: 그러네요.
0: 네네네.
1: 그래서 그러면서 특별히 그 열의 여인에 대해서 더 은밀히 알아보고 왜냐하면 열이 그렇게 밖으로 다니면서 가문도 근본도 없는 천것들을 만나는 것 아닌지 그게 이제 은조가 되는데 이런, 네. 어쨌든 예, 이게 불안해서 이제 그렇다고 네, 얘기를 해요. 네. 그리고 일전에 열이 뜰에서 손을 잡고 다닌 그 여인이 누군지도 알아서 가지고 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0: 와, 정답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 자꾸 엄한 걸 찾아오라고 하시네요. 네. 자, 그때는 어쨌든 영혼이 바뀐 은조가 네. 걸에서 나가려고 네. 해림에게 도움을 청한 거잖아요.
1: 네. 그때 이제 해림이 걸에 들어와 있어가지고 네. 해림의 손을 잡고 막 나간 건데요. 그리고 이렇게 그 대비가 명을 내린 그날에도 이제 마침 해림이 그 중전이 일가였거든요. 그래서 중전을 아련하고 뭐라고 이제 얘기를 했냐면 중전에게 그 제이가 계속 지속적으로 욕을 했는데 혼인을 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해서 이제 그걸 들어주기 위해서 그 중전한테 도움을 청해요.
0: 네.
1: 이제 혼인하고 싶지 않다고. 그러니까 중전은 조금 올바른 사람인데 안 그래도 그 도승지 임사영이 좀 찜찜했고 그러니까 그 가문과 연을 맺는 것이 내가 좀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 그러면 조만간 너희 오라비인 그 신진원에게 내가 얘기를 해서 파혼을 할 수 있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도 그게 이제 조선시대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파혼하면 아무래도 여자 쪽이 더 안 좋잖아요.
0: 그러니까 뭐 얘기 저번 시간에 그랬잖아요. 그 혼담만 네. 오가도 거의 결혼한 시기인데.
1: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그 해림에게 그 따라붙게 될 그런 풍문들이 염려가 되겠다고 하니까 그 해림이 감내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0: 네, 네, 네.
1: 한편 열의 처서로 돌아온 은조는 이제 피곤해서 이제 아, 나 너무 피곤하다고 이러면서 그 금침에 누워서 잠을 자고요.
0: 네.
1: 그리고 열은 이제 그 은조가 이제 깃들어 있으니까 거기 옆에 못 가고 서탁에 이렇게 엎드려서 쪼그려 잠이 들어요. 달이 이렇게 밝게 뜬 밤에 은조가 먼저 깨어나서 잠든 열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0: 네. KBS 드라마 은혜하는 도정님아 감상해 보겠습니다. 화면 해설의 김정후 성우입니다.
2: 기척을 느낀 열이 천천히 눈을 뜨는데 은조의 맑은 눈과 시선이 마주친다. 놀란 그가 일어나려 하자 은조가 붙잡는다.
3: 있어봐. 내 얼굴이 이렇게 잘생겼었나 감상 중이니까.
2: 가만히 서로를 마주보는 순간 둘의 모습이 원래대로 돌아간 것처럼 비춰진다.
4: 적어도 이 순간은 혼바뀐 거 그리 나쁜 것 같진 않네.
2: 열이 천천히 고개를 든다.
4: 엊그제 밤은 진심 아니었어. 내 손으로 잡겠다던 말.
2: 은조도 몸을 일으킨다.
3: 아니요. 진심이어야 해요. 그 일을 한 건요. 그냥 마음이 쓰여서였어요. 굶고 굶어 약발조차 듣지 않는 병자들을 가만 볼 수가 없어서 시작했어요. 내 처지에 이런 일 이해 안 되겠죠. 나도 내가 그런 대어볼. 대체 난 왜 이렇게 생겨먹은 걸까. 머리를 쥐어짜봐도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하늘이 준 오지랖이다. 그리 정해버렸어요. 이유를 안 찾아도 되니까 그나마 편해졌고요. 누굴 위해서가 아니라 내 속 편하자고 그랬어요. 이기적이죠. 어쩌면 허영일지도요.
4: 그건 마음이야. 진심이고.
2: 은조가 진지한 표정으로 열을 본다.
3: 일전에 내게 한 약조요.
4: 앞으로도 내 범위에만 있어라. 내가 품을 수 있는 딱 그만큼만.
3: 허나 이를 넘어서 조선의 근간을 어지럽힌다면 널 잡을 것이다.
4: 없어야 할 거야. 그런 날은.
3: 설마요. 서리질이나 하는 좀도적이 이 나라의 근간을 어지럽힐 주제가 되겠어요?
2: 열이 가볍게 웃는다.
3: 나도 약조할게요. 만에 하나 내가 잡혀야 한다면 그건 꼭 대군손일 거예요.
2: 열의 눈빛이 아리게 흔들린다. 두 사람 모습이 다시 혼이 바뀐 모습대로 비춰진다.
5: 대군마마, 서판관 들어있사옵니다.
3: 들라해.
4: 자리, 자리.
2: 열과 은조가 얼른 자리를 바꾸고 허둥대며 자세를 고쳐앉는다. 의아해하는 대추.
6: 제가 분위기 파악 못하고 일찍 들어온 것입니까?
3: 앞으로 문 앞에서 10시까지 세고 들어와.
2: 처소 마당.
7: 아까 도순지 얘기는 뭐야? 전화에 침전에 들었어?
4: 참, 엊그제 만났을 때 그 일 말한다는 게 깜빡했어요.
2: 은조가 의아하게 올려다본다. 임부자가 권례 집무실에 앉아있다.
8: 태군이 아버님을 떠보려고 했다 여기십니까? 저는 그리 보이지 않던데요.
9: 나도 그래 보였다.
8: 헌데 무얼 계속 담고 계십니까?
9: 도월대군. 그 이름이 걸리는구나.
7: 약재를 물려?
2: 처소마당.
7: 해서 지난번에 도승지와 장수경 입에서 내 군호가 나왔던 거군.
10: 전하께서도 달리 화내지 않으셔서 잘 넘겼다고 생각했어요.
7: 그 입이 본래 그래. 별뜻 없이 말해도 주위에서 별뜻을 만들어와.
10: 대군으로 사는 것도 쉬운 일만은 아니네요. 이부자리만 개도 처소가 난리 나고 약재 이름만 물어도 어이들을 문추시키겠다고 찾아오니 말도 행동도 함부로 못하기는 피차 다를 바 없어요.
0: 자 근데 은조가 약재 네. 이름을 알아낸 거죠.
1: 네, 은조의 네. 영혼이 깃든 열이 이제 임사영에게 직접 물어봤어요. 그 약재가 뭐냐고 그랬더니 그 향을 피우는 약재요. 곡두라는 이제 약재라는 이름은 알려줬습니다. 네. 네. 한편 이규는 그 열이 향을 꺼버린 뒤에 이제 향을 피우진 않았는데요. 이후에 중독 증세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막 손을 막 와들와들 떨고 몸도 너무 무겁고 힘들다 이렇게 네. 하면서 다시 향을 피우라고 명을 내려. 그래서 향을 피우게 되죠. 임사영은 열이 이규의 침전에 들었던 일로 인해서 아무래도 안 되겠다. 도열대군을 제거해야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명분을 찾으려 해요. 그런데 이게 대군이다 보니까 뒷조사를 하다가 잘못되면 난리 나는 일이잖아.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큰아들인 승재에게는 너무 위험한 일이니까 빠지라고. 너는 빠지라. 이러면서 내가 대신 명령을 내릴 자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0: 오, 누군가요? 그 기생 아들인 제이 말하는 건가요?
1: 그렇죠. 둘째 아들인 제이를 이제 그런 용도로 쓰려고 키웠던 겁니다. 제이는 얼마 전에 과거에 장원급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헌부를 그 지원을 했는데 이제 사헌부가 그 신하들을 감시하는 곳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일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임사영이 안 된다고 의금부로 발령을 냅니다. 그래서 제이가 그 의금부로 발령이 되자마자 곧 그 도월대군이 드나들던 열이 드나들던 그 포청 집무실에 들이닥쳐서 거기 있는 수사 보고서들을 모두 싹 압수해가요. 왜냐하면 이제 거기서 뭔가 증거를 좀 찾아내려고 했던 건데. 거기에 이제 그 길동에 관한 자료가 있어서 좀 열이 좀 위험해지게 되거든요.
0: 아, 네네.
1: 예, 그 후 궐에 들어온 제인은 이렇게 막 대궐을 걷다가 저 멀리 가는 나인을 보게 되는데 그게 은조였어요. 그래서 막 쫓아가 보니 은조가 맞았던 거죠.
0: 네. 네.
1: 그리고 한편 해림은 그 궁궐 누각에서 이제 다른 규수들과 차담을 이렇게 나누고 있다가 근데 이제 그 말이 많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파혼한 걸 이제 뭐 안 됐다 하면서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0: 그건 그래서 거의 KBS 9시 뉴스에서 얘기한 건데.
1: 네. 그래서 해림이 이제 굉장히 곤란한 처지가 됐거든요. 이때. 도월대군 열이 등장을 합니다. 해림은 여기서 처음 그 열이 도월대군인 걸 알게 되거든요. 그전까지는 종사관인 줄 알았던 거죠.
0: 네. 네. KBS 드라마 은혜하는 도정님아 다음 내용입니다.
10: 정원은 뜻 그대로 약속일 뿐이요. 깨지 못할 금기가 아니라. 허니, 고작 약속이 깨졌다여 일방의 죄는 없겠죠. 규수들의 담소 시간을 방해해 미안하오. 내 지나던 길에 몹시 기가 거슬려서.
2: 분위기를 주도한 규수.
11: 오랜만에 뵙습니다.

0: 대군마마.
1: 나를 아시오?
0: 일전에 대비전에서 뵌 적이 있나이다.
1: 이런, 내 기억엔 없는데. 결례했어.
0: 아닙니다.
1: 거기, 신가 해림낭자.
0: 예?
1: 괜찮다면 잠시 귀한 시간 내주시겠소?
0: 저 말씀입니까?
2: 열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인다. 해림이 열을 따라 대나무 정원으로 들어서자 열이 잔뜩 상기된 얼굴로 돌아선다.
3: 지금 딱 그거 같지 않았습니까? 여주인공의 절체절명의 순간에 나타난 왕자님.
0: 에?
1: 진짜 이런 기분이구나. 저 체질인 것 같아요. 종종 구하러 다녀야 되나? 아, 설아는 안 보시는군요.
4: 아니요, 좋아합니다. 서동전, 평강공주전, 장기전, 숙향전, 이춘풍전, 김상서전.
1: 김상서전? 그거 진짜 구하기 힘든 책인데. 설빙이 백년과 약한 정운자랑 헤어졌을 때 폭포수 눈물 흘렸습니다.
4: 전 죽은 설빙이 환생해 다시 정운자 집에 들어갔을 때 환호성 질렀습니다.
1: 하지만 이 책의 진짜 묘미는
5: 남장한 설빙의 전쟁 대 승리.
1: 해독자네
4: 탐독하셨군요.
0: 아, 정말 대군맘하십니까?
2: 열이 얼굴을 바짝 들이대자 놀란 해림의 심장이 쿵쾅된다.
1: 이 얼굴이 그렇답니다. 놀랍죠?
2: 열의 얼굴에 부드러운 미소가 피어오른다.
0: 그간 소녀가 대군맘하심을 몰라뵙고 송구합니다.
1: 아닙니다. 저도 우연히 지나는 길이었습니다. 공경에 처한 것 같아서 도와주려 그런 것인데 혹시 섣불렀습니까?
0: 아니요. 합당한 때 합당한 발걸음을 오셨습니다.
1: 사실 낭작께 사죄할 것도 있거든요. 뜻하지 않게 낭작께 오명을 씌운 전력이 생겼어요.
2: 해림이 가볍게 고개를 끄덕인다.
1: 무슨 일인지 묻진 않으십니까?
0: 합당한 때 합당한 말씀 주시겠죠?
1: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훗날 모두 얘기해드리겠습니다.
2: 해림이 맑게 웃는다.
6: 이거 안 웃나? 나 놓으라고.
2: 제이가 은조의 손목을 잡고 끌고 온다.
7: 응?
8: 이게 누구야?
0: 진짜 여기서 또 뵙습니다. 대군마마께서도 제이 도령을 아십니까?
8: 아, 그게 대군?
2: 제이가 경멸하듯 은조를 본다.
8: 그 차림으로 여기 있는 배경을 이제 알만하네.
1: 아, 그건 오해요.
9: 종사품 을금부경력이 무품계인 대군을 아련하고도 가만히 서 있는 불충은 뭐지?
8: 넌 탁 쳐.
9: 내가 이 얼굴이라서 네 목숨 부지하고 있는 줄 알아.
2: 은조가 손을 잡아 뺀다.
0: 이게 무슨...
2: 제이가 보란듯이 열에게 다가간다.
8: 의금부 경력 임가 제이 대군마마를 배웁니다.
2: 열이 묵리하는 제이를 가만히 지켜본다.
8: 곧 반드시 다시 뵙겠습니다.
2: 제이가 도발하듯 열을 똑바로 본다.
10: 저는 이만 집안 단속을 해야 해서 물러나겠습니다. 넌 따라와.
2: 제이가 냉랭하게 앞서가자 열이 걱정스레 은조 앞을 막아선다.
9: 그대로 있어. 일 커져.
2: 은조가 뒷짐을 진 채 당당하게 걸음을 옮긴다.
11: 야, 이거 걱정되는데. 네. 제이가 은조 가만 둘까요?
12: 예, 그 열도 이제 걱정이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막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대추가 거듭니다. 여기서 이 대추의 입을 통해서 그 밝혀진 사실이 있는데요. 은조가 혼례를 치르던 날 그날 비가 왔거든요.
11: 네.
12: 그래서 열이 은조의 꽃가마가 혹시 넘어질까 가는 길마다 이렇게 마른 모래며 집단이며 자갈을 다 펼쳐서 깔아줬어요. 예. 왜냐면 이제 가다가 그 은조가 아끼는 꽃신이 젖을까,
11: 아이고.
12: 또 꽃가마가 흔들릴까 이런 걱정이 됐던 거죠.
11: 네. 참 지금 열의 몸속에 들어있는 건 은조의 영혼이죠.
12: 그러니까 이제 은조가 그 사실을 다 알게 된 거죠. 네네. 얼마나 마음을 써줬는지.
11: 아이고, 네.
12: 그래서 은조가 내가 이러면 어떻게 어떡하냐고 내가 못 살겠다고 막 이러면서 울먹여요. 이제 현재 그 은조에게는 열의 그 영혼이 들어 있잖아요. 그래서 더 못 참고 이제 말을 달려서 은조를 구하러 이제 출발을 하게 돼요.
11: 예, 열의 영혼이 있기 때문에 은조는 어떻게 됐나요?
12: 이제 당할 열이 아니잖아요.
11: 그렇죠.
12: 예, 그래서 제이에게 우리 손주님은 왜 이렇게 화가 나 있냐고 물어봅니다. 누가 보면 내 서방인 줄 알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그래서 제이가 막
11: 약 올리는 거 자체 기가 막히네요.
12: 제이가 당황하니까 은조가 이렇게 바짝 다가와서 얼굴을 가까이 대고 똑바로 쳐다봐요. 그러면서 뭐라 얘기하냐면 날 보는 눈빛이 심히 흔들린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 제이가 더 당황을 합니다. 그래서
11: 왜냐면 남자 마음 남자가 잘 알거든요.
12: 뭐 하자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니까 은조가 뭘 하자고 하지 말라는 거지. 경고야. 이렇게 경고를 날려요.
11: 예, 예, 예.
12: 그러니까 이후 이제 은조가 별채로 돌아오면서 저 자식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은조의 모습이잖아요. 날 아주 애가 닳게 보는데 어? 여태 그 마음을 품고서 우리 은조를 대한 거냐고 이렇게 막 분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이도 몰랐던 제이의 마음을 열이 먼저 알아보게 된 거죠.
11: 네. 제이가 은조를 좋아하고 있었네요. 네,
12: 그래서 계속 이렇게 까칠하고 거칠게 네. 대했던 거죠.
11: 네.
12: 한편 이제 말을 내달려 은조에게 오던 열은 제이가 이끌고 온 군사들과 맞닥뜨리게 돼요. 그 시각 은조는 그 오빠가 찾아왔다는 얘기를 듣고 친정으로 또 향하게 되는데 제이는 길동을 풀어준 혐의로 열을 추포하겠다고 하고요. 은조에게는 미불이라는 정체불명의 사내가 나타나서 목에 칼까지 겨누면서
11: 네.
12: 당신이 길동이냐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11: 네.
12: 그 사람 미불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한자 이름 명자가 새겨진 검은 반지를 끼고 있는 그런 사내였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에게 절체절명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 이
11: 네.
12: 둘이 그 팔찌를 끼고 있었잖아요.
11: 네네.
12: 청홍 팔찌를. 그래서 그게 갑자기 막 신비로운 빛을 뿜어내기 시작해요.
11: 합체되는 거 죄송해요.
12: 그 직후에
11: 네.
12: 이 둘이가 이제 너무 고통을 느끼다가 눈을 감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눈을 딱 뜨게 되거든요. 그 이후의 상황 만나보겠습니다.
11: 네. KBS 드라마 은혜하는 도정님아 다음 내용입니다.
2: 어두운 밤 열과 은조에 바뀌었던 영혼이 원래대로 돌아온다. 궐문 앞에 열
13: 돌아왔어.
2: 저잣거리에 은조
4: 드디어 돌아왔어.
2: 기쁨도 잠시 은조가 자신의 목에 겨눠진 칼날을 보고 얼어붙는다.
4: 누구?
2: 검은 반지를 낀 사내.
13: 그대가 길동이요.
2: 궐문 앞
13: 분명 목에 칼날이. 그럼 지금 대추야 검.
2: 하이! 열이 대추가 던진 검을 움켜쥐고 저잣거리를 향해 말을 달린다. 반지 낀 사내 미불이 은조를 노려본다.
4: 칼을 겨누는 것으로는 원하는 답을 얻지 못할 겁니다.
13: 내 생각은 다르고 칼은 인간의 진심을 가장 신속하게 도려내거든.
4: 저를 길동으로 의심하셨다면 보청에 신고하십시오. 드릴 답은 그뿐입니다.
2: 은조의 단호한 눈빛에 미불이 칼을 거둔다.
13: 만일 그대가 이 칼 한 자루에 정체를 질투하는 사람이었다면 진정 목을 베었을지도.
4: 저를 시험하신 까닭이 무엇입니까?
13: 보청에 신고할 일은 없어. 함께 갑시다. 우린 길동이란 이름이 필요하니.
4: 이름이요?
2: 저자에 도착한 열이 말에서 뛰어내리며 칼을 뽑는다.
13: 홍은조! 어딨어? 홍은조!
4: 맞죠?
2: 은조가 뒷골목에서 나온다. 안도한 열이 성큼성큼 걸어가서 와락 끌어안자 그녀의 눈이 휘둥그레진다. 열은 울컥한 얼굴로 은조의 어깨를 감싼 손에 힘을 꽉 주고 있다.
13: 오는 내내 영영 내 몸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좋으니 다시 네 몸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 빌었어.
2: 은조는 어색하게 손을 벌린 채 열을 안을까 말까 고민한다.
9: 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괜히 움직였다가 지난번처럼 길만 엇갈릴 것 같아서.
2: 열이 몸을 떼고 은조를 생각했다.

0: 시작한다.
1: 다친 데는?
2: 없어요. 정말 괜찮아요.
0: 열이 안도한 듯 다시 껴안는다.
1: 잠깐만. 사심은 전혀 없어. 꿈이 아닌지 확인하는 중.
0: 은조도 가만히 손을 펼쳐서 그의 등을 조심히 감싼다.
3: 그만 악몽에서 깨요. 이제야 말하지만요, 이대로 안 돌아오면 어쩌나. 매일 밤이 무서웠어요.
0: 열이 안쓰러운 표정으로 은조를 마주본다.
3: 벼랑간 정상 과부 되신 분만큼은 아니겠지만요.
0: 열의 표정이 뭉클해진다.
1: 반가워, 홍은조. 끝끝내 이 말을 못할까 매 순간이 두려웠어.
0: 두 사람이 안도의 미소를 짓는다.
1: 그럼 검을 겨눈 자는 누구야?
4: 자, 진짜 네. 은조에게 검을 겨눈 자는 누구예요?
5: 네, 이 미불이라는 아까 네. 사람이라고 했는데 행색은 이제 양반 차림을 하고 있었어요. 이제 그 사람이 어디인가로 찾아가서 그 흰 고깔 쓴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얼굴은 드러나지 않는데요. 네. 그러면서 뭐라고 고하냐면 그 길동이 단칼에 거절을 했고 대사관을 죽인 것도 아니었다고 그렇게 보고를 해요. 그러자 그 여인이 말은 하지 않고요. 그 미불에게 쪽지를 한 장 건네는데 거기에 이제 내가 만나볼 것이다 이렇게만 적혀 있었습니다. 이들의 정체는 차차 밝혀질 것 같고요. 은조는 열이 걱정할까 염려되어 이제 미불이 그냥 강도였다고만 그렇게 둘러댑니다. 조금 뒤 열은 대출을 시켜서 은조를 이제 집까지 호의해 주라고 하고 직접 제이 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4: 열이 피하지 않는군요.
5: 네, 그렇습니다. 예, 예. 열은 당당히 말에 올라서 의금부로 인도하라 이렇게 명을 내리고 예. 이제 의금부로 가서 이제 갇히게 돼요.
4: 예?
5: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조사를 받아야 되니까 갇히는데 열이 뭐라고 하냐면 상대가 승부수를 띄웠으니 걸맞게 응수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대추에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대군이니까 풀려났는데 금방 임사영이 이제 입거를 해요. 입거를 해서 대전에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열이 홀로 뒷짐을 지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열이 나 같은 대군을 상대로 이런 일을 벌일 인물은 조선에 둘밖에 없다고. 자네 아니면 저나 이렇게 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임사영이 속을 의아해합니다. 왜 주상이 아니라 나를 먼저 의심하는 거지? 이렇게요. 그 상황이 나오는데요.
4: 네.
5: 마지막 내용 감상해 보겠습니다.
4: 네, KBS 드라마 은혜하는 도정님아 오늘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1: 전하께서 나를 견제하실 분 공격 따윈 하진 않으시네. 경우년 피해 그 해 우리 형제가 맹약이란 걸 맺었거든. 고인 물보다 진한 피로 말일세.
6: 오해십니다. 제가 대군 마마께 감히 그럴 이유가
1: 난 알 것 같은데 이유 협박, 갈치, 복종 등등 어떤 필요로 자네가 대사관에게 그 피록을 건넸고 그 시점에 하필 대군이 그 문건을 주워들어 전하께 향했고 대략 이런 맥락으로 내게 물먹은 듯 보여.
0: 임사영이 금시초문이란 표정을 짓는다.
1: 기록에 방대한 정보와 기록의 주인이 누굴까 했는데 이리 보는구려.
0: 열이 임사영을 똑바로 본다.
6: 소신 무슨 말씀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1: 물론 지금까진 추측이었네. 이제부터 명령이고 이 시각 이후 길동과 관련된 사건에서 손떼게.
6: 그리하면 대군 마마께선 이 시각 이후 비록에 관한 추측은 삼가시는 겁니까?
1: 거래.
0: 임사영이 옅은 미소를 짓고 있다.
1: 성사.
6: 바잡겠사옵니다.
0: 열이 냉소하며 그를 지나쳤다가 다시 돌아선다.
1: 아, 전에 두 아들 예의범절은 다시 가르치고 부전자전인가?
0: 뻣뻣이 고개를 든 임사영이 열이 나간 문 쪽을 노려본다.
7: 도승지가 열이를?
0: 침전.
7: 내 재가도 없이 추포하였단 말이냐? 새벽에 긴급히 그랬다 하오. 한시라도 빨리 전하의 근심 덜어드리려는 충심이 아니겠소? 눈에까지를 뽑아낼 기회외다?
8: 전하, 도승지 들었사옵니다.
7: 벌써 낭부를 들고 왔나보.
9: 흉보일태다. 내 아우에게 혼쭐이 난 얼굴 아니더냐.
0: 임사영이 굳은 표정을 풀며 고개를 숙인다.
10: 송구하옵니다. 도월 대군의 일은 의금부에서 착오가 있었던 듯합니다.
9: 도승지, 그대의 충심이 과했다. 내 명 없이 불필요한 짓은 삼가라.
0: 이규의 눈에 노기가 어려있다.
10: 예, 전하.
0: 이규가 이리저리 목을 꺾는다.
11: 역제 효험이 날로 좋구나.
9: 오랜만에 육신도 신사도 가볍다. 행궁으로 사냥을 나갈 터이니 채비시키거라.
10: 예.
0: 임사영이 고개를 숙인 채 눈을 치뜬다.
4: 자, 치뜨는 사람치고 네. 가만히 있는 사람 없습니다.
5: 그렇죠.
4: 예, 뭔가 합니다, 저분.
5: 근데 이제 임사영이 이제 일단 승부수를 띄웠는데 그게 자충수가 되었다 생각을 하면서 이 주상과 도월대군이 피는 반밖에 안 섞였지만 형제가 맞다는 그런 이제 얘기를 하고
4: 네.
5: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 좀 잠시 몸을 웅크려야겠다. 다음 기회를 다시 노리게 되는 거죠. 한편 은조는 열이 의금부에 잡혀간 걸 알고 너무 놀라가지고 막 포청으로 달려가서 이제 그 앞에 딱 멈춰서요. 그러면서 마음을 다잡습니다. 방법은 이것뿐이다. 그 죄는 내 몫이니까 이렇게 얘기를
4: 어떻게 합니다. 그러면 뭐 자수하는 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5: 그건 다음 시간에 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4: 네, 알겠습니다. KBS 드라마 은혜하는 도중님아 지금까지 화면 해설 작가 권성아 씨와 함께 감상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5: 네, 고맙습니다.
4: 자, 마지막 곡으로요. 린의 시간을 거슬러 들려드리면서 저희도 물러갑니다. 전 지금까지 아나운서 오승원이었고요. 고맙습니다.
12: 구름에 빛이 느려지고 잠깐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7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내 이름 푸른 하늘 아나운서 장웅입니다. 정부가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의 국가보상 범위를 산모중증장애까지로 확대합니다. 현재는 신생아가 뇌성마비에 걸렸거나 산모, 태아, 신생아가 사망했을 때만 국가보상 대상이 됐는데요. 의료사고 피해 구제 및 의료 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해서 분만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의 국가 책임을 산모중증장애까지로 확대하게 된 겁니다. 여기서 산모의 중증장애란 태아가 산모의 태내에 있는 시간이 20주 이상을 경과한 산모의 중증장애를 말하는데요. 그동안 사망 등과 관련한 국가보상은 최대 3억 원이었고요. 산모 중증장애 관련한 보상 한도는 1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입법 예고 기간은 6월 8일까지고요. 현재 임신 중이거나 임신 계획을 갖고 있는 분들, 특히 그 장애인 가정에서는 관련 내용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푸른 하늘 첫 곡 서태지의 노래로 준비했습니다. Take 5.

서태지의 테이크 5, 내일은 푸른 하늘 첫 곡이었습니다. 월요일 방송 순서 소개해드리죠. 한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경수 명예교수와 시사복지 함께하고요. 이창훈의 행복뉴스에서는 지방선거날에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지원한다는 소식과 화성시 동탄 아르딘 복지관이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카페를 열었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법이 밥이다에서는 앞으로 3주 남은 지방선거에서 투표하러 가기 전에 꼭 알아둬야 할 선거법 상식 정리해드리죠.

0: 내일은 푸른 하늘.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우다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상지절단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한양대학교 사범대학 일반대학원에서 응용미술학과에 재학 중이고요. 이제 소셜디자인 그리고 장애인의 삶, 그것을 디자인적으로 어떻게 풀어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장애 당사자이기도 하고 또 관련해서 경험했던 그런 장애 경험들을 바탕으로 한 연구를 해서 좀 사회에 기여해보고 싶다는 꿈을 좀 키우고 있는 상황이라서 사실은 가장 처음에 느꼈던 것은 분명 나는 이렇게 특정한 경험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사실 예를 들어서 장애라는 것은 사실은 아직은 그렇게 쉽게 공감되기 어려운 분야인 것 같아요. 개인이 아직 경험하고 있는 이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저는 사실 그런 부분이 충분히 설명되어지고 또 공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그걸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할지 항상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서 그런 것들을 좀 연구하고 활동하고 싶어 하는 사람입니다. 사실은 저는 연구를 계속하고 싶어서 공부를 하는 거라서 직업적으로는 정말 불안한 상황이긴 합니다. 제가 과연 몇 년 뒤에 뭘 하고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계속 목소리를 내고 연구 결과가 실제 이 정책이나 이 장애인들의 삶에 적용될 수 있게끔 어디선가 역할을 하는 걸 꿈꾸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당장 이제 사람들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직업 자체는 어떤 연구소의 연구원이라던가 뭐 그런 데서 조금 더 커리어나 제 연구의 깊이를 좀 쌓고 어느 순간 이제 제가 좀 진두지휘를 하는 역할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고 싶은 노래는 우효의 민들레입니다.

0: 복지 시사 이슈를 쉽게 해설하는 시사 복지 시간입니다. 한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경수 명예교수와 함께하죠.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5월 11일 오늘은 입양의 날입니다. 먼저 이날의 의미부터 짚어볼까요?
1: 네, 그렇습니다. 5월 11일은 우리 사회가요, 그 입양의 의미를 함께 생각해보는 그런 날입니다. 예, 다들 아시는 것처럼 5월은 가정의 달이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11이라는 숫자는 한 가정이 한 아이를 품는다. 그런 상징을 담고 있습니다. 네. 네. 여기 이제 2006년에 입양 가족을 격려하고요. 또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자는 취지로 제정됐죠. 그런데 이제 2026년 올해 입양의 날은 이전과는 좀 다르게 다가오는데요.
0: 네.
1: 왜냐하면 작년 7월부터 입양 관련 법률이 새롭게 시행되어서요. 국가 책임으로 전환된 그런 분기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입양의 날은 단순히 입양은 아름다운 일이다. 그런 말에서 한 발 더 나가서
0: 네.
1: 예, 이제는 이제 입양이 정말 아이의 권리를 중심에 두고 이루어지고 있는가. 또 아이가 가족과 분리되기 전에 국가는 무엇을 했는가 이런 질문을 하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0: 그래요.
1: 네.
0: 최근 우리나라의 입양 현실을 숫자로 보면 어떤 상황입니까?
1: 네. 보건복지부 자료를 보면요. 2024년 기준으로 전체 입양 아동은 212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이 가운데 국내 입양이 154명, 또 해외 입양이 58명으로 국내 입양 비중이 약 73%인데요. 이게 이제 과거하고 비교해 보면 해외 입양은 크게 줄고 국내 입양 비중은 높아진 그런 셈이죠.
0: 네.
1: 네, 하지만 이 변화만으로 우리 입양 현실이 충분히 좋아졌다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출생아 수가 좀 줄어들었고 또 보호 대상 아동 자체가 감소한 영향도 있기 때문이죠.
0: 네.
1: 예, 한국은 이제 전쟁 이후에 지금까지 약 한 17만 명이라는 아주 많은 아이를 해외로 입양 보낸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1980년대에는 한 해에 뭐 8천 명, 9천 명 이렇게 이르는 아동들이 해외로 입양되기도 했죠.
0: 예.
1: 근데 아무튼 뭐 중요한 것은 이런 숫자보다는 지금 이 순간에도 가족과 떨어져 있는 아이 한 명 한 명이 또 어떤 보호를 받고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0: 그래요. 네. 우리나라가 과거 진짜 해외 입양에 크게 의존했던 배경이 있겠죠.
1: 네네. 한국의 그 해외 입양은요. 이제 6.25 전쟁 이후에 그때 이제 전쟁고와 또 혼혈 아동이 많이 발생을 했는데 이 아이들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시작됐습니다.
0: 네.
1: 전쟁이 남긴 그런 상처가 워낙 깊었고요. 또 국내에서 이 아이들을 특히 이제 이렇게 돌볼 여건이 전혀 갖춰져 있지 않았던 시절이었죠. 그 당시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이후인데 산업화가 진행되는 그 동안에도요. 미혼모라든지 빈곤가정 또 장애아동을 국내에서 돌볼 제도를 충분히 만들지 못했습니다.
0: 예.
1: 그거 더불어서요. 또 그 혈연을 중시하는 그런 문화 그런 것 때문에 또 국내 입양도 쉽게 자리를 잡지 못했고요.
0: 그렇죠.
1: 네, 그러다 보니까 해외 입양이 수십 년 동안 하나의 어떤 손쉬운 해결책처럼 굳어버려졌죠. 예, 정부도 또 사회도 왜 아이가 가족과 헤어져야 했는지를 먼저 묻기보다는 이 아이들을 어디로 보낼지 이걸 먼저 생각했던 것입니다.
0: 네.
1: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과거의 그런 해외 입양을 다시 들여다보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0: 그 해외 입양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분들의 이야기도 전해주시겠습니까?
1: 네네. 최근 그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우리 흔히 뭐 진화이라고 하는데.
0: 네.
1: 거기 이제 해외 입양 관련 진실 규명 신청이 크게 늘었습니다. 전체 신청 중에 상당수가 그 해외 입양 관련 사건일 정도로 많은 입양인들이 자신의 기록과 또 삶의 진실을 확인하고자 나서고 있는 것이죠. 실제 사례를 보면 마음이 좀 무거운데요. 덴마크로 입양된 한 분은요. 엄마가 너를 낳자마자 돌아가셨다. 그런 말을 들으면서 평생을 이제 살았는데
0: 네.
1: 나중에 기록을 확인해 보니까 전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0: 아이고, 예.
1: 네. 그래서 이제 본인이 이제 미숙아로 태어나서 그 광주에서 치료받던 중에 뭐 하루 만에 서울 입양기관으로 이송됐고 또 서류상으로는 이미 모든 절차가 끝나 있었습니다.
0: 아하.
1: 살아있는 엄마가 사망한 것으로 기록된 것이죠.
0: 아하.
1: 친생 부모가 전혀 모르는 사이에 할머니가 아이를 입양기관에 넘긴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아이를 되찾으려고 여러 번 찾아갔지만 끝내 만나지 못했고요.
0: 네.
1: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제 겨우 찾았을 때는 엄마는 이미 이제 치매가 깊어져서 대화가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이런 그 조사들을 이제 한 그런 조사관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0: 네.
1: 예, 20세기 한국의 해외 입양은 단순한 그런 복지 정책이나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국가 제도와 사회 구조가 결합된 그런 구조적 인권 침해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0: 네.
1: 그래서 한번 새겨들어야 될 얘기인 것 같습니다.
0: 아유, 그렇네요. 네.
1: 네.
0: 2025년부터 입양제도에 이제 큰 변화가 있었다고 앞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떤 네. 부분이 달라졌습니까?
1: 가장 큰 변화는요, 입양을 더 이상 이제 민간기관의 그 선의에만 맡기지 않겠다는 것이고, 예, 국가가 직접 책임지는 구조로 바꿨다, 이런 점인데요. 여기 작년 7월부터 이제 국내 입양에 관한 특별법, 그리고 이제 국제 입양에 관한 법률, 이게 시행되면서, 입양 절차의 공적 책임이 예, 상당히 강화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이제 입양 대상 그 아동을 결정하는 것은 지자체가 맡고, 또 예비 양부모 신청과 교육은 아동권리보장원이 담당합니다. 또 결연을 심의하는 것은 보건복지부가 그리고 또 최종적으로는 법원에서 이것을 이제 허가하게 되죠.
0: 네.
1: 다시 말해서 이제 국가가 아이의 권리를 중심에 두고 입양 절차를 관리하는 방식으로 전환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이제 작년 10월에 한국은 헤이그 국제 아동 입양 협약 당사국이 됐습니다.
0: 예.
1: 그래서 이 협약은 뭐냐면 원 가정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요. 또 국제 입양은 다른 보호 방법이 없을 때 선택하는 최후의 수단이라는 협약인데 거기에 이제 당사국이 된 것이죠. 서명을 해서요. 또 작년 연말에 그 제3차 아동 정책 기본 계획을 발표했는데 여기서 해외 입양을 단계적으로 중단하겠다는 그런 방향까지 제시하면서 입양은 이제 국내 입양 중심 또 그리고 민간기관에서 국가 책임 중심으로 그렇게 전환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0: 네. 자, 이 법은 바뀌었는데 사람들의 생각

0: 여전히 더 차갑다라는 것이죠. 네, 또 응답자들의 64%가 입양 자녀에 대한 부정적 시선과 편견이 여전히 한국에 있다라는 응답을 했고요. 또 52%는 우리나라가 입양 자녀가 살기가 좀 힘든 사회다 이렇게 답변을 했죠. 그래서 이제 국내 입양이 가장 또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로는 혈연 중심의 가족 문화가 꼽혔습니다. 네. 또 입양 의향도 2023년에 24%였던 것이 작년 25년에는 18%로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생각도 이제 볼 수 있었고요. 근데 그나마 좀 다행스러운 점도 있는데 입양 부모의 90% 이상이 그 공개 입양에 좀 찬성을 하고 있고 네. 또 자기 입양 경험을 바탕으로 예비 입양 부모 교육에 나서는 분들도 이렇게 늘고는 있습니다.
1: 네. 네. 그 입양이 이루어진 다음에는 어떤 지원이 필요할까요?
0: 네. 그 입양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법적으로 성립되는 순간 이렇게 끝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1: 예, 예.
0: 오히려 그때부터 이제 아이와 가족의 긴 여정이 시작되는 것이죠. 아이는 성장하면서요. 이런 질문을 계속 하게 되는데 뭐 나는 누구인가? 왜 입양됐는가? 나의 친생 가족은 또 누군가? 뭐 이런 계속 질문을 갖게 되죠. 부모 역시 아이의 나이와 그런 상황에 맞게 입양 사실을 어떻게 이야기할지 또 학교나 주변의 반응이 어떻게 대응할지 계속 고민을 하게 됩니다.
1: 네네.
0: 그래서 이제 입양 후 사후 서비스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상담이나 부모 교육 또는 뭐 자조 모임, 심리 지원 또는 또 입양 기록에 대한 접근 지원 이런 것들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히 해외 입양인들은 기록이 부정확하거나 기관마다 또 공개 기준이 좀 달라서 예, 과거에는 그랬죠.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죠. 그래서 이제 자신의 뿌리를 찾는 것이 선택이 아니라 이제 권리이기 때문에
1: 네.
0: 예, 입양 이후의 지원 역시 좀 더 국가가 책임져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보입니다.
1: 그래요. 끝으로 21번째 입양의 날에 우리 사회에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실까요?
0: 네네. 뭐 간단하게 한 세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1: 네.
0: 첫째는 이제 과거와의 진정한 그런 화해가 필요하죠. 과거 이제 해외 입양 과정에서 국가와 제도의 책임을 묻는 그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요. 진실 규명과 또 공식적인 책임 인정, 피해 회복 조치 이런 것들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무엇보다 피해 입양인들의 이야기가 제대로 좀 기록이 되고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이 잇따라야 하겠죠.
1: 네.
0: 두 번째는요. 출발선이 좀 바뀌어야 합니다. 좀 근본적인 얘기인데 아이가 그 가족과 분리된 뒤에 입양을 고민하기보다는 왜 가족과 분리될 수밖에 없었는지 이것을 먼저 물어야 합니다.
1: 네.
0: 그래서 미혼모나 또는 위기 가정이나 빈곤 가정이 아이를 직접 키울 수 있도록 뭐 주거나 소득, 돌봄, 뭐 상담 이런 지원이 입양보다 사실 좀 더 앞서야 되겠죠. 또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문화가 바뀌어야 하는데요. 네, 혈연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아이가 좀 존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사회.
1: 네.
0: 또 입양 가족이 다양한 그런 가족의 하나의 형태로 존중받는 사회. 이게 이제 돼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입양의 날에 이런 점들을 꼭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시사복지 한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경수 명예교수였습니다. 장혜리가 부릅니다. 내게 남은 사랑을 드릴게요.

0: 이창훈의 행복 뉴스.
1: 안녕하세요, 이창훈입니다. 경기도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분야의 우수교육 콘텐츠를 발굴하고 이를 도내 운영기관에 확산하기 위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우수 콘텐츠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공모 대상은 경기도 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운영기관이며 공모 분야는 기초문해교육, 학력보완교육, 직업능력교육, 문화예술과 인문교양, 시민참여교육입니다. 일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고향특례시관내 선거인의 편리한 투표를 지원하기 위해 투표편의이동지원서비스 신청자를 본투표일까지 상시 모집합니다. 장애인과 교통약자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전국 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일과 본투표일을 운영하며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차량을 운영해 활동지원사가 승하차 보조와 주출입구 이동을 지원합니다. 경상남도가 와상장애인의 의료기관 이동을 지원하는 든든카 안심케어 시범사업 대상지로 양산시와 거창군을 선정했습니다. 휠체어 이용이 불가능한 와상장애인의 병원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사설구급차 이용요금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은 보행상 앉은 자세를 유지하기 어려워 누워서 이동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하트하트 아트앤컬처가 발달장애인 미술작가의 작품을 담은 그림책 3종을 출간했습니다. 김민정 작가의 올탱이와 친구들, 정혜인 작가의 꽃인 줄 알았어, 이주민 작가의 엄마는 바쁘다 바빠며 그림책은 온라인 서점을 통해 구매할 수 있고 수익은 발달장애 작가의 창작활동 지원에 활용됩니다.

0: 발표할 예정입니다. 화성시 동탄 아르딘 복지관이 화성시립 병점 도서관 내에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허그컵앤 뜨랑슈아 카페를 열었습니다. 30명의 개인 후원자와 11곳의 지역단체가 총 2,800만 원을 후원했으며 화성시는 무상 사용을 허가하며 힘을 보탰습니다. 카페는 정식 훈련을 받은 장애인 바리스타들이 운영하며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계단 부셔 클럽이 5월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오전에 서울 시내 주요역 일대에서 이동약자 계단 정보 수집 자원봉사 활동인 정복활동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서울 곳곳의 골목을 산책하며 휠체어 사용자, 유아차 사용자, 고령자 등 이동약자에게 필요한 계단 위치와 접근성 정보를 직접 수집하는 활동으로 수집된 정보는 이동약자가 활용할 수 있게 제공합니다.
1: 기분 좋은 장애계 뉴스를 전하는 이창훈의 행복 뉴스. 이창훈 씨의 진행으로 주요 소식 먼저 들으셨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세요.
1: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우수 콘텐츠 공모전 소식으로 시작해보죠.
2: 네, 경기도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인 누림센터가 아주 반가운 공모를 시작했습니다. 바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우수 콘텐츠 공모전인데요. 발달장애인을 위한 질 높은 교육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경기도 전역에 널리 퍼뜨리고자 마련된 행사입니다.
1: 네, 이게 어떻게 마련된 공모전인가요?
2: 사실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딱 맞는 평생교육 콘텐츠를 찾기가 쉽지 않거든요.
1: 그렇죠.
2: 그래서 현장에서 실제로 운영되는 우수한 교육 사례를 찾아내고 이 정보들을 돈에 다른 운영기관도 공유해서 발달장애인 교육의 질을 한 단계 높여보자는 취지에서 기획이기도 했습니다.
1: 네. 공모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2: 경기도 내에 있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운영기관이면 어디든 참여할 수 있습니다.
1: 공모 분야와 신청 방법 정리해 주시죠.
2: 분야가 아주 다양합니다. 기초 문해교육부터 학력 보완, 직업 능력 교육은 물론이고요. 문화예술이나 인문교육 그리고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당당히 목소리를 내는 시민 참여 교육까지 총 5개 분야로 진행이 되고요. 신청은 누림센터 누리집을 통해서 할 수 있으니까요.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기관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1: 네. 자, 다음은 지방선거에 이동 편의를 지원한다는 소식이네요.
2: 네, 다가오는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일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장애인과 교통약자가 투표권을 행사하는 데 조금의 불편함도 없도록 투표의 이동 지원 서비스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1: 네. 언제 이용할 수 있는 거죠?
2: 이번 지방선거 사전투표일부터 물론이고요. 또 본투표일 6월 3일 당일에도 운영이 됩니다. 투표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이동수단 때문에 망설였던 분들에게 아주 든든한 소식입니다.
1: 예. 그리고 어떤 편의가 제공되는지도 궁금하네요.
2: 단순히 차량만 보내는 건 아닙니다.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전용 차량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1: 네.
2: 활동지원사가 함께 동행해서 승하차를 돕고 투표소 주출 입구까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지원까지 합니다.
1: 네, 신청 방법도 알려주셔야죠.
2: 일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통해서 본투표일 6월 3일까지 신청할 수 있고요. 고향 특례시 관내 선거인이면 누구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꼭 신청하셔서 소중한 한 표 행사하기 바랍니다.
1: 네. 자, 계속해서 경상남도가 와상장애인의 이동을 지원한다는 소식 전해주시겠습니까?
2: 경상남도가 누워서 이동해야만 하는 와상장애인의 발이 되어드리고 이동했습니다. 든든카 안심케어 시범사업인데요. 올해 시범사업 대상지로 양산시와 거창군이 최종 선정이 됐습니다.
1: 네. 사업 이름이 든든카 안심케어. 든든하군요.
2: 네. 이름처럼 참 든든하죠.
1: 예.
2: 휠체어를 이용하기조차 어려운 그 와상장애인은 장애인 콜택시를 타기가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사설 구급차를 이용을 해야 했는데 이게 비용 부담이 꽤 큽니다.
1: 그렇죠, 그렇죠. 예.
2: 그래서 이 든든카 안심케어는 바로 그 사설 구급차 이용 요금의 일부를 경상남도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 그럼 어떤 분들이 대상이 될까요?
2: 대상은 보행상 장애가 심해서 앉은 자세를 유지하기 어렵거나 또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반드시 누워서 이동해야 하는 분이 대상이 됩니다.
1: 예. 근데 사업에

0: 네, 신청할 경우 유의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1: 이사분 의료기관 방문이나 검진 등을 목적으로 한때그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0: 네네.
1: 또 취업사업인 만큼 현재 선정된 양산시와 거창군 거주자를 우선으로 좀 하게 될 수밖에 없고요. 또
0: 예.
1: 정해진 예산 범위 자체가 좀 지원되다 보니 거기서 지원되기 때문에 관할 지자체에 미리 좀 여러 가지 확인해 보는 것들이 좀
0: 아하.
1: 필요해 보입니다.
0: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발달장애인 작가들의 그림책 소식이네요.
1: 마음이 따뜻해지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하트하트 아트앤컬처가 발달장애 미술 작가 세 분의 개성 넘치는 작품을 담은 그림책 3종을 출간을 했습니다.
0: 아, 그러면 그 하트하트 아트앤컬처에 소속된 작가들의 책인 거죠?
1: 그렇습니다. 이곳에서 꾸준히 창작 활동을 이어온 작가들이 직접 글을 쓰고 그림을 그려서 세상에 내놓은 아주 소중한 결과물이죠.
0: 예, 그세 권의 책 제목도 알려주시죠.
1: 알려드리자면 김민정 작가의 올탱이와 친구들, 정혜인 작가의 꽃인 줄 알았어, 그리고 이주민 작가의 엄마는 바빠 바빠 이렇게 세 권인데
0: 예.
1: 제목만 들어도 참 작가들의 톡톡 트이는 시선과 따뜻한 감성이 느껴지시죠?
0: 그렇네요. 앞으로도 발달장애 작가들이 그 다양한 이야기로 이렇게 만들어지면 좋겠어요.
1: 네, 그렇습니다. 이 그림책들은 지금 온라인 서점을 통해서 바로 구매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판매 수익금 전액도 발달장애 작가들이 앞으로도 멋진 예술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창작 지원금으로도 사용될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둘러봤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자, 다음은 카페 개소 소식인데, 오, 카페 이름이 조금 어렵습니다. 허그컵 앤 드랑슈아 카페. 네.
1: 네, 이름이 좀 생소하고 좀 어렵죠.
0: 그러니까요, 예.
1: 의미는 아주 그 깊습니다. 화성시 동탄 아르딘 복지관이 화성시립 병담도서관 내에 새롭게 문을 연 카페인데요. 지역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야심차게 준비한 공간입니다.
0: 예, 그 카페가 문을 열기까지 많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했다면서요.
1: 정말 십시일반이란 말이 딱 어울립니다. 개인 후원자 30명과 지역단체 11곳이 정성을 모아서 총 2,800만 원을 후원을 하셨고요.
0: 와.
1: 화성시에서는 도서관 내 카페 공간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하면서 힘을 보탠 겁니다. 또
0: 네.
1: 지역사회 전체가 만든 카페다 이렇게 말해도 될것 같습니다.
0: 그 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 공간이니까 다양한 장애 유형을 만날 수도 있겠군요.
1: 네,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이곳에서 일하는 분들은 전문적인 바리스타 교육을 수료한 분들이죠. 정식 훈련을 받은 장애인 바리스타들이 능숙하게 커피를 내리고 손님을 또 맞이하면서 당당한 사회 구성원으로 일하고 있다는 부분도 큰 특징입니다.
0: 예. 그럼 카페는 앞으로 어떻게 운영될까요?
1: 도서관을 찾는 시민에게 맛있는 커피와 쉼터를 제공함과 동시에 장애인 바리스타에게는 소중한 일터면서 실습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0: 네.
1: 전문적인 서비스는 물론이고요, 장애인 일자리에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하는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0: 자, 마지막은 계단 부셔 클럽의 예, 참여자 모집 소식입니다.
1: 이름이 참 재밌죠? 아주 좀 파이팅 넘치는 이름입니다.
0: 그러게요.
1: 계단 부셔 클럽에서 5월 한 달간 매주 주말마다 서울 시내 주요 역 인근에서 정복 활동을 펼칠
0: 오,
1: 자원사를 모집합니다.
0: 정복 활동이요? 그 이름도 참 재밌는데 어떤 정보를 수집하는 겁니까?
1: 서울 곳곳의 골목을 산책하면서 건물 입구에 계단이 있는지, 또 경사로는 설치됐는지 같은 접근성 정보를 직접 수집하는 활동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휠체어 사용자뿐만 아니라 유아차를 끄는 부모님들, 또 걸음이 서툰 어르신 같은 모든 이동약자에게 꼭 필요한 계단 위치 정보를 데이터로 만드는 것이죠.
0: 네. 수집된 정보는 어떻게 활용되나요?
1: 전용 앱이나 지도를 통해서 이동약자에게 실시간으로 제공이 되도록 했고요. 이 식당은 계단이 없어서 휠체어로 좀갈수 있어요라는 그런 정보를 미리 알고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건데, 이동약자들의 이동권을 좀 넓혀주는 아주 소중한 데이터가 될 걸로 보입니다.
0: 네. 그러면 참가자에게는 참가비도 제공되나 봐요?
1: 참가비를 받는 것은 아니고요.
0: 아.
1: 자원봉사 활동의 일환입니다. 동계 대신에 참여하는 분에게는 봉사활동 시간 인증은 물론이고, 이동약자의 어려움을 직접 체험해 보면서 우리 동네를 더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볼 특별한 경험을 얻어갈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의미 있는 산책 한번 같이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자,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KBS 3라디오 내일은 푸른 하늘 월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일상생활의 법률을 쉽게 해설하는 법이 밥이다 시간입니다. 성남시 장애인 권리증진센터 고문 변호사이자 법무법인 강헌의 정현우 변호사와 함께하죠.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6.3 지방선거가 이제 3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변호사님과 투표하러 가기 전에 꼭 알아둬야 할 선거법 상식 정리해보죠. 자, 먼저 선거 개요부터 알아볼까요?
1: 네, 오늘을 기준으로 6.3 지방선거가 23일 남았습니다. 이번 선거의 공식 명칭은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인데요. 이름부터 좀 길죠?
0: 네네. 네.
1: 간략하게 선거 개요 알려드리겠습니다. 투표일은 6월 3일 수요일 하루고요. 선거일 당일은 법정 공휴일입니다. 그리고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고요. 본투표는 지정된 투표소에서 할 수 있고요. 사전투표도 있는데 5월 29일 금요일부터 5월 30일 토요일까지 이틀 동안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사전투표는 선거인이 별도의 신고 없이 사전투표 기간에 읍면 동마다 설치되는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가까운 투표소 지나가다 들러서 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거소투표라는 것도 있는데요. 몸이 불편해서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이 자신이 머물고 있는 병원, 요양소,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거소투표는 사전투표와는 좀 다르게

0: 미리 신고를 해야만 하실 수 있음을 주의하시면 좋겠고요. 이 거소투표 신고 기간은 내일인 5월 12일부터 5월 16일까지입니다. 가까운 주민센터 등에 직접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정부24와 같은 인터넷 홈페이지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거권자 중요한데요.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의 국민입니다. 가장 막내 선거권자로 2008년 6월 4일에 태어난 사람까지 포함이 되고요. 6월 5일생부터는 다음 선거부터 참여가 가능합니다.
1: 네, 간략하게 선거 개요를 살펴봤는데요. 이번 선거는 한 번에 뽑아야 할 사람이 정말 많은 것 같더라고요. 어떻습니까?
0: 맞습니다. 이번 지방선거 특징을 좀 살펴보면 한 번에 뽑는 사람이 정말 많다는 건데요.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지방교육자치 교육감까지 선출합니다. 네. 게다가 지방의회 의원의 경우에는 시도의회 의원인 광역의원 그리고 구시군 의원인 기초의원을 뽑아야 되고요. 지역구 비례대표 같이 뽑아야 되기 때문에 엄청 복잡합니다.
1: 네.
0: 또 일부 지역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까지 한꺼번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투표할 때 헷갈리지 않도록 마음의 준비를 좀 하고 가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미리 누구를 뽑을 것인지 공부도 좀 해야 할 것 같고요. 이렇게 뽑아야 하는 선거가 워낙 많다 보니까 투표소 들어가시면 투표용지를 한 묶음 건네받게 될 텐데요. 당황하지 마시고 잘 정리해서 하나씩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1: 네.
0: 이게 또 투표용지마다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미리 알고 가시면 훨씬 수월할 것 같고요.
1: 그래요. 예, 뭉텅이 투표용지를 잘 구분해서 투표를 해야겠군요.
0: 네.
1: 아무래도 지방선거는 대통령 선거에 비해서 관심이 좀 덜한 것도 사실이잖아요. 근데 알고 보면 생활에는 훨씬 밀접한 선거 또 아니겠습니까?
0: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지방선거의 중요성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는데요. 대통령을 뽑는 것이나 국회의원을 뽑는 것이 물론 중요하지만 지방선거는 내 생활과 가장 밀접한 담당자를 뽑는 투표라는 점을 잊으면 안 됩니다.
1: 네.
0: 우리 동네 도로, 상하수도, 보육 이런 생활 밀착형 문제를 결국 직접 결정하고 해결할 사람을 뽑는 것이기
1: 그렇지.
0: 때문에 어떻게 보면 대통령 선거보다도 우리 생활에 더 밀접한 선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런 복잡한 지방선거에 앞서서 우리 시민들이 꼭 알아야 될 그런 선거법 포인트들을 몇 가지 좀 짚어드릴 테니까 기억해 두시면
1: 네.
0: 좋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선거 시즌에 돌입하다 보니까 뭐 선거 현수막이 늘어나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0: 네.
1: 선거운동도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0: 네,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이번 지방선거의 경우에는 5월 21일 목요일부터 6월 2일 화요일까지 딱 13일간입니다. 만약 이 기간 전에 특정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게 되면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해서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선거법 위반이 처벌이 또 무거운데요. 공직선거법 254조에 따라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 네.
0: 사실 벌써 6개월 전부터 보이지 않는 제한은 이미 걸려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선거일 181일 전인 지난해 12월 5일부터 지자체장은 홍보물을 발행하거나 배포할 수가 없고요. 사적인 행사에 참석하는 것도 제한이 됩니다.
1: 네.
0: 네, 공직선거법 86조에는 공무원 등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를 위반하면 부정선거운동에 해당해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가
1: 네.
0: 있습니다. 네, 선거법이 굉장히 엄격하게 이런 부분들을 제어하고 있는 셈인데 이게 예를 들어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현직 시장이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서 이런 사업을 했습니다라고 세금으로 홍보물을 만들어서 그 홍보책자를 선거 직전에 집집마다 돌렸다고 생각하면 어떻겠습니까? 이거는 뭐 사실상 재출마하는 저를 뽑아주세요 하는 선거운동이나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1: 그렇죠. 예.
0: 네, 이 현직 단체장이 지자체의 예산과 조직을 이용해서 사전선거운동을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엄격하게 법으로 막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1: 그렇군요. 선거 6개월 전부터 이미 보이지 않는 규제가 있었던 거군요.
0: 네.
1: 일반 시민들은 어떻습니까? SNS 등에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올리는 경우도 많던데 이건 괜찮나요?
0: 네, 그거는 괜찮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선거법이 참 어렵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뭐가 되고 뭐가 안 되고 구분하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1: 네,
0: 거죠.
1: 맞아요.
0: 네, 오프라인이 아닌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은 승시 허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1: 아.
0: 그래서 누구든지 자신의 SNS나 블로그에 나는 이 후보를 지지한다라고 쓰는 것은 완전히 자유인 거죠. 하지만 원칙이 그렇다 해서 또 예외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예외적인 규제 영역이 있기 때문에 선을 넘게 되면 처벌받을 수가 있습니다.
1: 네. 네,
0: 인터넷으로 허위 사실을 퍼뜨리는 방식으로 다른 후보를 비방하거나 아니면 돈을 받고 지지글을 올리는 행위는 누가 들어봐도 이거 당연히 안 될 것 같지 않습니까?
1: 네네네.
0: 예, 이런 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의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 SNS 단체 채팅방에서 이 후보를 찍어달라라면서 메시지를 돌리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잖아요.
1: 예.
0: 네, 이런 것처럼 선거 운동 목적의 문자나 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에게 반복적으로 보내는 행동은 상황에 따라 제한될 수가 있습니다.
1: 예.
0: 네. 그리고 또 하나,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요즘 뭐 중고등학생들도 SNS 굉장히 활발하게 하기도
1: 그렇죠.
0: 하고,
1: 예.
0: 그리고 정치나 사회에 관심이 많은 10대들도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네, 하지만 어른이 시켰건, 본인이 자발적으로 하건, 미성년자의 선거운동은 금지되어 있다는 점을 꼭 알아두면 좋겠고요.
1: 예.
0: 마지막으로 투표 당일에 투표 인증샷 찍어서 남기는 거는 괜찮은데요. 근데, 나 몇 번 찍었다 이렇게 공개하시면 안 됩니다.
1: 안 되죠, 안 되죠.
0: 이거는 비밀투표 원칙에 반하는 것이기
1: 그렇죠,
0: 때문에
1: 예.
0: 이게 매번 선거 때마다 이걸로 논란이 좀 생길 정도로 의외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부분이어서
1: 네.
0: 주의가 좀 필요하겠습니다.
1: 손가락으로 뭐 1번, 2번 하는 것도 예 조금 걸리더라고요. 그런 것도.
0: 맞아요.
1: 예, 예. SNS 활용은 가능하지만 주의사항을 또 잘 지킬 필요가 있다는 점 기억해야 할 것 같고요. 근데 또 요즘은 또 AI가 워낙 발전하다 보니까 가짜 영상을 만드는 경우도 생기잖아요. 실제로
0: 네.
1: 선거에서도 이 부분은 규제 대상인 거죠?
0: 네. 이게 이른바 딥페이크라고 하죠.
1: 예.
0: AI를 활용해서 만든 가짜 영상인데요. 이번 6.3 지방선거가 이런 딥페이크 규제가 처음 적용되는 선거입니다. 선거일 90일 전인 올해 3월 5일부터 AI로 만든 가짜 음성이나 이미지 영상을 선거운동에 활용하는 것 자체가 전면 금지되어 있습니다.
1: 예.
0: 그러니까 지금도 금지 상태인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AI로 만들었다라고 표시를 했다고 해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선거일 90일 전까지는 AI 생성물이다라고 밝히면 괜찮았지만 90일 전부터는 이런 표시 여부와 관계없이 아예 못 쓰도록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 네.
0: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 논쟁도 조금 있어요. 악의적으로 후보 얼굴을 합성해서 가짜 영상 만드는 것 하고 단순히 선거 홍보 포스터를 AI로 디자인하는 거는 그 자체로 성격이 좀 다르지 않냐 이런 지적인데
1: 그렇죠. 예.
0: 근데 이제 현재의 공직선거법이 이 둘의 본질적인 차이를 구분하지 않고 있기
1: 아하,
0: 때문에
1: 예.
0: 현장에서 사실 다소 혼란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1: 조심해야 되겠네요, 진짜.
0: 네, 그래서 이번 6.3 지방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아마 이 부분이 실무적으로 좀 뜨거운 쟁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경찰도 딥페이크 선거 범죄를 강력하게 수사하겠다. 라고 입장을 밝혔잖아요.
0: 맞습니다. 경찰도 선거사범 단속 체제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런 AI를 활용한 딥페이크 문제 역시 흑색 선전 그리고 허위사실 유포의 새로운 수법으로 보고 강력하게 찾아서 엄단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사이버수사대가 이 문제를 전담해서 이제 최초 제작자는 물론이고요. 유포한 사람까지 강하게 추적할 예정인데 경찰도 뭐 이 문제를 그만큼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정부도 생성형 AI를 악용한 가짜뉴스 그리고 딥페이크를 민주주의 위협으로 구역구 이제 규정을 하고 무관용 원칙을 또 선언을 했는데요.
1: 에이.
0: 금품수수, 선거폭력, 공무원 선거개입 이런 것 이랑 이제 딥페이크를 포함해서 이른바 선거 5대 범죄에 대해서는 최대한 엄격하고 단호하게 처리하겠다 이런 방침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1: 네.
0: 특히 이 딥페이크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AI의 발전이 워낙 빠르고 정교하다 보니까
1: 예.
0: 사실 이제는 이게 만들어진 가짜 영상인지 아니면 실제의 영상인지 부분이 정말 어려운 지점이 들었거든요.
1: 예.
0: 네. 이처럼 이제 존재하지 않는 장면 그리고 발언이 선거에 임박해서 마치 사실처럼 유포되기 시작하면 이게 선거 공정성이 심각하게 위협을 받게
1: 그렇죠.
0: 됩니다.
1: 예.
0: 사람들이 가짜뉴스에 속더라도 이를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 없고요.
1: 아하.
0: 게다가 나중에 이게 가짜로 판명이 나더라도 이미 선거는 끝나 있다. 결국 유권자가 가짜 정부에 속아서 투표를 잘못하게 되면 이게 공정선거의 의미가 없어질 정도로 중대한 문제가 되는 것이라서
1: 그렇죠.
0: 이게 악의적인 딥페이크 조작은 엄단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1: 예, 어쨌든 뭐 이 딥페이크 규제에도 좀 눈여겨봐야 하겠군요. 그리고 이제 전통적인 선거 범죄로 금품 수수가 있잖아요. 뭐 요즘에 뭐 봉투 돌리는 일은 없습니다만 이거 당연히 안 되는 거죠?
0: 네, 당연히 안 됩니다. 이 선거 5대 범죄하면 빠지지 않는 게 이런 금품 수수인데요.
1: 예.
0: 이게 가장 빈번한 선거 범죄 유형이기도 합니다. 이걸 이제 매수 및 이해 유도죄라고 하는데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1: 그런데
0: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의 시민들이 이제 선거 범죄 이렇게 얘기하면 영화나 뉴스에서 보는 것처럼 막 밀실에서 돈봉투 건네면서 네, 노골적으로 막 표를 사는 그런 매수만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1: 네네네.
0: 근데 하지만 실제 선거관리위원회나 수사기관에 가장 많이 적발되는 사례는 그런 게 아닙니다.
1: 그래요?
0: 그냥 가볍게 밥을 사거나 동네 행사에 순조금을 내거나 커피를 돌리는 것과 같이 아주 자연스러운 그런 일상적인 기부 행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네, 때로는 경조사비를 평소보다 더 많이 내는 것, 그리고 체육대회 상품을 후원하는 것조차도 선거 시기에

0: 아니면 기부 행위로 평가될 수가 그렇네요.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들 모두가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시민들 입장에서는 아니 나는 표를 사려고 한 게 아니라 네. 그냥 좋은 마음으로 찬조한 것뿐인데 이게 왜 불법이냐라고 억울해할 수 있지만 이 공직선거법은 금품수수나 기부행위 모두 본질을 사실상 같은 뿌리인 금권선거 이걸로 보고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됩니다.
1: 예.
0: 기부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가 있고요. 이게 또 주는 쪽만 처벌되는 게 아니라 받는 쪽도 처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금품 수수나 기부 행위 이게 후보자 본인이나 가까운 지지자들의 한정에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선거 캠프에 속하지 않은 일반 시민들 누구에게라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1: 네.
0: 이 점을 꼭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예. 커피 한 잔도 기부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선거 기간에는 반드시 주의하셔야겠고요.
1: 네.
0: 마지막으로 선거는 이제 참여가 가장 중요한 것이잖아요.
1: 그렇죠.
0: 그렇기 때문에 투표를 꼭 하셨으면 좋겠고 선거 관련해서 만약 위법 행위를 목격하신다면은 선거법 위반 행위 신고 번호인 1390번이 있습니다.
1: 네.
0: 여기를 통해서 언제든 신고가 가능하니까 이 번호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기억했다가 선거 기간은 물론 선거 날에도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법이 밥이다. 법무법인 강헌의 정현우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선희가 부르는 알고 싶어요. 끝곡으로 보내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죠.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장웅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8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1: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0: 단종과 함께한 사람들. 강은교 지음, 성우 김정훈 읽음. 광풍원 이주와 물리적 부음학의 상실. 그해 여름, 홍수가 영월을 덮쳤다. 강물이 범람하자 청룡포의 물리적 봉쇄가 불가능해졌다. 관하는 즉시 단종을 객사인 광풍원으로 옮겼다. 자연지형이 제공하던 천연의 보호막이 사라지자 그 빈자리를 사람의 촘촘한 감시가 채우기 시작했다. 강물은 가두는 벽인 동시에 외부의 접근을 차단하는 성벽이었다. 그러나 고의 중심부인 광풍원은 달랐다. 담장 너머의 소음이 가까워진 만큼 내부의 기밀도 쉽게 노출되었다. 강물이 막아주던 것들을 이제는 사람의 눈과 귀가 대신했다. 손님을 맞는 청풍원 객사는 죄인의 숙소가 되는 순간 감옥으로 바뀌었다. 누군가 서 있기만 해도 감시가 성립되었고 누군가 지나가는 행위 자체가 보고의 대상이 되었다. 소년에 대한 관아의 통제 강도가 높아질수록 마을의 침묵은 깊어졌다. 엄흥도는 관아를 오가며 멀리 서 있는 소년을 바라보았다. 익성관 대신 소박한 건을 쓰고 골룡포 대신 흰 옷을 입은 모습이었다. 처음 강을 건너 만났을 때보다 얼굴이 더 여유여 있었다. 영월의 남성들이 노동으로 검게 마르는 동안 궁궐에서 자란 소년의 얼굴은 이질적일 만큼 희고 말이 없었다. 광풍원으로 옮긴 뒤 그 주변에는 늘 누군가의 눈이 있었다. 엄흥도는 예전처럼 왕의 곁에 다가갈 수 없었다. 10월 24일, 도착한 왕명과 연좌의 공포. 그해 9월, 단종 복위 시도가 발각되자 관청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 아전들의 움직임은 분주해졌고 수령의 명령은 단호해졌으며 기록의 손길은 더 신중해졌다. 고을 전체가 팽팽한 긴장 상태에 들어갔다. 10월 24일, 금부도사가 영월 관아에 도착했다. 사약이라는 단어는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소문이 되어 퍼졌다. 실록과 민간에 전해오는 이야기는 죽음의 방식에서 차이를 보이지만 그날 고을을 지배한 공포는 하나의 질서로 작동했다. 사건이 벌어지던 그때 영월 사람들은 모이지 않고 흩어졌다. 울음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적이 고을을 덮었다. 단종의 시신을 강에 던진 것은 처분의 편의를 넘어 흔적을 지우기 위한 행정적 선택이었다. 그날의 침묵은 잔인함의 산물이 아니라 생존 본능이었다. 그날 저녁, 엄흥도는 밥상을 마주하고도 숟가락을 들지 못했다. 호장인 엄흥도에게 하달된 명령은 명확했다. 시신을 거두는 자는 삼족을 멸한다는 내용이었다. 삼족은 단순한 형벌의 명칭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식의 생존과 아내의 안위, 집안의 절멸을 뜻했다. 조사와 연좌, 재산 몰수로 이어지는 그 절차를 엄흥도는 누구보다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는 평생 그 서류를 작성해온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한참 만에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장롱 앞으로 걸어갔다.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보따리를 꺼내 상 위에 올려놓았다. 어머니를 위해 미리 마련해둔 수의와 관이었다. 조선의 자식된 도리로 부모의 임종을 준비하는 것은 효의 첫 번째였다. 그는 그것을 품에 안았다. 어머니께는 새로 마련하면 된다. 지금 이 밤 이것이 필요한 사람은 따로 있었다. 그 움직임을 지켜보던 집안 사람들이 울며 그를 만류했다. 하지만 어흥도는 떨리는 손으로 갓을 고쳤으며 나직하게 답했다. 옳은 일을 하다가 화를 입는 것이라면 그것이 정녕 내가 원하는 바다. 그것으로 끝이었다. 더 이상의 말은 없었다. 그는 그날 밤 잠들지 않았다.
1: 어? KBS 오디오북.
2: 뭐?
1: KBS 오디오북!
0: 금기를 깨고 왕의 시신을 수습하다. 새벽이 되자 어흥도는 아들들을 깨워 강가로 향했다. 문턱을 넘는 남편과 아들들의 발소리를 들으며 어흥도의 아내 또한 깨어 있었을 것이다. 강물은 차가웠다. 한겨울 동강의 물살은 무릎을 넘어 허리까지 밀어붙였다. 어흥도는 이를 악물고 강을 건넜다. 발이 감각을 잃어도 멈추지 않았다. 그는 강물 속에서 시신을 건져 올렸다. 17의 소년이었다. 곡소리를 듣고 강을 건너던 날 마주했던 그 희고 조용한 얼굴이 지금 자신의 팔 위에 있었다. 그때 어둠 속에서 늙은 그림자 하나가 어흥도 앞을 막아섰다. 평생 왕의 지척을 지켰던 환관, 안신이었다. 관리들이 모두 달아난 그 밤, 홀로 남은 안신은 어흥도를 보고서야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품 안에서 왕의 작은 유품들을 꺼내놓았다. 저승에서도 자취를 잃지 않게 이것들을 함께 묻어주시오. 어흥도는 말없이 받아들였다. 두 사람이 나눈 것은 짧은 눈맞춤이었으나 그것은 비극의 한복판에서 인간의 도리를 지키기로 한 자들끼리의 무언의 연대였다. 관을 메고 겨울에 산비탈을 오르는 일은 처음부터 끝까지 고역이자 공포였다. 눈보라가 몰아쳤고 길은 없었다. 관의 무게가 어깨를 짓눌렀고 발은 눈 속에 빠졌다 나왔다를 반복했다. 게다가 발각되면 그 자리에서 끝이었기에 아무 소리도 낼 수 없었다. 숨소리조차 조심했다. 그렇게 어흥도와 아들들은 말 한마디 없이 그 비탈을 올랐다. 묻을 자리를 찾지 못해 헤매던 그때 노루 한 마리가 일행 앞에서 달아났다. 노루가 앉았던 자리에는 눈이 녹아 맨땅이 드러나 있었다. 어흥도는 그 자리에 삽을 댔다. 민간에 전해오는 이야기인데 사실 여부를 떠나 그날 밤 그 산비탈에서 일어난 모든 일이 그만큼 절박했다는 것만은 분명하다. 어흥도가 왕의 시신을 모신 곳은 관아의 눈길이 닿지 않는 험준한 동을지산의 기슭이었다. 봉군도 없이 낙엽으로 덮어 위장해야 했던 그 산비탈이 어흥도가 왕에게 바칠 수 있었던 마지막 자리였다. 강물에서 손을 씻고 증거를 인멸하는 일까지가 그날 장례의 완결이었다. 어흥도가 단종을 모신 자리에 대해 기록들은 조금씩 다르게 전한다. 실록은 동의지산 기슭이라고 했고 영월 일대의 구전은 강물이 내려다 보이는 가파른 비탈이었다고 전한다. 그것은 그 장례가 얼마나 은밀하고 급박하게 치러졌는지를 역설적으로 증명한다. 훗날 숙종이 단종을 복위시키고 장릉을 조성할 때 그 자리를 찾아낼 수 있었던 것은 공식 기록 덕분이 아니었다. 240여 년 동안 입에서 입으로 전해온 영월 사람들의 기억 덕분이었다. 가문의 절멸을 피해 영월을 떠나다. 시신 수습과 장례가 끝났다고 해서 상황이 종료된 것은 아니었다. 그 시점부터 엄흥도는 호장이라는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신분이 노출되는 즉시 가문 전체가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이었다. 후안이 두려워 도망친 것이 아니었다. 금기를 실행한 자가 가족을 살리기 위해 치러야 할 몫이었다. 강물에서 건져 올린 것은 왕의 주검이었으나 그 대가로 지불한 것은 안정된 기반과 이름이었다. 장례를 마친 엄흥도는 단종이 입고 있던 옷을 품에 안고 계룡산 동학사로 향했다. 그곳에는 사육신의 시신을 수습하고 은거 중이던 김시습이 있었다. 두 사람은 단을 쌓고 제를 올렸다. 말이 필요 없었다. 같은 밤을 견뎠던 사람끼리의 침묵이었다. 그것이 엄흥도가 세상에 남긴 마지막 공식적인 행적이었다. 지금도 동학사 숙모전에는 단종과 사육신, 생육신과 함께 엄흥도의 위패가 모셔져 있다. 세월이 흐르며 기록의 방향이 바뀌었다. 1698년 숙종 24년, 단종이 복위되면서 엄흥도가 파낸 언 땅이 장릉이라는 이름을 얻으며 왕릉이 되었다. 당대의 대역주로 분류되던 행위가 240년 만에 국가가 공인하는 충절의 기록으로 바뀐 것이다. 실록의 기록에는 단 한 줄이 남았다. 후안이 두려워 시신을 거두는 사람이 없었는데 호장 엄흥도가 장사를 지냈다. 엄흥도가 영월을 떠난 뒤 그의 가족이 어디로 흩어졌는지는 기록에 남아있지 않다. 다만 후손들이 신분을 숨긴 채 여러 그을에 나뉘어 살았다는 전승이 영월 일대에 전해온다. 야반도주한 가문의 후손이라는 사실은 평생 입 밖에 낼 수 없는 비밀이었다. 그 침묵이 몇 대에 걸쳐 이어졌다. 그 밤에 엄흥도가 겨울에 차디찬 강물에서 건져올린 것은 왕의 주검이었으나 강물 속으로 가라앉은 것은 한 가문의 이름이었다. 엄흥도는 그것을 알고서 강물로 기꺼이 들어갔다. 그래서 그의 선택은 순고하다기보다 처연하다.
2: 오디오 부... 어.
3: 최고의 클립.
0: 2장 매화. 왕의 부탁을 품고 왕비의 64년을 지키다. 매화 생년 미상. 정순왕후를 모신 궁녀이자 민간 전승 속 인물. 1457년 6월 단종 유배길에 동행해 청령포에서 왕의 마지막 부탁을 받음. 1457년 10월 단종 승하 후 자결 대신 정업원으로 복귀해 왕비를 보필함. 1521년 이후 추정. 정순 왕후의 임종을 지킨 후 82세 전후에 생을 마감함. 죽음이라는 장식 대신 64년의 일상을 선택하다. 영화 속 매화는 비극의 정점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관객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긴다. 화면 속 그녀의 죽음은 단종의 고립을 완성하는 극적 장치일 뿐 실존의 매화는 그 비장한 마침표를 거부한 인물이다. 영화적 상상력은 매화의 죽음을 의리의 끝으로 정의하나 실제 민간 전승 속 매화에게 의리는 죽은이 사라진 뒤 시작되는 지독한 일상 그 자체였다. 역사는 그녀의 이름을 공식 기록인 실록에서 지워버렸다. 승자의 기록에 패배한 왕의 곁을 지킨 이름 없는 궁녀의 자리는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록이 지운 이름을 사람들의 기억은 지우지 않았다. 남양주와 영월, 그리고 동대문 밖 숭인동 일대에는 매화 혹은 시녀 권씨라 불리는 여인의 이야기가 600년 넘게 흐르고 있었다. 그녀는 정순 왕후가 시장에 나갈 때마다 앞을 가로막는 무례배들을 호통쳐 물리쳤고 모든 고된 일을 도맡았다. 매화의 그 헌신은 왕후를 의존적인 존재로 만든 것이 아니었다. 고립된 정업원 안에서 왕비가 인간의 품위를 지킬 수 있도록 외부의 위협을 몸으로 막아낸 것이었다. 매화라는 이름이 실명인지는 알 수 없다. 매화는 절개와 인내를 상징하는 꽃 이름으로 후대 사람들이 그녀의 삶을 기리며 붙인 이름일 가능성이 높다. 영화는 그 이름에 극적인 죽음을 입혔지만 실제 전해오는 이야기 속 매화는 죽음 대신 삶을 택한 여인이다. 화면 속 비장한 마침표가 아니라 이름조차 불분명한 채로 64년을 버텨낸 것이 그녀의 진짜 서사였다. 매화를 다시 불러내는 이유는 하나다. 죽음이라는 선언보다 끈질긴 삶의 의리가 무엇인지 그녀가 증명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매일 새벽 정업원 마당의 서리를 제일 먼저 밟으며 하루를 열었고 시장 바닥에서 장꾼들과 실랑이를 벌이며 왕비의 끼니를 확보했다. 찰나의 결기가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고단한 노동. 그것이 매화의 의리였다.

여러분은 지금 강영규 작가의 단종과 함께한 사람들을 들으셨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단종과 함께한 사람들은 우리 역사의 비극인 단종회사에서 가장 정직한 신의를 보여준 11명을 엄선에 담았습니다. 한국사에서 가장 빛나는 순수한 신의의 기록, 단종과 함께한 사람들. 지금까지 성우 김정훈이었습니다.

소설 극장 신현선 장편 소설 구름이 겹치면 24번째

0: 바이는 비밀로 하기로 했던 파티 준비를 서인에게 다 들켜버렸다면서.
1: 에이, 서프라이즈는 됐고 그냥 놀자
0: 하며 양손에 한가득 들고 있던 짐을 풀기 시작했다. 그 순간 나와 눈이 마주친 서인은 바인을 못 말리겠다는 듯 장난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절레절레했다. 알록달록 별이 잔뜩 박힌 고깔 모자가 3개, 50개입이라고 적힌 풍선 봉지가 하나, 직접 만든 게 분명한 축하해 사랑해 서인장이 한 글자씩 적힌 갈런들 뭉치와 치즈케이크가 식탁 위에 어지럽게 놓였다. 바인이 갈런들을 벽에 붙이는 동안 서인과 나는 풍선을 분다.
1: 아이고, 설마 이거 다 불어야 하는 건 아니지?
2: 언니 왜 이렇게 풍선을 못 불어요?
1: 아우, 어우, 이봐봐.
0: 수다를 떨면서 웃는다. 묵다가 놓치는 바람에 방귀 소리를 내며 어지럽게 날아가는 풍선을 보면서도 우리는 크게 웃는다. 풍선 불기에 영 실력이 없는 나는 그만 포기하고 방 한가운데에 상을 차리기로 한다. 치즈케이크와 까놀레와 오므라이스와 배추김치와 아이스티라는 이상한 조합에 우리는 다시 웃는다. 고깔 모자의 턱끈에 얼굴에 잔뜩 조인 채 케이크에 초를 붙인 우리는 노래를 시작한다.
3: 자태 축하합니다. 자태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서인을 자태 축하합니다.
2: 아, 세상에 자태를 축하한 사람이 어딨어.
0: 서인이 깔깔 웃으며 초를 후 불자 연기와 함께 매캐한 탄 냄새가 방을 채운다. 서인과 바인은 다 식어버린 오므라이스를 한 입씩 먹으며 너무 맛있다는 말을 연발한다. 좀 짠 것 같은데 내가 말하자 바인이 짜긴 짜다 하며 아이스티를 한 모금 마신다. 우리는 또 웃는다. 어설프고 이상하고 어딘가 어색하면서도 묘하게 어울리는 이 방의 모든 것이 웃겨서 우리가 웃는다. 그때 바인이 호들갑을 떨며 서인을 향해 담임에게 연락했느냐고 물었다. 서인이 아직이라고 말하자 바인은 지금 같이 하자 하고는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서인은 모두가 있는 데서 인사를 할 것이 민망한지 나중에 하겠다고 말했다. 나는 서인의 손목을 살며시 쥐고 말했다.
4: 우리 고마운 마음은 바로 전하자.
0: 나는 나에게 말하듯 서인에게 말하고 서인은 그런 나를 알아차렸다. 그러고는 바인을 향해 어리광을 부렸다.
2: 근데 뭐라고 하지?
1: 덕분에 자퇴할 수 있었습니다.
2: 왜?
0: 바인의 말에 우리는 다시 크게 소리내 웃었다. 한참을 우리는 메시지 작성에 몰두했다. 서인은 함께 완성한 문구에 자기만 아는 말 미래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를 덧붙여 담임이라는 사람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답장이 놀랍도록 빠르게 도착했다. 곁에서 함께 걷고 있다는 걸 기억해줘요 라는 문장을 보자 따뜻한 차를 마신 것처럼 몸이 따뜻해졌다. 함께 걷고 있다. 걷는다. 함께.
4: 이런 날만 있으면 좋겠다.
2: 그러게.
0: 이어 우리는 말이 없었다. 말이 없는데도 괜찮았다. 나는 엉덩이를 조금 밀어서 TV 앞으로 갔다. 서랍장을 열어 흰색 직사각형의 길쭉한 상자를 꺼냈다. 브랜드 로고가 깔끔하게 음각된 상자 안에는 고급스러운

0: 천에 감긴 펜이 들어있었다. 대학교에 합격했을 때 아빠가 선물로 준 것이었다.
1: 많이 쓰고 많이 배워.
0: 보기보다 묵직한 펜을 만지작거리자 아빠가 말했었다.
2: 이걸 주고 싶었어.
0: 이 펜이 이제야 제대로 된 주인을 찾아가는 것 같다. 서인은 공중에 떠다니는 나비의 날개처럼 손바닥을 파닥거리면서 극구 사양했다. 이런 건 갖고 다니기도 무섭다면서 한사코 마다했다. 펜이 담긴 상자가 서인에게 갔다가 다시 나에게 왔다가 했다. 상자가 그렇게 몇 차례 이동하다 결국 서인의 손에 들렸다.
2: 많이 쓰고 많이 배워.
0: 나는 아빠에게 들은 말을 함께 건넸다. 서인은 나를 똑바로 보며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3: 고마워요
0: 했다. 펜을 받았을 때보다 건네는 지금이 더 기쁘다고 나는 말하고 싶어졌다. 함께 해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른다고. 대신 이렇게 말했다.
2: 잃어버리면 안 돼. 꼭 붙잡아.
0: 펜이 아니라 바인을. 네가 가질 수 있는 것들을 놓지 말라는 이야기를 서인은 알아들었을 것이었다. 서인은 곁에 내려놓은 가방에 상자를 넣고 거기서 무언가를 꺼냈다. 서인 대신 바인이 말했다. 이 다정한 아이가 반달론을 하고서 말했다.
4: 우리가 주는 거야. 언니 덕분에 여기까지 왔잖아.
0: 나는 사양하지 않고 받았다. 상자를 단정하게 감싸고 있는 리본을 조심히 풀고 포장지가 찢기지 않도록 천천히 테이프를 뜯었다. 포장을 모두 벗기자 상자 속에 자그마한 단지가 들어있는데 이것이 무엇인지는 열어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좋은 향이 나고 있었다. 봄의 향기. 크림 제형의 고체 향수가 담겨있는 단지의 몸에는 이런 이름이 적혀있었다.
2: 이리스 매그놀리아. 그러니까 이것은 봄꽃이 담긴 단지.
0: 나는 향기를 늘 지니고 다닐 수 있는 게 좋다고 잘 쓰겠다고 말하면서 손 안에 들린 봄을 꽉 쥐어보았다.

0: 서인. 기말고사를 마친 바인이 오랜만에 서울에 오기로 한 주말이었다. 서둘렀는데 지각이었다. 역으로 바인을 마중하러 나가는 길에 몇 번이나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했기 때문이다. 가장 먼저 지갑을 두고 나왔고, 나가다 보니 하늘이 흐려 우산을 챙겨 나왔다. 우산을 챙기다가 신발장 옆에 휴대폰을 두고 와 다시 집에 갔을 때는 집에 지윤 언니가 없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겨우 도착한 역에는 사람이 많았다. 바인을 빨리 만나고 싶은 마음과 아무것도 닥치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 자꾸 뒤섞였다. 대합실 벤치에 앉아있다가 나를 발견하고는 긴 팔다리를 휘저으며 걸어오는 바인을 보자 마음이 여기 있는 사람들만큼이나 와글거렸다. 내 쪽을 향해 기운차게 인사하는 바인도 보아하니 비슷한 마음인 것 같았다. 바인을 둘러싼 구름이 어지간히 무거워 보였으니까. 이 모든 게 우리가 오늘 기사에서 알게 된 사람에게 연락하기로 했기 때문이었다. 바인과 나는 내심 일이 잘 안 풀릴 경우를 걱정했다. 그 마음을 몰아내기라도 하려는 듯 잘 될 거라는 말을 반복해서 서로에게 건넸다. 덥고 습한 날씨를 피해 사람들은 실내에서 실내로 다니고 있었고, 덕분에 우리는 주변을 의식하지 않고 한산한 공원 벤치에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1: 아무 반응이 없으면 어쩌지? 이런 연락 많이 받지 않을까? 연락한 다음에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0: 주변에 아무도 없었지만 우리는 속삭였다. 하얀 나비 두 마리가 원을 그리며 우리 곁을 지나갔고, 잠시 우리는 말없이 그 춤을 지켜보았다. 언제 비를 쏟아낼지 모르는 먹구름 아래에서 이마에 송골송골 솟은 땀을 달고 바인이 말했다.
1: 일단 해보자. 해봐야 뭐라도 알게 되지.
0: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기사에 안내된 이메일 주소를 복사했다. 그걸 받는 사람 칸에 붙여놓고 이메일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제목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 사건 제보합니다 라고 적고, 본문에 안녕하세요 까지 쓰고는 바인을 쳐다보았다. 바인은 눈짓으로 계속하라고 말했다. 그때부터 지금껏 망설인 것이 무색하게 이야기가 실타래처럼 풀려나왔다. 비동의 불법 촬영, 유사 사건, 가해자 색출, 피해 회복 같은 단어를 넣어 내용을 채우고, 마지막에 연락 기다리겠다는 인사를 적을 때까지 딱 한숨이 걸린 기분이었다. 내용을 최종 확인하기 위해 내가 들고 있던 휴대폰을 바인이 건네받았다. 바인이 그걸 읽는 동안 고개를 젖히고 굳은 어깨를 풀었다. 눈앞에 하늘을 조각낸 나뭇가지들이 보였다. 거기에 매달린 짙푸른 잎사귀들도 보였다. 정지된 화면을 재생하듯 이름 모를 작은 새들이 여기에서 저기로 날아다녔고, 그때마다 나뭇가지가 짧은 춤을 췄다. 모든 것이 생생하게 살아있었다. 공기마저도 그랬다.
1: 이 세계가 지윤 언니에게도 재생되었으면 좋겠다.
0: 나는 그런 생각을 하고 다시 바인을 보았다. 바인은 문장을 조금 만졌다며 휴대폰을 내게 돌려주었고, 조금 더 단단해진 메일을 읽은 뒤 나는 망설이지 않고 전송 버튼을 눌렀다. 몸이 한결 가벼워지는 동시에 견딜 수 없이 허기가 졌다.
2: 소설 극장 신현선 장편 소설 구름이 겹치면 핀드 음악 엄은영 효과 노동걸 기술 김남희 김종찬 연출 전순아 해설 오은수 주예진 24번째 시간이었습니다.

0: 젊은 임금이신데 건강 이상설이 있다는 거야? 아직 성인병을 걱정할...
1: 꼬리에 불붙은 생쥐가 또다시 궁안을 돌아다닌다는...
2: 외삼촌은 화재의 원인을 생쥐 뒤에 새어머님이...
3: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눈앞의 권좌가 톡 하고 날아갑니다.
4: 내가 이 나라의 왕비야. 그러면 당연히 내 아들이 왕이 되어야지.
5: 두 윤씨 집안의 왕권 쟁탈전을 사람들은 대윤과 소윤의 전쟁,

0: 아, 진짜? 아니, 젊은 임금의 건강 이상 소리 떠돈다고?
1: 진실인지 거짓인지 모르겠지만 소문이 무성하니 당장 내일 임금이 세상을 하직한다 해도 이상할 것 같지 않은 분위기입니다.
2: 중종에 이어 조선제 12대 왕으로 즉위한 젊은 임금 인종. 그러나
0: 주상께서 왕위에 오른 지 1년도 안 됐는데.
1: 큰형님, 대윤대 소윤의 권력 쟁탈전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0: 백성들은 끼니가 없어서 흙을 파먹는 판국에 궁에선 권력을 두고 전쟁을 하고 있어. 지야마, 지야마 잘 들어, 지야마. 이럴 때일수록 애민 정신이 투철한 진취적 기상에 너 같은 젊은 인재들이 중앙 정치에 나가서.
1: 형님께서도 마다하신 길인데.
0: 지야마, 내가 목소리가 이래서 그렇지. 나 이제 젊은이 아니야. 조정엔 너 같은 젊은 피가 필요해.
1: 큰형님, 현실 정치에 뛰어드는 일만이 대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0: 지야마, 우리 한산 이씨 조상들의 어를 잊어서는 안 돼.
1: 왜 자꾸 아버지 같은 말씀을 하십니까?

0: 그날 밤 지암아!
1: 아빠!
2: 지암아! 엄마!
0: 고향 앞 바닷가에서 돌아가신 부모님과 조우하는 꿈을 꾸는 이지함. 꿈속의 어린 이지함이 부모님의 품에 안기려는 순간.
1: 깜짝 놀랐잖아요. 여보 여보, 나 꿈속에서 공유랑 내가 막 커플이 돼가지고 막 사운드 타고
3: 밀당하고
1: 그랬는데
3: 공유 자기 부모님께서 나를 찾고 계셔.
1: 응? 은근슬쩍 부모님 핑계로 또 가출하는 건 아니겠죠?
3: 가봐야겠어.
1: 여보 어디 가는 거야? 야 남편! 집에 들어온 지 얼마나 됐다고 또

0: 보령에 도착한 이재함은 선산에 계신 부모님의 산소를 찾아 큰절을 올린 뒤 바닷가에 내려가 주변을 살펴본다.
1: 지암아!
2: 지암아!
3: 예, 아버님, 어머님. 지암이가 왔습니다.

0: 그게 무슨 소리야? 물 난리라니.
1: 아, 9만 산자락이 침수될 것 같아. 그렇게 되면 부모님의 산소도.
2: 아니, 그럼 해일이나 쓰나미가 있을 거란 말이야?
0: 그 해일 쓰나미 같은 말 아닌가?
2: 조용히 해.
1: 아, 저 장마만 길어져도 버티지 못하고 부모님의 묘자리가 물에 잠길 것 같아요.
3: 앞날에 닥칠 사고를 예언하는 이지함.
0: 왜? 네가 명당이라고 한 자리잖아.
1: 아, 형, 밀물이 들어와 해수면이 가장 높을 때를 만조, 반대로 물이 빠져나간 뒤 해수면이 가장 낮은 때를 간조라고 하는데, 만조와 간조 때 해수면의 차이를 간만의 차, 그러니까 조차, 조수 간만의 차라고 합니다. 그 조수 간만의 차가 크게 나면은
3: 이지함의 예언은 그동안 갈고 닦은 해양 지식과 경험의 근거를 둔 과학적이고도 논리적인 추론이었다.
0: 야야, 됐고. 좀 알아듣기 쉽게 설명 좀 해봐.
1: 꿈자리가 영 뒤숭숭합니다.
0: 그래, 그렇게 말하면 좋잖아. 어? 이제야 감이 온다.
2: 아, 그러니까 부모님의 맷자리를 또 옮겨야 한다 이 말이야?
1: 제방만 싸우면 문제는 해결할 수 있어요.
0: 제방만? 야, 제방 쌓는 일은 그거 토목공사야. 애들 블록 쌓긴 줄 아니?
1: 아, 다행히 갯벌의 컨디션이 좋아서 제방만 제대로 쌓으면 부모님의 산소는 지킬 수 있어요.
2: 지암아, 그 지무 말대로 우리 형편에 감당할 수 있는 공사가 아닌 것 같다, 지암아.
1: 두 분이 허락만 하신다면 나머지 모든 일은 제가 알아서 합니다.
0: 알아서? 네가 직접 갯벌에 나가 제방이라도 쌓겠다는 거야?
2: 아, 그래, 지암아. 저 공사 비용이 한두 푼 드는 일이 아니야, 지암아.
1: 자, 제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응? 자, 어? 여기 서류에 사인만 해주세요.
0: 뭔 서류야? 야, 이거 혹시 보증 사인 아니지?
1: 아이,

0: 재방공사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이지함은
1: 저기 한 달 임대료가 얼마입니까?
2: 그 고마마 그 딱 봐도 양반이신 듯한데 아니 그 양반 나리께서 이 고기 잡는 고기배는 무슨 일로
1: 그... 그러니까 한 달 임대하면은 이거 할인되는 거죠?
2: 안 됩니다.
1: 아, 저 그럼 카드 무이자 할부 됩니까?
2: 그것도 고마 안 됩니다.
1: 아, 뭐 현금 영수증이라도 써주시면
2: 계좌이체만만 받습니다.
1: 아, 계좌이체만.
0: 우여곡절 끝에 고깃배를 장기 임대해서
3: 신바다를 향해 나가는 거야.
1: 아, 조금만 천천히 갑시다.
0: 프로페셔널 어부들을 고용한 후에 자 그들과 함께 직접 바다로 나갑니다.

0: 어부들과 바다로 나가 그물을 던진 양반은 이재미 최초라고 할 수 있다.
1: 자, A조 1번.
2: 예.
1: 자, B조는 2번.
3: 네.
1: C조는 3번.
2: 예.
1: 같은 사람 같아. D조 4번.
3: 네.
0: 이재미는 일일이 그물을 던질 위치를 지적해주고.
2: 사사.
3: 사사.
2: 사사. 에이, 호란이 너 고기 잡아야지 뭐여.
3: 에에.
0: 어쨌든 만선이 돼서 돌아왔다. 졸지에 수산업계 백조원으로 떠오르는 이지함.
4: 바다에서 얻을 수 있는 보물 중에 현금화가 가장 빠른 건 역시 소금이지.
0: 누구보다 서해안 앞바다와 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이지함은 버려져 있던 섬을 이용해서 염전 사업을 시작하고.
5: 한상이 씨의 막내라고 하든가 그 이지함이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아유
6: 그 세상에 망조가 들어도 유분수지. 양반이 돈을 벌겠다고 배를 타고 고기를 잡고 아이고 노동을 해.
5: 어찌 양반이 그 근로소득을 올린단 말이야. 땡땡.
0: 그렇게 미다스의 손으로 알려지는 이지함. 미다스란 손만 터치하면 모든 것이 황금으로 변하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왕의 이름이다. 즉 이지함은 금융계의 황금손으로 공식 인정을 받으며 많은 자금을 대출. 부모님 산소를 지키기 위해 제방공사를 시작한다.

0: 공사가 차차차 마무리될 즈음에.
1: 아니, 그게 무슨 말인가?
2: 아유, 잘 들으세요. 놀라지 마시고요. 그리고 잘 들으세요. 놀라지 마시고요.
1: 어서 좀.
2: 놀라지 마시고요. 임금이 죽었대요.
3: 소문에 그냥 골골골 한다 그러더니 진짜로 골로 가셨어.
2: 가셨어.
0: 왕위에 오른 지 1년도 되지 않아 젊은 인종이 죽음을 맞이하자.
2: 아유, 놀라면 안 돼요. 잘 들으세요.
3: 그래.
2: 세상에 이게 꼬마 신랑도 아니고요. 놀라면 안 돼요. 꼬마 왕이래요.
3: 아이고, 세상에. 죽겠다고 하면서 버텼더니 진짜로 죽었네. 이제 우린 다 죽었어. 아이고.
0: 10대 초반에.
4: 재웠어. 내가 재웠어. 왜 깨우냐고. 나보라고 진짜. 뭐 하냐고 진짜. 들어오지네 진짜.
0: 나이 어린 철부지 명종이 즉위한다.
5: 조카님, 오늘 그 자리에 오르신 건 모두 바로 이 작은 외삼촌덕이라는 걸 잊으시면 저 삐집니다.
0: 상황이 급반전되며 대윤 유님이 끈떨어진 돌박신세로 전락하고 소윤 윤원영이 등판한다.

0: 고마마 올 한해 청취자 여러분이 계셔서 억시로 행복했습니다.
1: 상인 김희승.
2: 소금은 역시 대한민국 천일염이죠. 이재함 조민석.
3: 이봐 순이, 내가 야채 참치를 드디어 잡아왔어. 아닌가 가공한 건가 허여은.
4: 와이파이 한국인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0: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1: 안녕하세요. 여행작가 송일봉입니다.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어느새 가정의 달 5월도 열흘이나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이 지났고요. 이제 스승의 날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5월이 가기 전에 가벼운 나들이를 할 수 있는 가족 여행지 세 군데를 찾아가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찾아갈 여행지들은 충청북도 제천시에 있는 청풍문화재단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에 있는 미륵산성, 그리고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한택식물원입니다. 오늘 가장 먼저 찾아갈 5월의 가족여행지는 충청북도 제천시에 있는 청풍문화재단지입니다. 청풍문화재단지가 있는 제천시 청풍면은 오랜 옛날부터 청풍명월의 고장으로 유명했던 고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충주댐 건설로 인해 청풍면의 여러 마을이 물속에 잠기게 되었고요. 마을 사람들은 지금의 청풍면 소재지로 이주를 했습니다. 옛 청풍면에 있던 문화재들 역시 마을 근처의 높은 지대로 옮겼는데요. 이런 과정을 거쳐 조성된 공간이 바로 청풍문화재단지입니다. 현재 청풍문화재단지에는 고려시대 때 연회장소로 사용했던 함벽누를 비롯해서 40여 점의 문화재와 1600여 점의 생활용품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청풍문화재단지에서는 충주 유람선도 탈 수 있습니다. 현재 충주원에는 충주나루, 월악나루, 청풍나루, 장회나루 등이 있는데요. 청풍문화재단지 아래에서 청풍나루와 장회나루를 잇는 편도 1시간짜리 쾌속성 코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풍문화재단지에 이어 찾아갈 5월의 가족여행지는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금마면에 있는 미륵산성입니다. 우리 역사와 옛 성터에 관심이 많은 어린이들에게 인기가 많은 미륵산성은 성곽의 둘레가 1822m에 이르는 포곡식 석성인데요. 익산 지역에 있는 10여 개의 석성과 토성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큽니다. 미륵산성을 제대로 둘러볼 수 있는 탐방 코스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미륵산성 입구인 동문터를 들어서면 성곽이 눈에 들어오는데요. 이곳에서 오른쪽 성곽을 따라 해발 430m 높이의 미륵산 정상까지 간 다음 남문터를 거쳐 출발지로 내려오는 코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미륵산성 탐방로에서는 거대한 화강암 채석장도 볼 수 있습니다. 단단하고 부식이 잘 되지 않는 익산의 화강암은 일명 황등석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익산을 대표하는 미륵사지 석탑을 쌓는데도 이 황등석이 사용되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찾아갈 5월의 가족여행지는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한택식물원입니다. 자연친화형으로 조성된 한택식물원은 용인시 백암면의 비봉산 자락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 약 66만 제곱미터에 이르는 넓은 부지에 우리나라의 자생식물 2,400여 종을 포함해서 모두 9,700여 종의 식물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한택식물원으로 들어서면 바로 앞에 사계정원이 있고요. 그 오른쪽에 허브식물원과 어린이정원이 있는데요. 이 가운데 어린이정원은 5월이 가기 전에 어린 자녀들과 함께 다녀오면 좋을 듯 싶습니다. 한택식물원 곳곳에서는 산 괴불주머니 등의 꽃을 피운 이후로 보름 또는 한 달 간격으로 새로운 꽃들이 연이어 피어납니다. 따라서 적당한 간격을 두고 주기적으로 한택식물원을 찾아가면 매번 다른 꽃들을 볼 수 있습니다.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오늘은 가정의 달 5월에 찾아가면 좋은 가족 여행지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지금까지 여행작가 송일봉이었습니다.

0: 아픈 사람을 만나면 의사가 되고 위험에 빠진 사람을 만나면 구조대가 됩니다. 장애인에겐 친구가 되고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전합니다.
1: 장애에 대한 정보나 뉴스가 접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제 다양한 장애 이슈를 들을 수 있어서 듣다 보면 평소에 잘 몰랐던 새로 알게 되는 것들도 많아요.
2: 사회적인 약자 이분들의 삶에 소중하게 잘 다뤄주시고 잘 이야기를 전달을 해주시고
0: 언제나 KBS 당신 곁에 라디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9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KBS 9시 뉴스입니다.
0: 청와대가 남호 공격 행위를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민간 선박 공격은 용납될 수 없다며 필요한 대응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 다만 신중한 입장은 유지했습니다. 누가 공격했는지 또 기종은 뭔지부터 추가 조사로 밝혀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손서영 기자입니다.
2: 직경 약 50cm 구멍이 뚫린 남호 선체의 외부입니다. 충격에 선체 내부도 한쪽으로 크게 휘었습니다. 남호 화재 원인이 외부 공격으로 공식 확인되자 청와대는 강력 규탄했습니다.
3: 민간 선박에 대한 공격은
4: 위성락 청와대
3: 정당화되거나 용납될 수 없다는 입장으로서 필요한 대응 조치도 고려해 나갈 것입니다.
2: 다만 현재로서 공격의 주체를 단정하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특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단계라며 가급적 이른 시일 내 판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이 연관됐는지는 미지의 영역이라고 했습니다. 전날 외교부가 주한 이란 대사를 불러 조사 결과를 설명한 것도 항의하는 초치가 아니라 협의 과정이란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비행체 정보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3: 추가 조사를 통해서 공격의 주체, 정확한 기종, 또 물리적 크기 등을 식별해 나가고자 합니다.
2: 청와대는 인근 해협에서 우리 선박의 안전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자유로운 통항을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도 지속적으로 동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미국의 해양자유연합 참여 가능성은 그렇게 연결시킬 정도까지는 아니다라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5: 해당 지역에서 유사한 피격을 당한 다른 국가 선박들도 있는 만큼 정부는 외교적 항의 등 관련 대응도 주시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0: 남호 공격 수단에 대해 전문가들은 자폭 드론이나 순항 미사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피격 위치와 파손 형태 등을 우선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부가 확보한 엔진 잔해는 결정적 증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진 기자입니다.
6: 7m 깊이로 찢겨져 나간 남호 선미 모습입니다. 바깥으로 크게 휘어진 파손 부위의 형상. 이란이 지원하는 예멘 후티 반군 공격을 받은 벌크선의 피격부와 호르무즈 해협에서 피격된 태국 화물선 파손 부위와 매우 흡사합니다. 두 배 모두 지대함 미사일 공격으로 추정되는데 남우호 역시 미사일 피격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직경 50cm의 구멍과 파손 부위가 해수면에서 1에서 1.5m로 낮은 고도의 비행이 가장 큰 근거입니다.
7: 저고도로 들어와서 깊이 구멍을 내고 내부에서 폭발한 흔적까지 보이는 걸 봐서는 지대함 미사일의 특징을 가진 빠른 비행체로 일단 추정됩니다.
6: 하지만 미사일 공격에 비해선 폭발력이 크지 않았다는 점도 주목할 부분. 비행체 두 개가 동일 지점을 차례로 타격했는데 이 같은 정밀 타격은 인공지능과 항법 기술을 탑재한 자폭 드론이 가능합니다. 이미 이 지역에서 드론의 함선 공격 사례가 있는 데다 중형 드론은 폭탄 양을 조절해 단순 경고부터 기관 작동 불능, 선박 침수까지 원하는 공격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8: 드론을 가지고 때린 데 또 때리는 것들 재파식 공격이라고 합니다. 순항미사일로 재파식 공격했다면 더 크게 부셔졌겠죠.
6: 정부는 현장에서 수거한 비행체의 엔진 잔해를 분석 중인데 전문가들은 공격 수단과 주체를 특정할 핵심 증거가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
0: 정부는 남호 공격 주체까지 확인해야 한다며 아직은 규탄 수준까지만 가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란 소행으로 확인된다면 행동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대응 시나리오들이 있을지 김경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6: 지난 2월 전쟁 개시 이후 호르무즈 해협에서 피격당한 민간 선박은 모두 30여 척. 국적도 다양합니다. 여기엔 이란의 주요 우방국인 중국 선박도 포함돼 피격 당시 중국 외교부는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인도는 자국 주재 이란 대사를 초치했고 프랑스는 강력 규탄 성명을 냈습니다. 우리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이 이란 공격으로 결론 날 경우 우리 정부의 대처가 다른 나라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강력한 규탄, 재발 방지 요구와 함께 손해배상 청구 등이 거론됩니다.
9: 남아있는 26척의 선박들에 대해서는 안전하게 보장하는 오히려 우리는 명분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6: 다만 우리 정부는 민간 선박에 대한 공격 행위

0: 자체는 규탄하면서도 당장은 후속 대응에 나서진 않을 전망입니다. 아직 공격 주체를 특정할 수 없는 데다 이란의 내부 사정,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우리 선박의 안전 등을 감안했을 때 기존의 신중한 자세를 유지한 게 낫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입니다.
1: 외교부의 말과 혁명수비대의 말이 조금씩 다르게 나오고 있는데 이 전쟁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밑에서 계속 얘기를 하면서 이란 쪽의 사과를 받아내는 게 중요하고요.
0: 이번 피격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의 군사적 기여 요구 압박은 더 커질 거로 보이는데 이번 주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중동 사태도 분수령을 맞을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2: 네, 남우호 피격 발표 이후 이란 정부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한국 선박이 항행 규칙을 어겼다고 주장했던 이란 국영 매체들도 조용합니다. 두바이 김계영 특파원입니다.
3: 어제 우리 외교부로 호출된 주한이란 대사는 취재진의 질문에 말을 아꼈습니다. 이란 정부의 입장을 묻자 자국 외교부로 문의하라는 답변만 남겼습니다.
4: 사이드 크제치 주한이란 대사, 한국 선박이 공격받았는데 이란 측의 설명은 없습니까? 질문이 있으면 이란 외교부로 문의해 주세요.
3: 오늘 다시 입장을 묻는 KBS의 질의에 대해서도 주한이란 대사관의 공식 입장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주한이란 대사관은 남우호 폭발 직후 이란군 연루설을 강력 부인했습니다. 이란 정부도 이틀째 묵묵부답입니다. 한국 선박의 규칙 위반을 주장하며 강경한 논조를 폈던 이란 국영 매체도 후속 보도를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란의 모르쇠 행보를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옵니다. 우선 강경파인 혁명수비대와 외교라인 사이에서 입장 조율이 끝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또 공격을 인정할 경우 한국과의 외교적 마찰이 불가피한데 이를 관리하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실제 최근 아지지 이란 의회 국가안보외교정책위원장은 한국이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군사작전에 불참한 건 현명한 결정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5: 저희가 이제 이란 측이 요구할 수 있는 게 지금 현재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거고 그리고 재발을 우선 방지해야 되겠죠. 예.
3: 남우호 피격 당일 함께 피해를 입은 중국 선박에 대해서도 이란은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김계영입니다.
2: 남우호가 공격당한 걸로 확인되면서 중동에 있는 우리 배들은 한층 더 불안해졌습니다. 오만 연결해서 자세히 듣겠습니다. 자, 이도윤 기자, 지금 우리 선원들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6: 네, 현재 호르무즈 해협 안쪽엔 160여 명의 우리 선원들 발이 묶여 있는데요.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한 중소선사 관계자는 이런 무한 대기가 언제 끝날지 모르겠다고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남우호가 외부 비행체의 공격을 받은 거로 드러나면서 선원들 불안도 커지고 있는데요. 남우호 피격 이후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우리 선박들의 이동을 제한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선박들은 호르무즈 인근을 벗어나 카타르 앞바다 등으로 이동한 상태입니다.
2: 네, 이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게 실제로 공격받는 배가 계속 나오고 경고 방송도 계속되고 있죠.
6: 네, 특히 어제 카타르 앞바다에서 있었던 선박 피격을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상의 발사체 공격으로 기관실에 불이 난 점 등이 남우호 피격과 유사한데요. 특히 우리 선박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이어서 추가 공격으로 이어지는 건 아닌지 선원들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란군과 미군의 경고 교신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최근엔 미군이 이란 항구로 향하는 모든 선박을 공격하겠다 이렇게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7: This blockade of Iranian ports. 미군 경고 교신, 이란 해상 봉쇄는 선적에 상관없이 모든 선박에 강화돼 적용될 것이다.
2: 네, 이 해협 봉쇄가 길어지면서 어렵긴 중동 산유국들도 마찬가지죠. 어두운 전망이 계속 나오는군요.
6: 네, 맞습니다. 사우디 국영석유회사 아람코의 최고 경영자가 경고를 내놨는데요. 오늘 당장 호르무즈에서 교역이 재개되더라도 원유시장이 균형을 찾는 데는 수개월 걸릴 거라고 했습니다. 또 해협 봉쇄로 지금까지 세계 원유 공급이 10억 배럴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오만 무스카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8: 네, 거듭 신기록을 쓰고 있는 코스피가 오늘은 7,800선을 돌파했습니다. 반도체 투톱의 질주 속에 우리 증시 시가총액은 사상 처음으로 7천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9: 코스피가 쉬어가는 주말 사이 뉴욕 증시에서는 인텔, 마이크론 등 반도체 업종이 급등했습니다. 강한 상승세를 기대하는 분위기 속에 개장한 코스피. 곧 7,800선을 돌파하더니 한때 5% 넘게 급등하며 7,900선에 근접하기도 했습니다. 종가는 7,822.24. 급격한 매수세에 장 초반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6일 7,000피 고지를 넘은 코스피. 8,000피까지 이제 200포인트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미국 기술주 강세 속에 국내 증시도 반도체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6% 넘게 올랐고 SK하이닉스는 11% 이상 급등해 190만 닉스를 눈앞에 뒀습니다. 두 기업의 시가총액은 계속 불어나며 코스피 전체 시총의 47%에 육박합니다.
10: SK하이닉스에 대한 대형 기술주들의 투자 제한 빌려줄 테니까 우리를 위한 램을 만드는 공장을 만들어줘. 이런 식으로.
9: 코스피와 코스닥을 합한 우리 증시 시가총액은 사상 처음으로 7천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지난달 27일 6천조 원을 돌파한 지 8거래일 만입니다. 반도체 열기에서 한 발 떨어진 코스닥 지수는 오늘도 소폭 하락했습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8: 이렇게 우리 증시 강세를 이끌고 있는 반도체 종목, 이런 초호황기가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국내외 업계에선 당분간 상승세가 지속될 거란 전망이 나오는데 그 근거는 무엇인지 송락규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3: 수출에서도 반도체 효과는 두드러집니다. 1분기 수출은 2,199억 달러, 역대 최대 실적입니다. 올해 일본도 넘어설 수 있는 수준. 이 가운데 반도체 수출 비중은 3분의 1을 넘어섭니다. 전 세계적 AI 투자 열풍이 메모리 칩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지난해 1분기와 비교하면 DRAM 수출은 3.5배, NAND 플래시는 4.7배로 늘었습니다.
11: AI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데이터 센터, 이렇게 해서 기업용 소비가 확실하게 비중을 크게 차지하게 되었고 지금은 그러한 기업용 소비가 늘어나면서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이 오게 된 겁니다.
3: 세계 3대 메모리 반도체 기업의 주가는 올해 초에 비해 반년도 되지 않아 모두 2배 넘게 상승했습니다. 이런 성장세가 언제까지 지속될까? 업계에선 올해 말까지는 확신하고 내년도 가시권에 있다는 표현으로 자신감을 드러냅니다. 구글 등 빅테크들이 메모리 사용을 줄이는 AI 기술을 개발한다지만 메모리 수요를 쉽게 줄이긴 힘들 거라는 게 국내외의 전망입니다.
12: So the bottom line is
13: 존 유퍼 미국 반도체 산업 협회장. 핵심은 시장 전체 파이가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파이의 각 조각 역시 더 커질 것이고 새로운 참여자들이 시장에 들어오더라도 업계는 충분히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3: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설비 증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실제로 양산 가능한 시기는 일러도 내년 하반기입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8: 이런 반도체 호황기 속에 중국과 미국의 추격도 거셉니다. 우리 메모리, 나아가 반도체 산업의 우위를 지키려면 무엇이 필요할지 짚어봤습니다. 이어서 이재희 기자입니다.
14: 메모리 반도체는 사이클 산업입니다. 이번 초호황이 1, 2년 뒤 다시 꺾일 수 있다는 우려와 AI로 인해 산업 구조가 바뀌면서 구조적 성장이 이어질 거란 관측이 엇갈립니다.
15: AI라고 하는 게 새로운 산업이기 때문에 가격 간편데 그다음에 이제 CPU가 충족이 되니까 떨어질 거예요.
16: 그전처럼 메모리가 CPU나 GPU의 보조인 그런 상황으로 가지다.
14: 더 큰 변수는 시장이 커지면서 생기는 경쟁 구도 변화입니다. 특히 중국이 국가 보조금과 거대한 AI 생태계를 앞세워 범용 DRAM 분야에서 빠르게 추격해오고 있습니다. 창신 메모리의 글로벌 DRAM 점유율이 현재 5% 안팎에서 3년 뒤 15% 수준까지 높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17: 5년 전만 하더라도 한국과 중국 사이의 DRAM 기술 격차는 적어도 한 3세대에서 4세대 정도 차이 난다고 봤거든요. 최근에는 1, 2세대 정도로 줄어들었고요. 늦어도 2030년대 후반 사이에는 아마 따라잡히게.
14: 메모리 최대 소비국 미국은 이제 생산 주도권까지 노리고 있습니다. DRAM 업계 3위인 마이크론은 뉴욕주에 최대 1,000억 달러가 투입되는 초대형 메모리 메가팹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13: 존 유퍼 미국 반도체 산업협회장. 앞으로 세계 경제는 AI와 데이터 센터 중심으로 갈 겁니다. 미국에는 데이터 센터가 많습니다. 제가 메모리 회사라면 고객 가까이에 있고 싶을 겁니다.

0: I want to be closer to my customer.
1: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해선 끊임없는 투자가 필요합니다. 특히 메모리 칩 시장에서 나아가 시스템 반도체와 파운드리까지 적극적인 주도권 쟁탈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이재입니다.
2: 정부가 주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 2차 지급이 다음 주에 시작됩니다. 국민 70%가 대상입니다.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기준을 이세연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3: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게 1차 지급한 고유가 피해 지원금 294만 명이 1조 6,700억 원을 받았습니다.
4: 평상시에는 잘 못 사잡고 물어만 보고 가다가 그래도 쿠폰이 있을 때 사시는 분들도 계시고.
3: 오는 18일부터 2차 지급이 시작됩니다. 사는 곳에 따라 수도권 10만 원, 비수도권 15만 원, 인구 감소 지역은 최대 2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별 건강보험료 월 납부액을 기준으로 하위 70%인 국민 3,600만 명이 대상입니다. 외벌이 직장 가입자는 4인 가구일 때 건보료가 32만 원 이하이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4인 가구에는 5인 가구 기준을 적용해 납부액 39만 원 이하일 때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역 가입자는 4인 가구 기준 22만 원 이하가 지원금 대상입니다. 건보료 기준에 들더라도 고액 자산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난해 재산세 과세 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넘거나 2024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한 250만 명가량입니다.
5: 1주택자 같은 경우는 한 26억 이상이 되는
6: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 판단을 하고
5: 배당 수익률은 연 2%를 또 가정했을 때 10억 원의 투자금이 있어야 됩니다.
3: 지원금은 주소지 소재 지자체에 매출액 30억 원 이하 가게에서 쓸 수 있고 주유소는 매출액과 관계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정부는 3차 지원금 지급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세연입니다.
2: 중동 전쟁이 우리 물가를 얼마나 올릴지 국책연구기관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석유 최고 가격제가 없다면 올해 물가 상승률이 3% 후반까지도 기록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김수현 기자입니다.
7: 편의점 업계는 이달부터 국제 택배 요금을 7% 올렸습니다. 급등한 유류 할증료 때문입니다. 국제 유가 상승은 이렇게 생활 물가 전반을 밀어올립니다.
8: 기름값이 오르고 딴 거 다 오르겠죠. 모든 게 다 뭐 올랐으니까 사는 게 뭐 아무튼 힘들지.
7: 국책연구기관 KDI가 최근 고유가 상황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습니다. 4월 수준의 고유가가 연말까지 지속된다면 올해 물가 상승률을 최대 1.6%포인트, 내년에는 1.8%포인트 끌어올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반기에 국제 유가가 안정되더라도 물가는 1%포인트 오른다고 했습니다. 원유 운송이 차단되는 초유의 사태인 만큼 물가도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분석입니다. 전쟁 발생 전인 2월, KDI가 전망한 올해 물가 상승률은 2.1%. 분석을 반영하면 올해 물가 상승률이 3% 후반까지 오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석유 최고 가격제와 유류세 인하 효과를 뺀 계산값입니다.
9: 3까지는 이제 예측을 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최고 가격제 효과가 배제된 상태로 그 측정을 하였는데 그 부분을 감안한다면 이제 3까지는
7: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중동 정세가 안정될 때까진 석유 최고 가격제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솟구치는 물가를 강력한 정책으로 누르는 상황인데 상황이 길어지면 정유사 손실 보전 비용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김수현입니다.
2: 어제 경북 청송에서 초등학생이 혼자 주황산에 올라갔다가 실종됐습니다. 헬기와 구조견을 동원해서 대대적으로 수색하고 있지만 아직 성과가 없습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김종 기자, 지금도 수색 중인가요? 어떻게 찾고 있습니까?
10: 네, 어제부터 경찰과 소방대원 등 400여 명이 투입돼 수색을 벌였지만 이틀째 별다른 진전이 없습니다. 오늘 현장엔 비가 내리지 않아 헬기와 구조견 등이 투입됐는데요. 추가로 들어온 소식은 아직 없습니다. 실종된 어린이는 초등학생 6학년 11살 강모군입니다. 어제 낮 12시쯤 가족과 함께 주황산 대전사를 찾았다가 홀로 등산길에 올랐는데요. 이때 휴대전화는 챙기지 않았고 조금만 올라갔다가 오겠다는 말만 남기고 나섰다고 합니다. 강군 부모는 지난해 대전사에서 주봉까지 가족과 함께 오른 적이 있는 길이어서 이 말을 믿고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주봉까지는 2.4km, 성인 기준으로는 왕

0: 왕복 3시간 정도 걸리는데요. 하산 예정 시간이 훌쩍 지난 오후 4시까지도 아이가 돌아오지 않자 부모가 공원 사무소에 신고했습니다. 어제 강군이 주봉 쪽으로 올라가는 걸 봤다는 등산객이 있었지만 이후 행방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산세가 험한 데다 나무가 우거져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오늘도 늦은 밤까지 열화상 카메라가 장착된 드론을 띄워 야간 수색 작업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다만 밤사이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가 예보돼 있어 수색 작업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강군은 키 145cm의 마른 체격으로 실종 당시 파란색 삼성 라이온즈 유니폼 티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당국은 인근 주민들과 등산객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수색본부가 차려진 주황산 국립공원에서 KBS 뉴스 김지용입니다.
1: 한타바이러스 심폐증후군으로 사망자가 잇따라 나온 크루즈선 승객들이 스페인령 카나리아 제도에서 간신히 배를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은 아니었습니다. 승객들은 방호복을 입은 채 전 세계로 격리돼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보도에 이랑 기자입니다.

0: 했습니다. 비거주 1주택자들이 매도가 가능하도록 퇴로를 마련하자는 취지란 겁니다.
1: 지금 상황은 수요를 자극하기보다는 공급을 늘리는 효과가 훨씬 더 클 것으로.
0: 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가 재발하면 몇이나 득을 보겠냐며 엄단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청약통장 가점을 부풀리는 등 부정청약 행위와 관련해 전수조사에 착수합니다.
2: 25년 7월 이후에 분양한 서울 규제 지역 모든 분양단지하고 그 외에 다 지역 인기 분양단지를 모두 포함하는데
0: 조사 결과는 다음 달 발표할 예정으로 부정청약자는 계약금 몰수와 청약 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최혜경입니다.
3: 이런 부동산 문제, 지방선거에서도 뜨거운 감자죠. 특히 서울이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원호 후보는 인공지능 공약을 띄우면서도 부동산 문제 책임을 상대 후보에 돌렸고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묻지마 공급을 내세우며 거듭 공개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여소연 기자입니다.
4: 민주당 정원호 후보는 서울을 인공지능 실증의 장소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동네 15분 AI, 소상공인, 노인, 장애인 맞춤형 AI 서비스로 삶을 뒷받침하겠다고 했습니다. 구로 일대엔 피지컬 AI 생태계 구축을 공약했습니다.
5: AI가 전시용이 아니고 시민의 삶을 실제로 향상시킬 수 있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구축되는 것.
4: 부동산 신경전도 잊지 않았습니다. 과거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를 상대 오세훈 후보 실책으로 꼬집으면서 재개발, 재건축, 절차 단축을 다시 약속했습니다.
6: 토호제를 거의 충동적으로 푸신 거죠. 데이터에 기반하지 않은 큰 실수였죠.
4: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부동산 지옥 공세, 오늘도 이어갔습니다. 토호제 해제, 재지정은 실책이었다면서도 한두 달 해프닝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 부동산 문제, 진짜 원인은 전임 민주당 시장의 공급 부족이라고 책임을 돌렸습니다.
7: 닥치고 공급. 서울은요. 유휴부지가 없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이 유일한 해법 중에 전체 공급의 한 80%를 차지해요.
4: 이런 문제 직접 다퉈보자며 공개 토론을 요구했습니다.
8: 서울시의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지 토론을 하는 것이 당연한 의무요 책임이라고.
4: 국민의힘에선 정 후보의 30여 년 전 경찰관 폭행 사건 판결문을 공개하며 장애 공세에도 나섰습니다. 앞서 정 후보는 당시 피해자들에게 사과했다며 미숙함을 반성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여소연입니다.
3: 네, 지방선거를 앞두고 건물 외벽에 붙어있는 커다란 선거 현수막 많이 보실 텐데요. 이런 현수막이 감싸고 있는 건물들, 내부 생활은 괜찮을까요? 현장 K 김보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9: 선거사무소가 들어선 5층짜리 건물. 외벽에 여야 구청장 후보의 선거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두 개층 높이의 거대한 현수막이 창문을 통째로 가립니다. 건물 안은 어떨까? 대낮에 전등을 켰지만 사무실은 어둡습니다.
10: 아, 죽겠어요. 네, 들어오는데 이게 안 들어오면 불편하잖아요.
9: 다른 건물도 사정은 마찬가지. 현수막이 다른 층 창문까지 전부 덮어버리고 1층 슈퍼마켓 간판을 통째로 가리기도 합니다.
11: 지금까지 최문종, 박지원 앵커가 진행한 KBS 9시 뉴스를 1텔레비전과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KBS

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성공이 보장된 길을 과감히 버리고 불확실하고 거칠지만 자신이 믿는 길을 선택해 좋은 세상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요. 아이비리그 영국의 명문대학 명문 로스쿨 타이틀을 뒤로하고 로큰롤 밴드를 결성해서 풍류와 혁명을 노래하고 동물권 보호, 환경운동, 사회운동뿐 아니라 역사를 바로 알리기 위한 활동도 적극적으로 펼쳐오고 있습니다. 폐업 위기였던 인문사회과학

0: 서점을 인수해서 책방 주인으로도 살아가고 있는 로큰롤 밴드 양반들의 리더 전범선 씨 지금 만나봅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전범선 씨.
1: 반갑습니다.
0: 네. 네. 아유, 하시는 일이 진짜 많은 분이시더라고요. 무슨 동물권 그 주장하시는 동물 해방 물결 이사장님이시고,
1: 네.
0: 네, 또 서점 주인이시고,
1: 네.
0: 그렇죠? 또 작가이시고,
1: 네.
0: 또 밴드 리더라고 지금 소개를 해드렸는데.
1: 맞습니다.
0: 그러면은 뭐라 그럴까요? 이력이 너무너무 화려하셔서 본인의 정체성은 주로 어디에서 찾으십니까? 한 가지만 꼽는다면.
1: 한 가지로 꼽기 어려워서 항상 소개할 때
0: 네.
1: 글 쓰고 노래하는 전범선입니다.
0: 아.
1: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뭐. 딱딱하게 얘기하면 가수 겸 작가죠.
0: 네, 그러니까 두 네. 가지가 주력 사업인 셈이네요.
1: 그렇죠. 저한테는 둘 다 사실 다 쓰는 일이고 창작하는 일인데,
0: 네.
1: 어쨌든 글을 써서 책을 내고,
0: 예.
1: 음악을 만들고 노래를 해서 음반을 내는
0: 예.
1: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0: 방송 오기 전에도 바쁜 일정을 하는 소화를 하고 오셨다고 예 들었습니다.
1: 아침에는 저희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0: 네.
1: 왔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동물해방물결이라는
0: 네.
1: 단체에서 청도 소싸움 폐지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0: 청도 소싸움 하면은 되게 전통적으로 오래전부터 내려오던 그런 거죠. 예.
1: 그렇죠. 우리나라의 뭐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예외적으로 원래는 동물을 이용해서 오락이나 유희로 이용하면 안 되는 것이
0: 네네.
1: 동물보호법의 기본인데요. 청도 소싸움만은 예외적으로 제가 법이 허락을 하고 있어요.
0: 네네.
1: 네, 이것도 사실 전통이라는 어떤 미명하에 너무 폭력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오랫동안 반대 의견을 내왔습니다.
0: 네. 그래도 이 오랫동안 내려온 데는 무슨 또 이유가 있을 텐데 또 반대하시는 네. 입장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취지에서 네. 이 소싸움 폐지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건가요?
1: 사실 일단 기본적으로 얼마 전에 저희 개식용종식법도 통과가 됐고
0: 네네.
1: 뭐 개고기도 사실 오랫동안 우리나라의 사실 문화잖아요.
0: 예.
1: 민족의 문화였고 전통이었는데 국민의 여론이 1500만 명의 어떤 반려인구가 있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0: 네.
1: 이제는 굳이 개를 먹을 필요가 있을까라는 어떤 질문에서 전통도 바뀔 때가 되었다라는
0: 아.
1: 차원으로 우리가 국민적 합의가 이룬 것 같은데요.
0: 네.
1: 소싸움 같은 경우에는 잘 모르실 거예요. 저도 사실 강원도 사람이라 청도에서 소싸움이 있는지도 몰랐고 근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 그 대부분 세금으로 청도 소싸움이 유지가 되고 있고
0: 약간 그 규칙도 있고 좀 스포츠처럼 이렇게
1: 맞아요.
0: 룰도 있고 이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1: 맞아요. 네. 상설 경기장이 있고 거의 네. 되게 매주 가까이 이제 그 소싸움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거기 안에서 저희가 3개월 동안 그 조사를 해봤는데 저희 동물해방 네. 물결에서 알고 보니 미성년자가 있는 상황에서 불법 도박도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소들이 사실 소싸움을 한다고 하면 되게 자연스럽게 소들이 싸우는 것 같잖아요. 근데 소들은 평소에 뭐 이렇게 뭐 영토 싸움, 그 영역 싸움을 하기 전까지는 굳이 싸우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보니까 한 40% 가까운 소들이 싸움을 거부하고 있었고 굉장히 피를 흘리고 눈물을 흘리고 하는 그런 광경도 보았고요.
0: 그러니까 싸움을 붙이는 거다.
1: 억지로 저희 붙이고 뭐 약물 주입도 하고 하면서
0: 네.
1: 억지로 붙이는 그런 것이 당연히 교육적이지도 않으면서 불법 어떤 사행산업처럼 보이는 어떤 그 도박까지 일어나고 있는 그런 현장을 과연 청도 지역의 세금만이 아니라 전국 국민의 세금으로 지금 유지를 하고 있고 지역의 여론도 사실 60% 70% 이상이 반대를 하고 있어서 이거를 과연 2026년에 대한민국 네. 선진국에서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문제 제기를 네. 했습니다.
0: 네. 일리 있는 지적도 있습니다만은 사실 저희가 이제 반대쪽의 의견은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1: 그렇죠. 네.
0: 예, 우리 전범선 씨
1: 네.
0: 그리고 그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의 또 의견이라는 걸 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그럼 그런 일들이 좀 합법적인 테두리에서 좀 잘 관리가 되면서 행해진다면 어떨까요?
1: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행해진다고 해도 저희의 입장에서는
0: 네.
1: 어쨌든 동물을 오락과 유희의 목적으로
0: 네.
1: 인간의 욕심에 의해서 활용하는 것이 그러한 폭력이 과연 국가가 뭐랄까 지원할 만한
0: 네.
1: 것인가 교육적인 것인가 이런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0: 네, 네. 동물권을 지키려고 운동을 하시는 운동가의 입장에서
1: 네네네.
0: 사실 이제 밴드 보컬이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1: 음반 홍보하러 온 건데
0: 그렇게 됐습니다.
1: 네네네네.
0: 예. 그 사실 굉장히 스펙

0: 되게 화려하셔서 데뷔할 때부터 화제가 됐어요. 그렇죠?
1: 그렇죠. 제가 여기 처음 왔던 게 5년 전에 아. 첫 책 나왔을 때 예. 지금 이 사람에 나왔었습니다.
0: 그러셨군요. 네네네. 저는 그때 못 뵀습니다면은 네. 진짜 부러워할 만한 스펙을 가지셨어요. 뭐 민사고 아이비리그 뭐 옥스퍼드 국제 로스쿨 변호사 뭐 그래서 뭐
1: 변호사가 되진 않았죠.
0: 네. 합격은 안 했어요?
1: 아, 로스쿨에 합격을 했는데.
0: 아, 로스쿨 합격은 했는데.
1: 입학을 안 한 거죠. 아. 네. 가려고 하다가.
0: 근데 그 로스쿨 들어가면 대부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1: 뭐 그렇겠죠. 네.
0: 그렇죠. 네. 예. 혹시 이제 한 10년 정도 이렇게 네. 제야에서 활동하셨잖아요.
1: 맞습니다.
0: 아, 내가 그때 눈 감고 글로 갈 걸 그랬다 이런 미련 같은 건 없으십니까?
1: 아, 제가 최근에 좀 크게 그런 느낌이 들었을 때가 있었는데 제 네. 고등학교 동기 결혼식이었어요.
0: 예.
1: 결혼식 때마다 사실 보게 되잖아요. 이런 그렇죠. 동기들은. 근데 곰곰이 제가 보니까 결혼을 안 한 게 저밖에 없더라고 이제.
0: 이제 30대 중반 정도 되신 거죠?
1: 그렇죠. 막 34인데. 와, 이제 진짜 다들 그리고 그러니까 민사고 동기들이니까 네. 다들 뭐랄까 내로라하는 그런 뭐 번듯한 전문직 고소득 네. 직업을 갖고서
0: 가정을 이루고,
1: 가정을 이루고 네. 어떻게 보면 되게 주류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반갑기도 하면서 약간 저도 나만 너무 소외되었다. 너무 동떨어진 삶을 사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0: 그러니까 그게 솔직한 얘기인 것 같아요.
1: 그렇죠. 네, 맞습니다.
0: 예. 왜냐하면 20대 한참 막 패기가 있을 때랑 또 30대 중반 정도 되면은 네. 또 사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1: 맞습니다. 네. 현실을 좀 더 느끼게 되죠.
0: 그런데 본인은 내가 원하는 거를 네. 내 신념을 가지고 일을 하기 때문에 또 괜찮지만 약간 부모님 입장에서는 진짜 엄친아였는데 그런 마음이 좀 드실 것 같아요. 저는 엄마 입장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1: 저희 아마 어머니가 듣고 계실 거라. 네. 그렇죠. 신경이 쓰이기도 하고 네, 걱정도 되긴 합니다.
0: 네. 하지만 저는 또 한편으로는 뭐 부럽기도 합니다. 이렇게 쉽지 않거든요. 이렇게 보장된 길을 놔두고 네. 내 신념을 따라서 간다라는 게 살아보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1: 맞아요.
0: 네. 자, 그럼 밴드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밴드 네. 양반들.
1: 네.
0: 제가 지향하시는 걸 보면 네. 뭐 밴드 머슴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 그렇잖아요.
1: 왜요?
0: 아니 뭐 어쩜 사회 정의라든가 뭐 이런데 양반이라는 거는 어떤 기득권을 쥐고 있는 집단 그렇죠. 아닙니까? 왜 양반들입니까?
1: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하나는 제가 양반들이라는 이름을 지었던 게 미국에서 대학 생활을 할 때였어요.
0: 네.
1: 그래서 미국에서 락밴드를 하려고 하니까 락음악이라는 게 미국 음악이잖아요. 근데
0: 그렇죠.
1: 미국 친구들보다 멋있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사실 제가 미국 뭐 영어 이름을 쓰거나 뭔가 미국식 이름을 지으면 좀 따라하는 것 같잖아요.
0: 네.
1: 그래서 뭔가 한국적인 이름을 짓고 싶다.
0: 아.
1: 근데 일본 하면은 사무라이는 아는데 한국 하면 양반은 잘 모르더라고요.
0: 예.
1: 그때만 해도 네. 한 10년 전이니까. 그래서 그때 양반들 할까 선비들 할까 한량들 할까 뭐 화랑들 할까 뭐 이런 거 하다가
0: 네.
1: 양반이 가장 좀 뭐랄까 범용성이 있는 것 같아서 양반들이라고 지었고요. 그러니까 제가 진짜 양반이면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좀 뭐 재수 없는 뭐 그런 느낌일 수 있지만 저는 상인의 자식이기 때문에
0: 네.
1: 일종의 양반 탈을 쓴 거죠. 양반 행세를 하는 거죠.
0: 약간 뭐 그러네요. 좀 풍류적인 것도 있고 반업적인 것도 있고 네. 예,
1: 풍류를 즐기는 삶을 꿈꿨습니다.
0: 네. 네. 그렇게 지금 살고 계신데 이게 록앤롤 밴드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약간 보면은 뭐 전통 음악하고도 좀 많이 겹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쪽의 음악을 지향하시는 거예요?
1: 저희가 뭐 당연히 이제 서양 락 음악의 작법을 가져와서 서양 악기를 네. 쓰니까 그걸 부정할 수는 없는데 저희도 하다 보니까 이게 저 안에 있는 어떤 그 한국적인 정신,
0: 네.
1: 저의 뭐 DNA겠죠.
0: 네.
1: 그거를 숨길 수가 없어서 락앤롤이라는 이름을 쓰다가도 최근부터는 저희가 우리는 록앤롤도 아니고. 뭐 R&B, 리듬 앤 블루스도 아니고 윈드 앤 플로우다.
0: 윈드 앤 플로우?
1: 네. 풍류다. 바람과 흐름이다.
0: 아, 윈드, 바람, 플로우, 흘러간다.
1: 풍류.
0: 풍류. 풍류를 그렇게 번역할 수 있군요. 윈드 앤 플로우.
1: 네. 우리는 뭔가 록앤롤이라는 것도 이제 장르라는 것도 이제 록 앤 롤에서 온 거고 리듬 앤 블루스, R&B. 그러니까 미국의 음악의 장르를 이야기할 때 사실 어떤 한 장르에도 저희가 속하는 것 같지가 않았어요.
0: 아.
1: 그러니까 저희 양반들 멤버들이 사실 워낙 출중한 또 연주자들이라서 온갖 장르들을 다 구사하거든요.
0: 네네.
1: 뭐 락, 펑크, 소울, 뭐 R&B, 가스펠, 뭐 힙합 다 하는 친구들이라.
0: 몇 인조예요?
1: 저 6인조입니다.
0: 6인조. 어떻게?

0: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1: 제가 노래를 하고요. 네. 그다음에 드럼, 기타, 베이스, 건반 그리고 퍼커션 치면서 기타 치는 친구까지.
0: 예.
1: 그래서 6명 양반들이 풍류를 즐기고 있는데 다들 정말 수준급, 정상급 이제 연주자들이라서
0: 네네.
1: 외국인들한테 저희가 외국에서도 최근에 영국에서 처음으로 공연을 했는데 장르를 종잡을 수가 없다, 너네는. 그랬을 때마다 저희는 윈드 앤 플로우다.
0: 풍류.
1: 풍류다. 양반들이니까.
0: 근데 어떻게 네. 모으셨어요? 그분들도 다 전범선 씨 같이 어떤 뭐 동물권이라든가
1: 네.
0: 예, 뭐 이런 사회적인 것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모이신 건가요?
1: 그건 아니고요.
0: 네.
1: 그 원래 저는 전범선과 양반들이라는 이름으로
0: 네.
1: 그 3집까지 발매를 하고 활동을 20대 때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는 원년 멤버들은 저의 이제 민족사관고등학교 동문들이었어요.
0: 네.
1: 제가 2016년에 그때 이제 광화문에서 촛불
0: 네.
1: 문화제가 있을 때
0: 그때 좀 화제가 됐었죠.
1: 맞아요. 예. 그때 아래로부터 혁명이라는 노래로.
0: 저는 좀 제목이 좀 보시무시해요.
1: 보시무시한 제목이죠.
0: 네.
1: 제가 그 옥스퍼드에서 혁명사를 주제로 석사 논문을 썼는데
0: 그걸 전공하셨군요.
1: 맞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사실 그 음악을 쓸 때는 실제 촛불 뭐 혁명이 일어날 거라고 전혀 생각을 안 했고
0: 네.
1: 그냥 제 논문 주제랑 관련된 음악을 만들었던 거고 근데 그게 정말 묘하게도 적절히 우리나라의 사회적 그 상황과 맞아 떨어져서 그때 광화문에서 100만 명이 있는 앞에서
0: 네.
1: 공연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저한테는 인생의 전환점이었죠.
0: 아, 그 길로 나는 전업으로 밴드를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셨습니까?
1: 그죠. 솔직히 100만 명 앞에서 공연을 하면은 그거보다 재밌는 게 어디 있습니까?
0: 아, 그렇죠.
1: 그거보다 의미 있고 재밌다고 느껴지는 게 많지 않고 네. 그때 음악을 하기로 음악으로 내가 직업을 삼아보겠다 결심을 했고 그때 원년 멤버들은 다 떠났고요.
0: 네.
1: 아무래도 쉽지 않은 결정이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제 군대 갔다 오면서 수소문에서
0: 예.
1: 영입한 친구들이고요. 지금의 멤버들은.
0: 그건 이제 전문 음악인들이군요.
1: 완전히 전공생들이고 아주 대단한 연주자들입니다.
0: 아, 그러니까 음악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겠다라는 열망이 가득해 보여요. 저는 지금도 이렇게 뵈면은.
1: 네. 뭐 욕심이지만
0: 예.
1: 네, 음악을 통해서 세상과 교류하고 싶다. 어떤 이 특히 한국의 흐름이 저는 한류가
0: 네.
1: 정말 재밌어요.
0: 아.
1: 격동의
0: 네.
1: 역동적이고 격동의 어떤 그 흐름이 있어서 그거를 좀 흐름을 즐겨보고 싶다.
0: 네.
1: 라는 어떤 꿈이 있죠.
0: 그렇군요.
1: 네.
0: 제 차림새도 굉장히 뭐랄까요? 이게 자유로워요. 예.
1: 정장을 차려입고 왔는데.
0: 오늘 나름대로 차려입고 오신
1: 네,
0: 거군요.
1: KBS 예. 온다 그래서 제가 격을 갖추고 왔습니다.
0: 그렇군요. 네. 예. 수염도 멋지게 기르셨고, 머리도 저보다 조금 더 기시고.
1: 그러네, 비슷하네요.
0: 네, 길이도 저랑 비슷하고.
1: 네네.
0: 저희가 이제 동물권 관련해서 지금 운동을 하신다는 말씀을 아까 이제 드렸잖아요.
1: 네.
0: 동물 해방 물결, 동해물이라고 줄여서.
1: 맞습니다.
0: 이렇게 하더라고요.
1: 네, 애국가의 첫 소절이죠.
0: 예. 왜 동물권에 관심을 갖게 되셨어요?
1: 그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철학사를 공부를 했고요.
0: 네.
1: 서양 철학사를 공부를 했는데 대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그냥 우연히 영국 철학을 공부하다가 동물 해방이라는 책을 읽었어요.
0: 네.
1: 피터 싱어라고 하는 호주의 철학자가 쓴 책인데요. 그 책에 설득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 책의 주장이 저한테 고기를 먹으면은 종차별주의자라는 거예요.
0: 예.
1: 종차별이라는 말을 좀 처음 들었거든요.
0: 네.
1: 영어로는 스피시시즘이라고 하는데.
0: 뭐 인종차별은 들어봤지만.
1: 그러니까. 네. 근데 제가 그때 대학교 2학년 때 처음 미국에 그 유학을 가서 소수 인종으로서 약간 설움? 인종차별이 공기 중에 있는 은연한 그 인종차별에 대한 좀 화가 있었던 때였거든요.
0: 네.
1: 그래서 양반들이라는 이름도 지었고 약간 저의 어떤 정체성
0: 네.
1: 뭐 민족 정체성이라고 하면 좀 거창하지만 그런 뿌리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인종차별에 되게 민감했고 뭐 성차별이나 이런 다른 어떤 차별에 대한 좀 저의 고민이 많았는데 처음으로 난생 처음으로 소수자가 되어보니까 근데 어떤 백인 철학자가 나한테 뭐 개인적으로 저한테 그러신 건 아니지만
0: 네.
1: 종차별주의자라는 거야.
0: 네.
1: 그 저한테 너무 좀 충격이고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서 그걸 반박하려고 열심히 발버둥을 쳐봤는데 도저히 제가 반박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채식을 시작하고
0: 네.
1: 동물권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0: 책 한 권이 이렇게 사람의 인생을 바꿨네요.
1: 맞아요. 그래서 저는 책의 힘을 지금도 믿고 그래서 책방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1: 네.
0: 그래서 지금 채식주의자라고 들었어요.
1: 맞아요.
0: 예. 네. 이 이후로 이제 채식주의자가
1: 그렇죠.
0: 되신 건가요?
1: 네. 네. 채식을 한 지가 지금 한 13,

0: 13년이 됐네요.
1: 13, 14년. 네. 그 이 동해물에서는 네. 어떤 일을 합니까?
0: 아, 동물의 방 물결은 저희가 2017년에 처음 만들어졌는데요. 저희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이제 비거니즘을 네. 전면에 내세우고, 그러니까 비거니즘이라고 하면은 이제 동물에 대한 착취와 살생을 반대하는 차원에서 동물성 제품들에 대한 불매 운동을 하는 거거든요.
1: 네, 그러면 반드시 먹는 것뿐만 아니라
0: 네, 입는 것. 그다음에 뭐 이제 동물원이나 수족관처럼 이제 즐기는 것,
1: 네.
0: 혹은 이제 의약품이나 화장품에 들어간 동물 실험, 이런 전반적으로 산업에서 동물을 이용해서 인간의 편의를 위해
1: 네.
0: 착취하거나 이제 죽임을 당하게 하는 것을 반대하는
1: 네.
0: 그런 운동을 시작을 했고요. 지금 8년째 운동을 네. 하고 있는데 가장 주력했던 거는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개도살 종식 개고기 문제를 없애는 것을 가장 집중을 했고, 근데 개뿐만 아니라 저희는 모든 그 동물에 대한 착취를 없애고자 네.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1: 우리가 먹고, 입고, 또 뭐 바르고, 뭐 즐기고 하는 것에 동물을 다 배제시키면은 사실 우리 산업을 완전히 홀딱 뒤집어서 다시 세우지 않으면 힘들지 않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지금 드네요.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떠나서.
0: 그렇죠. 네, 큰 일이죠.
1: 예.
0: 큰 변화죠.
1: 네. 그렇죠.
0: 네.
1: 같이 하는 분은 어떤 분이세요?
0: 아, 사실 그거가 저를 좀 덜 불안하고 덜 외롭게 하는
1: 네.
0: 요인인 게 저희 고등학교 친구입니다.
1: 아, 그분은 원래 이렇게 동물권에 대해서 관심이 많던 분인가요?
0: 저와 함께 이제 관심을 갖게 되어서
1: 네.
0: 지금 벌써 20년 지기네요.
1: 네.
0: 그 아까도 기자회견도 같이 하고 왔던 동물의 방 물결의 이지연 대표님이 이제 단체를 창립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이끌고 있고요. 네. 함께 하니까 오랜 친구이자 동지가 함께 하니까 꾸준히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1: 동물 보호소를 폐교 부지를 활용해서
0: 네.
1: 운영을 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요.
0: 네.
1: 어떤 건가요?
0: 저희가 달 뜨는 보금자리라고요. 우리나라 최초의 소 보금자리를 만들었어요. 이제 해외에서는 생추어리라고 해서 일종의
1: 네.
0: 성역이자 안식처죠. 그러니까 동물들이 죽임을 당하지 않고 평생 안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들이 전 세계적으로 한 20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이런 축산 동물을 위한 보금자리는 뭐 개고양이 같은 반려동물을 위한 보호소나 보금자리는 있었는데 저희가 우연치 않게 인천에 있는 어떤 불법 개농장을 2021년에
1: 네.
0: 만나게 됐어요. 어떤 그 계양산의 어떤 그 대기업 재벌 회장님의 사유지에 불법 점유를 하고 개를 키우시던 농장주분이 계셨는데 그게 이제 인천시에 대해서 강제 철거가 될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소도 키운 거예요.
1: 네.
0: 유구라고 부르는 이제 홀스타인종 흔히 젖소라고
1: 젖소.
0: 생각하는
1: 예.
0: 소의 이제 남자 소들이었고요.
1: 네. 수소를 키우셨고.
0: 맞아요. 맞아요.
1: 네.
0: 그래서 근데 저희 같은 이제 비건 단체에서는 동물 해방을 주장한 단체에서는 개는 구조를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손을 못 쓰는 게 너무 슬픈 거죠.
1: 아.
0: 그래서 저희가 그
1: 법의 사각지대 같은 데 있는 건가요?
0: 법의 사각지대에 있기도 하고 사실 이제 시민분들이 그때 마음을 모아서 돈도 모으고 해서 이제 구조를 했거든요, 개들은.
1: 예.
0: 근데 소들은 어떻게 구조를 해도
1: 그러니까
0: 개들은 뭐 해외 입양도 마지막에 갈 수도 있고 뭐 그냥 가정으로 입양도 할 수 있는 건데
1: 네.
0: 소들은 갈 데가 없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이런 그런 게 사실 저희가 생각했던 종차별, 그러니까 사람과 다른 동물을 차별하는 것뿐만 아니라 개와 고양이나 다른 뭐 이런 소돼지닭을 차별하는 것도 좀 가슴 아프다. 소들만 해도 사실 원래 우리나라가 개고기를 먹었던 거는 소가 가족이라서
1: 네.
0: 개는 동네에 돌아다녀서 소는 우리 집안에 살았고 소가 어떻게 보면은 그 가족의 재산 1호였던 문화였잖아요. 농경
1: 그렇죠.
0: 문화이기 때문에.
1: 예.
0: 근데 그런 나라에서조차 소를 이제 구할 수도 없다. 불법 철거가, 그러니까 불법 점유 농장에다 강제 철거가 되는 상황에서 국가가 철거를 하는데도 도살장으로 보내줘야 된다는 상황이 좀 안타까워서 저희가 그 국민 모금을 했고요.
1: 그래서 그 소를 거기서 키우는 거예요? 그 유구를?
0: 거기서 구조를 해서.
1: 구조해서.
0: 그런데 이제 전국을 저희가 돌아다녔어요.
1: 네.
0: 소를 살릴 수 있는 땅이 없을까? 그래서 제가 정말 뭐 울릉도, 뭐 전라도, 고흥, 평창, 뭐 안 가본 데가 없었는데 연이 닿아서 얘기가 잘 통했던 곳이 강원도 인제군
1: 네.
0: 남면 신월리라고 하는 인구 소멸 위험 지역이었고요. 자, 삼고초려해서 찾아가서 이장님들을 설득하다가 저희를 받아주시기로 한 마을이 신월리
1: 네.
0: 달 뜨는 마을이라는 마을이고 거기에 마침 폐교가 하나 있었어요.
1: 네.
0: 그래서 어르신들한테 만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참 묘한 게 또 역설적인 게 알고 보니까

0: 거기 마을이 소농사짓는 마을이에요.
1: 아.
0: 사람보다 소가 많아요. 근데 인구가 완전 소멸 위험 지역인 것이 청년들이 없고 다 60대 이상.
1: 네.
0: 인구도 한 80분이 안 되는 굉장히 작은 뭐 가게도 아무도 없어요.
1: 네.
0: 편의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버스도 안 가고
1: 예.
0: 그런 마을이었는데 이장님을 뵙고서 제가 소를 저는 살리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같이 도시에서 자란 청년이 소를 모르잖아요. 안 키워봤으니까. 네. 근데 어르신들이 소를 잘 아시니 소를 살려주시면 저희가 마을을 살리겠습니다. 근데 처음에 경계하시다가 동물 해방 뭐 비건 이러니까 경계하시다가
1: 그렇죠. 농사 짓는 분들은 아유 소농사 지어가지고 지금 내가 자식 대학도 보내고
0: 그렇지.
1: 결혼도 시켜야 되는데 뭔 맞아요. 소리를 하는 건가 하시죠.
0: 맞아요. 네. 저희도 맨날 막 시위도 하고 뭐 이렇게 네. 캠페인도 하고 하다가 막상 농촌의 현실을 보니까 너무 솔직히 보면 가슴이 아팠고요.
1: 예. 아, 그래서 이제 그걸 받아들이시고 대신에 그러면 농촌을 어떻게 살리셨어요?
0: 그래서 그 이후부터 저희가 이제 요새 행안부에서 하고 있는 로컬 브랜딩 사업이라고
1: 네.
0: 지역 재생을 하기 위한 이제 사업들에 저희가 지원도 하고 인재군과 함께 사업을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해서 지난 저희가 3년 동안 이 사업을 수행을 했고 그래서 폐교에다가 북카페도 만들고
1: 아.
0: 지역 축제도 만들고
1: 네.
0: 작년에 저희가 1회 축제를 뉴문 페스티벌이라고 신월이라서 뉴문이거든요.
1: 네, 네.
0: 뉴문 페스티벌이라고 제가 또 음악을 하잖아요.
1: 그렇죠.
0: 제 원래 본업이
1: 네.
0: 문화계획이다 보니까 이 마을에서 굉장히 성대한 축제를 만들어서 청년 인구들이 지금 벌써 10명 넘게 이주를 했고
1: 이 동물 해방과 지역 재생이 어떻게 조화를 이룬
0: 뭐
1: 그런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0: 맞습니다. 네.
1: 예. 아, 근데 동물을 살리는 것도 좋은데 사람도 참 어려운 세상이잖아요.
0: 맞아요.
1: 이 동물을 살리는 게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0: 동물을 살리는 게 뭐 동물권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그냥 동물을 살리는 것 자체에 어떤 저는 생명을 살린다는 것에 대한 의미가 있다고 보지만 이 방금 말씀드린 저 인제군에서의 사례를 보다 보니까 결국에는 다 살자고 하는 거잖아요.
1: 네.
0: 소를 키우시고 농사 짓는 것도 먹고 살라고
1: 그렇죠.
0: 하는 거였고 소들이 뭐 소싸움을 하기 싫어서 막 몸부림치고 눈물을 흘리는 것도 소가 살고 싶어서
1: 네.
0: 그러는 거고 그래서 제가 곰곰이 고민했었어요. 이 비거니즘이라는 말을 전 사실 영국에서 처음 배웠던 거고
1: 네.
0: 비건이라는 말이 요새 뭐 우리나라도 많이 쓰긴 하지만 영국에서 만들어진 영어잖아요.
1: 네.
0: 이 비거니즘의 본질을 어떻게 한국어로 번역할까를 제가 거의 지난 10년간 고민을 했는데 그리고 책도 많이 썼고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비거니즘 하면은 완전 채식주의.
1: 네.
0: 뭐 베지테리아는 채식주의. 비거니즘은 완전 채식주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 그게 아니 더라고요. 왜냐하면 비거니즘의 본질은 육식 반대가 아니라 죽임 반대예요.
1: 아.
0: 그러니까 저희는 고기가 싫어서 안 먹는 게 아니라 고기 저는 어렸을 때부터 고기 맛있게 먹었거든요.
1: 네.
0: 그리고 콩고기도 지금 잘 먹고
1: 네.
0: 요새는 뭐 식물성 대체육, 배양육 이런 거 많이 나오거든요. 고기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고기를 만들기 위해 동물을 죽이는 것을 반대하다 보니까 근데 그거는 죽임 반대고 죽임 반대는 살림이잖아요.
1: 네.
0: 결국에는 이게 동물을 살리라는 마음이 지역을 살리라는 마음으로 이어지는 게
1: 네.
0: 옛날에는 동물 해방이냐 지역 재생이냐 이렇게 생각하면은 다른 거였는데
1: 뭐든지 다 살리고자 하는 마음에서
0: 그렇죠.
1: 시작을 하셨다.
0: 살리고 살리고.
1: 예. 이 얘기만 해도 시간이 많이 지나서 또 음반도 지금 나왔다고요.
0: 네. 양반들 2집 저희 붕새의 날개라고 하는
1: 네.
0: 2집이 나왔습니다.
1: 붕새는 뭔가요?
0: 붕새는 그 장자에 나오는
1: 네.
0: 그 신화 속의 새인데
1: 아, 예, 예, 예.
0: 제가 이제 동양적인 철학을 이런 서양 좀 현대적인 사운드로
1: 네.
0: 풀어내는 작업을 계속 하고 있어서
1: 네.
0: 이 집의 제목은 붕새의 날개로 정했습니다.
1: 자, 어떤 노래 들어볼까요?
0: 이 집의 타이틀곡인 제멋이라는 노래입니다.
1: 제멋.
0: 네. 네.
1: 제멋에 산다 할 때 제멋입니까?
0: 뭐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저를 보면은 한국 사회에서 많은 어르신들이 너 참 제멋대로 산다.
1: 그렇죠.
0: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사실 칭찬은 아니잖아요.
1: 예. 아, 그게 여러 가지 뭐 의미가 있죠. 예. 양쪽에 의미가 아마 있을 겁니다.
0: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저는 그거를 제멋이라는 것이 마치 우리가 된장에 잘 익으면은
1: 네.
0: 제맛이 난다.
1: 예.
0: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제멋이라는
1: 네.
0: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1: 양반들의 새곡 제멋 들으면서 네. 오늘은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양반들의 보컬 겸 리더이자 동물 해방 물결의 이사장인 전범선 씨와 함께했습니다. 아나운서 임수민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으나 수도권과 강원도는 밤에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 오후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충청권과 전라권, 경남 서부를 중심으로 시간당 30mm 안팎의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고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거나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어 시설물 및 농작물 관리와 안전사고에도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번 비로 강원 동해안과 경북권의 건조함은 차차 해소되겠지만 비가 내리는 동안 가시거리가 짧고 도로가 미끄러운 만큼 교통안전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4도, 전국이 12도에서 16도, 낮 기온은 서울이 22도, 전국이 19도에서 23도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공기질 정보입니다.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의 영향으로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을 유지하며 무척 청정하겠습니다. 서울 현재 기온 17.3도, 현재 습도는 79%입니다. KBS 58분 날씨 염대준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0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아나운서 김기만입니다. 다가오는 6.3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거동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거소투표 소식 전해드립니다. 거소투표는 집이나 평소에 거주하는 곳에서 투표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내일 12일부터 16일까지 우편이나 인터넷으로 신고를 하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주민등록이 있는 구, 시, 군청 홈페이지에서 하거나 우편으로도 접수가 가능한데요. 우편 신고는 가능한 15일까지 우체국에 접수해서 16일 오후 6시까지 구, 시, 군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도착하도록 해야 합니다. 거소투표 신고서 서식은 가까운 구, 시, 군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을 수 있고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이번 선거를 앞두고 주소지를 옮긴 분들은 내일 12일까지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새로운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는데요. 다만 사전투표일인 29일과 30일에는 전입신고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소중한 한 표 놓치지 마시고 꼭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장애계 이슈 진단 건강한 생활 아이러브 스포츠 취업과 일자리 정보 시간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지난 3월에 개관한 강원도 속초시 장애인 종합복지센터 이음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갑니다. 장애인 종합복지센터 이음은 지역 최초로 도입된 상하지 로봇 등 전문기구를 갖추고 장애인 신체기능 회복을 돕는 센터인데요. 이번에 장애인 요가, 미술,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함께할 강사와 재능기부자를 모집합니다. 참여 신청은 5월 13일까지 방문 접수나 장애인 종합복지센터 이음 이메일 shewelfare7044@daum.net으로 할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재단이 2026년 장애인 게임 보조기기 지원 사업 함께하는 플레이버디의 신청자를 오는 5월 22일까지 모집합니다. 이번 사업은 온라인 게임을 즐기고 싶지만 신체적 제약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체 뇌병변 장애인을 위해서 마련됐는데요. 총 35명을 대상으로 각자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게임 보조기기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선정된 분들은 전문가 상담을 거쳐서 개인에게 맞는 보조기기를 지원받게 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이 장애학생의 진로와 직업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장애학생 원스톱 취업 지원 협의체를 운영합니다. 그동안 교육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 여러 부처로 나뉘어 있던 장애학생 취업 지원 서비스를 한 곳에서 통합하고 연결하는 모델인데요. 도교육청 중등교육과를 중심으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주시사, 제주도, 장애인종합복지관 등 지역기관들이 협력해서 운영됩니다. 광주 북구가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줄이고 공동체 문화를 널리 알리는 찾아가는 장애이해 공감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어린이들이 다양성을 이해하고 차별 없는 사회 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마련됐고요. 광주 시각장애인복지관, 무장애 북구 만들기 시민운동본부, 장애인부모연대 등 전문기관과 협력해서 11월까지 진행을 합니다. 지금까지 뉴스 사랑의 소리였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첫 곡입니다. 혜은이의 열정.

0: 장애계 이슈 진단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 윤다울 책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준비하셨나요?
1: 네, 지난 5월 8일 김혜지 의원실과 장애인단체가 함께 공동 주최한 장애인 건강정책 개선을 위한 릴레이 간담회 8번째이자 마지막 간담회가 진행됐습니다.
0: 네.
1: 이번 간담회 주제는 장애인 건강권 교육 나아가야 할 방향은 이었는데요. 장애인 건강권에서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영역임에도 이렇게 한 가지 주제로 깊이 논의된 적은 많지 않았던 만큼 의미가 큰 시간이었습니다.
0: 장애인 건강권에서 교육이 왜 중요한 건가요?
1: 네, 발제에서도 건강은 치료를 통해 완성되는 결과가 아니라 삶 속에서 형성되고 유지되는 과정이라고 설명해 주셨는데요. 정말 공감이 됐습니다. 보통 건강권이라고 하면 병원이나 치료를 먼저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건강은 병원 안에서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생활습관, 정보 접근, 예방과 관리까지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장애인 건강권법 제13조와 14조에도 장애인과 가족에 대한 건강교육, 건강권 교육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고요. 현재는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를 중심으로 관련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2023년 장애인 실태조사 건강교육을 경험했다라는 응답이 1.5%에 불과했습니다. 이 제도는 있지만 당사자가 체감하는 교육은 아직 너무 부족한 상황인 거죠. 또 여전히 병원에서 진료 거부나 뭐 소통이 어렵다라는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는데요. 결국 의료인과 병원을 대상으로 한 장애 이해 교육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0: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에는 어떤 한계가 있는 건가요?
1: 네, 현재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 중심으로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뭐 당사자 교육, 가족 교육, 예비 의료인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고요. 또 민간에서는 한국장애인 보건의료협의회도 자체적으로 건강권 교육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 의견을 들어보면 예를 들어 뭐 간호조무사나 이런 직군별로 장애 이해, 뭐 건강권 교육 뭐 수요는 높은데요. 대부분 개별적으로 강사를 섭외해서 듣는 방식이라 체계적인 매뉴얼이나 뭐 표준 교육 과정이 부족하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요. 또 교육의 수준과 질이 기간마다 차이가 크고 이 대규모 집합 강의 중심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도 한계로 지적이 됐습니다.
0: 예, 그렇다면 앞으로 교육 방식은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1: 이 참여자분들의 공통된 의견이 있었는데요. 이 단순히 짧게 강의를 듣고 끝나는 방식이 아니라 직접 장애 당사자를 만나고 또 실제 사례들을 경험하고 현장에 적용해보는 그러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또 서비스 현장에서 있었던 좋은 사례들을 많이 공유하고 이 장애 유형과 대상자의 이해 수준에 맞춘 이 소규모 맞춤형 교육이 더 확대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이 교육이 결국 단순한 정

0: 정보 전달이 아니라 살아있는 경험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 예, 교육의 공공성, 지속성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고요.
0: 네, 이 교육이라는 것은 사실 단기간에 성과가 바로 보이는 영역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에 가까운데요. 그래서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 있게 지속적으로 투자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고요. 또 지금의 교육들이 쌓여야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어려워하지 않는 사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특히 한 교수님은 의과대학 인증 기준에 장애와 장애인 건강권 교육을 포함하자는 제안도 주셨는데요. 이 의과대학이 3년에 한번 인증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때 장애인 건강권 교육 여부를 평가 기준에 넣자는 의미이고요. 이에 대해 이제 그 인증기관 관계자분도 요 간담회 함께 하셨거든요. 그래서 장애계와 의료계가 함께 꾸준히 요구하고 논의를 이어간다면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1: 한국장총은 어떤 의견을 제시했나요?
0: 네. 한국장애인아재총연맹은 건강권 교육이 단순 의료정보 중심을 넘어 복약이나 영양, 위생, 운동 같은 일상 건강관리 영역까지 함께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또 현재는 당사자, 가족, 예비의료인 중심 교육이 많은데요. 실제 병원을 운영하는 관리자나 이 병원 리더에 대한 교육도 중요하다는 점을 이야기했습니다. 실제로 현장 이야기를 들어보면 장애 친화병원도 결국 운영하는 그 모병원의 철학과 인식에 따라서 실제 서비스 수준이 많이 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병원의 리더들이 장애인 건강권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 예, 장애 당사자와 돌봄 제공자 교육도 빠질 수 없겠죠.
0: 네, 현재 활동지원사 양성과정 안에도 건강권 관련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긴 한데요. 교육시간이 한 1시간 정도로 매우 짧고 또 일부는 다른 자격증이 있으면 교육 자체를 면제받는 그러한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활동지원사는 장애인의 일상과 가장 가까이 있는 주 돌봄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상태를 이해하고 필요한 상황을 판단할 수 있어야 또 당사자의 삶의 질도 훨씬 높아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도 말씀드렸고 또 장애 당사자 교육, 그러니까 당사자 교육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드렸는데 이게 뭐 서비스, 시범 사업 이런 것들이 워낙 많이 생기고 바뀌고 하다 보니까 사실 공무원분들도 헷갈려할 정도거든요.
1: 예.
0: 당사자분들은 오죽하시겠습니까?
1: 예.
0: 그래서 어느 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지, 또 새로 생긴 제도는 무엇인지,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알 수 있는지 이러한 문제 상황에 대한 필요한 도움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이제 정보 접근 교육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1: 당사자가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겠군요.
0: 네, 그래서 그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에서도 참석을 해주셨는데 거기에서 복지부에서 운영하는 그 129처럼 이 건강 관련 질문을 하면 답변을 받을 수 있는 그 어떤 대표 전화 채널을 만들면 어떻겠냐라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근데 다만 현재 센터는 인력과 예산이 부족해서 당장 운영은 어렵지만요. 그 역할과 지원이 확대된다면 좀 좋은 방향이 될 수 있겠다라고 이제 모두 함께 공감을 했습니다.
1: 예, 마지막으로 릴레이 간담회를 마무리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0: 이게 뭐 마지막쯤에 뭐 퇴원 이후의 관리가 가족에게만 맡겨질 때 가족이 장애 당사자인 경우 또 단절이 생길 수 있다라는 사례도 이야기됐고요. 또 학교에서의 그런 건강교육, 병원에서의 의료 경험, 또 집으로 이어지는 그 복지 지원이 서로 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로 연결되어야 한다라는 의견도 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건강권은 의료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과 돌봄, 또 복지와 정보 접근까지 이게 함께 이어질 때 삶 속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건강권이 참 다뤄야 할 내용도 많고 이게 참 해결해야 할 일도 많고요. 그래서 지난해부터 약 1년 동안 이어진 이 릴레이 간담회는 이번으로 마무리됐지만 장애인 건강정책 논의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이 한국 장총도 장애인의 건강한 삶을 위해 계속 현장을 살피고 의견을 전하겠습니다.
1: 예, 건강권도 결국 알고 배우고 연결이 될 때 비로소 지켜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장애인의 건강한 삶을 위한 변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 윤다울 책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이어서 노래 한 곡 띄워드립니다. 김형중이 부릅니다. 그랬나 봐.

0: 함께하면 서로가 행복해집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사는 지혜를 나누는 프로그램 KBS 3라디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입니다.
1: 우리의 생활 속 건강을 알기 쉽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코너 제목을 건강정보에서 건강한 생활로 바꿨는데요. 매주 이 시간 함께하는 분이죠. 순천향대학병원 가정의학과 유병욱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세요.
1: 자, 5월은 어린이날, 어버이날 등 가족 행사가 많은 달인데요. 비장애인들,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 중에 행사 준비와 이동 때문에 피곤함을 많이 느낀다고 하는데요. 이 피곤함이 생기는 원인은 뭔가요?
2: 사실 이 피곤함에 관련돼서 많은 청취자 여러분들 귀속에는 어떤 그 광고, 음악이 귀에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로는 우리 몸의 어떤 장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노래가 기억 속에 막 맴돌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피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뭐 컨디션 저하, 특정한 장기의 문제, 면역력 문제 이런 것이 아니라 설명드리자면 이것이 면역력, 수면장애, 기존에 있던 질환,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모두 다 같이 본인에게 나타나는데요. 어떤 분들은 체력적으로 튼튼하고 또 아무리 일이 힘들어도 정신적으로 안정적인 경우

0: 정형외과 상담하시는 분이 이런 표현을 쓰라고 알려주셨어요. 이런 표현 어떨까요? 힘들었지? 오늘 수고했어. 우리 다 함께 하고 있어. 이렇게 말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실제로 어떤 가족끼리 역할을 나누고 뭐 행사를 준비할 때 뭐 이건 너가 해야 되고 내가 해야 되는 그런 것보다 실제로 준비하면서 모든 것은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힘들었지? 알고 있었어. 오늘 수고했어. 우리 같이 나누면 돼. 라고 하는 이런 이 얘기를 나눈다 보면 우리가 장애인을 같이 사시는 가족이나 보호자분들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실제 장애인분들도 서로가 이해하고 서로가 힘들고 서로가 수고했다는 마음을 나누면서 하나의 공감대를 이룰 수 있는 네, 따뜻한 말 한마디가 정말로 이 보다도 더 나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1: 예, 마음이 지치고 힘들 때 집에서 할 수 있는 피로 회복 방법이 있을까요?
0: 네, 우선 가장 기본적인 게 수면 회복인데요. 수면 회복을 위해서는 우리가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우리가 저 여러 가지 소통 기기들 있잖아요. 그걸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놓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수면 환경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수면 환경이라 하면 조용한 것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은 너무 밝습니다. 밤에도 밝죠. 그래서 예. 암막 커튼을 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빛을 완전히 차단하고 침대는 침 시간에만 놓습니다. 낮 시간에도 누워있다 보면은 밤에 충분히 수면되기 어렵거든요. 따라서 그리고 물을 충분히 드시고 혹시 가능하시다고 하면은 가족분들과 함께 족욕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네, 네, 동아리 한 중간 정도 또는 그 이하 정도의 미지근한 물 또는 따뜻한 물로 피부 화상을 더운 화상을 입지 않은 정도의 온도로 하시고 이제 발을 서로 닦아주고 발을 주물러 주면서 이 하부에 있는 우리가 림프와 정맥 순환을 도와주게 되면 흐르르 잠에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 복식 호흡이 있어요. 자, 4초 동안 됐네. 들이마시고 6초 동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 내쉬는 호흡을 예. 단독하다 보면 자율신경이 안정이 되면서 4초간 들이마시고 6초간 내쉬면서 예. 우리가 잠을 부르는 신비의 그리고 마법의 우리가 주문을 우리가 들을 수도 있습니다.
1: 자, 오늘 마지막으로 마음도 지치고 몸도 피곤할 때 집에서 할 수 있는 건강관리 방법 좀 소개를 해주시죠.
0: 누구도 완벽할 수 없습니다. 특히 보호자분들. 아, 이걸 내가 잘 해줘야지 하는 완벽함에 대한 부담을 조금 내려놓으시면 어떨까요? 두 번째, 가족분들과 장애인 모두 가족분들 특히 아침 식사를 거르지 말고 달걀 또는 우리가 적은 양이라도 고기를 충분히 드셔서 단백질을 섭취를 하신 것이 중요합니다. 아침 식사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10분, 20분이라도 특히 보호자분들, 안전한 곳에 장애인분들이 학습하시거나 시간을 보내고 하고 보호자분들 이 본인만의 10분이라도 핸드폰도 내려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예. 10분이라도 쉴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1: 예, 잘 자고 잘 드셔서 5월의 스트레스 확 한 방에 날려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가족 스트레스와 마음 건강 관리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순천향대병원 가정의학과 유병욱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건강하세요.
1: 이어서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현철의 고장난 벽시계.

0: 다양한 스포츠 소식을 들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아이러브 스포츠 이유미 KBS 스포츠 전문 작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자, 프로야구가 벌써 300만 관중을 달성했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네. 재밌는 경기들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겠죠?
1: 맞습니다. 지난 7일 166경기 만에 300만 관중을 돌파하면서 역대 최소 경기 300만 관중 기록을 세웠는데요. 새로운 대진이 이어질 때마다 예상과는 조금 다른 결과들이 나오고 있다는 점도 흥행 요인 중 하나일 겁니다. LG와 하나의 주말 3연전만 해도 2위를 달리는 LG가 우세할 걸로 봤지만 한화의 2승 1패 위닝 시리즈가 나왔거든요. 특히 문동주 선수의 시즌 아웃으로 선발진을 메워야 하는 상황에서 어제 하나가 등번호 68번 육성 선수 출신 오른손 사이드암 투수 박준영 선수를 선발로 내보냈고 예. 이 한화의 파격적인 선택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궁금했는데요. 이 선수가 5이닝 무실점 호투로 성공적인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LG 선발은 그동안 호투를 이어왔던 아시아 쿼터 웨이스였는데 3이닝 6실점을 하고 강판을 당했고요. 경기는 9-3 한화의 승리였습니다.
0: 예, 한화가 김경문 감독의 선수 운영이 많은 비판을 받으면서 팬들의 트럭 시위까지 있었던 걸로 아는데요. 이번 위닝 시리즈가 반전의 실마리가 될 수 있을까요?
1: 네. 김서현 선수를 좀 무리하게 기용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었고 마무리 쿠싱을 3이닝이나 던지게 한 등 좀 많은 논란 속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이번 위닝 시리즈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 같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제 부상 선수도 좀 많은 편이고 선발진이 좀 붕괴가 돼 있는 상태라 지금 선발진 같은 경우는 유현진 선수와 왕인청 선수 외에는 지금 믿을 만한 선수가 없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 LG도 부상 선수가 많습니다. 문보경 선수가 발목 인대를 다쳐서 5주 정도 결장이 예상되고 마무리 유영찬 선수가 시즌아웃을 당하면서 장현식, 김영우, 함덕주 등 기존 불펜 투수들로 뒷문을 좀 지켜야 되는 상황인데 그래서 차명석 단장이 미국으로 가서 고우석 선수를 설득을 했지만 고우석 선수는 메이저리그 도전을 더 이어가겠다고 밝히면서 복귀가 무산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탄탄한 선수층 덕분에 선두권을 지키고 있는데 이 시기를 어떻게 버텨내느냐가 중요해 보입니다.
0: 예, 다른 경기 결과들과 팀 순위판도 좀 짚어주시죠.
1: 에서는 삼성이 NC를 11-1로 이기고 7연승을 달렸습니다. 잠실에서는 두산이 SSG를 3-1로 이겼고요. 부산에서는 롯데가 기아를 7-3으로 꺾고 2연패에서 벗어났는데요. 롯데 선발 박세웅 선수가 드디어 시즌 첫 승을 거뒀습니다. 6이닝 2실점으로 호투하면서 시즌 7번째 등판 만에 첫 승을 올렸고요. 구척에서는 키움이 KT를 상대로 안치홍의 9회 말 끝내기 홈런에 힘입어서 5-1 승리를 했습니다. 이로써 선두는 KT가 굳건히 지키고 있고 LG가 2위고요. 3위는 삼성, 4위는 SSG, 공동 5위에 두산과 기아, 7위가 하나입니다. 8위는 NC, 9위는 롯데, 10위는 키움입니다.
0: 예. 자, 그리고 프로농구 챔피언 결정전이 있었는데요. 소노가 4차전에서야 반격에 성공을 했죠?
1: 네, 프로농구 챔피언 결정전에서 소노가 KCC의 제역전승을 거두고 4차전에서 시리즈 첫 승을 거뒀습니다. 소노가 부산 사직체육관, 여기가 KCC의 홈이었는데요. KCC가 3연승을 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KCC 입장에서는 4연승을 내리거두고 홈에서 좀 축배를 들고 싶었을 텐데 경기 종료 직전 나온 이정현의 결승 자유투 득점에 힘입어서 소노가 81-80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근데 3차전 상황도 비슷했거든요. 종료 1초를 남기고 KCC 쇼농에게 자유투 두 개를 소노가 허용하면서 1점차 역전패를 했는데요. 어제 4차전은 상황이 바뀌긴 했지만 어쨌든 비슷한 상황에서 소노 이정현의 자유투가 들어가면서 3연패를 당한 소노가 반격에 1승을 올렸습니다. 5차전은 13일 고향에서 열립니다. 이틀을 쉬고 이제 두 팀이 만나는 그런 대결인데 여전히 유리한 건 3승을 먼저 한 KCC가 될 거고요. 소노는 뭐 한 경기만 줘도 시리즈를 내주기 때문에 무척 불리한 게 사실입니다. 역대 KBL 챔프전에서 3연패 후 4연승 즉 리버스 스윕으로 우승을 달성한 팀이 아직 없거든요.
0: 예.
1: 네, 그러니까 소노는 0% 확률에 도전을 하는 겁니다. 과연 그 역사를 소노가 이뤄낼지 궁금한 상황입니다.
0: 예. 자, 그리고 북한 여자 클럽팀이 방한한다는 소식이 있던데요.
1: 네, 북한의 여자축구팀 내고향 여자축구단이 수원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 2025-2026 시즌 아시아축구연맹 여자 챔피언스리그 4강 결승전 경기 참가를 아시아축구연맹을 통해서 확정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챔피언스 챔피언스리그라는 챔피언스리그라는 말이 들어가면 보통 각 대륙 클럽 간의 대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예. 보통 유럽 축구 연맹 챔피언스리그, 아시아 축구 연맹 챔피언스리그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아시아의 여자 클럽 팀 간의 대결이다 보시면 되겠고 4강전 두 경기와 결승전이 우리나라에서 열립니다. 특히 4강전에서는 내 고향 여자 축구단과 수원 FC 위민이 만납니다. 이 경기를 KBS가 단독 중계할 예정인데요. 북한 여자 축구 선수들의 한국 방문은 지난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이후 12년 만이고 국가대표팀이 아닌 클럽 축구팀이 방한한 것은 또 이번이 처음이 될 텐데요. 다른 종목까지 포함하면 북한 선수가 한국에서 열린 스포츠 대회에 출전한 게 8년 전인 2018년 12월 인천에서 개최됐던 국제탁구연맹 월드투어 그랜드 파이널스가 마지막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의미 있는 대결이 될 것 같습니다.
0: 예. 자, 그리고 프로배구 여자부 외국인 선수 드래프트 결과가 나왔는데요. 부키리치 선수가 두 시즌 만에 여자 프로배구 V리그에 복귀를 한다고요?
1: 네, 체코 프라하에서 여자부 외국인 선수 드래프트가 있었습니다. 드래프트는 재정난을 겪는 페퍼저축은행이 불참하면서 6개 구단으로만 진행이 됐고요. 이미 한국도로공사는 모마와 그리고 IBK 기업은행은 빅토리아, GX칼텍스는 실버와 재계약을 하면서 이제 세 팀만 그 외국인 선수를 선택하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1순위 정관장이 2024-2025 시즌 챔피언 결정전 준우승의 주역인 부키리치를 지명을 했고요. 2순위 지명권을 얻은 현대건설이 미국 출신의 아웃사이드 히터 조던 윌슨을 그리고 3순위인 흥국생명이 아포지 스파이커와 미들브로커를 겸하는 쿠바 출신 옌시 킨델란 선수를 지명했습니다.
0: 예, 발달장애 골프선수 이승민 선수가 장애인 골프 3대 메이저 대회 석권에 도전을 한다고요?
1: 이승민 선수가 현지 시간으로 오는 14일부터 3일간 웨일스 뉴포트의 켈틱 매너 리조트에서 열리는 G4D 오픈에 출전을 합니다. 이 대회는 US 어댑티브 오픈, 호주 올 어빌리티 챔피언십과 함께 세계 3대 장애인 메이저 골프 대회이기도 합니다. 전 세계에 모인 80명 정도의 장애인 골프 선수가 출전을 하는데요. 이승민 선수가 2022년에 US 어댑티브 오픈 초대 우승을 시작으로 2025년에는 호주 올 어빌리티 챔피언십에서도 정상에 올랐기 때문에 올해 G4D 오픈에서 장애인 골프 3대 메이저 대회 트로피를 차례로 모두 들어올릴 기회를 얻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 현재 이 선수가 세계 장애인 골프 랭킹 2위거든요. 그래서 이번 대회 우승으로 세계 랭킹 1위까지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이승민 선수에게 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0: 네, 오늘도 다양한 스포츠 소식 함께 알아봤습니다. 아이러브 스포츠 이유미 KBS 스포츠 전문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이어서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최정한이 부릅니다. 편지.

0: 생생한 장애계 뉴스와 실생활 정보 KBS 3라디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진행의 김기만 아나운서입니다.
1: 장애인 취업과 직업 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취업과 일자리 정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동부지사 김나연 과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1: 자, 첫 번째 훈련 소식 전해주시죠.
2: 서울 디지털 훈련센터에서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 연계하여 사무직과 텍스타일 케어 직무 맞춤 훈련생을 모집합니다. 사무직무는 문서 수발신, 우편 및 물품 관리 등 전반적인 행정보조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텍스타일 케어 직무는 세탁 업무 지원을 담당하게 됩니다. 이번 과정은 약 한 달간의 맞춤 훈련을 거쳐 평가를 통해 채용이 이루어지는 전형으로 훈련은 6월부터 7월까지 서울 디지털 훈련센터에서 진행됩니다.
1: 예, 지원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2: 지원 자격은 만 19세 이상의 등록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중 상위 등급에 해당하는 분으로 훈련 참여와 근무가 가능한 분이라면 누구나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채용 시 근무지는 서울시 성북구에 위치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본원이며 근무 시간은 하루 5시간 근무로 급여는 월 약 127만 원입니다.
1: 근무 조건도 알려주시죠.
2: 근무 기간은 기본 계약 1년 후 근무 우수자에 대해 1년 연장이 가능하여 최대 2년까지 근무가 가능합니다.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5월 18일 월요일 오후 6시까지 지정된 이력서를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시면 되며 훈련 관련 문의는 서울 디지털 훈련센터 02-2262-0942번

0: 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예, 서울 디지털 훈련 센터에서 한국과학기술원과 과학기술연구원과 연계해서 사무직과 텍스타일 케어 직무 맞춤 훈련생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요, 5월 18일 월요일 오후 6시까지 지정된 이력서를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시고요. 훈련 관련 문의는 서울 디지털 훈련 센터 02-2262-0942번으로 연락을 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훈련 소식도 전해 주시죠.
0: 네, HK 이노의 주식회사에서 맞춤 훈련을 통해 함께 근무할 인재를 모집합니다. 이번 과정은 경기 남부직업능력개발원과 연계하여 실무 중심의 훈련을 진행한 뒤 평가를 통해 정규직으로 채용되는 전형입니다. 모집 분야는 임상시험 관련 사무 업무를 담당하는 허가 임상시험 CTA를 비롯해 이물검사와 포장, 문서관리, 분석시험, 환경 모니터링, 자재시험 등으로 각 분야별 전문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1: 훈련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0: 훈련은 6월 16일부터 8월 21일까지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경기남부직업능력개발원에서 진행되며 이후 9월 1일 입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근무지는 직무에 따라 다르게 배치되며 경기도 성남 판교와 충북 청주 오송 그리고 충북 음성 대소 지역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근무 시간은 주 5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채용 시 정규직으로 근무하게 됩니다. 직무별 필수 조건 및 우대 사항은 채용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예, 지원 방법도 알려주시죠.
0: 지원 방법은 5월 31일까지 지정된 지원서를 작성하여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시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 남부 직업능력개발원 031-8058-4300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네, 주식회사 HK이노엔에서 맞춤 훈련을 통해 함께 근무할 인재를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 남부직업능력개발원 031-8058-4300번으로 연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양한 직업훈련 먼저 소식을 전해드렸고요. 이어서 채용 소식 전해 주실 텐데요. 공공기관 취업 희망자들에게 좋은 소식이 있다고요.
0: 네, 한국 마사회에서 체험형 청년 인턴 15명을 모집합니다. 이번 채용은 불법 경마 사이버 단속 지원과 건전 경마 온라인 홍보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재택근무로 진행되지만 업무상 필요에 따라 경기도 과천 본사 출근이 가능해야 하며 재택근무가 가능한 인터넷 환경과 컴퓨터를 갖추셔야 합니다.
1: 예, 지원 자격도 알려주시죠.
0: 지원 자격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장애인으로 주 20시간 근무, 하루 4시간씩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근무하게 됩니다. 근무 시간은 오전 또는 오후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급여는 월 약 125만 원 수준이며 근무 기간은 6월 14일부터 약 6개월간 근무하고 평가에 따라 최대 3개월 연장될 수 있습니다. 서류 접수는 5월 15일 오후 4시까지 채용 홈페이지에서 지원하시면 되며 채용 관련 문의는 경기 서부지사 031-500-243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네, 한국 마사회에서 체험형 청년 인턴 15명을 모집을 합니다. 불법 경마, 사이버 단속 지원과 건전 경마 온라인 홍보 등 관련 업무를 수행을 하게 되고요. 채용 관련 문의는 경기 서부지사 031-500번에 2435번으로 연락을 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채용 소식은 어떤 내용인가요?
0: 주식회사 대교에서 사내 카페 바리스타로 근무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주요 업무는 음료 제조와 고객 응대 등 카페 운영 전반입니다. 이번 채용은 면접 이후 약 3주간의 지원 고용 훈련을 거쳐 최종 채용이 결정되는 방식입니다. 근무지는 서울 관악구이며 근무 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1시까지 하루 4시간 근무입니다.
1: 근무 조건도 알려주시죠.
0: 고용 형태는 12개월 계약직이며 급여는 월 약 107만 원 수준입니다. 특히 발달장애인과 바리스타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하여 채용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5월 18일 월요일 오후 6시까지 지정된 이력서를 작성하여 담당자 이메일 또는 팩스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채용 관련 문의는 서울 남부지사 02 6004.

0: 1035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예, 주식회사 대규에서 사내 카페 바리스타로 근무할 직원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채용 관련 문의는 서울 남부지사 02-6004-1035번으로 문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어서 금융권 채용 소식 전해주신다고요.
0: 네, 한화투자증권에서 사무지원 직무 근로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근무지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위치한 한화투자증권 본사이며 담당 업무는 우편물 관리, 사무지원, 물품 및 비품 창고 관리입니다. 근무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휴게시간 1시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급여는 기본급과 연장수당을 포함해 세전 월 약 284만 원 수준입니다.
1: 근무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0: 고용 형태는 계약직으로 시작하며 3개월과 9개월, 이후 12개월 단위 연장을 통해 최대 24개월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자유양식의 이력서를 작성해 5월 15일 금요일 오후 6시까지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채용 관련 문의는 서울 남부지사 02-6004-106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예. 자, 이어서 경기도 성남 판교 지역 채용 소식 전해주신다고요?
0: 네. 현대제철에서 사무보조 직무 근로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채용은 총 2명을 선발하며 2개의 팀으로 나누어 채용합니다. 자산운영팀은 판교 오피스 내 주차관리와 자산문서관리, 비용처리 업무를 담당하게 되고요. 정보보안운영팀은 보안업무 지원과 ERP 처리, 비용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1: 예, 근무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0: 근무지는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현대제철 판교 오피스이며 근무시간은 주 5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급여 수준은 연봉 약 3,600만 원이며 별도의 경력금과 경력성과금이 추가로 지급될 수 있어 연간 총 보수는 약 4,800만 원 수준입니다. 고용 형태는 2개월 수습 이후 평가를 거쳐 최대 2년까지 근무 가능합니다.
1: 예, 지원 자격과 접수 일정도 함께 안내를 해주시죠.
0: 네, 기본적으로 타이핑이 가능하고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한 분이면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문서 작성과 스프레드시트, 회계 프로그램, SAP, ERP 활용 능력이 있거나 기업 사무보조 경험이 있는 분은 우대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자유양식의 이력서를 작성하여 5월 13일까지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경기동부지사 031-600-0244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예, 취업과 일자리 정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동부지사 김나연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김현식의 내 사랑 내 곁에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기만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산불의 중심 불기둥 높이는 2, 30m, 중심부 온도는 1200도, 주변 연기만도 600도에 이릅니다. 산불 발견 시에는 제일 먼저 119에 신고합니다. 산불은 초기에 진압해야 합니다. 외투 등으로 두드리거나 덮어서 재빨리 끕니다. 산불은 산악형 산림에서 평지보다 8배 정도 빠르게 퍼지며 위를 향해 올라갑니다. 이때 바람을 등지고 피하면 매우 위험하므로 바람을 등지고 90도 방향, 그리고 산 아래쪽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대피할 때는 반드시 이웃집에 먼저 산불을 알려주며 집의 창문과 출입문을 완전히 닫고 집과 주위에 물을 뿌린 후 가스통 등 인화물질을 제거합니다. 위급 시에는 낙엽 등 연료물질을 제거하고 노출 부위를 차단한 후 지면에 엎드립니다. 산불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5: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1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우리나라 독서 인구 원래도 많진 않았는데 점점 더 줄고 있다고 합니다. 스마트폰이나 OTT 등 다른 볼거리가 많아진 탓이겠죠. 하지만 우리 시각장애인은 책을 읽고 싶어도 내가 원하는 책이 대체 자료로 제작되어 있지가 않아서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 박정민 씨가 대표로 있는 출판사에서 시각장애인의 기다림을 없애기 위해 소리로 된 오디오북을 먼저 내고 비장애인을 위한 묵자책을 나중에 내기도 했죠. 꼭 읽고 싶은 책인데 대체 자료로 제작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읽을 방법이 아주 없는 건 아닙니다. 이럴 땐 국립장애인 도서관에 3일 드림 데이지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좋습니다. 빠르게 자료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원본을 스캔한 다음에 최소한의 편집만 거쳐서 요청한 지 3일 안에 데이지 파일로 제작된 대체 자료를 전달하는 서비스인데요. 단, 이 서비스는 신속함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요. 어느 정도의 오탈자가 있다는 점 감안해 주셔야 합니다. 한 번에

3권, 한 달에 9권까지 국립장애인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하실 수 있고요. 자세한 사항은요, 전화 서울 02-3456-6187번으로 문의하시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5월 11일 월요일 우리 난가족 첫 곡은요, 정연준이 부릅니다. 파일럿.

우리나라 가족 월요일 순서 안내해 드릴게요. 다양한 문화예술 속의 접근성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문화센터 A입니다. 오늘은 모두 미술 공간에서 현재 열리고 있는 전시를 소개해 드립니다. 이 전시 지난 4월에 저희 프로그램 오프닝에서 소개한 적도 있는데요. 인공지능 로봇이 전시 관람을 지원해 준다고 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그렇지 않아도 어떤 식으로 안내가 되는지 궁금했는데 전시 소개와 함께 로봇 체험에 대한 내용도 준비했거든요. 잠시 뒤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월요일에는 화면 해설 드라마를 감상하는 생생TV가 준비되어 있죠. 어쩌다 천하제일의 도적이 된 여인, 그리고 그녀를 쫓던 조선의 대군, 두 남녀의 영혼이 바뀌면서 서로를 구원하고 마지막엔 백성을 지켜내는 위험하고 위대한 로맨스, KBS 주말 드라마 은혜하는 도적님화를 화면 해설과 함께

0: 문화예술 속 접근성, 액세서빌리티를 살펴보는 문화센터 A 시간입니다. 센터장님, 시각장애인 장근영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장근영입니다.
0: 네, 오늘은 모두미술공간의 기획전시를 소개해 주신다고요.
1: 네, 지난번에 모두미술공간 소개해드렸었는데요. 네, 이번에는 2026년 모두미술공간 기획전시인 모두공감 기획전이 열려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전시 제목은 관계의 기술, 기꺼이, 기어이, 기대어입니다.
0: 네, 이 지난 4월에 저희 프로그램 오프닝에서 네. 이 전시 소개해 주셨는데 직접 다녀오셨군요.
1: 네, 맞습니다.
0: 네, 전시 소개 좀 해주세요.
1: 네.

0: 네, 이 전시는 이번 달 5월 23일까지 진행되는 전시고요. 그 서로 다른 우리가 함께하는 과정을 담은 전시로 서로 기꺼이 손을 내밀고 기어이 곁에 남아서 서로 기대어서는 그 함께하는 과정을 담은 전시입니다.
1: 아, 그런 의미였구나. 그래서 네. 기꺼이 기어이 기대어.
0: 네.
1: 그 안 그래도 장근영 씨가 이 전시를 왠지 다녀오시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는데 네. 직접 다녀오셨는데 어땠나요?
0: 인상적이었던 네. 작품 몇 개 소개해드리면요. 먼저 라움콘의 함께 조각이라는 작품이 좀
1: 함께 조각.
0: 네, 인상적이었어요. 이 작품은 이제 두 명에서 네 명이 함께 입는 옷이 작품인데요.
1: 네? 두 명이서
0: 네 명이 함께 입는 옷입니다.
1: 두 명이서? 아, 두 명이나 네 명이 함께 입는 옷.
0: 네, 맞습니다.
1: 네네.
0: 네, 소재는 빳빳한 면 소재, 광목천으로 만들었다고 하고요. 전체적인 모양은 망토 모양이었어요. 그래서 한쪽에는 이제 한쪽 팔만 들어가고 네. 중간에 들어가는 사람은 앞이 보이지 않도록 막힌 후드가 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즉 이 옷은 혼자 입기 어렵고요. 반드시 함께 입어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입은 사람들은 서로의 속도를 맞추고 대화를 나누면서 걸음을 옮겨야 해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통해서 서로에게 배려하거나 어떤 의지하는 그런 마음을 생각해보게 하는 작품이었습니다.
1: 그렇군요. 자, 이번 전시회는 화면 해설이 있는 영상 작품도 있다면서요.
0: 네, 맞습니다. 예. 몇 작품이 있었는데요. 저는 그중에서 이제 김진우 작가의 진우와 함께하는 기차 여행이라는 작품이 좀 인상적이었어요. 이 작품은 이제 작가의 하루 동안의 기차 여행을 담은 영상 작품이고 이제 화면 해설이 같이 있었는데요. 네. 네, 보는 내내 좀 공감이 많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장애인의 평범한 일상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보는지 좀 되돌아보게 하는 작품이었습니다.
1: 어떤 부분이 특히 공감이 되셨을까요?
0: 사실 저도 네네. 평소에 이제 흰 지팡이 들고 혼자서 지하철 많이 타거든요. 네.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저한테 대단하다 그러거나 또는 어떻게 이렇게 혼자 가냐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많아요. 근데 비장애인일 때는 사실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없었는데
1: 예,
0: 네, 근데 장애인이 되니까 사람들이 좀 낯설고 신기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냥 저의 평범한 일상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들이 때로는 좀 어색하기도 하고 때로는 언제까지 이런 특별한 시선을 받아야 하나 싶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작품을 보면서도 이제 비슷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김진우 작가의 기차 여행 역시 그에게 어떻게 보면 평범하고 자연스러운 일상의 한 모습인데요. 우리는 그가 발달장애가 있다고 해서 어떤 그것을 극복이나 성취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건 아닌지 좀 생각해보게 하는 작품이었습니다.
1: 네. 자, 모두 미술 공간, 접근성이 잘 준비된 공간으로 알고 있어요.
0: 네.
1: 그 지난번에 모두 미술 공간에서 답패드를 이용하지 못한 게 아쉽다고 하셨었는데 이번에 어떻게 사용해 보셨을까요?
0: 네, 드디어 제가 답패드를 네. 이용해 보았습니다.
1: 답패드. 예.
0: 네, 답패드는 이제 시각적 이미지 정보를 점자 형태로 읽어볼 수 있는 도구인데요. 이번 전시에서는 그 첼리스트이기도 한 이정현 작가의 숲속은 즐거워의 작품 속에서 그 다양한 점들로 이루어진 그림 악보를 답패드로 만져볼 수 있었어요. 만져보니까 우리 시각장애인들이 사용하는 그 점자 출력 단말기랑 촉감이 비슷했고요.
1: 네,
0: 그림의 형태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손끝으로 느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아, 근데 이제 사용법이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담당자분께 여쭤보니까 간단하지는 않았어요. 이 시각적 이미지 정보를 그냥 연결하면 바로 그 점자로 읽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1: 네.
0: 그것이 아니라 그 시각적 이미지를 컴퓨터 상에서 어떤 전체적인 형태를 점으로 이렇게 찍어서 변환하는 과정이 있어야 답패드를 읽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1: 네,
0: 네. 네,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니까 아, 이게 쉬운 과정으로 읽는 도구는 아니구나 싶어서 기술이 좀 더 발달해서 연결하면 바로 점자를 읽을 수 있으면 좋잖아요.
1: 네, 네.
0: 그래서 그렇게 돼서 더 편하고 더 자주 이용하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1: 네, 네. 자, 지난 4월에 이 전시를 소개해 주실 때 인공지능 로봇이
0: 네.
1: 전시 관람 지원을 해준다는 네. 내용이 있었는데 어떻게 체험해 보셨을까요? 어땠을까요?
0: 네, 그것도 체험해 봤어요.
1: 궁금해요.
0: 네. 미술관에 이제 광주과학기술원에서 개발한 전시 관람 로봇이 있었는데요. 다만 참고로 이 전시 관람 로봇은 4월까지만 운영되고 지금은 만나보실 수가 없어요.
1: 왜 이렇게 짧게 했대요?
0: 아, 그러니까 말이에요. 근데 저는 운 좋게 좀 네. 체험할 수 있었는데요.
1: 네.
0: 아, 그래도 언젠가 다시 더 멋진 모습으로 만날 수 있으니까요. 제가 체험한 것 좀 소개해 드려보면
1: 네네.
0: 우선

0: 이 로봇을 이용하려면 골전도 이어폰을 착용하고요. 로봇에 손잡이가 있어요. 손잡이를 잡으면 거의 버튼이 있는데 버튼을 좀 길게 누르면 로봇이 움직이고 같이 이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 관람 동선을 함께 쭉 이동하다가 작품 앞에 도착하면 로봇이 멈추고 이어폰으로 이제 작품 해설이 흘러나오는 거죠.
1: 네, 네.
0: 아, 근데 이 로봇이 평평한 바닥에서만 갈 수 있고 약간 올라가는 동선은 못 가더라고요.
1: 아.
0: 네, 그럴 때는 조금 또 사람의 도움이 필요했고요. 또 멈췄을 때 제 주변에 어느 방향에 작품이 있는지 또는 어느 쪽으로 가면 뭐 헤드셋이라든가 만질 수 있는 작품이 있는지 안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건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라고 여쭤봤더니 그 로봇의 그 좀 더 구체적으로 텍스트를 입력하면 가능하다고는 하시더라고요.
1: 가능하대요.
0: 네, 가능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아, 그 로봇을 체험하고 나니까 요즘 뭐 AI 네. 많이 발전하고 있잖아요.
1: 로봇도 발전하고 있고.
0: 네. 그래서 언젠가 이 어두운 미술관에서 시각장애인이 혼자서도 자유롭게 즐겁게 로봇과 함께 관람할 수 있는 날이 오겠구나 싶었습니다.
1: 저는 왠지 글라스도 네. 요즘 막 안경 형태로 나온다고 하는데
0: 네.
1: 그 안경을 쓰면은 네. 그 얼굴 방향이 향하는
0: 네.
1: 그 방향에 있는 모든 정보가 그 귀로 들어온다는 기술을 들었거든요.
0: 아,
1: 그런 것도 이제 곧 개발이 되면 실용화가 되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0: 멋진데요.
1: 그렇죠.
0: 네.
1: 저는 아까 닷패드 얘기하실 때 사실 네. 그 생각이 났어요.
0: 아,
1: 그런 것들이 좀 더 빨리 개발되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0: 그러니까요. 제가 안 보이지만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도 있겠네요.
1: 그럼요.
0: 네.
1: 그럼요. 어쨌든 이래나 저래나 미래는 기대가 되고 있다.
0: 네.
1: 네. 그 외에도 다른 접근성 있었나요?
0: 네, 네. 많습니다. 쉬운 글로 된 큰 글자 리플릿, 점자 리플릿. 색약 보정 안경도 있고요. 그리고 이동 지원 서비스 가능해요. 지난번에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모두 미술 공간 가는 길에 회전문이랑 주차장이 있어서 시각장애 관람객에게는 좀 난코스거든요. 네, 그래서 좀 이동 지원 서비스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전에 전화나 문자로 신청해서 이용 가능하시고요.
1: 네.
0: 제가 그래서 연락처를 확인해 왔습니다. 네, 전화번호는요. 02-760-9797이고요.
1: 네.
0: 문자는 010-5178-0018번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문의하셔서 이용하시면 좋겠고요. 서로 다른 우리가 함께하는 과정을 느낄 수 있는 전시, 관계의 기술 기꺼이 기어이 기대어 많은 관심 바랍니다.
1: 네. 그 와중에 우리 장근영 씨는 전화번호를 어떻게 이렇게 잘 외워요?
0: 아, 그러니까요.
1: 자, 2026 모두 공감 기획전 접근성을 세심하게 준비한 전시라는 느낌이 들고요. 오늘도 좋은 이야기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네,
1: 지금까지 시각장애인 장근영 씨와 함께했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갈게요. 권정열 소유가 부릅니다. 어깨.

0: 서울 중구에 사는 저는 시각장애인 조주영입니다. 헬스키퍼라고 아실 텐데 기업체에서 이렇게 저희가 고용이 돼서 직원들 이게 복지로 안마 받으러 오면 안마해 드리는 서울에 올라가서 2018년 9월에 이제 취직이 됐으니까 8년째 또 여기 회사에서 또 저하고 잘 맞는 것 같아요. 직원분들하고 다 이렇게 저가 안마하면 다들 뿌듯해 해주시고 환경도 좋고 예, 여기 직장이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좀 힘들 때도 있는데 이제 좀 몸이 좀 피곤할 때 잠을 많이 못 잤다든가 그럴 때도 출근해서 이제 안마를 하면 지칠 때도 있고 하지만 그래도 직원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했을 때 감사하다고 너무 시원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고 좋아해 주실 때 직장인분들이 또 이렇게 와서 해주시고 저희와 이렇게 또 공감해 주시니까 그게 너무 또 뿌듯하고 자부심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게 복지관이나 이런 데서 프로그램이나 뭐 여러 심리 프로그램 뭐 등등 뭐 많은 프로그램을 이제 공부를 쭉 하면서 이제 그런 데서 또 직원을 대하는 그 태도라든지 안마 받으러 왔을 때말 한마디라도 그 배운 게 적용을 하니까 다 좋아하시더라고요. 그게 매력인 것 같아요.
1: 서울 중구에 사는 시각장애인 조주영 씨의 이야기였습니다. 기업에서 헬스키퍼로 일하고 있는데 힘든 날도 있지만 직원들에게 안마해 줬을 때 감사하다, 시원하다는 말을 들으면 뿌듯하고 또 자부심이 느껴진다고 하셨어요. 일반적으로 돈을 내는 사람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하는 거 듣기가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죠? 보통은 돈을 받는 사람이 감사하다고 하죠. 그런데 우리 조지영 씨는 감사하다는 말을 들으면서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너무 좋습니다. 예. 특히 조지영 씨는 복지관에서 고객을 대하는 태도, 일명 CS 교육을 받으신 것 같은데요. 배운 걸또 현장에서 잘 활용하시는 모양입니다. 네. 앞으로도 늘 행복한 마음으로 일하시길, 건강하게 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노래 한곡 듣고 갈게요. 페퍼톤스가 부릅니다. 행운을 빌어요.

0: 화면 해설로 감상하는 생생TV 시간입니다. 화면 해설 에세이 눈의 선악의 저자 권성아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자, 요즘 근데 작가님 어떤 작품의 화면 해설을 하세요?
1: 뭐 드라마도 하고 다큐멘터리도 하고 또 애니메이션도 하고 하는데 영화도.
0: 힙합은 안 하시고.
1: 힙합은 끝났습니다. 너무 힘들었지만. 네. 그 이제 제가 기억에 남는 작품이 있는데 그 한 분량은 20분이 채 안 되는 되게 짧은 다큐멘터리였는데요. 네. 거기 내레이션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예 영상, 음악, 자막 이렇게만 이루어진 다큐인데.
0: 잠깐만요. 그러기도 쉽지 않은데.
1: 네. 네. 그런데 되게 퀄리티가 높았고 화면 이제 잘 찍었고요. 그리고 자막의 내용도 굉장히 충실했고 했는데 이제 뭐 다도라던가 이렇게 좀 전통 분야를 다루는 이제 그런 작품이었거든요. 근데 그 전통 공예품을 만드는 것도 가끔 나왔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전통 지게.
0: 지게요?
1: 지게 짐 지는 거 있잖아요. 어, 그걸 만드시는 장인이 계시더라고요.
0: 그래서 이런 말씀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아직도
1: 네 연세는 이제 꽤 드셨는데 예. 그걸 이제 진짜 전통적인 방식으로 다 나무를 깎아서 그리고 이렇게 끼워서 이렇게 만드시는데 그 과정을 소개한 작품을 이제 제가 하게 됐어요. 근데 이게 제가 전통 지게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알아야 제가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 이걸 쉽게 설명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상에서 다 보여주는 건 아니니까 저 과정이 도대체 뭐라는 건지 이제 좀 제가 알아야 설명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제가 이게 한 10분 조금 넘었던 것 같은데 그거를 하려고 하여튼 며칠을 공부를 했는데 그래서 이 제가 이제 직접 만약에 저보고 깎아서 만들려면 못했겠지만 네. 이 머릿속으로는 거의 그 전통 지게를 만들 수 있을 정도까지
0: 그 정도.
1: 예, 계속 공부를 하고 그 과정을 다 이해한 다음에 이제 그 화면 해설을 썼던 것 같습니다.
0: 와, 또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군요. 그에 비해 정말 이제 마음만 열면 이해할 수 있는
1: 그렇습니다.
0: 우리 은혜하는 두정님아 네. 감상할 시간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데뷔가 네. 아들 도월대군 열과 함께 있던 나인 홍시를 네. 데려오라는 명을 내린 그 장면까지 만나봤어요.
1: 네, 그 홍시가 이제 은조였잖아요. 예. 그래서 이 다급해진 열이 은조를 찾아가서 이제 그 친정까지 가서 데리고 이제 걸로 돌아왔는데요. 지금 현재 열과 은조는 영혼이 아직도 바뀌어 있는 상태고요. 은조가 이제 즉시 데뷔전으로 향하는데 데뷔가 그 홍시를 찾은 이유가 뭐였냐면 다름 아닌 그 대군 도월대군 열을 좀 감시를 하라 이런 거였습니다.
0: 너무 감사하다. 네.
1: 그러네요.
0: 네네네.
1: 그래서 그러면서 특별히 그 열의 여인에 대해서 더 은밀히 알아보고 왜냐하면 열이 그렇게 밖으로 다니면서 가문도 근본도 없는 천것들을 만나는 것 아닌지 그게 이제 은조가 되는데 이런, 네. 어쨌든 예, 이게 불안해서 이제 그렇다고 네, 얘기를 해요. 네. 그리고 일전에 열이 뜰에서 손을 잡고 다닌 그 여인이 누군지도 알아서 가지고 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0: 와, 정답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 자꾸 엄한 걸 찾아오라고 하시네요. 네. 자, 그때는 어쨌든 영혼이 바뀐 은조가 네. 걸에서 나가려고 네. 해림에게 도움을 청한 거잖아요.
1: 네. 그때 이제 해림이 걸에 들어와 있어가지고 네. 해림의 손을 잡고 막 나간 건데요. 그리고 이렇게 그 대비가 명을 내린 그날에도 이제 마침 해림이 그 중전이 일가였거든요. 그래서 중전을 아련하고 뭐라고 이제 얘기를 했냐면 중전에게 그 제이가 계속 지속적으로 욕을 했는데 혼인을 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해서 이제 그걸 들어주기 위해서 그 중전한테 도움을 청해요.
0: 네.
1: 이제 혼인하고 싶지 않다고. 그러니까 중전은 조금 올바른 사람인데 안 그래도 그 도승지 임사영이 좀 찜찜했고 그러니까 그 가문과 연을 맺는 것이 내가 좀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 그러면 조만간 너희 오라비인 그 신진원에게 내가 얘기를 해서 파혼을 할 수 있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도 그게 이제 조선시대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파혼하면 아무래도 여자 쪽이 더 안 좋잖아요.
0: 그러니까 뭐 얘기 저번 시간에 그랬잖아요. 그 혼담만 네. 오가도 거의 결혼한 시기인데.
1: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그 해림에게 그 따라붙게 될 그런 풍문들이 염려가 되겠다고 하니까 그 해림이 감내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0: 네.
1: 한편 열의 처소로 돌아온 은조는 이제 피곤해서 이제 아, 나 너무 피곤하다고 이러면서 그 금침에 누워서 잠을 자고요.
0: 네.
1: 그리고 열은 이제 그 은조가 이제 깃들어 있으니까 거기 옆에 못 가고 서탁에 이렇게 엎드려서 쪼그려 잠이 들어요. 달이 이렇게 밝게 뜬 밤에 은조가 먼저 깨어나서 잠든 열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0: 네. KBS 드라마 은혜하는 도정님아 감상해 보겠습니다. 화면 해설의 김정후 성우입니다.
2: 기척을 느낀 열이 천천히 눈을 뜨는데 은조의 맑은 눈과 시선이 마주친다.

0: 한 그가 일어나려 하자 은조가 붙잡는다.
1: 있어봐. 내 얼굴이 이렇게 잘생겼었나. 감상 중이니까.
0: 가만히 서로를 마주보는 순간 둘의 모습이 원래대로 돌아간 것처럼 비춰진다.
2: 적어도 이 순간은 혼바뀐 거 그리 나쁜 것 같진 않네.
0: 열이 천천히 고개를 든다.
2: 엊그제 밤은 진심 아니었어. 내 손으로 잡겠다던 말.
0: 은조도 몸을 일으킨다.
1: 아니요. 진심이어야 해요. 그 일을 한 건요. 그냥 마음이 쓰여서였어요. 굶고 굶어 약발조차 듣지 않는 병자들을 가만 볼 수가 없어서 시작했어요. 내 처지에 이런 일 이해 안 되겠죠. 나도 내가 그런 대어볼. 대체 난 왜 이렇게 생겨먹은 걸까. 머리를 쥐어짜봐도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하늘이 준 오지랖이다. 그리 정해버렸어요. 이유를 안 찾아도 되니까 그나마 편해졌고요. 누굴 위해서가 아니라 내 속 편하자고 그랬어요. 이기적이죠. 어쩌면 허영일지도요.
2: 그건 마음이야. 진심이고.
0: 은조가 진지한 표정으로 열을 본다.
1: 일전에 내게 한 약조요.
2: 앞으로도 내 범위에만 있어라. 내가 품을 수 있는 딱 그만큼만.
1: 허나 이를 넘어서 조선의 근간을 어지럽힌다면 널 잡을 것이다.
2: 없어야 할 거야. 그런 날은.
1: 설마요. 서리질이나 하는 좀도적이 이 나라의 근간을 어지럽힐 주제가 되겠어요?
0: 열이 가볍게 웃는다.
1: 나도 약조할게요. 만에 하나 내가 잡혀야 한다면 그건 꼭 대군손일 거예요.
0: 열의 눈빛이 아리게 흔들린다. 두 사람 모습이 다시 혼이 바뀐 모습대로 비춰진다.
3: 대군마마, 서판관 들어있사옵니다.
1: 들라해.
2: 자리.
0: 열과 은조가 얼른 자리를 바꾸고 허둥대며 자세를 고쳐앉는다. 의아해하는 대추.
4: 제가 분위기 파악 못하고 일찍 들어온 것입니까?
1: 앞으로 문 앞에서 10시까지 세고 들어와.
0: 처소 마당.
5: 아까 도승지 얘기는 뭐야? 전화에 침전에 들었어?
2: 참, 엊그제 만났을 때 그 일 말한다는 게 깜빡했어요.
0: 은조가 의아하게 올려다본다. 임부자가 권례 집무실에 앉아있다.
6: 태군이 아버님을 떠보려고 했다 여기십니까? 저는 그리 보이지 않던데요.
7: 나도 그래 보였다.
6: 헌데 무얼 계속 담고 계십니까?
7: 도월대군. 그 이름이 걸리는구나.
5: 약재를 물려?
0: 처소마당.
5: 해서 지난번에 도승지와 장수경 입에서 내 군호가 나왔던 거군.
2: 전하께서도 달리 화내지 않으셔서 잘 넘겼다고 생각했어요.
5: 그 입이 본래 그래. 별뜻 없이 말해도 주위에서 별뜻을 만들어와.
2: 대군으로 사는 것도 쉬운 일만은 아니네요. 이부자리만 개도 처소가 난리 나고 약재 이름만 물어도 어이들을 문추시키겠다고 찾아오니 와이도 행동도 함부로 못하기는 피차 다를 바 없어요.
8: 자, 근데 은조가 약재 네. 이름을 알아낸 거죠.
9: 네, 은조의 네. 영혼이 깃든 열이 이제 임사영에게 직접 물어봤어요. 그 약재가 뭐냐고 그랬더니 그 향을 피우는 약재요. 곡두라는 이제 약재라는 이름은 알려줬습니다. 네. 네. 한편 이규는 그 열이 향을 꺼버린 뒤에 이제 향을 피우진 않았는데요. 이후에 중독 증세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막 손을 막 와들와들 떨고 몸도 너무 무겁고 힘들다 이렇게 네. 하면서 다시 향을 피우라고 명을 내려. 그래서 향을 꽃향을 피우게 되죠. 임사영은 열이 이규의 침전에 들었던 일로 인해서 아무래도 안 되겠다. 도열대군을

0: 대고 해야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명분을 찾으려 해요. 그런데 이게 대군이다 보니까 뒷조사를 하다가 잘못되면
1: 오, 큰일 나죠.
0: 난리 예. 나는 일이잖아.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큰아들인 승재에게는 너무 위험한 일이니까 빠지라고 너는 빠지라 이러면서 내가 대신 명령을 내릴 자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 오, 누군가요? 그 기생 아들인 제이 말하는 건가요?
0: 그렇죠. 둘째 와. 아들인 제이를 아이고. 이제 그런 용도로 네. 쓰려고 키웠던 겁니다. 제이는 얼마 전에 과거에 장원급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헌부를 그 지원을 했는데 이제 사헌부가 그 신하들을 감시하는 곳이다 보니까 네. 이제 그런 일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임사형이 안 된다고 의금부로 발령을 냅니다. 그래서 제이가 그 의금부로 발령이 되자마자 곧 그 도월대군이 드나들던 열이 드나들던 그 포청 집무실에 들이닥쳐서 거기 있는 수사 보고서들을 모두 싹 압수해가요. 왜냐하면 이제 거기서 뭔가 증거를 좀 찾아내려고 했던 건데. 거기에 이제 그 길동에 관한 자료가 있어서 좀 열이 좀 위험해지게 되거든요.
1: 아, 네네.
0: 예, 그 후 거래 들어온 제인은 이렇게 막 대거를 걷다가 저 멀리 가는 나인을 보게 되는데 그게 은조였어요. 그래서 막 쫓아가 보니 은조가 맞았던 거죠.
1: 네. 네.
0: 그리고 한편 해림은 그 궁궐 누각에서 이제 다른 규수들과 차담을 이렇게 나누고 있다가 근데 이제 그 말이 많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파혼한 걸 이제 뭐 안 됐다 하면서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1: 그건 그래서 거의 KBS 9시 뉴스에서 얘기한 건데.
0: 네. 예. 그래서 해림이 이제 굉장히 곤란한 처지가 됐거든요. 이때 도월대군 열이 등장을 합니다. 해림은 여기서 처음 그 열이 도월대군인 걸 알게 되거든요. 그전까지는 종사관인 줄 알았던 거죠.
1: 네. 네. KBS 드라마 은혜하는 도정님아 다음 내용입니다.
2: 정원은 뜻 그대로 약속일 뿐이요. 깨지 못할 금기가 아니라. 허니, 고작 약속이 깨졌다 하여 일방의 죄는 없겠죠. 교수들의 담소 시간을 방해해 미안하오. 내 지나던 길에 몹시 기가 거슬려서.
3: 분위기를 주도한 교수.
4: 오랜만에 뵙습니다. 대군마마.
2: 나라 아시오?
4: 일전에 대비전에서 뵌 적이 있나이다.
2: 이런, 내 기억엔 없는데. 결례했어.
4: 아닙니다.
2: 거기 신가 해림 낭자.
4: 예?
2: 괜찮다면 잠시 귀한 시간 내주시겠소?
4: 저 말씀입니까?
3: 열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인다. 해림이 열을 따라 대나무 정원으로 들어서자 열이 잔뜩 상기된 얼굴로 돌아선다.
5: 지금 딱 그거 같지 않았습니까? 여주인공의 절체절명의 순간에 나타난 왕자님.
4: 예?
2: 진짜 이런 기분이구나. 저 체질인 것 같아요. 종종 구하러 다녀야 되나? 아, 설아는 안 보시는군요.
4: 아니요, 좋아합니다. 서동전, 평강공주전, 장기전, 숙향전, 이춘풍전, 김상서전.
2: 김상서전? 그거 진짜 구하기 힘든 책인데? 설빙이 백년가약한 정운자랑 헤어졌을 때 폭포수 눈물 흘렸습니다.
4: 전 죽은 설빙이 환생해 다시 정운자 집에 들어갔을 때 환호성 질렀습니다.
2: 하지만 이 책의 진짜 묘미는
6: 남장한 설빙의 전쟁 대 승리.
2: 해독자네
4: 탐독하셨군요.
7: 아, 정말 대군마마십니까?
3: 열이 얼굴을 바짝 들이대자 놀란 해림의 심장이 쿵쾅된다.
2: 이 얼굴이 그렇답니다. 놀랍죠.
3: 열의 얼굴에 부드러운 미소가 피어오른다.
4: 그간 소녀가 대군마마심을 몰라뵙고 송구합니다.
2: 아닙니다. 저도 우연히 지나는 길이었습니다. 공경에 처한 것 같아서 도와주려 그런 것인데 혹시 섣불렀습니까?
4: 아니요. 합당한 때에 합당한 발걸음을 오셨습니다.
2: 사실 낭자께 사죄할 것도 있거든요. 뜻하지 않게 낭자께 오명을 씌운 전력이 생겼어요.
3: 해림이 가볍게 고개를 끄덕인다.
2: 무슨 일인지 묻진 않으십니까?
4: 합당한 때 합당한 말씀 주시겠죠.
2: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훗날 모두 얘기해드리겠습니다.
3: 해림이 맑게 웃는다.
8: 이거 안 웃나? 나 먹으라고.
3: 제이가 은조의 손목을 잡고 끌고 온다.
9: 이게 누구야?

0: 여기서 또 뵙습니다. 대군마마께서도 제이도령을 아십니까?
1: 아, 그게... 대군?
2: 제이가 경멸하듯 은조를 본다.
1: 그 차림으로 여기 있는 배경을 이제 알만하네. 아, 그건 오해요.
3: 종사품 을금부경력이 무품 개인 대군을 아련하고도 가만히 서인 불충은 뭐지?
1: 눈 탁 쳐.
3: 내가 이 얼굴이라서 네 목숨 부지하고 있는 줄 알아.
2: 은조가 손을 잡아 뺀다.
0: 이게 무슨...
2: 제이가 보란 듯이 열에게 다가간다.
1: 의금부 경력, 임가 제이, 대군마마를 배웁니다.
2: 열이 묵리하는 제이를 가만히 지켜본다.
1: 곧 반드시 다시 뵙겠습니다.
2: 제이가 도발하듯 열을 똑바로 본다.
4: 저는 이만 집안 단속을 해야 해서 물러나겠습니다. 넌 따라와.
2: 제이가 냉랭하게 앞서가자 열이 걱정스레 은조 앞을 막아선다.
3: 그대로 있어. 일 커져.
2: 은조가 뒷짐을 진 채 당당하게 걸음을 옮긴다.
5: 야, 이거 걱정되는데. 네. 제이가 은조 가만 둘까요?
6: 예, 그 열도 이제 걱정이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막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대추가 거듭니다. 여기서 이 대추의 입을 통해서 그 밝혀진 사실이 있는데요. 은조가 혼례를 치르던 날 그날 비가 왔거든요.
5: 네.
6: 그래서 열이 은조의 꽃가마가 혹시 넘어질까 가는 길마다 이렇게 마른 모래며 집단이며 자갈을 다 펼쳐서 깔아줬어요. 왜냐면 이제 가다가 그 은조가 아끼는 꽃신이 젖을까,
5: 아이고.
6: 또 꽃가마가 흔들릴까 이런 걱정이 됐던 거죠.
5: 네. 참 지금 열의 몸속에 들어있는 건 은조의 영혼이잖아요.
6: 그러니까 이제 은조가 그 사실을 다 알게 된 거죠. 또 얼마나 마음을 써줬는지. 그래서 은조가 내가 이러면 어떡하냐고, 내가 못 살겠다고 막 이러면서 울먹여요. 이제 현재 그 은조에게는 열의 그 영혼이 들어 있잖아요. 그래서 더 못 참고 이제 말을 달려서 은조를 구하러 이제 출발을 하게 돼요.
5: 예, 열의 영혼이 있기 때문에 은조는 어떻게 됐나요?
6: 이제 당할 열이 아니잖아요.
5: 그렇죠.
6: 예, 그래서 제이에게 우리 손주님은 왜 이렇게 화가 나 있냐고 물어봅니다. 누가 보면 내 서방인 줄 알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5: 예.
6: 그래서 제이가 막
5: 약 올리는 것 자체 기가 막히네요.
6: 제이가 당황하니까 은조가 이렇게 바짝 다가와서 얼굴을 가까이 대고 똑바로 쳐다봐요. 그러면서 뭐라 얘기하냐면 날 보는 눈빛이 심히 흔들린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 제이가 더 당황을 합니다. 그래서
5: 왜냐면 남자 마음 남자가 잘 알거든요.
6: 뭐 하자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니까 은조가 뭘 하자고 하지 말라는 거지. 경고야. 이렇게 경고를 날려요.
5: 예.
6: 그러니까 이후 이제 은조가 별채로 돌아오면서 저 자식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은조의 모습이잖아요. 날 아주 애가 닳게 보는데 어? 여태 그 마음을 품고서 우리 은조를 대한 거냐고 이렇게 막 분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이도 몰랐던 제이의 마음을 열이 먼저 알아보게 된 거죠.
5: 네. 제이가 은조를 좋아하고 있었네요. 네,
6: 그래서 계속 이렇게 까칠하고 거칠게 대했던 거죠.
5: 네.
6: 한편 이제 말을 내달려 은조에게 오던 열은 제이가 이끌고 온 군사들과 맞닥뜨리게 돼요. 그 시각 은조는 그 오빠가 찾아왔다는 얘기를 듣고 친정으로 또 향하게 되는데 제이는 길동을 풀어준 혐의로 열을 추포하겠다고 하고요. 은조에게는 미불이라는 정체불명의 사내가 나타나서 목에 칼까지 겨누면서 당신이 길동이냐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 사람 미불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한자 이름 명자가 새겨진 검은 반지를 끼고 있는 그런 사내였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에게 절체절명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 이 둘이 그 팔찌를 끼고 있었잖아요.
5: 네네.
6: 청홍 팔찌를. 그래서 그게 갑자기 막 신비로운 빛을 뿜어내기 시작해요.
5: 합체되는 거 죄송해요.
6: 그 직후에 이 둘이가 이제 너무 고통을 느끼다가 눈을 감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눈을 딱 뜨게 되거든요. 그 이후의 상황 만나보겠습니다.
5: 네. KBS 드라마 은혜하는 도정님아 다음 내용입니다.
2: 어두운 밤 열과 은조의 바뀌었던 영혼이 원래대로 돌아온다. 궐문 앞에 열
1: 돌아왔어.
2: 저잣거리에 은조
0: 드디어 돌아왔어.
2: 기쁨도 잠시 은조가 자신의 목에 겨눠진 칼날을 보고 얼어붙는다.
3: 누구?
2: 검은 반지를 낀 사내.
1: 그대가 길동이요.
2: 궐문 앞
1: 분명 목에 칼날이. 그럼 지금 대추야 검.
7: 팔!
2: 열이 대추가 던진 검을 움켜쥐고 저잣거리를 향해 말을 달린다. 반지 낀 산의 미불이 은조를 노려본다.
3: 칼을 겨누는 것으로는 원하는 답을 얻지 못할 겁니다.
7: 내 생각은 다르고, 칼은 인간의 진심을 가장 신속하게 도려내거든.
3: 저를 길동으로 의심하셨다면 보청에 신고하십시오. 드릴 답은 그뿐입니다.
2: 은조의 단호한 눈빛에 미불이 칼을 거둔다.
7: 만일 그대가 이 칼 한 자루에 정체를 질투하는 사람이었다면 진정 목을 베었을지도.
3: 저를 시험하신 까닭이 무엇입니까?
7: 보청에 신고할 일은 없어. 함께 갑시다. 우린 길동이란 이름이 필요하니.
3: 이름이요?
7: 팔! 팔!
2: 저자에 도착한 열이 말에서 뛰어내리며 칼을 뽑는다.
1: 홍은조!
8: 어딨어?
1: 홍은조!
3: 맞죠?
2: 은조가 뒷골목에서 나온다. 안도한 열이 성큼성큼 걸어가서 와락 끌어안자 그녀의 눈이 휘둥그레진다. 열은 울컥한 얼굴로 은조의 어깨를 감싼 손에 힘을 꽉 주고 있다.
8: 오늘 내내 영영 내 몸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좋으니 다시 네 몸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 빌었어.
2: 은조는 어색하게 손을 벌린 채 열을 안을까 말까 고민한다.
3: 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괜히 움직였다가 지난번처럼 길만 엇갈릴 것 같아서.
2: 열이 몸을 떼고 은조를 살핀다.
8: 다친 데는?
3: 없어요. 정말 괜찮아요.
2: 열이 안도한 듯 다시 껴안는다.
8: 잠깐만. 사심은 전혀 없어. 꿈이 아닌지 확인하는 중.
2: 은조도 가만히 손을 펼쳐서 그의 등을 조심히 감싼다.
3: 그만 악몽에서 깨요. 이제야 말하지만요, 이대로 안 돌아오면 어쩌나. 매일 밤이 무서웠어요.
2: 열이 안쓰러운 표정으로 은조를 마주본다.
3: 벼랑간 청산 과부 되신 분만큼은 아니겠지만요.
2: 열의 표정이 뭉클해진다.
8: 반가워 홍은조. 끝끝내 이 말을 못할까 매 순간이 두려웠어.
2: 두 사람이 안도의 미소를 짓는다.
8: 그럼 검을 겨눈 자는 누구야?
5: 자, 진짜 네. 은조에게 검을 겨눈 자는 누구예요?
6: 네, 이 미불이라는 아까 네. 사람이라고 했는데 행색은 이제 양반 차림을 하고 있었어요. 이제 그 사람이 어디인가로 찾아가서 그 흰 고깔 쓴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얼굴은 드러나지 않는데요. 네. 그러면서 뭐라고 고하냐면 그 길동이 단칼에 거절을 했고 대사관을 죽인 것도 아니었다고 그렇게 보고를 해요. 그러자 그 여인이 말은 하지 않고요. 그 미불에게 쪽지를 한 장 건네는데 거기에 이제 내가 만나볼 것이다 이렇게만 적혀 있었습니다. 이들의 정체는 차차 밝혀질 것 같고요. 은조는 열이 걱정할까 염려되어 이제 미불이 그냥 강도였다고만 그렇게 둘러댑니다. 조금 뒤 열은 대출을 시켜서 은조를 이제 집까지 호위해 주라고 하고 직접 제이 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5: 열이 피하지 않는군요.
6: 네, 그렇습니다. 예, 예. 열은 당당히 말에 올라서 의금부로 인도하라 이렇게 명을 내리고 예. 이제 의금부로 가서 이제 갇히게 돼요. 예?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조사를 받아야 되니까 갇히는데 열이 뭐라고 하냐면 상대가 승부수를 띄웠으니 걸맞게 응수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대추에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대군이니까 풀려났는데 금방 임사영이 이제 입궐을 해요. 입궐을 해서 대전에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열이 홀로 뒷짐을지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열이 나 같은 대군을 상대로 이런 일을 벌일 인물은 조선에 둘밖에 없다고 자네 아니면 저나 이렇게 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임사영이 속을 의아해합니다. 왜 주상이 아니라 나를 먼저 의심하는 거지?

0: 있지? 이렇게요. 그 상황이 나오는데요. 네. 마지막 내용 감상해 보겠습니다.
1: 네, KBS 드라마 은혜하는 도정님아 오늘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2: 전하께서 나를 견제하실 분 공격 따윈 하진 않으시네. 경우년 피해 그 해 우리 형제가 맹약이란 걸 맺었거든. 고인물보다 진한 피로 말일세.
3: 오해십니다. 제가 대군 마마께 감히 그럴 이유가
2: 난 알 것 같은데. 이유 협박, 갈치, 복종 등등 어떤 필요로 자네가 대사관에게 그 비록을 건넸고 그 시점에 하필 대군이 그 문건을 주워들어 전하께 향했고 대략 이런 맥락으로 내게 물먹은 듯 보여.
4: 임사영이 금시초문이란 표정을 짓는다.
2: 비록에 방대한 정보와 기록의 주인이 누굴까 했는데 이리 보는구려.
4: 열이 임사영을 똑바로 본다.
3: 소신 무슨 말씀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2: 물론 지금까진 추측이었네. 이제부터 명령이고 이 시각 이후 길동과 관련된 사건에서 손떼게.
3: 그리하면 대군 마마께선 이 시각 이후 비록에 관한 추측은 삼가시는 겁니까?
2: 거래.
4: 임사영이 옅은 미소를 짓고 있다.
2: 성사.
3: 바잡겠사옵니다.
4: 열이 냉소하며 그를 지나쳤다가 다시 돌아선다.
2: 아, 전에 두 아들 예의범절은 다시 가르치고 부전자전인가?
4: 뻣뻣이 고개를 든 임사영이 열이 나간 문 쪽을 노려본다.
5: 도승지가 열이를?
4: 침전.
5: 내 재가도 없이 추포하였단 말이냐?
6: 새벽에 긴급히 그랬다 하오. 한시라도 빨리 전하의 근심 덜어드리려는 충심이 아니겠수? 눈에까지를 뽑아낼 기회외다?
7: 전하, 도승지 들었사옵니다.
6: 벌써 낭부를 들고 왔나보.
5: 흉보일태다. 내 아우에게 혼쭐이 난 얼굴 아니더냐?
4: 임사영이 굳은 표정을 풀며 고개를 숙인다.
3: 송구하옵니다. 도월 대군의 일은 의금부에서 착오가 있었던 듯합니다.
5: 도승지, 그대의 충심이 과했다. 내 명 없이 불필요한 짓은 삼가라.
4: 이규의 눈에 노기가 어려있다.
3: 예, 전하.
4: 이규가 이리저리 목을 꺾는다.
8: 약재의 효험이 날로 좋구나.
5: 오랜만에 육신도 심사도 가볍다. 행궁으로 사냥을 나갈 터이니 채비시키거라.
3: 예.
4: 임사영이 고개를 숙인 채 눈을 치뜬다.
1: 자, 치뜨는 사람치고 네. 가만히 있는 사람 없습니다.
0: 그렇죠.
1: 네, 뭔가 합니다, 저분. 네.
0: 근데 이제 임사영이 이제 일단 승부수를 띄웠는데 그게 자충수가 되었다 생각을 하면서 이 주상과 도월대군이 피는 반밖에 안 섞였지만 형제가 맞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1: 네.
0: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 좀 잠시 몸을 웅크려야겠다. 다음 기회를 다시 노리게 되는 거죠. 한편 은조는 열이 의금부에 잡혀간 걸 알고 너무 놀라가지고 막 포청으로 달려가서 이제 그 앞에 딱 멈춰서요. 그러면서 마음을 다잡습니다. 방법은 이것뿐이다. 그 죄는 내 몫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 어떻게 그러면 뭐 자수하는 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0: 그건 다음 시간에 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KBS 드라마 은혜하는 도종님아 지금까지 화면 해설 작가 권성아 씨와 함께 감상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자, 마지막 곡으로요. 린의 시간을 거슬러 들려드리면서 저희도 물러갑니다. 전 지금까지 아나운서 오승원이었고요. 고맙습니다.
9: 구름에 빛이 느려지고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주말에는 평소보다 좀 더 많은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혼자만 알기는 아까운 것들도 생기죠. 아름다운 풍경을 봤을 때도 그렇고요. 맛있는 걸 먹었을 때도 그렇고 좋은 일이 생겼을 때나 의외의 경험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하고 싶어서 입과 손가락이 근질근질하죠. 그러다가 반가운 분들을 만나게 되면 쭉 펼쳐놓게 되는데요. 휴일에 이런저런 일들 많으셨을 겁니다. 참았던 그 수다 본능, 오늘 여기에서 싹 다 풀다 가보죠.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인기가요 박노원입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변진섭의 새들처럼 들으면서 출발했습니다. 새들이 지저귀는 것처럼 새들이 자유롭게 훨훨 날아가는 것처럼 오늘 대한민국 인기가요에서 여러분도 그런 시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쌓아뒀던 즐거웠던 이야기 살짝 속상해서 털어놓고 싶은 이야기 별거 아니지만 그래도 나누고픈 소소한 이야기들까지 여기에서 자유롭게 털어내고 후련하고 가뿐한 마음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대한민국 인기가요는 추억의 음악을 들어보는 LP카페에 함께하고요. 신세미의 언타이틀로도 찾아가겠습니다. 진미령의 내가 난생 처음 여자가 되던 날 그리고 이지연이 부릅니다. 바람아 멈춰다오.

진미령의 내가 난생 처음 여자가 되던 날, 이지연의 바람아 멈추어다오까지 두 곡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애청자 이민희님 고민되시겠어요? 뭘 해서 먹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우리 집앞 슈퍼가 문 닫은 이후로는 장보러 가게 되질 않아요 라는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그쵸. 예, 단골집 없어지면 참 난감해집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집 주변에 식당들이 왜 요즘 이렇게 좀 문을 닫는 곳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요즘 오래된 가게들이 많이들 사라지고 있는 것 같던데 우리 이민희님 오늘은 뭘 해서 드셨을까요? 네. 도명옥님께서는 오늘은 마늘 까면서 듣겠습니다. 말라서 까기 쉽고 덜 매워요. 장갑 끼고 후딱 까서 치워야겠어요. 라는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마늘 손잘면 손가락 끝이 아리고 아픈데 아 다행히 네, 말라서 까기 쉽다고 하시니까 다행입니다. 도명옥님 마늘 손질해서 저장해놓고 한동안은 든든하시겠네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한민국 인기가요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노래 두 곡 듣고 LP카페로 넘어가죠. 박지윤의 환상, 이어서 브라운 아이즈가 부릅니다. For You.

지직거리는 바늘 끝에서 울려 퍼지는 아날로그 선율이 여러분의 마음에 가닿기를 바라는 LP 카페. 오늘도 아름다운 지난 시절의 추억의 음악들 함께 들어보시죠. 먼저 소개해드릴 곡은 홍성민의

활동을 이어갔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작스레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오늘 들으실 기억날 그날이 와도는 1988년에 헤비메탈 옴니버스 음반에 수록됐는데 당시 김종서, 임재범, 김도균 같은 강렬한 락 뮤지션들의 음악 사이에서 눈에 띄게 서정성을 드러낸 곡입니다. 이후 홍성민이 솔로 앨범 타이틀곡으로 다시 불러서 더욱 크게 사랑을 받았던 노래죠. 홍성민의 기억날 그날이 와도 잠시 후에 듣겠고요. 이 곡과 함께 들을 노래는 김현식의 가리워진 길입니다. 이 곡은 유지아의 데뷔 앨범에도 수록돼 지금도 크게 사랑받고 있는 곡이죠. 80년대 중반 군복무를 마친 유지아는 어릴 적 친구였던 봄, 여름, 가을, 겨울에 김종진과 함께 김현식의 밴드에서 활동을 합니다. 한창 작곡에 물이 올랐던 유재하는 김현식에게 자신의 1집 앨범에 수록한 노래들을 모두 선보였는데 음악은 하나같이 다 좋았지만 김현식은 당시 밴드가 추구했던 지향점에선 차이가 있었고 특히 특정 후배만 편애를 할 수 없고 모두를 챙겨줘야 하는 입장에서 유재하의 곡 가운데 가리워진 길만 취입을 한 겁니다. 이런 김현식의 뜻을 오해한 유재하는 자신의 음악을 알아주지 않는다는 서운한 마음에 6개월 만에 밴드에서 나오게 되죠. 그런 사연이 있던 가리워진 길 함께 들어볼까요? 먼저 홍성민의 기억날 그날이 와도, 이어서 김현식입니다. 가리워진 길.

대한민국 인기가요에서 전해드리는 추억의 LP 카페. 이번엔 김태형의 노래 오랜 방황의 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태형은 광고송 가수였습니다. 600곡이 넘는 광고송을 불렀는데요. 그러다 드라마 종합병원 OST로 사용된 혼자만의 사랑으로 인기를 얻게 됐죠. 그 후 박미경 후임으로 여성 보컬리스트를 찾던 프로듀서 김창환에게 캐스팅이 됐고요. 클론에 돌아와 그리고 사랑과 영혼 같은 곡에 피처링과 코러스로 참여하면서 자기 색깔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음반 오랜 방황의 끝으로 다시 솔로 가수로서 큰 사랑을 받게 되죠. 김태형의 오랜 방황의 끝 오랜만에 잠시 후에 듣겠고요. 신하위, 백두산, 부활 같은 락 밴드들이 사랑받던 1980년대 그 뒤를 이은 밴드가 H2입니다. H2. 데뷔 당시엔 안개도시라는 다소 강한 헤비메탈 곡을 내놨지만 2집부터는 멤버 교체와 함께 모든 록밴드로 변신을 꾀했습니다. 보컬을 맡은 김준호는 미국 생활을 하다 귀국했는데 그래서였을까요? 세련된 감각과 멋진 무대맨으로 눈길을 모았고요. 신하위 출신의 강기영과 김민기, 또 모델로도 활동했던 기타리스트 박현준이 새로 들어오면서 색다른 매력을 선보였던 팀이죠. 이 멤버들이 발표한 2집과 3집이 요즘 다시 시대를 앞서간 음악이라고 재평가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음반에 수록된 펑키한 록 사운드 걱정하지 마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그럼 김태형의 오랜 방황의 끝 이어서 H2O가 부릅니다. 걱정하지 마.

오늘 LP카페에서는 홍성민의 기억날 그날의 하도, 김현식의 가리워진 길, 김태용의 오랜 방황의 끝, 그리고 H2의 걱정하지마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박노원이 진행하는 대한민국 인기가요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김한선의 노래 한 곡 듣고 신세미의 언타이틀에서 다시 만나죠. 리듬 속의 그 춤을

0: 수많은 감정들이 선율 위에서 춤을 추는 신세미의 언타이틀. 이번 한 주도 신세미 음악평론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가끔가다 모르는 전화번호가 뜰 때가 있거든요.
1: 네.
0: 그럴 때 세미 씨는 그냥 일단 받으시는 편이세요? 아니면은 스팸인지 검색을 해보시는 편이세요?
1: 저는 전화가 오는 동시에 이제 노트북으로 그 네. 번호를 검색해봐요. 그러면은 그 스팸 전화를 요즘 검색해주는 그런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여기는 뭐 어디입니다. 네. 이렇게 출처를 알려줘서 아, 받아야 되는 전화면 받고 스팸이면은 안 받습니다.
0: 저는 안 받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1: 네, 거의 안 받는 것 같아요.
0: 안 받아도?
1: 네.
0: 다시 안 오더라고요, 보면. 그러니까 별로 쓸모 없었다는 얘기죠.
1: 그러니까요. 네. 중요한 전화는 문자라도
0: 그렇죠,
1: 다시 오죠.
0: 그렇죠.
1: 네, 그렇게 걸러내는 방법이 또 있는 것 같아요.
0: 또 무턱대고 받았다가 또 난처해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1: 저도 그렇습니다.
0: 자, 오늘의 언타이틀곡 어떤 노래입니까?
1: 네, 오늘은 나얼의 첫 솔로 정규 앨범 Principle of My Soul 앨범에서 수록곡 골라봤습니다. 네. 이제 나얼은 브라운 아이즈 그리고 또 브라운 아이드 소울로 이어지는 그 음악 활동 내내 이제 흑인 음악이라는 그 정체성을 이제 계속 가지고 갔는데요.
0: 참 우리나라에서 나오기 힘든 목소리예요.
1: 맞아요. 목소리도 드물고 정말 이 하시는 음악도 예. 정말 특이한데 사실 한때는 이 한국인의 정서에 흑인 음악이 좀 잘 맞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나오던 시절도 있었지만 이제 나얼은 그룹 활동을 통해서 이제 흑인 음악이 어떻게 한국적인 정서로 잘 녹아낼 수 있는지를 좀 증명해 왔는데요. 네. 사실 요즘에 K-POP 아이돌 음악을 들어보면 정말 흑인 음악의 요소가 좀 알게 모르게 다 깔려 있는 그런 세상이 또 왔어요.
0: 맞습니다.
1: 그렇지만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정식 소울 가수다 이렇게 좀 얘기할 수 있는 가수는 또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래도 나얼만큼은 당당하게 소울 가수라고 소개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자신의 첫 솔로작에서 이제 나얼은 흑인 음악의 상징인 그 모타운 그리고 필라델피아에 대한 좀 오마주를 마음껏 보여주고 있고요. 이 앨범의 타이틀곡이 바람기억이라는 곡이었는데 뭐 수록곡인 이별 시작 같은 곡들도 또 사랑을 많이 받았던 앨범입니다. 근데 앨범에서 유독 이게 나얼 목소리가 맞나 이런 생각이 드는 곡이 있어요. 예. 그래서 오늘 그 곡을 같이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You and Me라는 제목의 곡이고요. 나얼의 팔세토 창법을 들어보실 수 있는 곡입니다. 그래서 아마 처음 이 곡을 들으시면 네. 이 목소리가 조금 낯설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이제 또 이 곡의 관현악 연주가 되게 아름답게 깔리거든요. 거기에 나얼의 팔세토 창법이 굉장히 잘 어우러져서 좀 아름다운 느낌이 나는 곡입니다.
0: 접해보지 못한 나얼의 또 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곡이겠네요. You and Me 전해드리면서 신세미 평론가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내일 다시 만나요.
1: 네, 감사합니다.

나얼의 You and Me, 오늘 소개해드린 언타이틀 곡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이 시간에 듣고 싶은 노래가 있거나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신 분들 언제든지 저희에게 보내주세요. KBS 라디오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대한민국 인기가요 입력하신 뒤에 청취자 참여란이 나오면 거기에 사연과 신청곡을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콩에 편하게 적어주셔도 되겠습니다. 신창희님께서 노디 오늘 운동 안 가고 꽃밭에 물 주면서 신나게 듣고 있어요. 신나는 음악이 나오면 따라하기도 한답니다. 노디가 이 집 선곡이 최고예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선곡 네, 어떠셨습니까? 오늘도 마음에 드셨기를 바랍니다. 신창희님. 또 이소형님께서도 사연 보내셨습니다. 노디 저희 아파트는 비닐하우스 공동 텃밭이 있어요. 오. 아파트 비닐하우스 공동 텃밭이군요. 올해 상추 첫 수확을 지금 했어요. 낙심한 손맛이 있는 게 아니고 이런 것도 쏠쏠한 손맛이 있는데 노디 알랑가 모르겠네요. 기회 되시면 경험해 보세용 이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저도 친구 따라서 주말 농장에 한번 가본 적은 있는데 예, 가서 그냥 물만 뿌리다 왔고 이렇게 직접 재배한 것을 예, 채취는 못했습니다. 기분 좋은 경험을 하고 계신 우리 이소형님, 상추 외에 또 어떤 채소를 심었을지 궁금하네요. 원래 공동 텃밭에는 이것저것 심잖아요. 예, 다음에 또 뭐 수확하셨는지 예, 사연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연 고맙습니다. 오늘 끝곡 임형주의 천개의 바람이 되어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죠. 대한민국 인기가요 박노원이었습니다. 여러분 내일 만나요.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석현입니다. 요즘 길을 걷다 보면은 민들레 씨앗이 날리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어떤 분이 이 민들레 씨앗에 대해서 얘기한 게 떠올랐습니다. 민들레 씨앗이 바람 부는 대로 날아가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은 저마다 자기가 날아갈 방향을 미리 정해두고 있다는 겁니다. 동쪽으로 가기로 한 씨앗은 서풍이 불 때만 몸을 실어 움직이고 다른 바람이 불면은 꿋꿋이 버틴다는 얘기였지요. 물론 과학적인 근거는 전혀 없는 얘기지만 민들레 씨앗조차 자기 가야 할 곳을 알고 묵묵히 기다릴 줄 안다는 그 비유가 참 재밌었습니다. 누구나 가야 할 인생의 큰 방향이 있겠지만 해마다 달마다 그리고 매일매일 그 방향이 조금씩 바뀔 수 있을 겁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이 가고 싶은 쪽으로 기분 좋은 순풍이 불어주길 바라면서 노래 띄워드리지요. 박미경의 노래입니다. 민들레 홀씨 돼요.

네, 오늘은 1970년에 노벨문학상을 받은 러시아 작가 알렉산드라 솔지니친의 글 자연이 나에게 가르쳐준 것 중에서 한 대목을 골라봤습니다. 간밤에는 비가 왔었다. 아직도 하늘을 지나는 구름이 때때로 빗방울을 뿌린다. 막꽃이 피기 시작한 사과나무뿐만 아니라 둘레의 잔디도 빗물을 담뿍 빨아들인다. 대기에 가득 피어오르는 그 훈기는 무어라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감미롭다. 나는 허파가 터지도록 훈기를 들이마신다. 그리고 가슴으로 온통 느끼며 숨을 쉰다. 이것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또 무엇이 있을까? 이것은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박탈당한 자유만큼이나 값진 것이다. 이렇게 여기서 숨을 쉰다는 일, 이 세상 어느 음식도 이보다 더 맛있을 수는 없으리라. 비록 5층 건물의 울 안에 갇혀있는 조그마한 마당이지만 꽃과 물기와 싱그러움에 젖은 이 공기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오토바이의 소음도, 축음기의 시끄러운 소리도, 확성기의 쉴 새 없는 잡음도 내 귀에는 들리지 않는다. 비가 오고 난 뒤 사과나무 밑에서 숨을 쉴 수 있는 동안은 아직은 살 수 있는 것이다. 하남석의 노래입니다. 바람에 실려.

네, 멋진 풍경이나 기념하고 싶은 순간에 우리는 사진을 찍어 그 모습을 간직하고 싶어 합니다. 사진을 찍어 순간을 남겨왔고 이제는 바로바로 타인과 공유하는 시대가 됐는데요. 사진의 역사는 어떻게 변해왔을까요? 세월 따라 노래 따라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오늘은 카메라와 사진에 얽힌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서양식 사진술이 본격적으로 들어온 것은 1880년대 초중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운영, 황철, 김용원 등 개화파 인사들이 청나라와 일본을 통해 사진술을 배워왔다고 전해지는데요. 특히 지운영 선생은 고종 임금의 사진을 최초로 찍은 사진가로 알려져 있지요. 이 무렵부터 사진이 전통적인 초상화를 대체하기 시작합니다. 촬영국이라는 사진 전담 기관이 생기기도 했지만 이 시절만 해도 사진은 특정 계층만 접할 수 있는 특별한 신문물이었습니다. 붓으로만 그리던 사람의 얼굴을 기계를 통해 똑같이 구현해냈으니 당시 사람들은 이게 얼마나 신기했을까요? 그래서 별의별 이상한 소문이 나돌기도 했고 그 중에는 사진을 찍히면 혼을 빼앗긴다고 해서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907년 서울 소공동에 천연당 사진관이 문을 열었는데 우리나라 사람이 세운 최초의 전문 사진관이었지요. 이전까지는 지체 높은 남성들만 찍을 수 있었지만 이 사진관은 여성 사진사를 두고 여성들의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1910년대에서 20년대로 넘어오면서 사진관이 전국적으로 등장했고 가족사진이나 결혼사진, 졸업사진 같은 기념사진을 남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광복 이후 1950년대와 60년대로 들어서면서 사진은 일상의 기록수단으로 확실하게 자리를 잡게 됐지요. 자, 그럼 여기서 노래 몇 곡 듣고 오겠습니다. 김혜송과 남일현의 노래 활동사진 강자 준비했고요. 이어서 조미미의 사진첩, 김정구의 뒤져본 사진첩.

뒤져본 사진첩 김정구의 노래였습니다. 앞에 들으신 노래들 김혜성과 남일현의 활동사진 강자 그리고 조미미의 사진첩 들으셨습니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오늘은 카메라와 사진 이야기입니다. 1970년대와 80년대에는 사진기, 카메라가 조금 더 익숙해졌지만 여전히 아무나 쉽게 살 수 있는 물건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카메라 한 대 값이 일반 직장인의 몇 달치 월급과 맞먹었으니까요. 카메라는 그야말로 집안의 보물기로였습니다. 가장 아끼는 귀중품이다 보니 아버지들은 카메라를 항상 애지중지하며 부드러운 천에 감싸 장롱 깊숙한 곳에 보관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자녀의 입학이나 졸업식 같은 특별한 날에만 꺼내셨지요. 카메라 없는 집이 훨씬 많다 보니까 학교 운동회나 소풍날엔 동네 사진관 사장님이 커다란 카메라를 들고 출장 촬영을 다녔습니다. 또 대학생들은 MT나 여행을 갈 때마다 사진관이나 전당포에 가서 카메라를 빌려오기도 했지요. 실과 바늘이 항상 같이 다니듯이 카메라엔 항상 필름이 빠질 수 없었습니다. 아날로그 방식 사진기 시절 필름 한 통에 보통 24장, 많으면 36장짜리여서 필름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 셔터 누를 때마다 아주 신중할 수밖에 없었지요. 지금이야 사진을 찍고 바로바로 확인하고 지울 수도 있지만 그때는 사진이 어떻게 찍혔는지 알려면은 며칠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다 찍은 필름통을 동네 사진관에 들고 가서 현상과 인화를 맡겨야 했습니다. 며칠 후에 설레는 마음으로 사진을 찾으러 갔는데 초점이 안 맞았거나 손이 흔들렸거나 또는 눈을 감아서 사진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도 참 많았지요. 때로는 필름 전체가 시커멓게

네, 노래 네 곡 들으셨는데요. 한동일의 당신의 사진, 이미자의 그리움은 가슴마다, 그리고 홍성원의 행복한 순간, 김미성의 먼 훗날까지 들으셨습니다.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오늘은 카메라와 사진 이야기입니다. 80년대 중반 이후 경제 사정이 좋아지면서 집집마다 근사한 카메라 한 대씩은 보유하게 됐지만 사실 크고 무거운 카메라보다는 가볍고 사용이 간편한 휴대용 카메라가 인기였습니다. 그리고 일회용 카메라도 선풍적인 사랑을 받았는데요. 직장에서건 학교에서건 소풍이나 야유회를 갈 때마다 일회용 카메라를 가방에 챙겨오는 경우가 많았지요. 동네 문방구나 슈퍼마켓 매점 같은 곳에서 몇천 원이면 쉽게 구입할 수 있었는데 필름이 안에 들어있었습니다. 한번 찍을 때마다 와인더라고 하는 플라스틱 톱니를 손가락으로 드륵드륵 감아줬는데 찍을 때 나는 소리가 참 싱겁다 보니까 그 와인더를 감는 손맛이 더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다 찍고 나면은 카메라를 통째로 사진관에 맡기면 됐지요. 재밌는 게요. 이것도 레트로 열풍 때문인지 요즘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일회용 카메라와 옛날 필름 사진이 다시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다고 합니다. 필름 카메라의 전성기를 지나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카메라는 혁신적인 변화를 맞게 되는데요. 바로 디지털 카메라의 등장이었지요. 필름을 따로 구입할 필요가 없었고 동영상까지 찍을 수 있고 무엇보다 방금 찍은 사진을 즉석에서 확인 가능했으니 정말로 획기적인 변화였습니다. 그렇게 한참 디지털 카메라, 디카가 전성기를 누리다가 또 한 번 큰 변화가 찾아오는데요. 휴대전화에 카메라가 부착되면서부터였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카메라보다 화질도 떨어지고 기능도 단순했지만 휴대전화가 스마트폰으로 진화하면서 거기 달린 카메라의 성능도 일취월장해서 이제는 디지털 카메라의 영역을 완전히 잠식해버렸습니다. 사진을 찍어 필름을 맡기고 며칠을 기다리다가 바로바로 확인 가능한 디지털 카메라 시대를 거쳐서 이제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게 가능한 시절이니 사진의 의미도 많이 달라진 것 같지요. 예전에는 한 장 한 장 의미를 기록하고 아끼는 기록이었다면은 이제는 너무나 쉽게 만들고 지워버리는 일상의 메모처럼 돼버렸습니다. 누구나 스마트폰 사진 앱을 열면 수백에서 수천 장의 사진이 저장돼 있을 텐데요. 과연 그 사진들을 다시 들여다보는 기회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오늘은 카메라와 사진 이야기를 잠시 나눠봤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노래들 이선희의 추억의 책장을 넘기면, 유익종의 그리운 얼굴, 혜은이의 향수에 젖어서,

네, 오늘 만나볼 옛날 신문은 1978년 5월 11일자 동아일보 기사인데요. 제목은 82년까지 가정용 전압 모두 220V로. 정부는 전국 가정용 전기의 전압을 오는 82년 말까지 현재의 100V에서 220V로 높이기로 확정하고 우선 올 하반기 중에 서울의 강남, 도봉구 및 경기도 양주군 전역과 서울의 성북, 성동, 동대문구 일부 지역에 승합을 단행키로 했다. 이와 함께 220V용 가전기기의 생산 보급을 위해 TV, 라디오, 녹음기, 전축 등 음향기기 5종에 대해서는 내년 1월 1일부터 100V용 생산을 금지시키고 220V와의 겸용 또는 220V 전용만 생산키로 했으며 소형 전동기류는 79년 7월 1일부터 그 밖에 선풍기, 냉장고 등 대부분의 전자기기는 80년 1월 1일부터 100V 생산을 각각 금지시키기로 했다. 네, 지금이야 220V 콘센트가 당연하지만 80년대 초만 해도 돼지코라고 불리던 모양의 110V 콘센트가 많았습니다. 1970년대 들어서면서 텔레비전, 냉장고 같은 가전제품이 가정마다 많이 보급되면서 전기 사용량이 폭증했고요. 기존의 110V 전압으로는 그 용량을 감당할 수 없어서 정부에서 전력 손실을 줄이고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220V로 승합하기로 결정을 내렸지요. 하야로비의 노래입니다. 밤은 우리의 친구.

밤은 우리의 친구 하야로비의 노래였습니다. 지금 이 계절엔 걷는 만큼 또 눈에 담는 만큼 다 내 것이 된다. 어떤 분이 이 얘기를 듣고 부지런히 동네 산책을 시작했는데요. 눈에 닿는 풍경과 발길이 닿는 장소가 모두 자기 재산이 된 것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정말 부자가 된 기분이었다고요. 요즘 참 걷기 좋은 계절이죠. 기분 좋은 바람과 햇살, 한층 가벼워진 옷차림에 발걸음 경쾌하게 계절이 주는 값진 선물들 많이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곡으로 이현의 노래 춤추는 첫사랑 띄워드리지요.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석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2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국악의 향기 아나운서 정지원입니다. 뿌린 대로 거둔단 말이 있죠. 평범한 진리이면서 잊기도 쉬운 말인데요. 그만큼 중요한 일이 또 있습니다. 바로 때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제때 씨를 뿌려야 비로소 싹이 돋고 제때 물과 거름을 주어야 열매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어떤 때인가요? 그 때 맞춰 보내는 시간 덕분에 오늘 하루가 또 알차게 연그러 갈 겁니다. 작곡 주정원이 작곡한 들꽃의 춤, 해금실내악단 이현의 농의 연주입니다.

들꽃의 춤, 해금실내악단 이현아 농해 연주,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때를 안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지만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으려는 마음, 그게 이미 시작 아닐까요?

3월이 순식간에 지나가고 내일 아침이면 윤삼월 초하루네. 봄 기운 따라서 제비가 돌아오고 좋은 때 좋아서 꽃이 피어나네. 북쪽 섬들 보기에 알맞으니 동쪽 동산 더구나 알만하네. 마을마다 농사일이 바쁜데 때 맞춰 비가 밭을 적셔 위로 드네.

조선시대 숙종대왕이 신하 오태주에게 내린 시. 비 온 뒤에 대주전 북쪽 창가에 한가로이 앉아 꽃을 구경하다 였습니다. 대주전은 창덕궁 희정당 북쪽에 있는 전각입니다. 시에 나온 3월은 음력 3월로 이맘때쯤이죠. 봄 기운에 제비가 돌아오고 꽃들은 구경하기 알맞은 시절 마을은 농사일로 바빴습니다. 그런데 이때 봄 가뭄이 오래 이어져 임금은 알아 누운 상태에서도 백성을 염려하는 마음이 깊었다고 해요. 그런데 마침 비가 왔고 임금은 안도와 감사의 마음으로 시를 지었던 겁니다. 여민락 국립국악원 정학단의 연주로 이어갑니다.

여민락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연주였습니다. 이어서 가곡 계면조 태평가 조순자의 노래입니다.

가곡 개면주 태평가 조순자의 목소리로 함께 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병기가 작곡한 가야금과 장구를 위한 하마단 금암회의 연주 김기철의 장구 반주입니다.

황병기가 작곡한 가야금과 장구를 위한 하마단, 금암회의 연주와 김기철의 장구 반주로 들으셨습니다.

긴 판소리를 하기 전에 소리꾼들은 목을 풀거나 관객의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해 짧은 소리를 먼저 했습니다. 바로 단가를 부른 건데요. 단가 사설엔 자연풍광이나 인생무상, 고사 같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단가 가운데 백구가를 만나보실 텐데요. 사설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백구야 훨훨 날지 말아라. 너를 잡으러 내 안 간다. 이 몸이 재주 없어 승상이 버리심에 공명은 부니로구나. 일신이 한가하여 너와 노자고 찾았노라. 백구는 갈매기, 승상은 임금을 뜻합니다. 한 선비가 벼슬을 그만두고 자연 속에 머물게 된 거죠. 그래서 공덕과 명예가 모두 한때의 뜬 구름 같다고 했습니다. 이 사설은 12가사 백구사 첫머리에서도 비슷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단가 백구가 사설은 신세 한탄으로 시작해서 대장부의 살림살이를 묘사하고 단호 풍경이나 임을 그리워하는 내용, 친구들과 유람하는

0: 장면이 나옵니다. 이런 사설입니다. 친구들아 가자서라 승진아 구경할까 보다 죽장을 끌고 망해 신어 천리강산을 들어가 여기저기 저기여기 구경하고 또 한 곳을 당도하여 치어다 보니 만악 천봉이요. 죽장과 망해는 대나무 지팡이와 집신, 만악 천봉은 수많은 골짜기와 산봉우리를 뜻합니다. 또 이어지는 마지막 사설에선 이렇게 말합니다. 저절로 찾아가서 제맞이 밥이나 많이 얻어먹고 우리 고향 돌아가서 할 일을 하여가면서 지내보자. 그럼 단가 백구가를 김현수의 소리로 전해드립니다.
1: 백구야! 흘 혼란지 말아라! 너를 잡으려 내어 안다나 이 모임이 재주 없어 성상이 관심에 공명은 문이로구나 일시지 한가 허여 너와 두자고 차지하노라 강산을 터닫고 구멍 귀소하고 나물 먹고 물 마시고 팔리고 누웠으면 장부 살림살이 가지만 걸려록 놓을까 일춘간 양매친 사람 일생 부모님 생각이라 목체악 행도 무거운 정부지 이별이가 송맥수양 푸른 가지 높더라 개근에 메고 녹이 홍상비에 늘은 오고 가고 가고 가고 오라 꺼려고 추천을 하는데 우리 부안님은 어디 가고 다녀오시죠 어린 줄 모르더라 아들 아무도 다 쓸데없네 친구들아 가지 않으라 승진아 구경할까 보다 죽지 않을 끌고 망해 신호 천리 강산을 들어 저기 저기 여기 구경하고 또 한 곳을 당도하여 치우다 보니 만악 천봉이요 내지 구부 보니 백사지 쟁이라 헤어리고 건널건 장송은 광풍을 묻니 이어서 오질 오질 숨을 출자고 이괄물이 쪼르르르르 저괄물이 꼴꼴 열에 열두 골물이 간두로 앞수쳤다 천방자 지방자 월턱저 구정 방울이 벗금 저거는 풍풍상이다 마주 꽝꽝 마주 쇠로 벗금의 복장 물렁거리 뒤덩그러져 어디로 꼴꼴 뒤둥그러졌네 그 앞을 구워보니

서태형, 검은고 류관우, 장구 방지원, 정주의 최휘선이었습니다. 지나고 나면 다신 오지 않을 오늘.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이때가 훗날 가장 아름답게 기억되길 바라면서 오늘 끝곡 보내드립니다. 마지막은 심지우가 작곡한 여행, 윈디의 연주입니다. 지금까지 국악의 향기 아나운서 정지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3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1: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은 수도권 FM 104.9MHz, AM 1134kHz, 전주 675kHz, 창원 936kHz, 순천 576kHz로 매일 오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하루 21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 지표를 세계를 잇다, 매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은 수도권 FM 104.9MHz, AM 1134kHz, 전주 675kHz, 창원 936kHz, 순천 576kHz로 매일 오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하루 21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지표를 세계를 잇다, 내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좋은 방송 밝은 내일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제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누군가 청춘이란 단어를 글자 수대로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한 글자로는 꿈이라고 했고요. 두 글자로는 희망, 세 글자는 가능성, 그리고 네 글자로는 할 수 있어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꿈이 있고 희망이 있고 가능성이 있고 할 수 있다는 믿음만 있다면 다 청춘이라는 거죠. 됐네요. 이 나이에 무슨 청춘이야 다 늙어서 라고 말하는 분들 분명 계시겠지만요. 청춘은 시기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자신보다 한 살이라도 많은 분들에게 물어보세요. 분명 다들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지금이 좋을 때다 라고요.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인기가요 박노원입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오늘은 딕펑스의 비바 청춘 들으면서 출발했습니다. 5월이라는 계절과 청춘은 참 잘 어울립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다른 달보다는 5월에 뭔가를 하나쯤 더 해보고 싶다고도 하던데요. 운동이면 운동, 여행이면 여행, 좀 더 에너지 넘치게 해보고 싶다는 겁니다. 이 정도의 마음이 있다는 것은 꿈, 희망, 가능성까지도 갖고 있는 거겠죠. 여러분 어떠신가요? 뭔가 막 해보고 싶고 경험하고 싶고 가보고 싶고 직접 보고 싶은 것들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다 청춘입니다. 청춘들과 함께하는 대한민국 인기가요. 오늘은 노래는 나의 인생으로 찾아뵙고요. 신세미의 언타이틀도 함께하겠습니다. 신나는 노래 두 곡 듣죠. 시스타의 Loving You, 이어서 브레이브 걸스입니다. 롤린. S-I-S-P-A-R System.

시스타일 러빙 유, 그리고 역주행 신화를 썼던 곡이죠. 브레이브 걸스의 롤린 듣고 왔습니다. 성함이 비슷하신 두 분의 사연이 있습니다. 먼저 이동주님, 노래가 너무 좋아요. 처음으로 보내봅니다 하면서 콩 게시판에 글 남기셨네요. 이동주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반갑습니다. 오늘도 함께하고 계신가요? 그러시면 좋겠는데요. 또 이름이 아주 비슷한 우리 애청자 이현주님 사연인데요. 수박 세 통에 방울토마토랑 씨름하며 집 가는 중이에요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수박 세 통이요? 수박 세 통에 방울토마토까지 혼자 다 들으셨단 말입니까? 이야, 이거 가능한가요? 아무리 체력이 좋아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어깨나 손목에 무리는 안 갔는지 모르겠네요. 괜찮더라도 예, 몸은 늘 잘 살피셔야 됩니다. 아껴가면서 쓰자고요. 예. 이현주님 또 이동주님 모두 사연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트로트 두 곡 듣고 노래는 나의 인생에서 다시 만나죠. 서주경의 당돌한 여자, 그리고 박주희입니다. 자기야.

락밴드 보컬로서의 기본기, 오디션 낙방으로 다져진 도끼, 직접 발로 뛰면서 익힌 제작 실무까지 더해져서 초기부터 탄탄한 실력자로 평가받은 뮤지션, 지금은 하나의 브랜드가 된 오늘 노래는 나의 인생의 주인공은 가수 이승환입니다. 남부러울 것 없이 자란 이승환은 학창시절부터 음악에 심취했습니다. 그런데 오디션에서는 번번이 낙방했죠. 가족들은 언제까지 저렇게 지낼까 싶어 애태웠지만 이승환은 음악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생각해낸 건 아버지께 유산을 미리 좀 주신다 생각하고 제작비를 지원해달라는 거였습니다. 아버지는 음반이 실패하면 음악을 그만두겠다는 약속을 받고 앨범 제작에 도움을 주셨는데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앨범이 크게 성공을 거뒀고 지금의 이승환을 만들어냈습니다. 앨범은 별도의 홍보도 없이 오직 입소문만으로 히트를 기록했습니다. 텅 빈 마음, 기다린 날도 지워질 날도, 크리스마스에는 또 좋은 날 등등 하는 반에서 연달아 히트곡이 나오면서 미성의 가수 이승환은 대중의 뇌리에 깊이 각인됐죠. 귀여운 외모와 음색은 어린 왕자라는 별명을 탄생시켰고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그를 상징하는 수식어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전성기가 계속 이어졌죠. 2집 세상에 뿌려진 사람만큼 3집 4개에 이어서 4집 1000일 동안으로 발라드 팬들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했죠. 특히 1995년에 발표된 1000일 동안은 김동률의 멜로디로 지금도 한국인이 잘하는 발라드 명곡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이 시기 이승환은 음악적 완성도에 대한 욕심을 과감히 부렸습니다. 그 시절 그리 많지 않았던 해외 녹음과 믹싱 공정을 과감하게 도입했고요. 그렇게 해서 사운드의 질을 높였죠. 단순히 노래 잘 부르는 가수를 넘어서 앨범 전체를 조율하는 프로듀서로서의 역량을 유감없이 발휘했던 겁니다. 그럼 이승환의 노래 중에서 두 곡 먼저 듣겠습니다. 데뷔곡인 텅 빈 마음, 그리고 가장 대중적인 사랑을 받는 1000일 동안.

노래는 나의 인생, 오늘은 가수 이승환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승환은 천일 동안의 성공 이후 음악에 변화를 추구합니다. 5집 사이클을 기점으로 록 사운드를 전면에 내세운 거죠. 자신의 음악적 뿌리를 찾아가는 행보였습니다. 붉은 낙타나 당부 같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색채의 곡들을 내놓았죠. 그래서 발라드를 바랐던 팬들은 좀 당황했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고 펑크, 모던 락, 하드코어 장르의 음악을 앨범에 담았습니다. 그런 뚝심을 팬들은 서서히 이해해 나갔죠. 이승환은 직접 세운 기획사 드림팩토리를 통해서 후배들을 발굴하는데도 힘을 쏟았습니다. 여러 명 있죠. 진우, 박신예, 이소은, 토이의 유희열도 그의 품에서 성장했습니다. 데뷔한 지 40년이 다 돼가는 이승환이지만 철저한 자기관리와 목소리의 보존 상태는 경이롭기까지 합니다. 그는 동안의 비결을 매일 먹는 따뜻한 토마토라고 하는데 글쎄요, 과연 그것만으로 가능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외모만큼 젊은 사운드를 그는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고 역동적인 무대도 항상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승환은 처음부터 공연 위주의 활동을 펼쳐나갔죠. 특히 거대한 조형물이 날아다니고 수백 대 조명이 춤을 추는 보는 음악을 선사하면서 이른바 공연의 신이 됐습니다. 미성을 유지하면서도 날카로운 샤우팅과 단단한 질감의 목소리를 훈련해 오랜 시간 라이브 공연을 해도 흔들리지 않는 성량을 갖췄는데요. 2019년이었죠. 9시간 30분이나 되는 긴 공연 시간으로 기네스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항상 현재 진행형의 음악과 공연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린 왕자, 공연의 신에 이어서 앞으로 또 어떤 별명을 얻을지는 모르겠지만 그의 음악적 행보는 계속해서 궁금해질 것 같습니다. 그럼 이승환의 노래 두 곡 더 듣죠. 붉은 낙타 그리고 어떻게 사랑이 그래요.

구와 숫자들의 평정심, 오늘 소개해드린 언타이틀 곡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함께 하시다가 듣고 싶은 노래가 생각나거나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신 분들 언제든지 저희에게 보내주십시오. KBS 라디오 홈페이지에서 대한민국 인기가요 입력하시고 청취자 참여란에 사연과 신청곡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콩에 적어주셔도 됩니다. 10cm의 노래 듣죠? 봄이 좋냐?

봄이 좋냐 10cm의 노래였습니다. 오늘 끝곡 혁우의 러브야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죠. 대한민국 인기가요 박노원이었습니다. 여러분 내일 만나요.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7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1: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0: 단종과 함께한 사람들. 강은규 지음, 성우 김정훈 읽음. 유배 행렬의 끝에서 보고의 의무를 수행하다. 단종이 유배길에 오르던 1457년 여름, 창덕궁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공식적인 유배 행렬 뒤에는 왕을 보필할 인원들이 동행했으나 민간에 전해오는 이야기는 엄격한 감시망 사이를 뚫고 험난한 영월길을 뒤따른 매화의 발자국을 따로 증언한다. 당시 조정은 정순왕후의 동행을 엄격히 금지했으나 매화는 왕비의 눈이 되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결국 감시자들의 무기 아래 매화는 행렬 끄트머리에 몸을 실었다. 유배 행렬이 한강을 건너고 험준한 산맥을 넘는 700리 길 내내 매화는 흙먼지 속에서 왕의 뒷모습을 쫓는다. 왕비가 직접 갈 수 없는 그 먼 길을 대신 걸으며 왕의 일상을 하나하나 가슴에 새겨넣는다. 그녀에게 이 여정은 단순한 동행이 아니라 훗날 정순왕후에게 전달할 유일한 기록을 몸으로 만드는 과정이었다. 주막집 차가운 툇마루에서 잠을 청하면서도 왕의 표정을 눈에 담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 먼 훗날 한양으로 돌아가 정순왕후에게 상감께서 이 길을 걸으실 때 이러한 모습이셨습니다 라고 전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그녀의 부르튼 발을 움직이게 했다. 행렬이 광나루를 지나 원주를 거쳐 영월로 들어설 때까지 매화는 단 한 번도 왕의 곁을 멀리하지 않았다. 주막에서 얻은 찬밥으로 끼니를 때우면서도 왕에게 울릴 탕약의 온도가 식지는 않았는지 아전들을 다그치며 살폈다. 청룡포에 도착해 왕이 기궐방에 먼지를 걷어낼 때까지 그녀의 손에서 수발 도구가 떠난 적이 없었다. 청룡포의 정막 속에서 맺은 왕과의 약속. 삼면이 강으로 둘러싸이고 한면은 절벽인 청룡포는 단종을 심리적으로 압박하기에 충분한 공간이었다. 매화는 그 창살 없는 감옥에서 끼니를 챙기고 밤이면 강바람을 막을 숯불을 피우며 거처를 살폈다. 그곳에서 매화는 왕의 대화 상대였고 한양의 소식을 전달하는 유일한 통로였다. 그녀는 왕비의 편지를 몰래 전달하며 단절된 외부 세계와의 연결고리를 유지했다. 어느 저녁, 단종은 강가를 거닐다 보랏빛 비단 주머니를 꺼내 매화에게 건넸다. 이 안에는 한양에 전할 내 마음이 담겨 있다. 내가 혹여 이곳을 벗어나지 못하더라도 너는 반드시 살아서 돌아가 왕비의 남은 생을 지켜다오. 왕은 자신의 앞날을 예감하고 있었다. 그가 더 깊이 우려한 것은 자신의 죽음이 아니라 홀로 남겨질 아내의 고독이었다. 매화는 그 주머니를 품으며 왕의 당부를 가슴에 새겼다. 왕의 육신이 이 땅에 묻기더라도 그의 의지만은 왕비의 일상 속에 이어지게 하겠다는 다짐이었다. 청룡포의 노을 아래서 맺어진 이 은밀한 약속은 훗날 정업원의 차가운 방 안에서 64년이라는 긴 세월을 버티게 하는 신념의 근거가 되었다. 매화는 그 주머니를 품속 가장 안쪽 옷감의 바느질에 고정했다. 수면 중에도 강가에서 빨래할 때도 주머니의 묵직한 촉감을 확인했다. 그녀는 주머니 속에 무엇이 들었는지 결코 열어보지 않았다. 매일 아침 주머니 위를 손으로 쓸어내리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살아서 돌아가라는 왕의 말을 되새기듯. 자결의 대열을 이탈한 매화의 발걸음. 1457년 10월, 단종이 승하하자 유배지를 지키던 시녀들은 절망적인 선택 앞에 놓였다. 주인을 잃은 슬픔과 보복에 대한 공포 속에 세 명의 시녀는 동망봉 아래 강물로 몸을 던져 자결을 택했다. 동망봉은 영월 청룡포 인근의 봉우리로 정순왕후가 한양을 바라보며 단종을 그리워했다는 전설이 깃든 곳이다. 훗날 사람들은 그 아래 강가를 삼국녀 바위라 부르며 이들의 충절을 기렸다. 그러나 매화는 자결의 대열에서 벗어나 한양으로 향했다. 가슴 안쪽에는 청룡포에서 단종이 건넨 보랏빛 비단 주머니가 있었다. 죽음은 단 한 번의 결단으로 가능했으나 살아남아 왕의 부탁을 이행하는 일은 매 순간 자신을 압박하는 고단한 여정이었다. 매화는 동료들의 죽음을 뒤로한 채 비난의 시선을 감수하며 정업원으로 향했다. 한양으로 돌아가는 경로는 유배길보다 험난했다. 감시를 피해 산길로 숨어다니며 산열매로 끼니를 이었다. 매화가 정업원에 도달했을 때 그녀의 행색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남루했으나 품속에 바느질해 둔 보랏빛 주머니만은 온전했다. 그녀는 정순왕후 앞에 엎드려 주머니를 바쳤고 그날 이후 정업원의 문은 외부를 향해 굳게 닫혔다. 훗날 사람들은 강물로 뛰어든 새 시녀를 충절의 표상으로 기렸지만 매화를 향한 시선은 달랐다. 등을 돌리고 떠난 여인, 주인의 죽음 앞에서 살기를 택한 여인이라는 비난이 그녀의 뒤를 따랐다. 삼국녀 바위에 대한 기록도 전승마다 조금씩 다르다. 세 명이라는 숫자도 그들의 이름도 뛰어든 장소도 기록에 따라 엇갈린다. 확실한 것은 하나다. 그 혼란스러운 현장에서 매화만이 등을 돌렸고 그 등 뒤에는 왕의 마지막 부탁이 있었다.
1: 누나, 이것 좀 들어봐봐.
2: 싫다.
1: 아, 왜?
2: 화장하는 거 안 보이냐?
1: 아, 누나!
2: 아, 왜?
1: KBS 오디오북.
2: 아, 진짜. 들어볼까?
0: 보랏빛 염색으로 지켜낸

거친 생존. 정업원에서의 삶은 유배지 청년포보다 가혹한 현실의 현장이었다. 신분이 박탈되고 감시가 일상이 된 정순왕후의 곁에서 매화는 스스로 노비의 역할을 자처했다. 이는 단순한 시중이 아니었다. 왕비가 세조의 시혜를 거부하며 남편을 죽인 자의 쌀은 먹지 않겠다는 결기를 보이자 매화는 그 선언을 현실로 뒷받침해야 했다. 장터의 거친 노동이 시작된 것은 그때부터였다. 고된 노동은 매화의 일과였다. 그녀는 숭인동 산비탈 자주동샘에서 퍼올린 물에 괴불 주머니와 저고리 깃을 담가 보랏빛 물을 들였다. 시장 상인들이 역적의 집안이라며 외면할 때마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옷감을 다시 주워들었다. 쌀 한 대박을 확보하기 위해 사람들을 설득하는 일도 그녀의 몫이었다. 왕후가 안에서 기도를 올리며 중심을 잡았다면 매화는 담장 밖의 현실을 상대하며 뒤주를 채우는 보급관이자 방패였다. 64년이라는 세월은 그렇게 보랏빛으로 물든 노동의 손이 쌓아올린 시간이었다. 시장 사람들이 그녀의 보랏빛 손을 비웃어도 그녀는 묵묵히 빨래를 하고 물을 길었다. 그 손에 남은 색은 단순한 노동의 흔적이 아니었다. 약속 하나로 64년을 견뎌낸 사람의 증거였다. 세조의 회유를 차단한 정업원의 사리문. 세조는 정순왕후를 향해 지속적인 회유책을 펼쳤다. 곡식과 가옥을 제공해 그녀를 보살피는 모양새를 갖추려 한 것은 자신의 정통성을 확보하려는 고도의 정치적 횡이었다. 정업원은 고려시대부터 이어진 왕실 소속 비구니 사찰로 조선시대에는 출궁한 후궁이나 왕실의 여인들이 머무는 공간이었다. 단종이 폐위되자 정순왕후는 왕비의 신분을 박탈당한 채 이곳으로 밀려났다. 세조의 회유는 집요했다. 즉위 초부터 수차례에 걸쳐 정순왕후에게 곡식과 가옥, 노비까지 제공하려 했다. 그것은 동정이 아니었다. 폐위된 왕비가 자신의 시혜를 받아들이는 순간 찬탈의 정당성이 묵인되는 구조였기 때문이다. 정순왕후와 매화는 그 구조를 꿰뚫고 있었다. 세조에게 정순왕후는 제거해야 할 적이 아니었다. 자신의 찬탈을 불가피한 구국으로 포장해줄 살아있는 증거였다. 왕비를 굶주리게 방치했다는 비난을 피하고 오히려 그녀를 거두는 관용을 보여줌으로써 세간의 도덕적 지탄을 잠재우려 한 것이다. 매화는 그 치밀한 심리전에 최전방에 서 있었다. 세조가 보낸 사신들이 물자를 앞세워 들이닥칠 때마다 매화는 마당으로 나갔다. 우리는 남겨진 의리만으로 충분하니 부정한 물건은 거두어 가라. 그 말 한마디로 사신들을 문 밖으로 밀어냈다. 왕비가 직접 나서서 구차한 거절의 말을 보태지 않아도 되도록 매화는 스스로 정업원의 높은 문턱이 되었다. 매화는 권력의 시혜를 일부라도 수용하는 순간 단종과의 신의와 왕후의 결백이 무너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세조가 보내는 쌀 한 대박은 단순한 호의가 아니었다. 왕비의 자존감을 헐값에 매수하려는 정치적 노림수이자 독이었다. 매화는 관가에서 보낸 이들이 주변을 기웃거리면 단호하게 쫓아냈고 왕비를 낮춰 부르는 자들에게는 끝까지 예우를 갖추라며 일침을 가했다. 64년 동안
경계를 늦춘 적이 없었다. 정순왕후의 임종으로 64년 만에 완수한 과업. 매화의 세월은 정업원의 낡은 사리문을 여닫는 소리 속에 쌓여갔다. 남들이 한 번의 죽음으로 충절을 증명할 때 그녀는 수만 번의 새벽길을 나서며 자신의 신의를 증명했다. 왕비가 홀로 견뎌야 했던 고독한 밤마다 그 곁을 지킨 것은 묵묵히 곁을 지키던 매화의 그림자였다. 세조가 죽고 예종이 즉위했으며 예종이 죽고 성종이 즉위했다. 성종이 죽고 연산군이 즉위했으며 연산군이 쫓겨나고 중종이 들어섰다. 왕이 네 번 바뀌는 동안 정업원의 아침은 바뀌지 않았다. 매화는 새벽마다 먼저 일어나 마당을 쓸었고 정순왕후는 그 소리를 들으며 하루를 시작했다. 두 여인은 말이 없어도 서로의 존재로 하루를 버텼다. 왕후가 왕을 잊지 않으며 중심을 잡는 동안 매화는 그 중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바깥을 지켰다. 그것이 64년간 이어졌다. 1521년 중종 16년 정순왕후는 82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다. 청령포에서 왕과 맺었던 약속이 그제야 완수되었다. 매화는 왕비의 임종을 지키며 자신이 짊어졌던 오랜 과업이 끝났음을 확인했다. 단종에게 받은 명을 정순왕후에 대한 보필로 완성한 것이다. 왕비의 장례를 마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매화는 단종이 건넸던 보랏빛 비단 주머니를 품에 안은 채 생을 마무리했다. 임종의 순간에도 그녀의 손톱은 보랏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정순왕후가 머물던 정업원터는 지금의 서울 종로구 청운동 일대로 추정된다. 건물은 사라졌으나 표지석이 남아 그 자리를 증언한다. 매화가 물을 길어 보랏빛 염색을 하던 자조동 샘터도 숭인동 일대에 흔적이 남아있다. 정순왕후가 영월 쪽을 바라보며 단종을 그리워했다는 동망봉은 지금도 그 이름을 유지하고 있다. 두 여인이 버텨낸 세월의 자리는 그렇게 서울 곳곳에 작은 흔적으로 남아있다. 매화의 손은 거칠고 투박했다. 하지만 그 손이 왕비의 존엄을 지켜냈다. 기록은 죽음을 선택한 이들을 선명하게 기억한다. 그러나 매화는 살아남는 쪽을 택했다. 찰나의 자결이 아니라 64년의 일상으로 그녀는 의리가 무엇인지를 증명했다.

여러분은 지금 강윤규 작가의 단종과 함께한 사람들을 들으셨습니다. 이 책의 저자 강윤규 작가는 대학에서 국문학을 전공했으며 대학 졸업 후에 30년간 줄곧 출판 기획자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출판 현장에서 고전 다시 읽기라는 취지로 고전들을 원전의 가치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흥미롭게 재구성해왔는데요. 엮은 책으로 쇼펜하우어의 인생수업, 괴테의 인생수업, 몽테뉴의 수상록, 니체의 인생수업, 에픽테토스의 인생을 바라보는 지혜,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 등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역사 속 인물들을 현대적 관점에서 재조명하는 작업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특히 오늘 소개해드린 단종과 함께한 사람들에서는 감상적인 영웅 서사를 걷어내고 다큐멘터리적 필치로 그들이 지키려 했던 의리의 실체를 생생하게 되살려냈습니다. 지금까지 성우 김정훈이었습니다.

0: 장의 아버지 장수철은 30여 년 동안 서울 영등포구 물레동에서 공구 공장을 운영한 기술자였다. 공장 이름은 본인과 아들 이름에 함께 들어가는 장수를 따와 장수공구라 지었다. 물론 공구 회사로 장수하겠다는 의지도 담았다. 실제로 장수철은 손재주가 뛰어나 물레동 철공소 골목에서 엔드밀의 신으로 불릴 만큼 오랫동안 장수할 기술자로 알려졌다.
1: 될 것 같은데.
2: 왜요, 사장님? 이번에도 실패해요?
1: 날이 여섯 개라 표면이 잘 갈리기는 하는데 무게 때문인가? 이 단면이 거칠어. 이러면 반도체 표면 갈 때는 마찰을 일으킬 수도 있거든.
2: 저기 사장님, 오늘은 이만 주무시고 내일 다시 하시면...
1: 안 돼. 어음 들어온 것도 막아야 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오늘 밤 완성해서 내일 틀을 짜야 돼. 김군이 피곤하겠다. 너는 가서 좀 자.
2: 사장님 이러고 계시는데 제가 어떻게 먼저 자요. 저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는데 소년원에서 나온 저 아무도 안 받아줄 때 걷어주고 먹여주고 기술까지 가르쳐주시고.
1: 의지할 데 없는 게 나 어릴 때 보는 것 같아서 그렇지 뭐.
2: 이 신세를 언제 다 갚을 수 있을지.
1: 그렇게 고마우면 빨리 기술이 익혀. 그게 갚는 거야. 그럼 내가 월급도 두 배로 올려줄 테고 그 참한 여자 찾아서 결혼도 시켜줄 거야.
2: 네, 사장님. 저 결혼할 때 꼭 혼주석에 앉아주셔야 돼요.
1: 그럼 당연하지.
2: 그리고 기술은 걱정 마세요. 사장님이 워낙 꼼꼼하게 가르쳐주셔서 웬만한 건 다 할 수 있어요.
1: 그래, 사람은 기술 하나만 있으면 어떻게든 먹고 살아.
2: 근데 사장님도 아드님 있으시잖아요. 아드님은 기술 배우기 싫대요.
1: 우리 인수?
3: 저한테 아버지 기술을 배우라고요? 싫어요. 전 아버지처럼 밤낮 공장에서 쪽잠 자는 인생 사양하겠습니다. 저는 공무원 시험 합격해서 안정적으로 살 겁니다.
2: 멋지다. 사모님은 참 좋으시겠어요. 기술자 남편에 아드님까지 공무원 될 거잖아요.
1: 우리 집사람.
4: 기술만 있으면 어떻게든 먹고 살아? 월급 한번 제때 갖다 준 적 없으면서 무슨 기술? 내가 보험 안 했으면 벌써 굶어 죽었어, 알아? 나 이제 더는 이렇게 살 수 없어. 계속 생활비 안 갖다 주고 기술 개발 어쩌고 하면서 공장에서 생활하면 우린 더 이상 같이 못 살아. 깨끗이 갈라서자.
1: 이번 것만 성공하면 어음부터 맞고 자재값 빚진 것 공장 월세 내고도 생활비 갖다 줄 수 있어. 김구나.
2: 예.
1: 다시 해볼 테니까 잘 봐.
2: 네, 사장님.
1: 다 됐다. 이제 테스트 한번 해보자.
2: 제발.
1: 표면이 부드러워. 됐다. 성공이야.
2: 성공했어요. 어디? 사장님, 완전 부드러워요. 피부 같아요.
1: 됐어.
2: 고생하셨어요, 사장님.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이번 거는 거의 반년 걸린 거죠.
1: 이제 틀 만들어서 납품하고.
2: 사장님, 나머진 저한테 맡겨두시고 푹 주무세요.
1: 그럴까? 김군도 다 봤으니까 할 수 있지?
2: 그럼요, 할 수 있습니다.
1: 그래, 그럼 너는 김군만 믿고 좀 잘게. 아이고.
5: 걱정 마세요, 사장님. 그동안 사장님이 꼼꼼하게 가르쳐 주셔서 저 혼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니까요.
1: 그래, 김구나. 너만 믿는다.
0: 장의 아버지는 수십 차례의 시행착오 끝에 금속 표면을 부드럽게 갈 수 있는 엔드밀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그의 실력을 믿고 기다려준 여러 업체들의 납품만 하면 된다. 그런데
1: 아유, 벌써 점심때가 다 됐구만. 김구나. 어? 김구나. 아이, 얘가 어제 완성한 엔드밀 판형 만들다 어디 간 거야? 김구나. 화장실에도 없어. 어? 이 어디 간 거지?

0: 가지고 도망을. 안돼.
1: 장의 아버지에게 기술을 배운 김군이 완성된 개발품을 가지고 도망을 친 것이다. 김군은 그날 미리 연락을 취해둔 회사에서 제품을 만들어 거래처에 납품했고 특허까지 출원을 마쳤다. 장의 아버지가 기술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고소했지만 입증할 만한 설계도면 한 장 없었다. 모든 기술이 그의 손끝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결국 장수 공군은 돌아온 어음을 막지 못해 파산했고 몰래동 철공소 엔드밀의 신은 몰락하고 말았다.

0: 아유. 아니, 아버지 그만 마셔요. 이러다 큰일 나요.
1: 여기서 더 큰일이 뭐가 있겠어. 자식처럼 키운 제자한테 배신당해. 마누라한테 이혼당해. 30년 세월에 남은 건 여여 반자 월세 보증금 뿐이라니. 맨정신으로는 살 수가 없어.
0: 아버지 기술 있으니까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요.
1: 안 그래도 뭐든 해보려고 고향 친구한테 돈 좀 빌려달라고 찾아갔더니 만나주지도 않더라.
0: 아니요, 뭐 엄마는 하던 보험 계속하면서 스피치 학원 다닌대요. 무슨 말하는 법 체계적으로 배워가지고 강의한다고.
1: 네 엄마 꿈이 아나운서였어? 못난 남편 만나 고생 많았지.
0: 아버지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1: 글쎄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응? 근데 인수야, 나 아무것도 하기 싫어. 사람이 무섭다. 사람이 무서워. 어떻게 그럴까? 어떻게?
2: 한동안 방황하던 장애 아버지는 한국을 떠나기로 했다. 세탁소를 하는 친구가 있는 뉴욕으로 가기로 한 것이다. 장의 아버지는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 위해 뉴욕으로 떠났다. 그 후 장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동시에 중소기업에도 원서를 넣었다. 하지만 번번이 낙방하고 말았다.

0: Ауш! Тут раз, тут раз. А. Э, 학자금 대출도 갚고 생활비도 마련해야 되는데. 아, 안 되겠다. 알바라도 구해야지. 어? 뉴욕 맨해튼에서 한국어 교사를 구한다고?
1: 한국어 교사 모집. 주 3회 근무. 월급 300. 위치 뉴욕 맨해튼 5번가.
0: 뉴욕이면 아버지가 계신 곳이고 나는 국문과 출신이니까 한국어 교사로 유리할지도 모르겠네.
2: 예, 뉴욕 맨해튼 한국어 교실입니다.
0: 아, 예. 그 구인 광고 보고 전화했는데요. 한국어 교사 구한다고.
2: 아, 예, 맞습니다. 한국어 교사 한 명 채용 중입니다.
0: 아유, 그 저는 지금 그 한국에 있는데 취업 비자는 받을 수 있는 건가요?
2: 아유, 예, 그럼요. 취업 비자 가능합니다.
0: 어, 그럼 저 한국어 교사 지원하겠습니다.

0: 지원서 작성해서 접수하시고요. 예. 선수금 400만 원 입금하시면 됩니다.
1: 선수금이요?
0: 예. 아, 합격하지 해놓고 나타나지 않으면 저희로서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거든요. 선수금은 나중에 돌려드릴 테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1: 아, 돌려줘요? 아, 그럼 뭐 괜찮네요. 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0: 예, 지원자가 많을 수 있으니까 서둘러주세요.
2: 장은 곧바로 응모했고 통장에 있는 돈을 탈탈 털어 남자가 알려준 계좌로 400만 원을 입금했다. 다음 날 합격했다는 메일이 도착했다. 장은 아버지에게 뉴욕에서 일자리를 구했다고 알린 후 반지하 월세 보증금을 빼서 뉴욕행 비행기 티켓을 샀다. 장은 뉴욕행 비행기에서 15시간 동안 한숨도 자지 않고 낮과 밤이 변하는 것을 하늘 위에서 지켜보며 JFK 공항에 내렸다.
3: 아, 장인수! 웰컴 투 뉴욕!
1: 아, 아버지! 아버지, 한국에서보다 더 초라해진 것 같은데? 아니, 뉴욕 사람이 뭐가 이래?
2: 장은 아버지의 초라한 모습에 실망했지만 내색하진 않았다. 택시를 타고 달리는 동안 장은 차 창밖을 바라보았다. 하늘을 향해 치솟은 빌딩을 보자 뉴욕에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맨해튼 32번가로 들어가 싱글 침대만한 방을 보고 또다시 실망했다.
1: 에? 아버지, 이게 방이에요?
4: 아니, 뉴욕에서는 이런 집을 스튜디오라고 불러.
1: 아니, 무슨 사진관도 아니고 스튜디오가 뭐예요?
4: 쪽방보다는 스튜디오가 훨씬 더 근사하잖아. 그 뉴요커들은 이 별거 아닌 것도 별것인 것처럼 만든다니까. 그 캐리어부터 정리하고 밥 먹자.
1: 밥은 어디 있어요?
4: 아, 햄버거. 그 뉴욕에선 햄버거가 밥이지 뭐.
1: 예.

0: 다음 날 장은 아버지가 세탁소 일을 나가자마자 한국어 교사를 구한 곳으로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통화가 되지 않았다.
1: 왜 전화를 안 받아? 아, 뭐야?
2: We're sorry. The number you have dialed is not in service. Please check the number and try your call again.
1: 없는 번호라고? 아니야, 이거... 아, 내가 분명히 통화를 한 건... 아, 내 돈 400만 원. 안 돼.
0: 장은 뒤늦게 취업 사기라는 걸 깨닫고 한국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서류를 넣었으나 받아주는 곳은 없었다. 아버지에게는 말하지 않고 매일 일자리를 찾아다녔다. 아버지와 둘이 보내는 밤은 무거웠다. 자다 이불이 부스럭거리는 소리에 눈을 뜨면 어둠 속으로 검은 물결 같은 아버지의 등이 보였다. 그러던 어느 일요일 새벽. 장의 아버지는 빌딩 청소 아르바이트를 나갔다 차에 치여 죽었다. 장례식이 끝나고 아버지의 물건을 정리하다 장은 캐리어만한 상자를 발견했다. 상자 안에는 엠파이어 빌딩 조형물이 가득 들어있었다.
1: 어? 이게 다 뭐야? 엠파이어 빌딩 조형물이 왜 이렇게 많은 거지? 아니, 그럼 세탁소에 간 게 아니라 길거리에서 조형물 판 거야? 아버지도 사기를 당한 거였어.
0: 그 와중에 장애 취업 비자가 만료됐고 불법 체류자가 되자 일자리를 구하는 게 더 어려웠다. 결국 방세를 내지 못해 아버지와 살던 집에서 쫓겨났다. 지하철 안이든 건물 귀퉁이든 공원이든 비만 피할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 밤을 보냈다. 그러다 날이 밝으면 아버지가 남긴 조형물을 카트에 싣고 엠파이어 빌딩 앞에서 관광객들에게 조형물을 팔았다.
3: 엠파이어 빌딩 사세요! 조형물 팝니다!
1: 안 돼. 조형물 뺏겨도 안 되고 불법 체류자라는 걸 들켜도 안 돼.
4: 저 따라오세요.
1: 한국말 하는 거 보니까 한국분이세요?
4: 뭐해요? 빨리 피해야죠.
1: 예.

0: 당장 내일 임금이 세상을 하직한다 해도 이상할 것 같지 않은.
1: 그러니까 해일이나 쓰나미가 있을 거라 이 말이야 제마.
2: 네가 직접 갯벌에 나가 제방이라도 쌓겠다는 거야?
3: 믿거나 말거나 조선 양반 신분으로 배의 방향키를 잡고.
4: 아유, 양반이 돈을 벌겠다고 배를 타고 고기를 잡고. 아유,
3: 인종이 죽음을 맞이하자 10대 초반의 나이 어린 명종이
5: 바로 이 작은 외삼촌 덕이란 걸 잊으시면.

0: 12살의 어린 왕이 즉위하자.
1: 싫어. 나 라떼 싫어. 꼰대들 싫어. 극혐이야.
2: 걱정 마세요, 아드님. 어? 노산의 위험을 무릅쓰고 아드님을 순선한 이 어미의 깡만 믿으세요. 오. 하루에 기본 3깡하는 어미가 주상의 뒤에 있어요.

0: 조금도 부담스럽지 않게 이 어미가 다 알아서 합니다.
1: 욕망의 폭죽이 관차. 욕망의 웃음소리. 문정왕후의 수렴청정이 시작된다. 자, 수렴청정이란 발을 치고 정치를 듣는다는 사자성어로 임금의 나이가 어려 정무를 결정하기 어려울 경우
2: 할미천시오, 이젠 내 세상이다, 에헤라디야.
3: 엄마 찬세요. 아드님, 어미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나오죠? 이번 결혼은 저 이쁜 누나랑 하는 거예요?
1: 뭔 소리냐면 임금의 할머니나 엄마가 정치를 대신하는 방법이다. 물론 실권 또한 왕이 아닌 수렴청정을 하는 인물에게 집중된다.
2: 할미 찬스! 에헤라디야!
3: 엄마 찬스예요.
2: 할미 찬스! 에헤라디야! 엄마 찬스예요.
4: 형, 꼬리에 불붙은 생쥐사건을 잊으셨습니까?
5: 생쥐사건에서도 증거가 없기는 마찬가지였어, 지미야.
4: 늘 심증은 차고도 넘치는데 물증이 없는 게 문제죠.
5: 지미야. 그 심증과 정황 증거는 처벌이 가능한 직접 증거가 될 수가 없었지 뭐야.
4: 형, 왕비가 준 고르곤졸라 까망베르 블루베리 크림치즈 찹쌀떡을 먹고 나서부터 인종이 그냥 시름시름 얼굴에 생기를 잃고 매일매일 피로와 어지럼증을 호소했다고 해요. 어?
1: 문정왕후가 수렴청정을 시작하자 세간에는 문정왕후가 인종의 죽음을 직접 설계했다는 소문이 무성했다.
5: 야, 그럼 문정왕후가 인종에게 드린 그 까만 떡에 그 독이라도 들었었다 이 말이야?
4: 형, 백성들은 인종을 죽게 한 사람이 문정왕후라고 다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니까요.
5: 야, 지미야, 작게 말해.
4: 아, 진짜라니까요.
6: 아주머니! 어? 아주머니!
4: 이거 재수 씨인데?
5: 예, 재수 씨. 예. 아이고. 아유, 제수 씨께서 무슨 일이세요, 제수 씨?
6: 나라가 어수선한데 이가 텅 집에 들어올지를 않아요. 에? 우리 그 이 좀 찾아주세요.

0: 그동안 인종의 죽음을 파헤치고 다녔던 거야?
1: 내 직분이 뭔가 실록의 근간이 되는 사초와 시정기를 작성하는 일이야.
2: 여기서 다시 한번, 사초는 실록의 근간이 되는 자료이고 시정기 역시 각 부서의 업무 일지로 역사의 기본이 되는 자료다.
0: 명세, 자네 신입이야. 신입 사관이 사화와 같은 큰 사건을 혼자서, 야, 이러다 잘못되면 공직 생활이고 뭐고, 아, 자넨 쥐도 새도 모르게.
1: 아, 언제부터 자네가 그렇게 공직에 연연했나?
0: 아, 참 걱정돼서 하는 소리지.
1: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인종께서는 자연사를 하신 게 아니야.
0: 이 바람 끝에 비비린내가 도는군.
1: 그들은 인종을 죽인 후

0: 상황이 반전되면서 복수의 칼자루가 소윤 윤원영에게 넘어가자.
1: 누님, 이번 기회에 아주 그냥 싹쓸이를 해야겠습니다.
2: 그럴수록 명분이 확실해야 돼.
1: 협잡, 모의, 영모, 반란, 양쪽 걱정 마세요, 누님. 에? 이미 여러 버전의 시나리오를 갖다가 쫙 완성시켜 놨습니다.
2: 그렇다면 망설일 이유가 없지.
1: 누님, 제가 누님 믿고 칼춤 한번 제대로 춰보겠습니다.
0: 소윤파의 복수 혈전이 예고된다.

0: Илюша! А-а-а! Юним은 냉큼 나와 어명을 받들어라! 아이고 목이야.
1: 아, 제일 먼저 인종의 호위무사, 인종의 외삼촌 대윤 유님이 체포되시고.
2: 아, 그래 그래. 누구야? 누구와 함께 역모를 하였느냐?
3: 난 역모를 한 적이 없다.
2: 없다? 야, 내가 반말한다고 너도 반말을 하냐?
3: 엄마, 너 한자 몰라 엄마?
2: 엄마?
3: 내가 대윤이야 내가.
2: 어?
3: 근데 유님 윤. 대윤 정권!
2: 야야, 이제 세상이 뒤집어졌어. 누가 대고 누가 소인지는 어? 내가 정해.
1: 유님은 그렇게 반란의 수괴라는 누명을 쓰고.
2: 야, 거기 저기 판소리 지망생, 너 단단히 절대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그냥 단단히 엮어라 재점. 예.
1: 반란주로 유배된 후 유배지에서.
0: 아! 아이스 아메리카노 너무 좋아.
1: 사약을 받는다.
3: 지산 놈들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들고 오다니.
1: 유님을 시작으로 대윤파의 중심 세력 100여 명이 숙청당하거나 유배되는 을사사화가 발생한다. 소윤파의 승리로 일단락되는 듯하였던 을사사화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었다.
4: 누가 인종의 외삼촌과 명종의 외삼촌이 언제 을사년에
1: 정의감에 불타는 젊은 신입사관 안명세는 의혹으로 뒤덮였던 인종의 죽음의 진실을 수사한 뒤
4: 어디서 조정을 중심으로 한 한양에서 무엇을 왕이 찬탈을 위해서.
5: 아직 퇴근 전이시냐?
2: 퇴근 해야지. 아니야. 저 나 오늘 야근이야. 야근.

0: 에헤이, 자네는 그 지나친 열정이 다르다 이 말이야.
1: 예문군의 다크호스로 안명수의 동료인 한지원 되시겠다.
0: 그 야근수당도 없는데 매일 야근이라니.
2: 아이고.
0: 밖에 누가 찾아왔던데.
2: 응? 나를?
0: 그 면회소에서 기다린다고 전해달라고 하더구만.
2: 그래? 아니, 날 찾아왔어?
0: 자네를 찾아왔어. 얼른 가봐, 얼른. 얼른 가봐.
1: 안명세가 잠시 자리를 비우자.
0: 여기 어디 떠오는데? 그럼 그렇지. 누가 인종의 외삼촌과 명종의 외삼촌이 언제 을산이네 어디서 조정을 중심으로 한 안양에서 이런 안명세.

0: 나 딱 걸렸어!
1: 안명세가 작성하던 시정기를 들고 밖으로 향하는 한지원.
2: 날 면회 온 사람이 없단 얘긴가?
3: 고독한 길잡이는 목적지를 찾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지. 하지만 아쉽게도 면회 온 사람도 없고 시간도 끝났습니다.
2: 아니 그럴래 우리 예문관 동료가 있다.
4: 이런 진짜.
1: 뒤늦게 상황을 파악한 안명세가 빛의 속도로 예문관으로 달린다.

0: 씨, 어디 간 거야?
1: 가만. 한지원.
2: 같은 시각, 한지원은.
3: 그 예문관의 신입사원, 안명세가 작성했던 시적기입니다, 대감.

0: 드라마에서 꼭 이런 장면 등장하죠.
1: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0: 누가 봐도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닌데. 안명세 박영재.
2: 와이파이 하 안공이 너무 좋아요.
3: 아 제가 웃음이 좀 많아요. 이자영
4: 와이파이 한국인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0: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1: 안녕하세요, 여행작가 송일봉입니다.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오늘은 경상북도 봉화군에 있는 옥석산을 찾아갑니다. 옥돌봉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옥석산은 그리 많이 알려진 산은 아닌데요, 백두대간이 지나는 도래기제를 끼고 있는 산이라서 아름아름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고요. 특히 철쭉꽃이 피는 5월 중순에 맞춰 옥석산을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바로 이 옥석산 해발 1085m 지점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할아버지 철쭉나무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철쭉나무의 공식 명칭은 봉화 우구치리 철쭉인데요. 참고로 우리나라의 오래된 철쭉나무로는 수령 550년의 할아버지 철쭉나무 말고도 수령 450년의 울산 가지산 철쭉과 수령 200년의 정선 발론산 철쭉 등이 있습니다. 옥석산에 숨겨진 보물인 할아버지 철쭉나무는 조선 세조 임금 때 처음 싹을 틔운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550살이 넘은 고목인데요. 그래서 550년 철쭉이라는 별명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봉화 옥석산 할아버지 철쭉나무의 키는 5m 정도고요. 밑동의 둘레도 1m가 넘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수령 못지않게 나무의 수영과 꽃의 색깔도 무척 우아한데요. 할아버지 철쭉나무에서 피는 철쭉꽃의 색깔은 연한 분홍색입니다. 할아버지 철쭉나무의 화사한 모습을 보기 좋은 시기는 5월 중선에서 하순 사이입니다. 하지만 1월 20일부터 5월 15일까지는 입산이 통제된 구간도 있으니까요. 가급적이면 5월 15일 이후에 옥석산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현재 할아버지 철쭉나무 주변에는 희귀한 야생화들과 나무들이 많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는 이 일대를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으로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지난 2020년에는 국가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국가산림문화자산이란 생태적, 경관적, 정서적, 학술적으로 보존가치가 높은 산림자산을 가리킵니다. 할아버지 철쭉나무를 찾아가는 길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봉화 문수산과 옥석산 사이에 있는 주실령에서 찾아가는 방법이 있고요. 봉화군 춘향면 우구치리에 있는 도래기제 입구에서 찾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호젓하게 산행을 즐길 요량이라면 도래기제 입구를 들머리로 삼는 것이 좋습니다. 도래기제 탐방로 곳곳에는 숲과 나무에 대해 소개하는 친환경 입간판들이 세워져 있고요. 진달래 터널이라고 이름 붙여진 곳도 지나게 됩니다. 할아버지 철쭉나무를 만난 후에 조금 더 산을 오르면 해발 1242m 높이의 옥석산 정상에 오르게 됩니다. 옥석산 정상은 뾰족하고 하얀 바위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바위가 경상북도 예천에서도 보인다고 해서 예천바위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옥석산 정상에서 하산할 때는 옥석산과 문수산이 만나는 지점인 주실령 방향으로 내려오면 됩니다. 옥석산을 다녀온 후에 뭔가 조금 아쉽다면 서벽 금강 소나무숲을 잠깐 들러보시기 바랍니다. 춘향면 서벽리에 있는 이 소나무숲은 현재 문화재용 목재 생산림으로 지정되어 있는데요. 울창한 소나무숲길을 따라 가벼운 산책을 즐길 수 있습니다. 전체 면적이 약 80헥타르에 이르는 서벽 금강 소나무숲에는 현재 금강소나무 1,500여 그루가 자라고 있습니다.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오늘은 경상북도 봉화군에 있는 옥석산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0: 아픈 사람을 만나면 의사가 되고 위험에 빠진 사람을 만나면 구조대가 됩니다. 장애인에겐 친구가 되고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전합니다.
1: 장애에 대한 정보나 뉴스가 접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제 다양한 장애 이슈를 들을 수 있어서 듣다 보면 평소에 잘 몰랐던 새로 알게 되는 것들도 많아요.
2: 사회적인 약자 이분들의 삶에 소중하게 잘 다뤄주시고 잘 이야기를 전달을 해주시고
0: 언제나 KBS 당신 곁에 라디오
3: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8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 우리 가곡 아나운서 김태규입니다. 오늘 들으실 곡은 나홍스님 시 한지영 곡 청산은입니다. 소프라노 최인혜의 노래로 전해드립니다.

아름다운 우리 가곡, 오늘은 나홍스님 시 한지영 곡 청산운을 소프라노 최인의 노래로 전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골관절염은 퇴행성 관절염으로도 불립니다. 퇴행성이라는 말 때문인지 노인들에게 생긴다고 생각하지만 원인은 다양합니다. 무릎, 손가락, 고관절과 같은 여러 곳에서 골관절염의 위험은 있고요. 통증으로 힘들어집니다. 삶의 질이 떨어지는 거죠. 골관절염의 원인과 증상, 또 치료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잠시 후에 알아봅니다. 그리고 오늘 약이 되는 약 이야기에서는 많이 사용하시는 인공 눈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건강365 잭스키스의 이해감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0: 건강한 하루의 시작. KBS 라디오 건강 365. 케이비에스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관절 사용이 많거나 노화로 인한 관절의 염증 질환을 퇴행성 관절염으로 설명합니다. 골관절염을 뜻하는 건데요. 완치라기보다 관리를 목표로 하는 골관절염의 치료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한양대학교 병원 류마티스 내과 남보라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퇴행성 관절염과 골관절염은 같은 의미인 거죠? 이름에 대한 뜻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1: 네, 같은 의미입니다. 네. 퇴행성 관절염은 일상에서 우리가 많이 쓰는 표현이고 네. 의학적으로는 골관절염이라고 합니다. 이 많은 분들이 단순히 나이가 들면서 관절이 다른 병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네. 실제로는 연골이 다른 것뿐만 아니라 뼈의 변화나 염증까지 함께 생기면서 골관절 전체 구조에 문제가 생기는 질환입니다.
0: 원인을 얘기할 때 이제 일반적으로 연골 손상을 지적을 하잖아요. 연골의 역할이 완충 작용인 거죠?
1: 네, 맞습니다. 연골은 우리가 걸을 때나 계단을 오를 때 뼈와 뼈가 부딪히지 않도록 도와주는 구조인데요. 네. 쉽게 말하면 관절에서 쿠션처럼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0: 네. 이제 쿠션처럼 충격을 흡수한다라고 하셨는데요. 이런 완충작용을 하는 연골이 손상이 되면 뼈와 관절 사이에서 마찰이 일어나는 건가요?
1: 연골이 손상이 되면 이제 뼈와 뼈 사이의 보호막이 이제 점점 얇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네. 마찰도 증가할 수 있고 관절의 부담도 커지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사실 연골 자체에는 신경이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연골이 닳는 것 자체가 바로 통증을 만드는 것은 아니고 대신 그 아래에 있는 뼈의 마찰에 누적으로 손상이 생기거나 관절을 둘러싸고 있는 막에 염증이 생기거나 압력이 증가하면서 통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0: 흔히 골관절염이라고 하면 무릎 관절염을 떠올리는데요. 그런가요?
1: 네, 골관절염 하면 가장 먼저 무릎을 떠올리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0: 네.
1: 실제로 무릎이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부위 중 하나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무릎에만 생기는 질환은 아니고
0: 네.
1: 무릎처럼 체중을 많이 받는 고관절이나 많이 사용하는 손가락 관절에도 흔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0: 네, 손가락 관절도 포함이 되는군요.
1: 네.
0: 그런데요, 특히 손가락 관절에 통증이나 증상이 생기면 류마티스 관절염을 떠올리게 되는데 류마티스 관절염과 골관절염은 전혀 다른 질환인 거죠?
1: 네, 그 질환이 이름은 좀 비슷할 수 있는데 완전히 다른 질환입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우리 몸의 면역체계 이상으로 생기는 자가면역성 염증 질환입니다. 그래서 발생 원인부터 치료 방법까지 완전히 다른 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0: 네. 그러니까 류마티스 관절염은 면역체계 이상으로 오는 거라고 하셨는데 증상의 차이도 있을까요?
1: 네, 증상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0: 네. 네,
1: 골관절염은 주로 관절을 많이 사용할수록 통증이 심해지고 쉬면 좋아지는 특징이 있는데요.
0: 네.
1: 반대로 류마티스 관절염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 관절이 뻣뻣한 증상이 오래 지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차이 중에 하나는
0: 네.
1: 통증이 생기는 관절의 위치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0: 네.
1: 골관절염은 주로 손가락 끝마디나 중간마디처럼 손가락의 말단 관절을 침범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0: 네.
1: 류마티스 관절염은 손가락의 가운데 관절이나 손목, 그리고 발목이나 팔꿈치처럼 골관절염에서는 비교적 잘 생기지 않는 관절에도 발생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0: 네. 염증의 정도로 보자면 골관절염과 류마티스 관절염을 비교할 때 어느 쪽이 더 큰가요?
1: 염증의 정도로 보면 보통은 류마티스 관절염이 훨씬 더 강한 염증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0: 네. 그러면 통증도 더 심한가요?
1: 네. 통증도 더 심하게 호소하실 때도 있고 관절의 붓기나 열감 그리고 통증의 강도도 류마티스 관절염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나곤 합니다.
0: 네. 이 퇴행성 관절염으로 불리는 골관절염은 다른 전신 증상 없이 관절 손상만 일으키는 건가요?
1: 기본적으로 골관절염은 사실 전신질환이라기보다는 관절이 국한된 질환입니다.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처럼 발열 같은 전신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는 드물고요. 주로 통증이나 뻣뻣한 움직임 제한처럼 해당 관절의 문제로 나타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네, 통증이 오래 지속되면 아무래도 활동량이 줄어들고 근력이 약해지면서 결과적으로는 일상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질환입니다.
0: 진행 정도에 따라서 단계가 구분되기도 하나요?
1: 보통 무릎 골관절염의 경우에는 진행 정도에 따라서 단계를 나누기도 하는데요. 보통 엑스레이를 기준으로 1기부터 4기까지 구분합니다. 초기인 1, 2기에서는 뼈 가장자리에 작은 돌기, 즉 골극이 생기기 시작하고 3기로 가면 뼈와 뼈 사이 간격이 눈에 띄게 좁아지면서 연골이 좀 다른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4기가 되면 관절 간격이 거의 사라지고 뼈의 변형까지 동반되는 상태로 가장 진행된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0: 네. 일단은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되는 거네요?
1: 네, 엑스레이로 이제 다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기는 한데요.
0: 네.
1: 사실 이런 방사선학적, 영상학적 소견과 환자의 증상이 완벽하게 일치하는 경우는 있긴 하지만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긴 합니다.
0: 네. 골관절염이 의심돼서 엑스레이를 찍어봤을 때 연골의 마모 정도가 보이는 거네요.
1: 그걸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0: 연골이 모두 닳아 없어진 경우는 이제 4기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경우도 많은가요?
1: 네, 종종 이제 많이 보게 되는데요.
0: 네.
1: 그 연골이 모두 닳았다고 해서 이제 인공관절이 필요하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0: 네.
1: 네. 네, 연골이 많이 닳았다고 해서 무조건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 치료를 결정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엑스레이에서 보이는 단계보다도 환자분의 증상이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환자분이 느끼는 통증의 정도와 일상생활의 불편함이 더 중요합니다.
0: 네.
1: 예를 들어 4기라고 하더라도 통증이 심하지 않고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면 비수술적 치료를 유지할 수도 있고요.
0: 네.
1: 반대로 이제 방사선학적으로는 단계가 아주 심하지 않은데 환자분이 호소하는 통증이 너무 심하거나 생활이 어려운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기도 합니다.
0: 네. 그러니까 환자분의 통증 정도와 이제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본다고 하셨는데 연골이 모두 다른 상태의 4기 정도면 인공관절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꼭 그런 건 아닌 거네요?
1: 네. 증상이 심하지 않으면 이제 관리하면서 지내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또 수술을 결정할 때는 사실 환자의 전신 상태나 동반 질환도 함께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개개인의 맞춤 치료 방침이 좀 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0: 네. 그러면 환자분들이 통증의 정도를 잘 설명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환자들이 증상에 대해서 잘 말씀들을 하시나요?
1: 불편해서 이제 병원에 찾아오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 되면은 증상이 어느 정도 발현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생활 습관 교정이랑 약물 치료를 먼저 시도하게 되는데 이러한 노력으로 어느 정도 개선되었는지 이제 저희가 점수화해서 여쭤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0: 네. 근데 통증을 참는 정도도 개인차가 있을 것 같은데요. 수술이 필요한 것 같은데 또 많이 불편하지 않으신 분도 계시겠어요?
1: 그런 경우도 종종 만나게 됩니다.
0: 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1: 그런 경우는 일단은 증상이 심하지 않고 일상생활에 문제가 없다면은 관리하면서 지켜보는 쪽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요.
0: 네.
1: 근데 반대로 너무 이제 그 방사선학적으로 손상이 심해 보인다라고 하면은 수술적 치료를 어느 시기에 좀 고려를 할지 당장은 아니더라도
0: 네.
1: 수술하는 병원과 상의를 해서 좀 추적 관찰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0: 네. 그럼 비교적 초기인 1기부터 3기까지는 어떤 치료가 진행이 되나요? 수술적 치료가 우선은 아니고 지켜보는 경우도 있다고 하셨는데요.
1: 네, 초기의 경우는 이제 수술보다는 비수술적 치료가 기본인데요.
0: 네.
1: 특히 생활 습관 관리와 그 약물 치료가 치료의 중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체중을 줄여서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이고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에서 꾸준히 운동을 권고해드리고 있습니다.
0: 네. 뭐 여러 부위로 골관절염이 올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무릎, 손가락, 고관절까지 모두 골관절염으로 오는 경우도 있을까요?
1: 같은 시기에 모든 증상이 한 번에 발현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수 있고 그리고 사람마다 더 많이 불편한 관절이 다를 수는 있긴 하지만 뭐 하나의 관절에 고관절이나 다른 관절에 이제 문제가 생겼다라면은 잘 생기는 다른 관절에도 같이 골관절염이 동반되었을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0: 네. 한 곳에만 관절염이 있어도 일상이 많이 불편할 텐데요.
1: 네.
0: 이렇게 골관절염이 있으시면 걷는 일은 물론이고요. 물건을 짚거나 힘을 주는 일도 힘들 것 같고요. 단추 끼는 일도 사실 힘들지 않을까요? 손가락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그러실 것 같은데요.
1: 아주 심한 경우는 이제 불편하시는 경우가 있겠지만 이 골관절염 같은 경우는 이제 증상의 경중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0: 네.
1: 그래서 방사선학적으로 엑스레이를 찍어봤는데 문제가 있더라도 본인은 통증이 심하지 않고 일상생활에 제한이 없는 경우도 있고요.
0: 네.
1: 그리고 많이 불편하셔서 이제 단추 같은 것을 끼는 일상생활에도 제한을 느끼시는 분도 드물지만 있습니다.
0: 네. 비수술적인 치료를 이제 우선적으로 해본다고 하셨는데요. 초기에는 그럼 처방 없이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것으로도 통증 완화라든지 효과를 좀 기대할 수 있을까요?
1: 파라핀 마사지 같은 이제 보조요법을 좀 사용하기도 하고요.
0: 네.
1: 그리고 체중을 좀 조절해서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도 이제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오래 쓰는 자세를 좀 피하고
0: 네.
1: 활동을 무리하지 않게 나누어 하는 것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약을 사용하지 않고도 통증이 완화되고 기능이 좋아지는 경우도 많기는 한데
0: 네.
1: 이러한 방법으로도 조절이 충분하지 않거나 통증 때문에 일상생활이 불편해지면 약물 치료를 추가해야 합니다.
0: 네. 파라핀 마사지 같은 보조요법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1: 그 따뜻하게 촛농 같은 것을 이제 녹인 파라핀이 있는데요.
0: 네.
1: 그 부분에다가 손을 넣었다 뺐다 하면서 따뜻하게 마사지를 하는 것입니다.
0: 그럼 약물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이런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것으로도 안 될 때 처방이 되는 건가요?
1: 네, 생활 습관을 개선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지속되거나 일상생활에 불편한 경우는 약물 치료를 시작을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타이레놀이나 소염 진통제라고 보통 부르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를 사용해서 통증과 염증을 조절하게 되고요.
0: 네.
1: 파스처럼 붙이는 이제 소염 패치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0: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라고 불리는 이제 소염 진통제가 쓰인다고 하셨는데 이걸 장기간 복용하는 건 아닌 거죠?
1: 네, 일반적으로는 소염 진통제를 장기간 계속 복용하는 것을 권장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0: 네.
1: 이 약들이 통증 조절에는 효과적이지만 위장관 출혈이나 심장 기능 저하, 심혈관계 부작용 같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0: 네.
1: 모든 약이 그러하듯이 진통 소염제도 가능한 한 필요한 기간 동안 최소 용량으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통증이 따라서 통증이 심할 때 간헐적으로 사용하거나
0: 네.
1: 생활습관 개선과 함께 병행하는 방식으로 치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0: 네. 주사치료도 있지 않나요? 스테로이드제를 사용하는 것 같은데요.
1: 통증이 심하거나 염증이 심하게 동반된 경우에는 염증을 줄이고 통증을 빠르게 완화시키려는 목적으로 관절 안에 스테로이드를 주사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0: 네.
1: 다만 이 치료는 이제 근본적인 치료라기보다는 단기적인 통증 완화 목적의 치료이고 효과도 일정 기간에 제한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또 같은 관절에 반복적으로 시행하게 되면 스테로이드의 장기적인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고 드물지만 관절 내 감염 같은 합병증의 위험도 있기 때문에 권고 수준이 높지는 않고요. 필요한 경우에만 신중하게 사용하게 됩니다.
0: 네. 이게 효과가 좋아서 주사 치료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요. 얼마나 자주 맞을 수 있나요?
1: 이게 주기적으로 맞는 것을 권고하고 있지는 않고요.
0: 네.
1: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이제 골관절염이라면 스테로이드 관절강내 주사는 권고 수준이 높지는 않습니다.
0: 네.
1: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0: 네.
1: 같은 관절 내에는 3개월 이내에 맞는 것은 이제 최대한 지양하는 쪽으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0: 네. 소염 진통제를 이제 복용하는 경우 노인들은 특히 만성 질환으로 복용 중인 분들도 많아서 약물 치료에 부담을 갖는 경우가 있지 않나요?
1: 그죠. 아무래도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다른 약제를 많이 드시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심장이나 간 기능이 떨어지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약제 복용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0: 네. 그런데요, 골 관절염이 방치될수록 뭐 걸음걸이나 일상에 많은 불편을 주지 않습니까?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는 적극적인 치료 의지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1: 골 관절염은 시간이 지날수록 통증이 점점 심해지고 관절 변형이나 보행 장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0: 네.
1: 조기에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노화의 한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참고 넘기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질환은 잘 관리하는 병이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0: 네.
1: 초기에 적절한 생활 습관과 치료를 시작하면 진행을 좀 늦추고 일상 생활도 잘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통증이 있다고 참고 넘기는 것보다는 조기에 진료를 받고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 네. 생활 습관 개선 말씀하셨는데요. 피해야 하는 자세도 있지 않을까요?
1: 많이 쪼그려 앉거나 이제 무릎을 오래 쓰는 자세는 피하는 게 좋고요. 어떤 활동을 할 때 급작스럽게 움직이는 것보다는 무리하지 않게 나누어서 하는 것이 조금 더 도움이 됩니다.
0: 네. 여러 가지 생활 습관 개선이나 약물 치료 같은 이런 치료법으로 안 되면 인공 관절 수술이 고려된다고 하셨는데요. 교수님은 류마티스 내과이시잖아요. 그럼 인공 관절 수술이 필요하면 환자들은 그때부터 주치의가 정형외과로 바뀌는 건가요?
1: 약제 치료를 이제 류마티스 내과에서 하면서 수술은 정형외과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0: 네.
1: 그리고 정형외과를 다니시면서 그곳에서 약제 치료를 하면서 수술적 치료를 하고 경과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1: 네.
0: 자, 오늘은 골 관절염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한양대병원 류마티스 내과 남보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유재하의 텅 빈 오늘 밤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0: 건강한 하루의 시작. KBS 라디오 건강 365. 케이비에스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약이 되는 약 이야기. 소비자 콘텐츠 연구소 약사이신 이주영 소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오늘은 인공 눈물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요? 인공 네. 눈물이 필수품인 분들이 많잖아요.
1: 네, 요즘 다 가지고 다니시는 것 같은데요.
0: 네.
1: 워낙 이 대기오염에 노출되기도 하고 또 에어컨이 계속 작동하는 이 밀폐된 사무실에서 건조하고 또 다양한 모바일 기기, 컴퓨터 등 일상적인 모니터 사용, 그렇죠? 잠시도 눈이 쉬지가 않죠.
0: 네.

0: 그래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읽고 봐야 되는 이런 생활 패턴이 안구 건조증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고요. 특히 청소년들의 이 안구 건조증 증상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0: 근데 안구 건조증은 되게 비교적 흔한 안과 질환이거든요. 주변에서 많이 보실 거예요. 전 세계 인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발병률이 5에서 73%까지 엄청 높게 이렇게 다양하게 분석되어 있는데 한국인에 대한 분석 연구에서는 전체 인구의 약 9%가 안구 건조증을 가지고 있다라고 나타났습니다. 한 10명 중에 1명쯤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중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2배 높은 유병률을 보였고요. 그러니까 여자 환자 2명이면 남자 환자 1명 정도인데 그중에서도 또 특히 70세에서 74세 고령층에서는 5명 중 1명 21.96%가 환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르신들이 꽤 많이 이 안구 건조증 때문에 안약을 쓰고 계십니다.
1: 그렇네요. 그 안구 건조증으로 불편을 겪는 분들이 많은데요. 처방을 받아야 하는 안약이 있죠.
0: 제일 많이 안과 가서 받아오시는 처방이 있습니다. 이 안구 건조증 진단을 받거나 그다음에 눈의 각 결막, 이 맨 끝에 부분에 상피장에 사용되는 안약의 성분이 있는데요. 히알루론산이라는 성분입니다. 이 히알루론산 성분의 안약은 농도별로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0.1%, 0.15%, 0.18%, 0.3% 이렇게 약간의 차이인데 이렇게 농도별로 세분화되어 있어서 이 선택의 폭이 굉장히 넓게 나오는 약입니다. 눈물을 잡아주는 히알루론산이 이제 자신의 몸의 200배의 수분을 잡는다라고 하는데요. 눈물을 붙잡아주는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안구 건조증으로 인해서 눈 표면에 생긴 상처를 치유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1: 뭐 0.1, 0.15, 0.18, 0.3 이렇게 단계별로 세분화가 됐다면 단계가 높을수록 좋은 건가요?
0: 이렇게 다양한 단계가 있다고 하면 높은 것이 더 좋은 것이 아닌가 싶지만 사실 낮은 농도에서 높은 농도로 증상을 보면서 처방을 받고 가는 약입니다. 이게 그럼 제일 센 게 제일 높은 게 수분을 제일 잘 잡아주는 거 아니냐 효과가 제일 좋은 것이 아니냐 싶지만 이게 넣으면 실제 눈에 넣었을 때 더 뿌옇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시고요. 그리고 고농도 0.3임에도 불구하고 이건 굉장히 고농도거든요. 이 0.3%의 고농도의 히알루론산은 드물지만 눈 표면의 수분을 빼앗아서 세포 독성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재가 전문의약품으로 의사의 처방을 받게 된 게 이 정말 드물지만 혹시라도 나타나면 안 되는 세포 독성 때문에 그렇게 분류가 되어 있고요. 또 이 안구 건조증 안약이 사실 수시로 사용하잖아요. 불편할 때마다 쓰세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처방을 받으시면 한두 통 이렇게 30개, 60개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한두 통이 아니라 10통을 넘게 받아오시는 분도 있어요. 쌓아두고 이제 쓰시는 그런 케이스인데 그런데 작년부터 이 히알루론산 점안제의 보험급여 기준이 강화되어서 일반적인 안구 건조증 환자의 경우에 일회용 인공눈물 처방약을 하루에 1일 최대 6관 6개로 제한을 했습니다. 이를 초과해서 많은 양을 처방받을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해서 환자가 비용을 전액 부담하도록 했는데 그러다 보니 안약 약감이 비싸졌어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게 하루에 6개까지 제한했다라는 것은 하루에 6개를 쓰면 단순 계산으로도 4시간마다 한 번씩 썼다는 거잖아요. 근데 자는 시간 있잖아요. 자는 시간 빼면 두세 시간마다 하나를 썼다는 얘기인데 이러면 사실 너무 자주 쓰는 거고요. 근데 이게 나는 자주 쓰는 게 아니라 진짜 증상이 불편해서 그렇게 더 자주 써야 돼요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면 이때는 이 인공눈물만이 아니라 다른 치료제를 찾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걸로 해결이 안 되는 다른 원인. 이게 인공눈물이 꼭 눈물이 적어서 많이 아니거든요.

0: 있거든요. 네. 빨리 날아가는 그런 안구건조증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다른 기전의 약을 써야 된다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시고 네. 그러니까 약값을 올리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인공눈물, 사실 안약이지만 눈에만 잠깐 머무는 약이지만 적정한 사용량이 하루에 6번 이내라고 알려주면서 네. 좀 오남용을 막겠다는 의도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1: 네. 처방이 필요한 것도 있고요. 처방 네. 없이 구입할 수 있는 인공 눈물도 있지 않나요?
0: 네. 아마 병원 가는 것보다는 먼저 약국에서 일반 의약품을 사서 써보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네. 대부분의 인공 눈물은 장기간 자주 저만해도 별 부작용이 없고요. 그리고 불편함을 느낄 때 수시로 저만할 수 있도록 일반 의약품으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1: 네.
0: 일반 의약품의 성분은 약간 달라서 대표적인 성분이 카복시메틸셀룰로즈나 트리알로스 그리고 포비돈 등이 있습니다.
1: 네.
0: 공통적인 거는 이 성분들이 친수성 고분자이기 때문에 주변의 물을 잘 끌어당겨 잡아두는 겁니다.
1: 아.
0: 그래서 물을 잡아두면 안 그래도 안구건조증의 증상이 완화됩니다.
1: 네.
0: 그런데 이 성분에 따라서 효과 지속 시간과 그리고 저만했을 때 불편한 정도가 약간씩 다릅니다. 점도가 높으면 효과 완화는 좀 증상 완화 효과는 큰 반면에 눈이 끈적거리거나 시야가 흐려지는 불편함이 더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카복시메틸셀룰로즈는 사실 눈에 넣었을 때 편안하고 거부감이 적지만 점도가 좀 낮아서 효과 지속 시간이 짧은 편이고요. 반대로 포비도는 점도는 높지만 눈이 이렇게 좀 시원해지는 느낌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게 개인별로 차이가 참 큽니다. 그래서 이건 저랑 안 맞아요.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넣었을 때 그 느낌의 차이, 지속 시간 그런 것들이 많이 관여하는 것 같습니다.
1: 네. 인공 눈물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네. 약국에 가면 각막 손상에 사용되는 안약도 있던데요.
0: 아, 네. 안약 중에서요. 인공 눈물이 진열된 약들 중에서 크게 각막, 결막, 미세 손상, 뭐 영양 공급 이런 말이 적혀 있는 일반 의약품이 있습니다. 요건 또 성분이 좀 다릅니다. 주성분이 폴리데옥시 리보클레티드 나트륨이라는 아주 긴 성분인데요. 그래서 대개는 줄여서 PDRN 앞자만 따서 PDRN이라고 합니다. 이 PDRN 성분의 안약은요. 성분이 연어의 생식세포에서 뽑아낸 조직 재생 활성 물질이어서 사실 요거는 눈에만 쓰는 게 아니라 피부에도 쓰고 골격계 질환에도 다양하게 사용되는 성분입니다. 안약에서 이 PDRN 성분이 적용됐을 때는 각막 및 결막에 영양을 공급해주고 보습작용을 나타내주고 항염증 효과를 지니고 있어서 이 각막의 상피세포 치유에 도움을 주는 그런 성분입니다. 그래서 이 안약은요, 주로 어떤 분한테 권해드리냐면요, 그, 눈물을 잡아주는 그 안구건조증을 완화하는 그런 기능도 있지만, 사실 이렇게 습관적으로 건조감 때문에 눈을 많이 비비는 분들이 있습니다.
1: 그런 분들 계시죠.
0: 네, 눈을 자꾸 비비시면 이게 안 그럴 것 같지만, 미세하게 눈의 각막 결막에 상처가 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 제품을 썼을 때 훨씬 눈이 편안하게 되죠. 그러니까 안에 성분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제품마다 좀 차이가 있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1: 네, 인공 눈물에도 종류가 많네요.
0: 네.
1: 또 다른 안약도 있나요?
0: 아, 예, 완전 기전이 다른 안약이 또 있는데요. 이게 눈물의 문제가 아니라 점액층의 문제가 생긴 안구건조증의 경우에는 디쿠아 포솔이라는 성분을 써야 됩니다. 이것도 역시 인공눈물로 나와 있는데요. 이 디쿠아포솔 성분은 점액층의 주요 구성 성분인 뮤신의 분비를 돕습니다. 이 점액층이 맨 아래층인데 여기와 눈물을 이렇게 붙잡아주는 뮤신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부족한 분들은 이 안약을 쓰면 딱 빨리 개선이 됩니다. 그리고 지방층 맨 위에 덮어주는 눈물을 덮어주면 좀 덜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기름층이 생기는데 이 지방층에 문제가 있으면 눈물이 빨리 날아가서 안구건조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지방층을 보충해주는 카보마나 글리세린, 글리콜 성분이 함유된 인공눈물을 사용해야 됩니다. 다만 이거는 약간의 기름 성분이기 때문에 인공눈물이 겔 타입으로 나오고요. 액체

0: PM2.5보다는 점도가 좀 높아서 자기 전에 보통 쓰도록 합니다.
1: 네.
0: 그리고 앞서 설명한 알력들로 증상이 개선되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또 완전 다른 계열의 약을 써야 되는데요. 단기간 스테로이드 점안제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1: 네.
0: 면역 조절제가 들어간 그 안약을 쓰기도 하고 자가혈청 안약이라고 해서 자기 혈청을 뽑아서 안약을 만드는 그런 약을 만들어서 안구건조증의 치료에 사용하기도 합니다.
1: 네. 눈의 건조한 상태에 따라서 적절한 안약을 사용하는 게 중요할 텐데요.
0: 네.
1: 안약이 일회용으로 돼 있는 게 있잖아요. 이유가 있는 네. 건가요?
0: 예, 예전의 안약은 원래 작은 용기였죠. 5mm, 10mm 정도의 이 작은 용기 안에 물처럼 생긴 약이 들어가 있는 형태가 보편적이었는데
1: 네.
0: 최근에는 모두 일회용으로 점점 바뀌고 있습니다.
1: 네.
0: 이유는 약에 포함되어 있던 보존제의 자극성 때문입니다. 이게 작은 투명 용기에 들어가 있는 일회용 인공 눈물은
1: 네.
0: 보존제가 들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개봉 후 바로 사용하고 재사용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인데요.
1: 네.
0: 이 보존제가 없으니까 자극성이 없다는 장점이 있지만 또 단점도 있어서 이미 뚜껑을 딴 이후에 만에 하나라도 세균이 들어간다면 순식간에 번식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깝다고 두었다 사용하시면 절대 안 되는 게 이 일회용입니다.
1: 네.
0: 원래 이제 일회용이 처음 나왔을 때는 그 안에 그 약물의 양이 0.8mm였는데요.
1: 네.
0: 이 0.8mm는 사실 넣고 나면 절반 정도가 남습니다. 그러니까 약이 남으니까 네. 아까운데 왜 버려? 뒀다가 써야지. 이런 일이 초기에는 정말 많았습니다.
1: 네.
0: 그런데 지금은 이 재사용 문제 때문에 네. 용량이 다 0.3mm, 절반으로 줄었기 때문에 이 0.3mm면 넣고 나면 남는 게 없어서 그나마 재사용의 위험은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1: 그렇네요. 그렇게 일회용이 많이 쓰이곤 있는데요. 또 일회용 네. 안약의 용기가 미세 플라스틱 논란이 좀 있지 않나요?
0: 아, 네, 있었습니다. 시중에 유통 중인 일회용 인공 눈물 제품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됐다는 보고가 있었는데요.
1: 네.
0: 이게 미세 플라스틱이 이 안약의 제조 과정에서 들어간 건 아니고요. 이 인공 눈물의 용기 자체가 플라스틱 재질이기 때문에
1: 네.
0: 용기를 개봉하거나 압력을 가할 때 발생한 미세한 플라스틱 조각이 특히 열과 압력이 취약해서 쉽게 생성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약을 사용할 때 일회용 안약을 사용할 때 미세 플라스틱이 걱정되신다면
1: 네.
0: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이 용기를 조그만 용기를 거꾸로 든 상태에서 마개를 개봉합니다.
1: 네.
0: 거꾸로 든 상태에서 아래쪽에서 마개를 개봉하고요.
1: 네.
0: 처음에 나오는 한두 방울을 버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 방울을 점안하시면 돼요.
1: 네.
0: 그래서 식약처가 이런 문제도 있어서 이제 일회용 점안제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을 냈는데
1: 네.
0: 거기 뭐라고 적혀있냐면 자른 곳에 유철이 생길 수 있어 용기 파편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 전에 살짝 눌러 한두 방울을 버린다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0: 네. 그런데 현실에서는 네. 이 한 방울도 안 버리고 아까워하세요. 네, 이거를 한 방울도 안 버리고요. 이거 한 방울만 딱 넣고 남은 거를 냅뒀다가 몇 시간 뒤에. 왜냐, 아까 짧은 4시간 정도, 2, 3시간 간격으로 쓰다 보니까
1: 네.
0: 여기 책상 앞에 이렇게 딱 세워놨다가
1: 네.
0: 이렇게 또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시면 안 되고요.
1: 네.
0: 일회용 안약의 올바른 사용은 뒤집어서 아래에서 뚜껑을 개봉하고 한 방울 버리고 눈에 점안하고 점안이 끝나면 폐기. 이게 맞습니다.
1: 네. 사용 전에 살짝 눌려서 한두 방울을 버리고 쓰시면 되는 거네요.
0: 네.
1: 그런데 인공 눈물뿐 아니라 또 다른 질환에 필요한 안약을 써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
0: 네.
1: 개 사용하는 분들도 있지 않나요?
0: 네. 안과에서 안약 처방 받아오실 때 하나만 받아오시는 분들 거의 없어요. 두세 가지를 같이 받아오거나
1: 네.
0: 아니면 다른 치료제와 인공 눈물을 같이 받아오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1: 네.
0: 그런 경우에 인공 눈물은 가장 마지막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가장 마지막에. 두 종 이상의 안약을 점안할 때는 어쨌든 처음에 안약을 1번을 넣고 3분에서 5분을 기다린 다음에 그 다음 안약을 넣어야 됩니다. 안약을 연달아 동시에 투여를 하게 되면 먼저 점안한 약이 나중에 점안한 약에 의해서 희석이 되거나 아니면 눈 밖으로 또르르 흘러나와서 적용이 안 되는 그런, 그리고 눈 주변에 부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항상 안약은 하나 넣고 5분 기다렸다가 그 다음 거 넣고 5분 기다렸다가 이렇게 되는데요. 그러면 뭘 먼저 쓰고 뭘 뒤에 쓰고 이걸 또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항생제, 항균제를 1번, 그다음에 소염 성분이 있는 스테로이드제를 2번, 그리고 소염 진통제 안약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것을 3번, 그리고 인공 눈물은 맨 마지막에, 그래서 마지막으로 넣고요. 여기에 안연고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연고는 또 제일 마지막, 인공 눈물보다 더 끝에 맨 마지막에 사용하는 것이 옳은 사용법입니다.
1: 네, 그러니까 항생제, 스테로이드, 소염 진통제, 인공 눈물. 마지막에 네. 안연고, 이 순서대로 점안하면 되는 거군요.
0: 네.
1: 안약의 보관도 신경 쓰입니다. 조심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죠.
0: 네. 안약 중에는 냉장 보관 안약이 있습니다.
1: 네.
0: 몇 가지 많지는 않은데요. 일단 녹내장에 사용하는 안약 중에 냉장 보관이 있고요.
1: 네.
0: 그리고 소염 진통제 성분 중에 디클로페낙이라는 결막염이나 뭐 라섹 수술 전후에 사용하는 안약이 있는데
1: 네.
0: 요약도 냉장 보관입니다. 근데 성분을 확인하기는 어려우시잖아요. 약국에서 약을 줄 때 냉장고에서 꺼내서 시원한 상태로 주는 것이 있으면 그것은 냉장 보관이다. 일반 그냥 약장에서 꺼내줬으면 상온 보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냉장 보관한 안약을 냉장고에서 꺼내서 바로 사용하면요. 통증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차가운 안약이 들어가면 눈에 닿으면서. 그래서 바로 쓰지 마시고 손으로 잠시 쥐고 있거나 실온에 잠깐 놔뒀다가 쓰세요 하거든요. 근데 이게 원칙인데 원칙과 반대로 또 냉장고에 넣었다 쓰세요 할 때는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안약을 그냥 눈에 넣었을 때 이게 적당한 양이 점안되었는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1: 그러시군요.
0: 네. 어르신들이 자꾸 여러 번 넣게 되고 나는 왜 이렇게 안약이 빨리 닳는지 모르겠다. 네, 이런 느끼 하시는 분들이 과도하게 약을, 근데 본인은 이제 느낌이 안 나서 그렇다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약을 너무 빨리 소진하시는 분들은, 아, 이분이 잘 느낌을 못 느끼시는구나라고 알고, 그때는 차라리 냉장고 넣어서 이제 약간 시원한 상태에서 넣으면 제대로 점안돼 한 방울만 떨어져서 딱 아시잖아요. 그렇게 알려드리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1: 네, 안약 사용법을 잘 알고 쓰셔야 되겠네요. 자, 오늘은 인공 눈물과 관련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소비자 콘텐츠 연구소 약사이신 이주영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콜드플레이의 비바라비다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스포츠 관련 기사를 읽으면서 표현이 적절하지 않게 사용되는 경우를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승부를 위해 양팀이 일전을 벌인다 같은 문장을 예로 들어보면 여기서 잘못된 표현을 찾을 수 있습니다. 승부를 위해 일전을 벌인다 라는 문장에 나오는 승부의 원래 뜻은 이김과 짐, 즉 서로의 실력을 겨뤄서 이기는 것과 지는 것을 나타냅니다. 축구에서 승부가 나지 않을 때 하는 것이 바로 승부차기죠. 따라서 승부를 위해 일전을 벌인다라는 말은 승리와 패배를 서로 차지하기 위해 한바탕 겨룬다는 이상한 뜻이 되는 것입니다. 원래는 양팀이 이기기 위해 열심히 싸운다는 뜻을 나타내려는 것이기 때문에 승부 대신에 승리라는 표현을 써서 말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승부란 말은 보통 승부가 나다, 승부를 가르다, 승부를 걸다와 같이 씁니다. 예를 들어 아직도 승부가 나지 않았다. 야구 경기에서 9회 초에 홈런으로 승부가 갈렸다. 오늘 축구 시합은 측면 돌파로 승부를 걸 생각이다. 같이 쓸 수 있죠. 또 다른 오류의 예로 누구누구 선수가 마치 물 만난 고기 마냥 제 기량을 발휘했다 라는 표현을 들 수 있는데요. 고기 마냥이란 말에서 나온 마냥은 조사로 쓸 수 없기 때문에 처럼으로 바꿔 쓰는 것이 적절합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0: KBS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1: 마음소리 예술단 예술총감독 이재성입니다. 저희 예술단은 발달장애인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성악, 기악, 사물난타 등의 공연을 전문적으로 하는 예술단입니다. 2024년에는 국내 최초로 발달장애 예술가가 참여하는 점막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공연을 올렸고 꾸준히 무대에 올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발달장애인은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희는 발달장애인이 주인공이 되는 오페라를 통해서 발달장애인도 주도적으로 예술활동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도 삶과 무대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0: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KBS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0: 믿음과 신뢰, 웃음과 감동을 선사하는 국내 유일의 지상파 사회복지 채널
1: KBS 3라디오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0: 매일 아침 장애계 이슈를 분석하는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1: 건강한 삶의 지혜 건강 365
0: 국내 유일의 시각장애 전문 방송 우리는 한 가족
1: 한낮의 웃음 폭탄 강월래의 노래 선물
0: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 개선 내일은 푸른 하늘
1: 노년의 삶을 응원하는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0: 시각장애인이 직접 진행하는 정보 프로그램 심준구의 세상 보기
1: 장애인과 노인, 소외계층을 응원하는 국내 유일의 지상파 사회복지 채널 KBS 3라디오
0: 든든한 목소리가 되어 여러분 곁에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9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아나운서 김기만입니다. 서울의 대표 문화유산인 경복궁에서 내일부터 오는 6월 14일까지 2026년 상반기 야간 관람이 진행됩니다. 이번 야간 관람에서는 전통 궁중음악과 궁중무용 공연도 만나볼 수 있어서 고궁의 밤을 더욱 풍성하게 즐길 수 있는데요. 특히 5월 15일에는 세종대왕 나신일을 기념해서 강령전에서 관현 맹인 전통예술단의 국악 공연이 열리고요. 수정전에서는 5월 20일에서 23일, 27일에서 30일, 6월 4일에서 5일까지 국립국악원 연주자들의 궁중음악과 궁중무용 공연이 펼쳐집니다. 야간 관람 입장권은 6월 13일 오후 11시 59분까지 인터파크 티켓에서 선착순으로 1인 3회까지 구매할 수 있고요. 무료로 입장할 수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중증장애인 본인과 동반 1인, 경증장애인 본인, 만 6세 이하 어린이, 만 65세 이상 어르신, 한복 착용자, 국가유공자와 배우자, 국가유족증 소지자는 흥례문에서 신분증만 보여주면 바로 입장을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경복궁에서 다양한 문화유산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이번 기회에 가족과 친구, 소중한 분들과 함께 고궁의 아름다움을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조성민의 장애 칼럼 소수자를 위한 법상식 정은우의 트렌드 톡톡 긍정의 힘을 기릅시다 시간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장애인 가족 여행 지원 프로그램 초록여행이 여름 휴가 시즌을 맞아서 7월 여행 참가 24가정을 모집합니다. 4개 코스 중 선택을 할 수 있는데요. 제주 항공여행, 고지대 등반, 섬바다 요트 체험, 자유경비에서 가족 상황에 맞는 여행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15일까지 국내 등록장애인이면서 초록여행 회원이면 누구나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한국장애인재단이 2026년 대학생 논문경진대회 장애의 재해석 참가자를 5월 24일까지 모집합니다. 학문 분야에 제한 없이 장애를 주제로 한 논문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데요. 대학생 개인 또는 팀에 박사학위 소지자, 슈퍼바이저 한 명이 포함돼야 합니다. 논문 계획서는 주제의 독창성, 연구 방법, 체계성, 기대 효과를 기준으로 심사해서 본선 진출 10팀을 선정하고요. 선정팀은 슈퍼바이저 지도 아래 연구를 진행한 뒤 8월 본선에서 결과를 발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애인재단 홈페이지 사업신청란이나 장애통합연구본부 02-6399-6235번으로 문의를 하면 됩니다. 남양주시 장애인복지관이 성인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번 사업은 교육, 인권,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인에게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생애 주기별 맞춤 지원으로